0: 아멘. 마커스 워십의 힘찬 찬양으로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 FM 97.5MHz, 여수 중계에서 92.9MHz 주파수를 통해서 라디오로 전남동부 극동방송 사랑의 뜰안 함께하고 계시고요. 폰으로 어플리케이션 다운받으셔서 극동방송 듣고 계신 분도 많으신데요.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 다운받으시고 전남동부 맞추시면 지금 듣고 계신 사랑의 뜰안 전국 어디서든 세계 어디서든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좀 많은 분들에게 극동방송, 전남동부 극동방송 사랑의 뜰안 한번 들어보라고 권해 주신다면 큰 힘이 되겠습니다. 아멘. 함께하고 계신 시간 9시 8분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목사님, 제가 방금 퀴즈를 드렸어요.
1: 네네. 네. 오늘 이거 2대1로 지금 남자 1, 여자 2하고 싸우고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막 칭찬할 줄 알고 나는 1, 2번이 정답이란 줄 알았어요. 여보, 내가 프라이팬이 꼭 필요한 거 어떻게 알았어? 그러면서 뽀뽀라도 해줄 줄 알았어요.
0: 네.
1: 또 아니면 어머, 땡팔, 당신이 어디서 돈이 있어서 이렇게 비싼 걸 사줬어? 그러면서 뽀뽀를 두 번 받을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나는 1, 2번이 정답이라고 했는데 모든 분들이 3번이 이래요. 난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네. 예를 들어 우리 집사람이 세탁기가 더덩더덩 거리는데 내가 아예 안 돼가지고 빛내가지고 세탁기 하나 사주면 여보 어떻게 알고 세탁기를 사줬어? 그러면 칭찬받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습니다.
0: 네. 여러분 아직도 이렇게 여자 네. 마음을 모르시는 문정태 목사님 같은 분이 아마 네. 방송 듣고 계실 것 같은데.
1: 네. 아, 이해가 안 가요.
0: 네. 제가 네. 이 이야기는 저희 교회에서 선교 대회를 할 때 네. 오신 강사님이 직접 하신 간증이거든요.
1: 네네.
0: 그래서 강사님이 프라이팬을 위해서 막 이렇게 샀다고 했을 때 벌써 자매들은 네. 어! 막 이러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간증이 끝나도 우리 교회 부목사님은 아니 근데 프라이팬이 어때서 그 사모님은 그런디야 라고
1: 그러니까 역시
0: 현재까지도 이해를 못하고 계시답니다.
1: 남자와 여자가 형질이 틀리게 만들어서 그런가 네. 아직도 저도 이해가 안 갑니다 지금.
0: 네, 권사님 한 말씀 해주시죠.
2: 우리 목사님 원래 센스

0: 센스쟁이거든요.
1: 네.
0: 근데 오늘은 센스가 제로인 것 같아요.
2: 그리고 집에 가면서 구박을 많이 받습니다, 제가.
0: 네. 그 사모님은 물론 프라이팬이 많이 필요했고 사실 그렇죠. 땡파리면 엄청 좋은 거잖아요.
2: 네.
0: 그렇지만 생일 선물로는
1: 네, 맞아요.
0: 남편의 사랑 고백이 담긴 낭만적인
2: 아하.
0: 작고 반짝이거나
2: 아, 네.
0: 아니면 이렇게 좀 입술에 바를 수 있는 거라거나 향수라거나
1: 목사님 참고해 주세요.
2: 네. 이왕이면 24K가 낫겠죠.
0: 그렇죠.
2: 네. 네. 18K보다는
0: 그거보다 좀 더 작고 반짝이는 거 있는데 다자로 시작되는
2: 아 그거요? 아 네. 예. 안 들은 걸로 하겠습니다.
0: 네. 하여튼 그런 사랑이 담긴 어떤 고백적인 선물을 바랬는데
2: 네.
0: 프라이팬을 사주니까 아니 내가 이렇게 충성 봉사하고 있는데 여기서 더 이상 얼만큼 요리를 하라는 거야. 약간 이렇게 받아들이신 아, 것 같고요.
2: 네.
0: 네. 결론은 선물은 상대방이 원하는 거. 상대방의 마음을 정말 시원하게 해줄 수 있는
2: 아하.
0: 그런 걸 하는 게 중요하다.
2: 네.
0: 네. 이 얘기를 하고 싶어요.
2: 그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포인트를 잘 집어내야 된다.
0: 그렇죠.
2: 네. 그것이 핵심인 것 같아요.
0: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게 뭔지는 잘 모르는 가운데
2: 네.
0: 그냥 나의 열심으로
2: 네.
0: 막 섬기고 막 헌금하고 막 봉사하고
2: 예.
0: 물론 헌금과 봉사는 좋은 거지만
2: 예.
0: 그러고 있지는 않은가 한번 돌아봐야 한다.
2: 이게 오늘 문제를 보니까
0: 네.
2: 정확하게 과연 죄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정의를 내렸는가 우리가 알고 있는 죄의 개념하고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하는 죄의 개념이 다른 것처럼
0: 네.
2: 정확하게 포인트를 짚어주는 게 중요하고요.
0: 네.
2: 또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이 있는데 과연 하나님의 일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일이 다르고 그래서 포인트를 짚어주자 하는 의미에서 오늘 이렇게 멘트를 준비하신 것 같아요. 우리 PD님 요즘 가면 갈수록 너무 멋쟁이야. 오늘 또 새벽 예배까지 다녀오셨다네.
0: 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박수 한번 칠까요?
2: 박수 한번 쳐야 네. 됩니다. 또 운동까지 하셨다네. 요즘 예, 너무 이쁜 일들을 많이 하고 계세요.
0: 네. 예. 목사님 이제 진짜 퀴즈 내볼까요?
2: 네네.
0: 네.
2: 오늘은 요한복음 16장에서 준비했는데요.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을 성령장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7장은 대제사장의 기도라고 하는데요. 성령이 무엇인지,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알고 싶으면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을 읽으시면 되고요. 오늘은 요한복음 16장 8절부터 9절 두 구절 말씀을 준비했는데요. 성령이 임하 하면 8절에 보면 그가 와서 그가라는 것은 성령이죠. 성령이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리니 9절 죄에 대하여 하면 그들이 나를 땡땡 아니하며 과연 죄가 하나님이 정의하는 죄가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1번.
1: 1번 나를 좋아하지 아니하며
2: 2번.
1: 2번 나를 봉사하지 아니하며
2: 3번.
1: 3번 나를 믿지 아니하며
2: 4번
1: 4번 나를 헌금하지 아니하며
2: 아멘. 정확한 포인트가 뭐냐면 죄의 개념은 뭐냐면 하나님을 땡땡하지 아니한 거예요. 예, 또 하나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일 하는데 성경에서 과연 하나님의 일이 뭐냐. 자 요한복음 6장 29절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1: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2: 그래. 예수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우리가 헌신 충성 봉사하고 기도 많이 하고 전도하고 예배하고 봉사하는 거 아주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이건 신앙생활이고 하나님의 일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예수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것. 예.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이죠.
1: 아, 네.
2: 우리가 이거 혹시 부활,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 40일간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선포했다는 거 성경 구절 읽어보셨을 거예요. 부활하신 후에 40일간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선포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그동안 공생애 기간 3년 반 동안 했는데 왜 다시 하나님의 일을 선포했을까요? 그런 고민을 좀 해보셔야 돼요. 그 하나님의 일을 선포했다는 것은 이제 눈먼 자가 눈을 뜨고 안진매가 일어나고 그런 이적과 기적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내 아들 예수를 믿는 것, 나를 믿는 게 이제 진정한 하나님의 일이야라는 것을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가르쳤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뭐냐 하면 바로 예수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도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신다는 것을
1: 아멘.
2: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0: 아멘. 여러분 오늘 퀴즈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 9절 말씀인데요.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땡땡 아니하미요.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땡땡 아니하미요. 1번 좋아 아니하미요. 2번 봉사 아니하미요. 3번 믿지 아니하미요. 4번 헌금 아니하미요. 여러분 정답은 무엇일까요? 샵 9750, 우물정 9750 활짝 열려 있습니다. 폰 여시고요. 정답 쓰시고요. 여러분들의 안부와 듣고 싶은 찬양 또 여러분들의 은혜도 한번 적어주시고요. 보내는 번호에 우물정 9750 입력하시고 보내기 하시면 되겠습니다. 힌트가 듬뿍 담긴 찬양 나가는 동안 여러분들의 문자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0: 아멘. 쉐키나 찬양단의 목소리로 주 믿는 사람이라나 찬양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 9507 이봉진 집사님 오늘 1등으로 문자 주셨네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좋은 방송으로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설거지하면서 듣고 있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라고.
1: 네. 감사합니다. 네,
0: 문자 주셨고요. 오늘 1772님 문자가 좀 눈에 띄는데요.
1: 네.
0: 저희한테는 성함이 세 글자가 다 안 보이고
1: 그렇죠.
0: 김땡남으로 보이거든요. 네. 저는 김영남.

0: 같아요. 목사님은
1: 저는 김순남 같아요.
0: 권사님은요?
2: 저는 김기남 같아요.
0: 아하.
1: 과연 누가 맞을까요?
0: 1772님의 과연. 성함을 저희 세 명이서 추측하고 있습니다.
1: 추측하고 있습니다. 네. 과연 뭘까요?
0: 1772님께서 안녕하세요. 피디님 반갑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어요. 사랑의 뜨랑과 함께라서 행복합니다. 목사님 반갑습니다. 권사님 안녕하세요. 라고 하시면서 정답을 맞춰주셨고요. 오늘도 신나는 찬양 기대해 봅니다. 라고 했는데, 이분이.
1: 진짜 많은 분들이 문자를 보냈네요.
0: 줌 있는 사람 일어나 신청해 봅니다. 라고 예. 하셨거든요.
1: 예.
0: 근데 제가 요거를 못 본 상황에서 줌 있는 사람 일어나를 틀었잖아요.
1: 네.
0: 이런 걸 보고.
1: 그의 한 성령을 받았기 그쵸. 때문에 감화 감동이 같이 일어난 거예요.
0: 거룩한 용어로는.
1: 그렇죠.
0: 한 성령님께서 역사하셨다.
1: 아멘, 아멘.
0: 초등학교 용어로는 찌찌뽕.
1: 아, 좋아요.
0: 네. 또 텔레파시가 통했다. 이렇게도 네. 표현할 수 있는데 오늘 네. 우리 김남님, 네. 1772님, 네. 줌 있는 사람 일어나 제가 미리 틀어버렸습니다.
1: 네네.
0: 네. 5659님께서도 문자 주셨네요.
2: 네. 정답과 함께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며 입니다. 네. 이랬는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1: 아멘.
2: 날마다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며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한 주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1: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큰 힘이 되네요.
0: 네, 우리 예. 5659님 귀한 문자 감사드리고요.
1: 네네.
0: 또 1772님은요. 하나님의 일은 예수님을 믿는 일.
1: 그렇죠. 그렇죠.
2: 네. 아, 그런데 이렇게 새싹인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하나님의 일을.
1: 하나님의 네. 일을. 그러게 우리가 그 암기하기가 힘들면 629 선언을 잘 기억하시면 돼요. 요한복음 6장 29절.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은. 예,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믿는 것입니다. 629. 네. 629 선언 다 아시죠? 이 나이 먹으면 다 아는데. 예. 예, 그, 예, 우리, 그, 저, 국민 주권이 회복되는 날을 629라 합니다.
0: 네. 예. 3548님께서는요, 산에서 밤을 주우면서 열심히 아, 듣고 계시다고.
2: 요즘 밤, 밤.
1: 아주 맛있을 때입니다, 네. 지금.
0: 또, 1316님, 1772님, 네. 7787님, 네, 네, 다 정답 맞춰주셨고요. 화창한 날씨 좋은 하루라고 문자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까 박수 칠 때 네. 우리 다 같이 짝짝짝 박수도 보내주셨고요.
1: 네.
0: 네, 9507님 이런 문자 주셨네요.
2: 네. 포근한 권사님 감사합니다.
0: 어머.
1: 아, 네. 실제를 잘 몰라서 저런 말씀 하시는데 까칠한 권사님이신데
2: 네. 어머님이 오늘 꼬지 만드신다고 해요. 추석 맞은 꼬지이신 것 같은데 네. 저희는 대가족이 모여서 큰 통으로 두 통을 만든다고 합니다.
0: 와.
1: 아, 수고가 많습니다.
2: 꼬지만 다른 것도 많이 만들어요.
0: 네.
2: 그러는데 벌써 추석 느낌이
0: 와 9507님 진짜 추석마다 각 가정의 가풍이 다른데
1: 그렇죠.
0: 통이 큰 가족이시네요.
1: 그러네요.
0: 네. 진짜. 6167님께서도 문자 주셨어요.
2: 네. 오늘도 국동방송 감사합니다. 출근길에 듣고 갑니다. 왠지 마지막 주신 말씀 부부싸움이 땡번
0: 3번이지 않나 싶습니다. 네. 맞아요, 3번.
1: 맞습니다.
0: 네, 땡파이어 프라이팬으로 진짜 선교사님.
1: 네.
0: 아유.
1: 지금도 뭐 데일밴드를 붙이고 다닌다라는 말씀이 있었던데.
0: 네. 네. 1316님께서도 문자 주셨어요.
1: 예, 네, 정답과 함께 생일 선물이 땡파이라니 선교사님 너무 센스가 넌센스시다. 그냥 꽃다발만 드려도 절반은 했을 텐데.
2: 맞아요.
0: 그러게요.
1: 아, 네. 남자들이 여자 마음을 잘 모르긴 해요.
0: 네. 네. 우리 문정태 목사님 사실 아직도 모르고 계시긴 네. 합니다. 네. 2061님 추석 연휴가 있어서 더 행복한 월요일입니다.
1: 그러네요.
0: 네. 문자 주셨습니다. 여기 또 엄청 좋은.
1: 네, 좋은 네. 말씀을 해 주셨네.
0: 5659님 문자 소개해 드립니다.
2: 네. 월요일마다 라디오를 통해 울려 퍼지는 목사님의 하이들베리크 교리 말씀, 권사님의 따뜻한 성경 나눔, 그리고 피디님의 멋진 연출 덕분에 교리 문답이 늘 기다려지고 큰 은혜가 됩니다. 이번 주도 월요일 하이델베르크 교리 말씀으로 시작해서 은혜롭고 복된 한 주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목사님, 권사님, 피디님, 주님의 은혜 안에서 풍성하고 따뜻한 추석 명절 보내시길 바랍니다.
1: 아멘. 뭐 선물이 있다면 드리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데 네. 선물은 내가 드리는 게 아니라서 네. 마음만 드립니다.
0: 5659님 목사님의 마음이 통했습니다. 성함 주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0782님 고흥에서 듣고 계시다고 네 문자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이런 귀한

0: 문자가 사랑의 뜰 안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1: 아멘.
0: 우리 지금부터 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 들어갈 텐데요.
1: 네네.
0: 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을 배우시면서도 또 받으신 은혜, 깨달으신 말씀, 샵 9750, 우물정 9750, 활짝 열려 있습니다. 문자 많이 많이 주시기를 바라고요. 1772님의 성함이 밝혀졌습니다. 네, 뭐,
1: 아, 다 틀렸네요.
0: 저희 엄마 이름이에요. 김춘남.
1: 아.
0: 네, 저는 이정임 집사입니다.
1: 아, 이름이 네. 더 이쁘네요. 아. 죄송합니다. 김순남이라고. 네,
2: 폰을 그 폰을 사용하셔서 네. 그런 것 같아요.
0: 그래도 아. 목사님이 제일 근접했네요. 순남.
1: 그 순남.
0: 춘남.
1: 춘남. 예, 네. 네. 네. 네. 아주 좋아요.
0: 목사님
1: 네.
0: 선물 드리겠습니다. 성함 감사... 주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1: 아유, 감사합니다.
0: 네. 우리 방장님 안 들어오셔서 서운했는데 9177 여기주 집사님 늦었습니다. 피디님, 목사님, 권사님 반갑습니다.
1: 예, 네, 반갑습니다.
2: 네, 반갑습니다. 네.
0: 우리 방장님 오셔서 우리 회원님들 잘 챙기셔야죠.
1: 맞습니다.
0: 언능언능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대하고 고대하고 기다리시는 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 들어가겠습니다.
1: 네, 출발합니다. 오늘은 하이델베르크 대소의 문답 46문항부터 47문항 두 문항을 보겠는데요. 자, 46문항과 47문항의 내용은 뭐냐면 하늘에 오르셨고 승천에 대한 내용이고요. 그런데 주님께서 승천하셨는데 또 주님께서 이 생전에 계실 때 이 땅에 계실 때 우리와 영원히 함께 있으리라라고 말씀하셨는데 도대체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승천하신 분이 이 땅에 우리와 어떻게 함께 계신다는 말씀입니까? 라는 내용이 하이델베르크 46문항과 47문항입니다. 다시 한번 반복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델베르크는 129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문항을 풀어서 세 부분으로 정리를 해두었는데요. 3문항부터 11문항까지는 인간의 죄와 비참함이 무엇인지 우리가 얼마나 죄 가운데 태어났는지 어떤 비참함 가운데 태어났는지가 요약되어 있는 게 3문항부터 11문항 12문항부터 85문항은 죄와 비참함에서 인간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도대체 우리가 그러면 죄와 비참함에서 구원받는 길이 뭔지 방법이 뭔지 그거에 대한 내용이고요. 86문항부터 129문항은 구원받은 성도들의 감사하는 신앙생활에 대하여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신앙의 핵심은 감사와 찬양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믿어서 구원을 받는데 그 복음이란 성부, 성자, 성령께서 하신 일을 말씀하세요. 그것을 구체적으로 사도신경에 요약을 해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기도 많이 하세요. 이게 복음일까요? 아닐까요?
2: 아닐까요?
1: 아니죠. 이것은 신앙생활이라니까요. 성경 많이 읽으세요. 복음일까요? 아닐까요?
2: 아니죠.
1: 전도 많이 하세요. 복음일까요? 신앙생활일까요?
0: 신앙생활.
1: 예, 예배 잘 드립시다. 신앙생활일까요? 복음일까요?
0: 신앙생활.
1: 그런데 우리는 그걸 착각하고 있더라고요. 복음은요, 성삼위일체 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이 하신 일만이 복음이에요.
0: 아멘.
1: 자, 하이델베르크 46문항 출발합니다. 하늘에 오르셨고 승천이란 말이죠. 하늘에 오르셨고라는 말로 당신은 무엇을 고백합니까? 하늘로 승천했다는 말로 우리는 무엇을 고백? 가게 됩니까? 첫 번째.
2: 그리스도는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땅에서 하늘에 오르셨고.
1: 예,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올랐다. 이것은 진짜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2: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거기 계시며.
1: 거기 어디요? 하나님 우편에 계시고. 그래서 조금 있다가 하나님 우편이 어떤 곳인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2: 장차 산자와 죽은 자들을 심판하러 다시 오실 것입니다.
1: 주님은 반드시 재림주로서 이 땅에 다시 오신다고 약속되어 있습니다.
2: 아멘.
1: 자, 47문항입니다. 그렇다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는 그리스도의 약속은 어떻게 됩니까? 이 땅에 3년 반 동안 공생의 기간 동안 주님께서는 내가 너희와 늘 함께하겠다. 임마누엘 하나님을 함께하겠다고 했는데 승천하신 분이 어떻게 우리와 함께합니까? 라는 내용입니다. 답 한번 볼까요?
2: 그리스도는 참된 사람이고 참된 하나님이십니다.
1: 네, 육신으로는 하나님 우편에 계시지만 그리스도의 영으로는 지금도 우리와 함께한다는 의미입니다.
2: 아멘.
1: 자, 정답 한번 또 볼까요?
2: 그의 인성으로는 지금 땅 위에 계시지 않으시나.
1: 그렇죠. 승천했기 때문에 인성으로서는 하나님 나라 계시지만 6번.
2: 그의 신성과 어미와 은혜와 영으로는 결코 우리에게서 떠나 계시지 않습니다.
1: 아멘. 자, 이제 우리가 한 문제 한 문제를 풀어서 볼 건데요. 46문항이 하늘에 오르셨고라는 말로 당신은 무엇을 고백합니까? 할 때 첫 번째는 그리스도는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땅에서 하늘에 오르셨고 승천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0: 그리스도의 사중 비하가 있고 사중 승기가 있어요. 그리스도의 사중 비하는 주님께서 얼마나 낮아지셨는가 네 가지로 낮아지셨는데 첫 번째는 성육신이에요. 주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온 성육신 자체가 비하예요. 낮아지심이에요. 두 번째는 고난받으심, 세 번째는 죽으심, 네 번째는 무덤에 장사됨이 그리스도의 비하 낮아지심이고요. 오늘부터 볼 그리스도의 승기는 높아지심.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높아주셨는가. 첫째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첫째는 부활하셨고요. 부활. 두 번째는 승천하셨고요. 세 번째는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고 네 번째는 재림했다는 거예요. 이것을 사중 승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리스도는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땅에서 하늘에 오르셨고 자, 말씀 처방전입니다.
1: 마가복음 16장 19절 말씀입니다.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0: 네, 우편에 앉아서 지금 뭘까요?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세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눈만 뜨면 죄를 짓기 때문에 주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를 위해 날마다 기도하기 때문에 우리 믿음이 떨어지지 않아서 어제 다 주일날 교회 갔던 것입니다.
1: 아멘.
0: 말씀 처방전입니다.
1: 누가복음 24장 51절 말씀입니다.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0: 네, 하늘로 올라가셨다. 자, 사도행전 1장 9절이죠.
1: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0: 여러분 질문 하나 할게요. 구름이 왜 승천하신 주님을 가렸을까요? 예, 왜 가렸을까요? 구름이 왜 승천하신 주님을 딱 보여줬으면 더 멋있을 건데 왜 구름이 승천하신 주님을 가려서 보이지 않게 했을까요?
2: 저요.
0: 네. 희준이.
2: 구름이 가려야지 안 그러면 사람들이 계속 쳐다보니까 네. 사람들 눈 시력이 나빠질까 봐.
0: 딩동댕 반 맞았어요. 부활하신 주님은 형용할 수 없는 몸이에요. 승천하신 주님은 우리 인간이 감히 예전에 성육신했던 것하고 형체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신내상에 있다 하나님을 바로 뵈면 죽습니다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살려주기 위하여 구름이 가려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부활의 주님은 우리가 상상했던 성육신의 주님하고 완전히 다른 형체를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 내용은 자 하늘에 오르셨고라는 말로 당신은 무엇을 고백합니까? 두 번째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거기 계시고 거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까 매일 그 우편에 앉아 계신가 보다 얼마나 힘들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은요 신인 동역론적 표현이라 그래요. 신인 동역용적 표현은 뭐냐 하면 우리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하나님께서 설명해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우편이라는 곳은 심판과 구원의 자리가 바로 우편의 자리거든요. 그 우편에서 주님은 무슨 일을 하고 계실까요? 그리스도께서는 지금도 우편에 서서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할 뿐 아니라 교회들을 위하여 날마다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1: 아멘.
0: 어제 제가 설교 시간에 섭리에 대한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 죽을 때까지 보존하시고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어떤 분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섭리는 알겠는데 경륜은 무엇입니까? 경륜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지를 가지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목적지? 새하늘과 새 땅 그 목적지를 향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업이 쫄딱 망한 것도 하나님의 경륜이에요. 왜요? 그 사업이 너무 커지게 되면 하나님을 모른다 할까 봐 새하늘과 새 땅 못 들어갈까 봐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서 때로는 사업도 망하게 하고 때로는 병들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륜은 뭐냐? 어떤 목적 적지를 가지고 가게 하는 것을 경륜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은 떨어지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1: 아멘.
0: 자, 로마서 8장 34절입니다.
1: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0: 아멘. 지금 하나님 우편에 서서 우리를 간구한다는 거예요. 예, 그 간구와 여러분 그러면 문제 또 하나 낼게요. 일반 기도와 간구가 있습니다. 기도는 뭐고 간구는 뭘까요? 간구도 기도고 일반 기도도 기도인데 자 기도는 뭐냐 우리가 평상시 하는 것을 기도라 그래요. 그런데 간구라고 하는 것은 어떤 목적을 두고 아까 우리가 경륜이라고 했을 때 어떤 목적을 두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서도 강구하신다는 말은 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속한 사람들이 한 명도 떨어지지 않고 모두가 구원받겠다고 하는 그 목적을 가지고 지금도 강구하고 계시기 때문에 결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한번 구원받은 백성들은 끊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1: 아멘.
0: 자, 에베소서 4장 10절입니다.
1: 내리시

0: 했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1: 아멘. 골로새서 3장 1절입니다.
0: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
1: 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세요. 자, 우리의 지금 실존을 잘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는 십자가에서 이미 마귀의 머리를 박살낸 존재예요. 마귀 존재는 십자가에서 머리가 박살냈어요. 그런데 성도들이 가끔 가다가 그걸 잊어버려요. 우리가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마귀 사탄의 머리가 박살됐다는 것을 늘 인식하고 살아가는 걸 교회라고 하는데 그걸 잊어버려요. 그래서 주님이 우편에서 지금 뭐 하고 계시냐? 원수 마귀 사탄의 머리를 완전히 짓밟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 마귀의 세력의 머리를 지금도 짓밟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0: 아멘.
1: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 세 번 부인했을 때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내가 기도하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0: 아멘.
1: 왜요? 하나님 우편에서도 지금도 주님께서는 우리 교회들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 교회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4장 14절입니다.
0: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는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1: 아멘. 히브리서 7장 24절 25절 볼까요?
0: 예수는 영원히 계시므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1: 아멘.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않는다는 것은 뭐냐 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셨고 선지자로 오셨고 제사장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왕, 우리의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신 분은 예수님. 선지자들로서 복음의 문제를 우리에게 선포하신 분이 예수님. 그리고 제사장 직분은 갈리지 않는다는 것은 그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으로 우리가 한 번 구원받은 것은 그 구원에서 떨어질 수 없다. 그래서 25절에 보면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우리를 온전히 구원할 수 있대요. 왜 우리를 온전히 구원할 수 있냐? 하나님 우편에서도 우리를 위해서 날마다 간구하기 때문에 결코 우리를 사단 마귀에서부터 끊어낼 수도 없고 그리스도의 사랑에서도 끊어낼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왜 히브리서가 기록됐냐 하면 유대교를 믿었던 사람들이 자, 개종을 해서 그리스도 예수를 믿게 됐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 믿는 게 너무 시시하게 보여요. 왜냐하면 유대교에 있을 때는 안식일도 지키고 율법도 지키고 예 할례도 하니까 예수 믿는 것처럼 보이다.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보이는데 예수 피만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시하게 보여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했을 때 야야야 얘들아 걱정하지 마라. 그 예수님은 우리의 제사장이 되어서 온전히 구원할 뿐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서서 너희를 위해 기도하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라 너희 구원은 그렇게 기록한 것이 히브리서예요.
0: 아,
1: 자,
0: 네.
1: 히브리서 9장 24절 볼까요?
0: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1: 아멘. 자, 세 번째는 46문항에 나오는 세 번째 정답은 하늘에 오르셨고라는 말로 당신은 무엇을 고백합니까? 3번은 장차 산자와 죽은자를 다들 심판하고 오시려고 다시 이 땅에 오신다는 거예요. 장차 주님은요 이 땅에 반드시 재림주로서 심판주로서 이 땅에 오신다는 겁니다. 올라가셨으면 당시 내려오시겠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이 재림신앙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가를 점검해 봐야 돼요. 사랑하는 예수님을 우리가 얼마나 지금 기다리고 살고 있는가요? 어린아이가 엄마가 어린아이한테 애야 내가 시장 가서 맛있는 거 사올게. 그러면 그 아이는요 엄마가 오기를 기다려야 돼요. 엄마가 주는 사탕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엄마 자체를 늘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의 사탕만 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한테 건강 주시고 뭐 행복도 주시고 내 소원을 들으시는 그게 엄마의 사탕만 기다리는 신앙이 아닌가. 엄마 자체를 기다려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반드시 이 땅에 오는데 우리는 과연 예수님을 얼마나 기다리고 살고 계신다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이 보고 싶어서 마라나타 주님 하면서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믿음의 권속들이 과연 얼마나 되냐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오늘 그 신앙을 점검해보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장차 산자와 죽은 자를 반드시 심판하러 오신다는 거예요.
0: 아멘.
1: 마태복음 24장 30절입니다.
0: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1: 사도행전 1장 11절입니다.
0: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0: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1: 반드시 재림주, 지금 이루어지지 않는 사건은 딱 하나 있어요. 재림주, 심판주로 오실 예수님. 그런데 우리가 너무나 착각해요. 내가 재림주 예수라는 사람이 대한민국에다 50명이래요. 50명. 여러분, 구름을 탄 대로 그냥 온다는 것은 만민이 다 볼 수 있게 온다는 거예요. 만민이 다 볼 수 있게. 그런데 내가 재림주 예수다. 나는 본 적이 없는데 어디서 재림주 예수가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성경을 조금만 알면 얼마나 이단들이 헛소리를 하고 다니는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자, 47문항 하이델버 47문항. 그렇다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는 그리스도의 약속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아니, 도대체 예수님께서는 이미 육신으로 승천하셨는데 우리와 늘 함께 계신다는 의미 가 무엇입니까? 라는 것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리스도는 참된 사람이고 참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4절에 그렇다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있으라는 그리스도의 약속은 어떻게 됩니까? 마태복음 28장 20절입니다.
0: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1: 아멘. 주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교회들에게. 교회들아, 내가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승천하셨는데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목사 안수를 받을 때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20절을 읽어라. 그래서 그것을 저는 목회의 철학으로 삼았어요. 모든 것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 그래서 저의 목회 철학이 뭐냐 하면 교육 목회를 목회 철학으로 삼았는데 어떤 분이 저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목사님이 이걸 감동으로 받았다는데 그 감동으로 받았다는 의미를 좀 설명해 달라 그래서 제가 로고스와 레마에 대한 설명을 한 적이 있어요. 로고스는 뭐냐? 기록된 66권 1189장 31173절 성경의 모든 말씀을 로고스라고 합니다. 그런데 로고스와 레마는 달라요. 레마는 오늘 제가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을 주면서 내 마음의 감동으로 살아나는 말씀이 있단 말이죠. 예, 기도하고 있는데 어떤 한 구절이 내 마음에 감동을 심히 주는 거예요. 그 감동을 줄 때 항상 어디에다가 비춰봐라? 하나님의 말씀에다 붙여봐야 돼요. 아니, 갑자기 가만히 있는데 이혼해라. 그런데 성경에서 이혼하라는 건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그런데 예배하기를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예배하기에 기뻐하잖아요. 성경과 비춰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레마로 받은 말씀입니다 하고 로고스와 레마를 설명한 적이 있는데요. 예, 하나님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0: 아멘.
1: 뭘로요? 그리스도의 영으로. 예, 이걸 구별해야 됩니다. 자, 다섯 번째. 그의 인성으로는 지금 땅 위에 계시지 않으시나. 당연하죠. 예, 인성으로는 지금 하나님 우편에 계시고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26장 11절입니다.
0: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1: 요한복음 16장 28절입니다.
0: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1: 예. 성육신하신 주님은 예, 하나님 우편으로 다시 가신다. 예, 요한복음 17장 11절 볼까요?
0: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1: 네, 성부 성자 성령이 한 본체인 것처럼 교회도 우리와 함께 하나가 되게 해달라. 저는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요 감동이 사로잡혀요. 성령 받은 우리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그 하나의 본체 안에 있다는 것, 하나가 되었다는 것. 누구로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니까 이제 성부, 성자, 성령이 한 본체인 것처럼 우리도 그 안에 속해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감동이에요. 그래서 삼위일체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도 계시는데 오늘도 17장에 보면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보면 성부, 성자, 성령이 나오죠. 여기에 이단이 많이 나온다고 했어요. 그래서 단 한 가지만 기억하자. 일본체 삼위격으로 우리와 계신다. 일본체는 누구예요? 성부도 하나님이시오. 성자도 하나님이시오. 성령도 하나님이시오. 한 본체에서 본체시다. 그런데 삼위격이다. 삼위격. 삼위격이라고 하는 것은 각자 하시는 일이 다르다는 거예요. 성부께서 하시는 일은 무슨 일이다? 이 땅을 창조를 계획하신 분이에요. 계획하신 분. 두 번째 성부 하나님께서는 성자 하나님께서는 그 계획하신 분을 십자가를 통하여 실천하신 분이고 아, 세 번째는 예 성령 하나님께서는 적용시키는 분이에요.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을 십자가로 인도하여 구원하는 역할을 하시고 계신다는 거죠. 사도행전 3장 21절입니다.
0: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0: 그를 받아두리라.
1: 아멘. 히브리서 8장 4절입니다.
0: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더라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이는 율법을 따라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음이라.
1: 아멘. 자, 계속 볼까요? 자, 오늘 여섯 번째 봅니다. 그의 신성과 의미와 은혜와 영으로 결코 우리에게 떠나지 않는다. 육신은 하나님 우편에 계셔

0: 그리스도랑 함께 있으리라.
1: 뭘로 함께 한다고요? 그리스도의 영으로 함께 해요. 그리스도요. 아,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제가 지금부터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다섯 가지 일을 딱 설명해 드릴게요.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 다섯 가지. 첫째,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예수님의 가르친 것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예수님이 공생애 기간 가르쳤던 것을 생각나게 하세요. 내 그 헤롯 성전을 보고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일으키겠다. 이것이 성전된 자기 몸을 말씀하시구나. 그때서야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몸을 상징한다. 그때 안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하시는 사역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예수님이 가르친 것을 생각나게 합니다. 둘째, 우리의 잘못된 부분을 책망합니다. 예, 성령께서는요, 우리의 잘못된 부분이 있다 반드시 책망합니다. 뭘 책망하냐?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죄라는 것을 책망하는 거예요. 세 번째, 성령 사역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자유케 하고 거룩하게 합니다.
0: 아멘.
1: 반드시 그리스도의 영이기 때문에 주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하시는 중요한 역할이 뭐냐?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누가 하냐? 바로 이 성령이 하신다는 거예요. 세 번째, 성령의 사역은 우리에게 은사를 주십니다. 은사. 그래서 교회는 은사 공동체로 세워져야 돼요. 예, 목사님은 말씀을 열심히 가르치고 또 권사님 식사 잘하시는 권사님은 또 음식으로 대접하고 여러 가지 자기의 우리 교회는 여러 가지 은사공동체로 잘 세워지고 있거든요. PPT 잘하신 분은 PPT 하면 되고 또 영상 잘 찍은 분은 영상 하면 되고 또 요리 잘하신 분은 식사하면 되고 각자의 주신 은사로 세워지는 게 가장 아름다운 공동체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요.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합니다.
0: 아멘.
1: 예,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많은 성령의 열매들을 맺게 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6절 볼까요?
0: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1: 아멘. 그리고 이 보혜사로, 보혜사라는 뜻은 돕는다, 변호사라는 뜻이에요.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가 이 말씀이 기억나게 하고 생각나게 하면서 우리를 돕는 우리 편에 있는 분이 누구냐? 이 보혜사 성령이에요. 우리를 돕는다, 우리를 돕는 선생님, 변호사. 그와 그리스도의 영으로 함께한다.
0: 아멘.
1: 17절.
0: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1: 반드시 그리스도의 영, 성령은요 진리의 영으로 옵니다. 진리의 영으로 온다는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영으로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합니다. 잘 기억해야 돼요. 성령을 사역, 성령 사역 하신다는 분 중에 넘어지고 자빠지고 쓰러지고 웃고 이게 성령 사역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성령 사역은 뭐냐? 그리스도의 영으로서 진리를 증거하는 것이 성령 사역이라는
0: 아멘.
1: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13절입니다.
0: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며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1: 아멘. 에베소서 4장 8절과 11절 읽고 마칠까요?
0: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1: 아멘. 지금은 이 시대는 교회 시대는 사도와 선지자는 없어진 겁니다. 신사도 운동한다는 내가 사도다는 것은 새빨간 거짓말이니까 신사도 운동 그렇게 넘어가면 큰일 납니다. 지금은요 복음 전하는 사람 또 목사 교사. 근데 왜 이들을 세웠느냐? 예, 주님께서는 승천하셨다. 그런데 하나님 우편에 서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간구하고 계시니까 여러분은 절대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끊어질 수 없기 때문에 이단 사탄에 흔들리지 마라. 그것을 여러분에게 교회들에게 가르치라고 오늘도 복음 전하는 자를 세우고 목사를 세우고 교사로 세웠다는 거예요. 예수 피 단번에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너희는 죄 용서함을 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예수 안에서 복되게 사는 것이 성도들의 삶이다. 이걸 가르쳐주기 위하여 목사와 교사를 세웠다는 사실입니다.
0: 아멘.
1: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차고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0: 아멘. 아멘.

0: 모두가 다 은혜에 관한 주인공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모두가 다 영광스럽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로 삼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자녀들부터 연로하신 어른이기까지 모두가 다 유무상통한 시간 되게 하시고 성령께서 온전히 우리 모두를 완전히 장악하는 시간 되게 해주셔서 찬양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의존함으로 말미암아 말씀에 대한 하나님의 순종이
1: 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찬양 나오기 전에 네 리더의 멘트가 나오고 있네요. 목사님 오늘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시기 전에 네. 우리에게 진리의 성령님을 보내주신다고 말씀하셨고요. 네. 또 성령님의 다섯 가지 특징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네. 목사님 어떠셨어요?
2: 저는 이 교리를 알면 알수록 믿음의 선진들에 대한 감사가 나와요. 제가 만든 것도 아니고 정말로 믿음의 선진들이 생명을 걸고 이 귀한 교리집을 만들었기 때문에 교리는 배워도 되고 안 배워도 되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고 무조건 알아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교리에 좀 많은 관심을 가지고 배워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1: 네. 네. 여러분 퀴즈 정답도 발표하겠습니다. 네. 목사님.
2: 오늘은 요한복음 16장 8절과 9절인데요. 그가 와서 예수 성령이 오시면 죄에 대하여 알게 한다는 거예요. 의에 대하여 알게 한다는 것입니다.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요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죄에 대하여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죄가 무엇입니까? 예수 믿지 않는 게 죄예요.
3: 아멘.
2: 근데 우리가 세상 지나다가 당신은 죄인입니다. 그러면은 나가 왜 죄인이야? 나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 나 죄인 아니야?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은 요한복음 16장 9절 말씀을 통해서 성령은 예수 안 믿는 게 죄야. 그러니까 너는 죄인이야. 또 하나.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내가 기도 많이 하니까 하나님의 일하고 있어. 전도 많이 하니까 하나님 일하고 있어. 예배 잘 드리니까 하나님 일하고 있어. 봉사하니까 하나님 일. 그런 건 하나님 일 아니에요. 요한복음 6장 29절. 6.29선언. 요한복음 6장 29절.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3: 아멘.
2: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딱 한 가지예요. 여러분이 예수 믿으면 지금도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시다는 것을 아멘.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3: 아멘.
1: 네. 오늘도 속이 시원하게 사이다처럼 뻥 뚫어주신 우리 여수사모나교회 문정태 목사님, 정정희 권사님이셨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네, 진리의 성령님이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와 늘 함께하고 있음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사랑의 뜰안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이진아였습니다. 여러분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으니까요.

0: 제일 처음에 발두르는 사람 보고는 병아리라고 해요. 그 다음에 집사님은 중딱이라고 하고 전도사는 암탉이라고 하고 목사님은 수탉이라고 해요. 한번 어머니가 꿀더라고. 아, 국동방송이라는 게 나온대요. 새벽 2시부터. 그래서 어머니가 한번 들었어요. 진짜 새벽 딱 2시니까 국동방송이라면 아나운서 목소리가 나오고 이야기하고 간증이라든가 그 복음에 대한 걸 전파했는데 주파수가 그 목소리가 얼마나 잘 들리는지 그것으로 해서 선도들이 신앙생활에 더 커졌고 더 확실했고 아, 이 국동방송 있구나 하는 걸 알게 됐어요. 방송 듣는 건 다 같이 못 듣어요. 그 수탁 그 사람이 국동방송을 통해서 주보를 만들어요. 찬송가는 계속 그 국동방송으로 들어오니까 국동방송에서 나오는 그 설교가 주일 예배가 되고 북한 그 지하교회 신앙생활에 크게 도움이 되죠. 그리고 우리 어머니가 비밀지하교회 장로예요. 80 지금 5세인데 교인들을 버리고 자기만 가겠는가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그 복음을 많이 전달하자면 자기가 이 자리를 지켜야 되고 진짜 하나님의 십자가가 있는 예배당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그 그것을 희망이라고 말씀했어요.
1: 북한 지하교인은 지금도 하나님을 간절히 방송을 통해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이 소중한 방송 전파가 중단되지 않도록 방송가족 여러분의 소중한 마음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이 사역에 동참하기 원하시는 분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번 우물종 9750번으로 전파 전파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거나 지역번호 061-650-3800 전남 동부극동 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북한에 오직 복음으로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0: 전남동부 온 지역 교회가 연합하여 올려드리는 릴레이 성경 통도. 로고스 세대를 잇다, 마음을 잇다. 오늘은 베드로전서 5장 해오름 교회 이은정 권사님의 낭독입니다.
1: 베드로전서 5장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 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 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간을 얻으리라.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로안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지금까지 전남동부 지역 5은 지역교회가 연합하여 올려드리는 릴레이 성경통독 로고스 세대를 잇다 마음을 잇다 함께 하셨습니다. 릴레이 성경통독에 참여해주신 모든 교회들에게 깊이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살아나는 큐티 김양재 목사입니다. 오늘 큐티인 말씀은 신명기 24장 1절에서 9절까지예요. 하나님 아버지,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약속의 땅에서 명령대로 지켜 행하길 원합니다. 말씀해 주시옵소서. 듣겠습니다. 약속의 땅에서 명령을 지켜 행하려면 첫째, 말씀을 제대로 알고 지켜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시작부터 무거운 주제입니다. 1절에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라고 해요. 이하 4절까지 문장이 제법 길지만 한마디로 압축하자면 재혼한 여자가 다시 혼자가 된 경우에 전 남편에게 돌아갈 수 없다는 조항입니다. 이혼에 대한 전반적 규례가 아니라 딱 한 가지 사례를 금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1절만 딱 떼어놓고 보며 모세가 이혼 증서를 쓰면 이혼해도 된다고 했다라고 잘못 생각하는 게 문제입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라고 물어요. 그러자 예수님은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라고 답하시죠. 이 말씀은 창조의 가장 기본 원리로서 창세기 2장 24절에서 하나님이 아담의 배필인 하와를 만드신 직후에 하신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그러고는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고 명확히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바리새인들은 모세의 율법을 들먹이며 반발하여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가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령하셨나이까 묻지요. 오늘 본문 1절에 나온 말씀을 근거로 예수님께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고 말씀하세요. 이 당시 이혼 증서가 없이 버림받은 여자는 노예 이하의 취급을 받거나 돌로 쳐 죽임을 당했어요. 그렇게 이혼 증서는 약자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였습니다. 그러나 한편 음행은 큰 죄악이고 그에 대한 경고도 있어야 하기에 이혼 증서를 써주고 내보낼 것을 명한 것이죠. 결국 우리의 완악함 때문에 이 율법이 등장한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가르침은 이혼을 금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가정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이제 예수를 믿어 우리 안에 새로운 성령의 법이 임했다면 우리의 완악함을 십자가 위에서 제하신 예수님처럼 목숨을 걸고 가정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거룩을 이루어가는 성화의 과정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말씀을 외면한 채내 생각과 욕심으로 이혼을 생각한 적이 있나요? 혹시 지금 이혼하려고 마음먹진 않았나요? 말씀 앞에 내 생각을 꺾고 가정을 지키겠습니까? 약속의 땅에서 명령을 지켜 행하려면 둘째, 가정을 지켜야 합니다. 5절에 사람이 새로의 아내를 맞이하였으면 그를 군대로 내보내지 말 것이요. 아무 직무도 그에게 맡기지 말 것이며 그는 1년 동안 한가하게 집에 있으면서 그가 맞이한 아내를 즐겁게 할지니라고 해요. 이제 곧 이스라엘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고자 수많은 전쟁을 치러야 합니다. 그러니 군대를 모집하고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국가의 비상사태나 거창한 공적 과업보다 새로 시작하는 한 가정의 정착과 평안을 훨씬 더 중요히 여기십니다. 무려 1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모든 국가적 의무와 부담을 면제해 주면서까지 오직 아내를 즐겁게 하고 가정을 든든히 세우라고 명령하세요. 저도 결혼 직후부터 고된 시집살이에 남편은 레지던트라 보기 힘들었지요. 그런데 내가 왜 시집살이를 이렇게 해야 하는지 남편과의 연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에 더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 시댁과의 문제에서 어떤 것도 넘어갈 힘이 없었습니다. 모든 힘은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한 몸인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출발하는 것이에요. 최초의 1년에 신뢰를 쌓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이 1년이 무너지면 평생이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해요. 자녀들의 결혼 생활이 시작된다면 부모들도 이것을 꼭 기억하고 배려해야 합니다. 6절에 보니 사람이 맷돌이나 그 윗짝을 전당 잡지 말지니 이는 그 생명을 전당 잡음이니라고 해요. 당시에 맷돌은 매일 먹을 곡식을 빻아야 하는 최소한의 생존 도구였어요. 그러니 남의 맷돌을 빼앗는 것은 그의 생명을 빼앗는 격이죠. 하나님은 이 생명을 너무도 귀히 여기시기에 이를 지키고 보호하고자 모세를 통해 이 율법을 주시는 것입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세상 성공이나 직장 업무를 핑계로 보고도 못본채 하는 가족과 지체의 고통은 무엇입니까? 상대방의 맷돌을 빼앗듯 그 사람의 마음을 짓밟고 있지는 않나요? 전심으로 기쁘게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장애인 아이들을 보며 주님께 받은 사랑을 약자들에게 흘려보내길 소망한다는 한 청년의 청년 큐티인 묵상 간증이에요. 저는 20대에 혈액투석을 시작하여 2년여 기간의 투석 끝에 어머니께 신장을 이식받았어요. 그래서 장애 등급을 받아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과정을 듣게 되었지요. 장애인이 그렇게 많이 모이는 곳에 가는 것은 난생 처음이었고 생각보다 주변에 장애인이 많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크게 다가왔던 건 비장애인이 장애인을 돕지 않는 것과 반대로 장애인들은 서로를 돌보고 있다는 것이었지요. 듣지 못하는 사람이
더 듣지 못하는 사람을 위해

0: 들어주고 보지 못하는 사람이 더 보지 못하는 사람의 손을 잡고 걸어주는 모습을 보며 감동을 받았거든요. 이로부터 몇 년이 지나고 교회 안에서 장애인들을 섬기는 부서에 들어갔어요. 그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며 진심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실 예배가 어떤 것인지 보게 되었지요. 내 원하는 바가 이루어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예배드린 저와 달리 장애를 가진 부서의 아이들은 다윗처럼 전심으로 예배 자체에서 기쁨을 찾고 춤추며 찬양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약자들의 사랑을 보게 해주시고 저를 그 자리까지 낮춰주셨음에도 저는 여전히 약자들을 사랑하기보다 기피하고 욕할 때가 많음을 고백해요. 하나님은 여자, 병든 자, 가난한 자, 나병에 걸린 자들을 사랑하셔서 많은 규례를 세우시는데 저는 주님의 길을 따라 걷겠다고 기도하고도 오히려 주님의 사랑을 짓밟고 있어요. 미리암의 나병 사건을 기억하라는 구절 말씀처럼 주의 명령을 기억하고 주님이 제게 주신 사랑을 그들에게도 흘려보낼 수 있기를 소망해요. 저의 적용은 주변의 아픈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마음이 힘든 자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위로하겠습니다. 입니다. 9절에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리암에게 행하신 일을 기억할지니라 고해요. 바로 미리암이 나병에 걸린 사건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대단한 일을 해도 내가 나병에 걸린 죄인임을 기억해야만 생명을 지킬 수 있어요. 나병에 걸린 나를 하나님이 말씀으로 고쳐주신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명령은 우리를 옭아매려는 것이 아니라 살리시려는 것이에요. 완악한 내 생각을 꺾고 한 몸된 가정을 목숨 걸고 지키는 것, 이웃의 맷돌 같은 생명을 함부로 빼앗지 않는 것, 이것이 곧 거룩을 이루어가는 길입니다. 그러므로 명령하신 그대로 지켜 행함으로 거룩을 향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릴게요. 주님, 말씀을 저희 편할 대로 떼어 읽으며 완악한 마음을 정당화해 왔습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 하셨음에도 내 생각과 감정을 앞세워 한 몸된 가정을 가볍게 여긴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세상 성공과 바쁜 일을 핑계로 배우자와 자녀의 아픔을 못 본 채 하고 남의 맷돌을 빼앗듯 누군가의 생명과 마음을 짓밟으면서도 정작 그것이 죄인 줄 몰랐습니다. 미리암의 나병을 기억하라 하시는데 저희가 고침받은 죄인이라는 사실은 까맣게 잊고 도리어 연약한 이웃을 판단하며 살았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생각을 꺾고 명령하신 그대로 지켜 행하길 원합니다. 그리함으로 거룩을 향해 나아가길 원하오니 저희를 붙들어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혼의 위기 앞에 선 가정들이 말씀으로 돌이켜 가정을 지키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 지금까지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이었습니다. 큐티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QTM 홈페이지 qtm.or.kr 또는 유튜브에서 QTM을 검색하시면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지역번호 031-705-536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산성침례교회 방영규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1: 저는 23살 10월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그때 제 마음에 한 가지 질문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가장 기뻐하실까? 기도하며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주신 확신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고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올 때 가장 기뻐하신다. 그 확신 하나 붙들고 저는 그때부터 4년 6개월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노방 전도를 했습니다. 비가 와도 눈이 와도 몸이 피곤한 날에도 거리로 나가 전도했습니다. 전도를 하면서 참 많은 일을 겪었습니다. 수 없는 무시와 거절과 조롱을 당했습니다. 얼굴에 침뱉음을 당한 적도 있었고 뺨을 맞은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전도 현장에서 부딪히며 제 마음에 깊이 새겨진 진리가 하나 있습니다. 전도는 나가면 있고 안 나가면 없습니다. 입을 열면 있고 입을 열지 않으면 없습니다. 성경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전하는 사람이 없이 어떻게 듣겠습니까? 누군가 전하지 않으면 누구도 들을 수 없고 들을 수 없으면 믿을 수도 없습니다. 저는 전도 현장에서 옥상으로 올라가 스스로 생을 마감하려던 한 청년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또한 상처 투성이로 살아가는 영혼들 그리고 이미 하나님께서 마음을 열어주신 준비된 영혼들을 수도 없이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그 영혼들이 예수님께 돌아오게 하시는 은혜를 여러 번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복음을 전하는 자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복음을 전해보십시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도와주십니다. 세상은 미련하다고 말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전도를 통해 지금도 영혼을 구원하시길 원하십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담대히 복음을 전하십시오. 한 사람에게라도 말하십시오.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 한마디를 통해 한 영혼이 살아나고 한 인생이 바뀌는 은혜가 오늘도 일어날 줄 믿습니다.
0: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지금까지 산성침례교회 방영규 목사님이었습니다.

0: 은혜의 강가로 은혜의 강가로 오늘 시간은 여수중앙교회 김우건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4장 2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세 번째 시간 예배를 존중히 여깁시다 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 이치엘 케골이라는 분은 보는 예배와 드리는 예배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을 했습니다. 이 비유는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에 대하여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연극과 이 예배를 비교하면서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한 종류는 배우처럼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또 다른 한 종류는 관객처럼 예배를 보는 사람입니다. 우리들은 어떠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배우처럼 관객을 감동시키는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힘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예배에서 관객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사람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예배는 오직 하나님을 감동시키기 위하여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관객처럼 예배를 보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참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하여 치엘 케골은 재밌는 말을 했습니다. 보는 예배란 우리가 관객이 되고 하나님이 배우가 되는 예배라면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이 관객이 되고 우리는 배우가 되는 예배이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드리려면은 우리 모두가 다 배우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배우의 그러한 자세로 하나님께 돌아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배우처럼 이 드리는 예배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여덟 가지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합니다. 그 여덟 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로 결석을 금지해야 합니다. 배우가 빠지면 연극이 안 되듯이 예배를 드리는 자가 예배자가 빠지면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석을 금지해야 됩니다. 또 두 번째로는 지각을 금지해야 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자가 시간부터 지키지 못한다면 그것은 큰 문제입니다. 우리는 시간을 잘 지켜야 됩니다. 미리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전에 기도하면서 준비해야 합니다. 또 세 번째는 졸음을 금지해야 됩니다. 배우가 졸고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연극이 잘 진행되지 않을 것입니다. 예배자가 졸면은 좋은 예배가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보면은 정말 피곤해서 조는 것과 또 어떤 사람은 아주 습관적으로 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습관적으로 졸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기 위하여 졸음을 금지해야 됩니다. 또 네 번째는 조퇴를 금지해야 합니다. 연극하다 배우가 중간에 나가버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연극이 더 이상 진행이 되지 않습니다. 예배자가 조퇴하는 것은 드리는 예배를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축도를 받아야 합니다. 축도 전에 미리 나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배자에게 축복을 선언하는 것이 바로 축도입니다. 여러분 축도까지 다 받으시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이 예배당을 떠나시기 바랍니다. 또 다섯 번째는 배우는 연극 대본을 잘 파악해야 합니다. 예배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예배의 내용과 순서들이 있습니다. 이 예배자는 그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순서순서마다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배우는 아무렇게나 옷을 입어서는 안 됩니다. 예배자는 정중한 복장, 깔끔한 복장, 깨끗한 옷을 입고 하나님께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일곱 번째는 배우는 연습된 행동만 해야 합니다. 배우가 자기 마음대로 행동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연기한다면 그 무대가 엉망이 될 것입니다. 예배자도 기도하고 찬송하고 그 자리에 일어서고 또 말씀을 들을 때 아멘으로 화답하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연습된 행동이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여덟 번째는 배우는 관객을 만족시키는 데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관객이 누구입니까? 이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배자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신령과 진정을 다해서 예배 드려야 됩니다. 모든 정성과 최고의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힘쓰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올해 1년 동안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섬길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앞으로도 평생을 예배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이 관객이 되시고 우리는 거룩한 배우가 되어서 드리는 예배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께 무엇을 예배를 통하여 드려야 되는 것입니까? 이 시간에는 세 가지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테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꼭 이러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드리며 예배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첫 번째는 참된 예배자는 우리의 시간을 드려야 합니다. 우리의 시간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에게 시간을 주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누가 우리에게 시간을 주셨습니까? 어떤 분은 80년, 어떤 분은 90년, 어떤 분은 100년. 그 남짓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시간을 주셨습니다. 시간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지금이라도 우리의 생명을 불러가시면은 이 세상을 떠나게 되는 나약한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러므로 마땅히 우리에게 시간을 주신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는 시간을 잘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인 존 칼빈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모두는 언젠가 죽어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날이 올 것이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질문이 두 가지 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을 너는 어떻게 사용하였느냐라는 질문이고, 둘째는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을 너는 어떻게 사용하였느냐라는 질문이다.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설 때 내가 너에게 줬던 이 많은 시간을 너는 어떻게 사용했느냐라고 물어보실 때 우리가 부끄럽지 않게 하나님께 대답할 수 있는 말을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들은 시간을, 물질을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하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됩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6절 말씀에 보니까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말고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악하기 때문에 우리는 시간을 아껴서 잘 사용해야 됩니다. 이런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의 시간을 잘 사용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시간을 사용하는 방법입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데 쓰이는 것, 시간을 가장 잘 사용하는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예배에 성공한 사람은 인생에 성공한 사람이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꼭 기억해야 할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시간에 대하여 여러분 핑계하지 마십시오. 그 어떤 일보다도 예배 드리는 일에 여러분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시간을 잘 사용하여 하나님께 지혜로운 성도로 인정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소망합니다. 또 두 번째로,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참된 예배자는 자신의 몸과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몸을 드리지 않고 진정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배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시간과 아울러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따지고 보면은 우리의 몸도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이 우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몸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그 구체적인 방법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이 하나님을 위하여 섬기고 봉사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입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여기서 우리의 몸을 드린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우리의 몸을 드린다는 이 말은 그냥 몸만 있으면 된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몸의 모든 지체들이 다 하나님께 드려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몸의 각 지체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의 눈이 선한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봐야 됩니다. 이웃을 긍휼하게 여기는 하나님의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의 눈이 사람들을 바라봐야 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데 우리의 눈이 사용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귀는 어떻습니까? 세상의 유혹이나 비방의 말 대신에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귀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이 어떻습니까? 우리의 입은 참 죄를 많이 짓는 것 같습니다. 거짓을 말하고 원망하는 것을 버려야 합니다. 격려하고 위로하는 말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의 입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의 손과 발은 어떻습니까? 이웃을 돕는 일에, 사랑을 실천하는 일에, 이 봉사의 자리로 우리는 나아가야 됩니다. 공의롭고 정직한 일을 행하는 일에 힘쓰는 우리의 손과 발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몸의 모든 지체들이 다 하나님께 드려짐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을 살기 위하여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참된 예배자는 하나님께 우리의 몸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까지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몸은 예배의 자리에 있어도 마음은 다른 곳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몸은 이곳에 있지만은 이제 끝나고 만날 친구를 생각하거나 어디 가서 식사를 하지 또 무슨 일을 하지 이제 예배가 끝나면은 저 들이나 산으로 가서 즐거운 시간을 가져야 되지. 여러분, 몸은 이곳에 있지만은 생각이나 마음이 다른 곳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배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몸과 아울러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 복된 예배의 시간입니다. 마음을 드린다는 것은 우리 속에 있는 탐욕이나 분노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면서 거룩한 삶을 유지하는 것이 바로 마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2장 30절 말씀에 보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했습니다. 참된 예배자는 이러한 마음으로 결단하고 하나님께 예배의 자리로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모습으로 예배 드린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전 세계의 기독교인들이 존경하는 인물이 한 분 계십니다. 네덜란드 작가인 코리 텐 붐이라는 분이십니다. 이 여자분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글로 남겼습니다. 세계 최초의 사회주의 국가였던 소련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어느 교회에서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예배당 문을 발로 쾅쾅 차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러더니 두 명의 소련 군인이 들어옵니다. 그들의 몸에는 기관총이 들려 있습니다. 군인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크게 외칩니다. 5분의 시간을 주겠다. 예수를 버리고 살 사람은 5분 안에 예배당 밖으로 나가라. 예배당 안에 남아있는 자들은 5분 후에는 모두 죽임을 맛볼 것이다 라고 크게 외쳤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깜짝 놀랍니다. 이 무서운 시험에서 이길 수 있는 용기를 달라고 어떤 사람은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고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순간에 몇 사람이 일어나서 밖으로 나갔습니다. 시계를 바라보고 있던 그 군인들이 마지막 50초가 남았다, 또 나갈 사람은 없느냐라고 소리쳤습니다. 남아있는 성도들의 얼굴을 보니까 거룩한 표정입니다. 그들은 주님을 위해서 죽을 각오가 되어 있는 비장한 모습이었습니다. 드디어 군인들은 안으로 문을 걸어 잠궜습니다. 그러더니 사람들 앞에 나와서는 총을 바닥에 내려놓고는 두 군인은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형제들이여, 죄송합니다. 우리 두 사람은 기독교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 진정으로 헌신하고 주님을 위해서 죽을 각오가 되어 있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다른 사람들과는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없었습니다. 자, 이제 우리 모두 주님께 함께 경배와 찬양을 드립시다. 그리고는 예배를 잘 드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도 이런 상황이 바로 우리 앞에 일어난다면은 여러분은 어떻게 행동을 하시겠습니까? 예배를 위하여 죽음을 선택하는 믿음의 행동을 할 자신이 여러분에게는 있습니까? 진정한 예배자라고 한다면은 우리의 몸과 마음과 그리고 목숨까지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예배에 목숨을 건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인정

명하시는 예배에 성공한 자, 참된 예배자가 되어서 존귀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몸과 마음을 들여서 하나님께 예배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또 마지막 세 번째로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하게 보면은 예배에 대해서 중요한 예배의 여섯 가지 요소가 나옵니다. 그 예배의 여섯 가지 요소 중에 첫 번째는 예배의 기원문, 그리고 두 번째는 찬양, 세 번째는 기도, 또 네 번째는 말씀, 다섯 번째는 봉헌, 여섯 번째는 축도입니다. 이 여섯 가지 요소가 있어야지 예배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여섯 가지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부분도 있고 하나님께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에게 내려주시는 은혜도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면은 첫째, 예배의 기원문은 예배의 시작을 알리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중요한 순서입니다. 어떤 사람은 기원문이 단순하게 시작 멘트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배의 영적인 방향성을 설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는 찬송과 찬양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찬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은혜에 감사하면서 목소리로 영광을 돌리는 행위가 찬송입니다. 이것은 예배자가 하나님께 반드시 드려야 될 중요한 순서입니다. 여러분, 찬양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또 세 번째로는 기도입니다. 기도는 어떤 것입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부족하면서 연약합니다. 죄인입니다. 고백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 시간이 기도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또 넷째는 말씀입니다. 말씀이 무엇입니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읽고 또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생명의 양식을 받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또 다섯 번째로는 봉헌입니다.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너무나도 감사해서 우리가 물질로 또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귀한 시간, 봉헌의 시간입니다. 마지막으로 여섯째는 축도입니다. 여러분, 축도는 예배의 단순한 순서 마무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선언하는 거룩한 선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축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 중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이 봉헌의 예물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의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랑의 표현을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해야 합니다.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몸과 마음이 가는 곳에 항상 따라가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 따라갑니까?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물질입니다. 몸과 마음은 있는데 물질이 없다 하는 말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몸과 마음이 있는 곳에는 항상 물질도 따라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24장에 보면은 다윗이 하나님께 제사드리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윗은 자신의 잘못으로 인하여 온 이스라엘 땅에 심한 그러한 전염병이 일어난 것을 알게 됩니다. 그는 이 전염병이 자신의 그 죄악으로 왔음을 깨닫고 하나님께 머리 숙여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게 됩니다. 그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제사, 오늘날로 말하면은 바로 예배지요. 이 예배를 아라우나라는 사람의 타작마당에서 드리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는 아라우나가 살고 있는 그 지역의 타작마당으로 갔습니다. 그때 아라우나가 보니까 저 멀리서 다윗왕이 자기에게로 오고 있음을 봅니다. 그는 나가서 왕의 앞에 얼굴을 땅에 댑니다. 그리고 절하면서 말합니다. 무슨 일로 내 주 왕께서 이 미천한 종에게 오셨습니까?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다윗왕은 아라우나에게 내가 이곳에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러 왔다라고 말합니다. 아라우나는 그 말을 듣자마자 즉시 자기에게 있는

소와 뗄감을 제사를 위하여 왕에게 바칩니다. 그때 왕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돈을 주고 내게서 살 것이다. 값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값없이는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그에게 은 50세겔과 또한 그 땅값을 지불하면서 그 다장마당과 소를 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이제 단을 쌓습니다. 그리고는 번제와 화목제를 정성을 다해서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그 제사와 그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땅에 내린 전염병을 그치게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내용에서 예배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조금이나마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와서 예배드릴 때 값없이 예배드리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드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감리교의 창시자인 존 웨슬리는 성도들에게 어느 주일 때에 물질에 대하여 설교를 하면서 이렇게 성도들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가능한 한 돈을 많이 버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이 아멘이라고 크게 대답합니다. 또 말합니다. 모두가 부자가 되어서 돈을 많이 저축하시기 바랍니다. 또 아멘이라고 말합니다. 거기에 참석했던 예배에 참석했던 사람들이 이 축복의 말에 크게 만족해합니다. 그런데 목사님께서 이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풍족해졌으면은 그 돈을 주님의 영광과 선한 일을 위하여 아낌없이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라고 하자 아멘 소리가 안 나오는 것입니다. 조용한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날 이러한 모습이 우리들이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고 이 자리에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물질은 썩을 육체를 위해서가 아니라 영원한 가치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할 때 가장 그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은 날마다 주께로 헌신하며 또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큰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봉헌의 예물은 여러분 단순하게 돈의 지출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과 삶의 고백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물질의 청지기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예배에 성공한 그러한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은혜가 언제나 차고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배란 무엇인가에 대하여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예배는 한마디로 말하면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신앙인들 중에서 두 종류의 예배자가 있음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보는 예배자가 있고 또한 드리는 예배자가 있습니다. 배우처럼 드리는 예배가 있고 관객처럼 보는 예배가 있습니다. 엄밀하게 말하면은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를 보시는 분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배를 보러 가면은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라는 말과도 같은 것입니다. 관객처럼 예배를 보지 마시고 일평생 배우처럼 예배를 성공적으로 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우리의 마음 중심을 보십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0: 사랑합니다. 우리의 시간을 드리는 참된 예배자, 우리의 몸과 마음을 드리는 예배자, 우리의 물질을 드리는 예배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과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언제나 차고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1: 은혜의 강가로 지금까지 여수중앙교회 김우곤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예수님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들이나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61-641-2631 여수중앙교회나 061-650-3800번 전남동부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0: 새벽 시장을 여는 상인의 손끝에서 아이들의 웃음소리에서 청년들의 도전에서 순천의 내일은 시작됩니다. 생태가 지켜온 도시 위에 대한민국을 지키는 방위산업과 첨단산업으로 새로운 미래산업을 키워갑니다. 시민과 함께 성장하는 도시 대한민국 미래경제도시 순천. 이 캠페인은 시민주권시대 소통하는 열린 순천 순천시가 함께합니다.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샬롬. 하나님의 사랑과 평안을 전합니다. 반갑습니다. 생방송 소망의 기도 유도입니다. 주님의 은총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계절 추석 명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동안 삶이 힘겨웠던 이들과 늘 긴장과 불안의 나날이었습니다.

있던 이들 모두 추석만큼은 근심 걱정 내려놓고 가족들과 넉넉한 밥상에 둘러앉아 마음껏 웃으면 좋겠습니다. 고향에선 넘어져도 흙과 풀이 안아준다는 어느 시인의 노래처럼 우리 모두 영원한 고향이신 주님 품에 안기는 추석 명절이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데 추석 명절에 더 외로운 이들도 있습니다. 고향에 갈 수 없는 사람들, 또 찾아올 사람 하나 없는 사람들. 주님께서 그들을 찾아가 주시고 그 손 잡아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추석 명절 고향을 찾아 먼 길 오가는 이들의 안전과 평안을 기도합니다. 9월 21일 월요일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방송 소망의 기도는 여러분의 기도사연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긴급한 기도 제목이나 일상의 소소한 기도사연 있으시지요? 망설이지 마시고 지금 소망의 기도와 함께 하십시오. 문자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 우물정 9750으로 사연 보내주십시오. 카카오톡에 무료로 기도 제목 보내실 수 있습니다. 전화로 참여하셔도 좋습니다. 사연을 나누고 목사님께 직접 기도받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주십시오. 지역번호 061-662-9750, 662-9751번으로 전화 주시면 오늘은 광양천상교회 김용태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십니다. 이제 찬양 나가는 동안 여러분의 소중한 기도사연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극동방송 중창단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찬양 듣고 소망의 기도 이어갑니다.

0: 찬양 듣고 왔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는 순수복음방송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전남동부 극동방송 소망의 기도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나 문자, 카카오톡으로 사연 주시기 바랍니다. 긴급한 사연이 있으시면 긴급이라고, 또 익명을 원하시면 익명이라고 문자 주십시오. 기도응답의 사연, 감사의 사연도 올려주시면 함께 그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의 사연마다 목사님께서 뜨겁게 풍성하게 기도해 주십니다. 오늘은 광양천상교회 김영태 목사님과 함께 합니다. 목사님 반갑습니다.
1: 네, 반갑습니다.
0: 목사님 오늘도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목사님 목요일부터 이제 추석 명절 연휴가 시작되는데요.
1: 네네네.
0: 명절 보내는 풍습이 많이 달라졌다고 해도 여전히 고향을 찾아 부모 형제를 찾아 먼 길로 가는 행렬이 또 이어질 텐데요. 삶이 힘들고 걱정과 근심에 지친 영혼들이 주님 품 같은 넉넉한 고향의 품, 부모 형제의 품에서 힘을 얻고 또 행복한 추석 명절 보낼 수 있도록, 또 그런가 하면 또 외로운 이들도 있습니다. 추석에 찾아오는 사람들 없는 외로운 이들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찾아가 주시도록 말씀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1: 그래요. 때로는 함께하지 못해서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해서 외로운 사람들이 있죠.
0: 네.
1: 그 사람들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늘 그래요. 그들을 위해서 뭔가 해줄 수 있는 게 있을까? 그러나 우리가 해주는 건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0: 그렇죠.
1: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영원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은 풍성한 것이에요. 저는 그 누구를 생각하는 것은 나오미와 룻을 생각합니다. 그 보세요. 나오미가 좀 잘 살아보겠다고, 잘 먹고 잘 놀아보겠다고 그러면서 그 더 좋은 곳을 찾아갔는데 그곳에서 남편을 잃고 두 아들마저도 잃어버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왔는데 와서 보니까 이곳저곳에서 그를 보고 수군덕거리는 이들 있잖아요. 그들을 보면서 참 나는 마라다 그랬어요. 나움이란 이름은 원래 기쁨이란 이름이잖아요. 나는 마랍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다니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 룻은 또 어떻습니까? 그 시어머니만 생각하고 올라왔는데 그 먹고 사는 것이 힘들었잖아요. 그래서 이삭을 주스러 갔는데 그곳에 하나님의 그 풍성하심에 예비한,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넉넉하심을 준비하고 계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룻기 2장에 가서 보니까 그 8절에 가서 보니까 이래요.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그 가지 말라 그런 건 여기에 예비해 두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뭐라 갑니까? 그 소녀들에게 먹을 것도 달라 해라, 물도 마시게 해라. 9절에 가서 보니까 목마르거든 물도 마시고 먹을 것도 같이 먹어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소녀들에게 이미 예비한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야, 그 곡식단에서 이삭도 좀 빼놔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감사하냐고요. 이런 예비된 것이 있습니다.
0: 아멘.
1: 외롭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더 풍성함으로 채워지고 계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극동방송 소망의 기도를 드리는 모든 청취자 여러분들 가운데 힘들고 어렵고 외롭고 쓸쓸할 때 세상에서 어떤 걸 찾으려 말고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해 두신 것들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그걸 찾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해서 위로받고 새 힘을 얻고 이번 추석 명절도 참으로 풍성한 귀한 복된 명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0: 아멘.
1: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신 그 은혜를 늘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한 복을 기억

0: 고백하며 더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나가고 하나님 앞에 예배로 더 가까이 나갈 때 하나님의 풍성함이 넘쳐남이 역사들이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소망의 기도를 두드리는 모든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들 가운데 이러한 은혜가 풍성하게 넘치는 이 추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로 누리고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리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 이 소망기도를 두드리는 모든 심령들 안에 열려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리는 역사들이 있게 도와주옵소서. 아멘. 무엇보다도 이 전남동부 극동방송 우리 지사장님을 비롯한 모든 임직원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더 풍성함을 누리는 복된 이들에게 도와주옵소서. 아멘. 힘들고 어려운 여러 가지 일들을 잘 감당해 나가고 더 큰 일들을 또 준비하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것들 안에 하나님이 깊이 개입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성령이 하나님 함께할 걸 믿사옵고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1: 아멘. 아멘. 여러분은 지금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소망의 기도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제 사연 나눕니다. 첫 번째 사연 7087님 친정엄마에 대한 사연인데요. 친정엄마가 혈액암, 골수암으로 말기암 환자십니다. 병원에서 치료가 불가한 상황이라서 집에 계십니다. 복수가 계속 차서 드시는 것도 거의 없는데 다리가 단단하게 붓고 거동이 많이 불편한 상황입니다. 주님께서 붙들어주시고 무엇보다도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실 수 있게 되기를 기도드려요. 평생 절에 다니셨는데 회개하고 예수님 믿기를 기도합니다.
0: 네, 그래요. 평생에 절에 다녔던 사람 많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 정말로 말해요. 친정어머니 혈액암, 골수암, 말기암 환자라는데 하나님께서 만지시면 이 시간 하나님께서 만지시면 회복이 되는 거예요. 말기가 아니라 모두가 건강하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을 영접하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을 믿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7087님 하나님께서 함께할 걸 믿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 또 7087님이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엄마의 모든 것들을 책임지실 걸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귀한 아침 7087님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어머니가 말기암 환자랍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복수가 차 있는 상태에 있답니다. 여러 가지 것들이 합병적으로 와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이 주님을 찾아가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아멘. 주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주님을 찾아가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찾아오신 것처럼 이 놀라운 역사가 이 사랑하는 어머니에게 있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혈액암아 골수암아 내가 나사렛 예수와 멸하느니 너희가 이겼다고 승리했다고 장담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파쇄되고 너희는 진멸되는 역사가 있을지어다.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는 이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 성령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실 걸 믿고 회복시킬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1: 아멘.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실 줄 믿습니다.
0: 아멘.
1: 이어지는 사연은 강윤아 아버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우리 윤아를 위해 간절히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 기도관을 제거한 후 호흡도 안정되고 가래도 주로 감사했는데 오늘 새벽부터 다시 호흡이 힘들어지고 가래도 많아져 걱정스러운 상황입니다. 윤아의 인지와 의식이 한 단계만 더 회복되어 스스로 가래를 뱉고 편안히 숨 쉴 수 있도록 또 기관 절개술 없이 이 고비를 잘 넘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간절히 도와주시기를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류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조금만 더 깨어날 수 있도록 꼭 붙들어주세요.
0: 그래요. 8017님 하나님께서 함께할 걸 믿습니다.
1: 아멘.
0: 백부장이 하인을 위해서 기도했을 때 그 믿음이 우리 아버지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윤아가

0: 참으로써 모든 것에서 회복되고 우리 아버님이 원하는 것처럼 윤아가 완쾌되어서 참으로써 다른 이들처럼 건강하게 살아가는 복된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강윤아 아버님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윤아를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윤아에게 힘들고 어려운 것은 호흡하는 것이온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호흡하는 것이 힘들고 호흡하는 것이 버거운 가운데 있었는데 아버지 이 모든 것들의 걱정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했습니다. 너의 걱정, 근심, 모든 염려를 다 내게 맡기라. 주께 맡기라 말씀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맡기고 의지하고 나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윤아가 기관 절제 수술을 하지 않냐고 모든 것들 안에 성령의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간이 만드는 도구의 칼이 아니라 성령의 하나님의 메스를 드러내서 기관지의 모든 가로막고 있는 모든 것들 가래를 사가지고 우리 윤활의 기관을 막고 있는 모든 것들에게 명한다. 악하고 더러운 것들아 유라에게서 떠나갈지어다. 아멘. 자유케 될지어다. 아멘. 회복될지어다. 아멘. 그에서 유라가 호흡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유나의 아버지의 간절한 마음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간절한 마음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유나의 아버지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응답하여 주옵소서. 아멘. 내가 내 작은 신음까지도 응답하신다 말씀하신 나의 주님이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성령의 하나님께서 진히 함께할 걸 믿사옵고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1: 아멘, 아멘. 아멘. 함께 기도하고 중보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아멘. 강윤아 또 아버님 그 마음 품고 목사님께서 정말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 올려드렸는데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2: 아멘.
1: 이어지는 사연 1210님 10살 아들이 건강검진 결과 단백뇨가 검출돼서 오늘 신장 정밀검사를 받으러 갑니다. 평상시 쉽게 피곤해하고 늘 배고파하고 짠 음식을 좋아하는 아들인데 아프지 않게 해주시고 건강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최근 집안 형편이 갑자기 안 좋아져서 작은 병원비도 부담이 되는 상황입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 지켜주시고 경제적인 것도 공급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0: 네 그래요. 1210님 엎친 데 덮친 격이라 그러죠. 그러나 그 막혀있는 곳에서 솟아날 구멍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끈을 놓지 말고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저 역시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1210님 10살밖에 안 된 아이입니다. 건강에 단백뇨가 검출되어서 심장의 정밀검사를 받고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해야 됩니다. 성령의 하나님께서 또 사랑하는 아들을 컨트롤하고 있는 악하고 더러운 어둠의 영들이 예수 그리스도 명할 때 떠나가는 역사가 있을지어다. 아멘. 치료되는 역사가 있을지어다. 아멘. 아들이 아프지 않고 건강하여서 그 마음에 기쁨의 평강이 넘쳐나서 이 가정의 어려운 형편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옵소서. 아멘. 무엇보다도 아버지의 병원비가 없어서 아버지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움의 손길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까마귀도 붙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해서 치료되고 회복되고 넉넉해지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버지님의 이 진퇴양난에 이 상황 가운데서 구할 것은 하나님밖에 없사온데 아버지 하나님의 이 가정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그리해서 이 가정에 하나님의 도우심의 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특별히 110님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무릎 꿇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들을 구원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복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직 성령의 하나님께서 아들 안에 있는 단백뇨가 완전히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건강이 완전히 회복되어서 피곤치 않도록 인도하시고

0: 공비치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성령 하나님께 친히 함께할 걸 믿사옵고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 아멘. 네, 1110님 목사님 기도의 힘을 얻으셨지요.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실 줄 믿고요. 하나님께서 또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간절한 기도에 응답받는 시간, 여러분은 지금 생명을 전하는 전남동부 극동방송 소망의 기도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 기도 제목을 나누고 목사님께 직접 기도받기 원하시는 분 전화 주십시오. 지역번호 061-662-9750, 662-9751번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 우물정 9750으로 기도 제목 보내주십시오. 카카오톡에 무료로 기도사연 주셔도 좋습니다. 찬양 듣고 이어갑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소프라노 황은경이 부릅니다.

0: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는 생방송 소망의 기도. 오늘은 광양천상교회 김용태 목사님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고 계십니다. 이어지는 사연은 9507님. 안녕하세요 목사님. 저희 신랑이 요즘 갱년기 증상인지 뭐든지 입으로 짜증난다고 합니다. 남편의 마음을 주님이 다스려 주시기를 기도 부탁드립니다.
1: 예, 그래요. 안녕하세요. 갱년기, 남성의 갱년기인가 보네요. 나는 그런 걸 모르고 살았는데 그게 무엇인지 잘 모르겠는데 그래요. 그 입술에서 짜증

0: 내고 그러는 것, 불평불만이 있는 것은 사단의 역사입니다. 기도하시길
1: 그래요.
0: 바랍니다. 그래서 참으로써 남편이 하나님 잘 믿을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 기도합시다. 9507님,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남편을 향한 간절함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사랑 안에 귀한 심령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남편의 입술에서 짜증내고 화내고 불평불만하는 모든 악하고 더러운 어둠의 영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명할 때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그 입술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거룩한 말만 하며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세워져 나가는 귀한 남편이 될 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긍정적인 얘기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축복된 말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남편이 될 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남편 안에 악하고 더러운 입술에 어둠의 권세들이 떠나가는 역사가 나게 하시고, 완전히 치료되고 회복되어서 이 가정에 기쁨이 있게 하시고 감사와 찬양이 넘쳐나는 가정이 될 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께 친히 함께할 걸 믿사옵고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1: 아멘.
0: 아멘.
1: 아멘. 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꼭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지는 사연, 9337님 사연이 조금 깁니다. 저희 첫째 아들이 내년에 군대 갈것 같은데 먼저 마음이 치료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도 잘안 하고 마음에 상처가 많아 큰 걱정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저희 부부가 권유를 해도 상담도 안 받고 병원에도 가지 않겠다고 해서 염려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꼭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길, 또 병든 마음 치료받고 건강 회복되어 하나님의 선한 덕으로 쓰임 받기를 기도 부탁드리고요. 둘째도 마음이 너무 아파서인지 불규칙한 등교로 큰 고통을 주고 있는데요. 그 마음도 하나님께서 속히 다 치료해 주셔서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그도 또 하나님 영광을 위해 선하게 쓰임 받게 되기를 기도 부탁드립니다.
0: 그래요. 아, 참 물어보고 싶습니다. 큰아들 역시도 그렇고 작은아들 역시도 그러는데 환경적인 어떠한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할 걸 믿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큰아들 상담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가장 유능한 상담자는 하나님이에요. 주님이에요. 주님 앞에 나가세요. 주님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 아들이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할 걸 믿습니다. 괜히 젊은 아이들 어디 상담한다 어쩐다 그러고 끌고 다니면 자존심 상하고 마음 상하고 더 그런 고통들이 쓰나미처럼 몰려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 앞에 묵묵히 엄마가 기도하세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할걸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물리치는 기도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9337님,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이들 안에 어떠한 것들이 있거든 성령이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시옵시고, 그 마음 가운데 진정한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무엇보다도 모든 악하고 더러운 쓴뿌리들이 아버지의 완전히 소멸되는 역사들이 날수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무엇보다도 이들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참으로서 온전히 채워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채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예수를 믿는다면서도 아버님이여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 어둠의 악한 것들이 틈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아버지님, 이 가정에 사랑하는 자녀들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그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는 귀한 심령들 될 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모든 상처, 근심, 걱정, 모든 염려들이 예수의 명할 때 떠나가는 역사가 있을지어다. 큰아들도 작은아들도 예수 안에서 예수로 말미암아 치료받고 정상적인 생활을 나가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광 돌리고 쓰임 받아지는 사랑하는 자녀 될수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서 부모들이 더 먼저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성삼위 하나님께 친히 함께할 걸 믿사옵고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나이다.
1: 아멘, 아멘. 아멘. 네.

0: 네, 9337님,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을 위한 사연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들들 담대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목사님께서 또 그 아이들을 위한 마음 하나님 앞에 온전히 기도드렸으니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실 줄도 믿습니다. 이어지는 사연 1443님, 이번 명절에 가족의 신앙 회복과 관계 회복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지혜를 주시고 평안할 수 있도록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질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1: 네, 그래요. 1443님, 명절에 되면 가족들 만나면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무단히 다투고 시잘데없는 그 얘기들을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런 시잘데없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에서 하나님의 그 기쁨을 나누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이 가정 가운데 이 명절을 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사랑하는 귀한 가족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번 명절을 통하여서 온 가족이 모여서 함께 아버지 하기에게 한 그런 귀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신앙들이 회복되고 관계들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을 도와여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만이 영광 돌리는 이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쁨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성령이 하나님께서 진히 함께 할 걸 믿사옵고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0: 아멘. 아멘. 명절에 가족의 신앙 회복, 관계 회복 이런 거 정말 많은 가정들에서 원하는 기도사연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명절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어지는 사연 4310님,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해외 선교봉사를 꿈꾸며 결혼 준비했지만 감정의 차이를 넘지 못하고 파혼하게 되었습니다. 두 달째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한 채 마음이 무너져 있습니다. 오늘 밤만큼은 평안히 잠들고 이 근심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 부탁드립니다.
1: 그래요. 사랑하는 사람들과 해외 선교봉사 너무나도 아름답고 너무나도 좋습니다. 지난 어제도 우리 시찰에 목사님들 모였는데 참 그런 얘기들 했어요. 그 지금 그 한 나라에 가가지고 80몇 개 교회를 친 교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시찰에 모여가 시찰에서 그런 마음들 가지자라고 얘기를 했어요. 얼마나 좋냐고요. 그래요. 사랑하는 사람과 헌신하고 봉사하고 해외 나가, 해외뿐만 아니라 국내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두드럭 빡빡하게 도와줄 것들이 많아요. 그래 같이 함께하면 좋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요. 그런데 의견의 차이로 이게 이루지 못했다고 하니까 너무나도 안타깝네요. 조금 내가 양보하고 조금 내가 덮어주고 그러면은 사랑은 그래요. 덮어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이런 어려움이 생겼나 본데 그래요.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 다 잊어요. 이것 때문에 잠이 안 올 수도 있잖아요. 잊어버립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4310님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이 계기를 통하여서 전화회복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님 힘들고 어려웠던 모든 것들 다 잃어버리게 하시고 이제는 평안한 잠에 들게 하시고 하나님께 더 좋은 길을 예비하시고 준비하고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귀한 밤에도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말씀했는데 평강의 잠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4310님 평안한 잠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더 좋은 기회를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복된 심령이 될수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삼위 하나님께 친히 함께할 걸 믿사옵고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0: 아멘. 네, 목사님이 정말 간절히 기도드렸고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 만져주시고 위로하시고 평안케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사연은 감사의 사연이에요. 6724님, 저 지금 병원에 결과 듣고 갑니다. 완치 판정 받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1: 할렐루야. 아멘.
0: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 세상에 저희도 감동이 되는데요. 에이. 네, 기도해 주십시오.
1: 그래요. 네. 6723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사랑하는

0: 심령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서 주님이 10명을 치료해 줬는데 그 중에서 한 명만이 하나님 앞에 감사한 걸 보고 주님은 너무나도 안타까웠습니다. 그러나 6723님 하나님이여, 이 소망의 기도를 두드리고 참으로서 기도를 받고 완치 판정을 받고 돌아가는 그 마음의 발걸음 안에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6724님 이제는 어떠한 낙한 더러운 질병에 노출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늘 우리 6723님 성령의 보호막을 허락하여 주셔서 넉넉히 걸어가고 예수로 말미암아 기쁨의 삶,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오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야 하나님 앞에 참으로서 기쁨으로 쓰임받아지는 귀한 심령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기도하지 못한 모든 사랑하는 이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소망의 기도를 두드리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끊임없이 아버님의 소망의 기도를 통하여서 함께 기도할진대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6724님처럼 완치되는 완치의 판정을 받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모든 소망의 기도에 가족들이 될수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성령이 하나님께서 오늘도 함께하고 오늘도 기도한 모든 심령들이 치료되고 회복되고 하나님 앞에 기쁨의 영광을 돌리며 감사하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성령이 하나님께 친히 함께할 걸 믿사옵고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1: 아멘, 아멘. 아멘. 네, 믿음의 확신을 갖고 소망의 기도에 참여하신 방송가족들을 통해서 저희도 감동을 받습니다. 감사합니다. 소망의 기도 아쉽게도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사연들이 많이 올라와 있는데요. 소개하지 못한 사연은 극동방송 중보기도팀에서 기도하고 내일 소망의 기도에서 또 함께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애청해 주신 방송가족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 한 주간 평안하시고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소망의 기도 오늘은 광양천상교회 김영태 목사님과 함께했습니다. 목사님 힘이 되는 말씀 뜨겁고 풍성한 기도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생방송 소망의 기도 제작 이진아 PD 진행의 유도희였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극동방송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발걸음을 전하는 FEBC 게시판입니다. 천성산 기독교 수양가는 10월 4일 주일 저녁 7시부터 10월 7일 수요일 오전까지 다시 어게인이란 주제로 가을 특별 성회를 개최합니다. 복음의 감격을 다시 회복하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이번 집회에 방송가족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문의 전화는 지역번호 061-651-9793, 651-9793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0: 든든한 교회는 10월 26일 월요일부터 28일 수요일까지 제7회 전국 목회자 사모 세미나를 파주 그레이스 연수원에서 진행합니다. 현직 담임 목사 사모님 선착순 100명이며 회비는 무료입니다. 문의는 지역번호 031-977-8383, 977-8383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전남 동부극동방송은 제5회 정기현주회를 앞두고 전속 여성 합창단 단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찬양에 관심이 많고 품격 있고 수준 높은 찬양을 사모하는 방송가족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신청 문의는 지역번호 061-650-3800, 659-3800번 전남 동부 국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아르스노바 합창단은 남녀 단원을 모집합니다. 정통 기독교 교인이며 찬양에 소질이 있고 성실한 단원을 모집하며 방송가족 여러분의 관심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010-8804번에 8275, 8275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엄마들 광양 지역은 10월 6일까지 매주 화요일에 가을학기 6주 훈련이 광양교회에서 열립니다. 다음 세대 자녀와 학교를 위해 기도하는 모임이며 신청 문의는 010-4574번에 3081, 308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심전도 사관학교는 9월 30일 수요일에 예심전도 1일 컨퍼런스를 생수교회에서 개최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영혼을 사랑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전도자로 양성하는 전도훈련학교며 자세한 문의는 010-3003번에 9125, 9125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과 한국교회를 위한 구국기도회는 매주 목요일 오후 8시에 순천 호수공원에서 열립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와 한국교회의 영적 각성과 부흥등을 위한 기도의 자리로 자세한 문의는 010-2245번에 6967, 6967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전남 동부극동방송에서는 공휴일을 제외한 매주 수요일 오후 1시 반부터 2시 반까지 방송사 공개월에서 중보기도회를 진행합니다. 전남 동부 땅에 무너진 곳을 직시하고 그 앞을 막아서 하나님께 기도로 부르짖기 원하시는 분이라면 누구나 참석 가능합니다. 가정과 교회, 지역과 나라를 살리는 기도의 자리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지역번호 061-650-3800, 659-3800번 전남 동부 극동방송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전남 동부 극동방송은 FEBC 게시판을 통해 교회 소식과 연합회 행사 등 지역 소식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FEBC 게시판에 소식을 알리기 원하시는 분은 무료문자 카카오톡 친구 검색에서 전남 동부 극동방송을 검색 후 채널 추가하신 후에 문의하시거나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으로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또는 전화 지역번호 061-650-3800 전남 동부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1: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2: 안녕하십니까 극동방송 청취자 여러분, 저는요 노숙자분들을 대상으로 특수 목회를 하고 있는 추학평 목사라고 합니다. 지금 하고 있는 사역에 대한 특별한 경험이 있는데요, 대전역으로 전도를 나갔었습니다. 그런데 자연스레 하나님께서 당시 그곳에 많던 노숙자분들에게 마음이 가게 하시더라고요. 그때부터 인연을 맺어온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불교를 믿어오셨고요, 불교 공부와 수양을 오랫동안 해오실 정도로 아주 불교에 깊이 있게 심취해 계셨던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절대 받아들이지 않으셨는데요, 그렇게 그분과의 관계가 한 3, 4년쯤 되었을 때 어느 날 그분의 얼굴빛이 너무 안 좋으시더라고요. 마치 곧 돌아가실 것 같은 상태처럼 보였거든요. 그래서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오늘만은 꼭 전해야겠다라는 마음으로 그분에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는데요, 하나님 은혜로 그날만은 그분께서 복음을 받아들이시고 응급차를 바로 불러서 병원으로 모셨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저녁에 소천하셨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다시 뵙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아쉬움도 있었지만요. 그래도 돌아가시기 직전에 복음을 전해 들으신 것에 대한 감사와 다행의 마음이 들었었습니다. 그 이후로 생긴 버릇이

하나 있는데요. 주변에 꼭 복음을 들어야 하는 영혼이 있지 않을까. 항상 그렇게 시선을 돌리게 되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주변을 둘러보시면 반드시 복음을 들어야 하는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 부어져 있는 영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꼭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하셔서 교회로 전도하시어 영혼을 구원하는

다시 복음으로. 지금까지 대전 행복비전교회 추화평 목사님이었습니다. 우리들의 작지만 확신을 담은 외침이 누군가의 영원의 시간을 바꿀 수 있습니다.

0: 극동방송 스티커를 부착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 그리고 가시는 길과 여정 속에서 늘 안전하게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1: 문기상의 주차고요. 화물차를 이제 5톤 찍기차를 몰고 다니는데 앞에 이제 막 운전해서 가는데 빨간 스티커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건 뭐지? 그래갖고 우연치 않게 FM을 해갖고 틀게 됐어요. 근데 말씀이 나오고 찬양이 나오더라고요. 정말 기뻤어요. 저한테는 너무 신세했거든요, 솔직히. 극동방송을 듣고 나서부터 공황장애도 솔직히 되게 이겨내고 있고 힘든 일이 있었는데도 극동방송을 딱 틀면은 기분이 좋은 거죠.
0: 누군가는 오직 복음이 새겨진 주파수 스티커를 통해 극동방송을 듣고 있습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오직 복음이라고 새겨진 전남 동부 극동방송, 아름다운 찬양과 말씀으로 풍성한 복음을 전하는 극동방송에 주파수 스티커를 붙이는 건 전도입니다. 차량 뒤에 극동방송 스티커를 붙이면 라디오를 통해 누군가 구원을 받습니다.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번으로 스티커라고 세 글자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61-650-3800번 전남 동부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 아이고 극동이 아버지 뭔 일 있는겨? 그 얼굴이 그냥 주저앉았네. 그냥 밭 갈궜어 밭 갈어.
1: 말도 말어. 아주 그냥 흙은 날 게임만 하고 자빠져가지고 그냥 소 되겄어 소.
0: 냅둬 그냥 좋아하는 거 하면서 사는 거지 뭐. 그러다가 자연을 벗삼아가지고 길에서도 자고 일어나고 그러는 거지 뭐.
1: 하지 말어. 남의 자식이라고 그 함부로 말하는 거 아니여.
0: 어? 에휴 섭한 소리 말어. 니애가 내고 내가 니애고 그러다가 뭐 같이 손잡고 길에서 잠도 자고 그러는 거지.
1: 하지 말어.
0: 그나저나 이 극동이는 노래 부르는 거 좋아하는 거 아니여?
2: 좋아하지.
0: 잘 됐네. 길에서 노래하고 길에서 잠자고 길에서 밥 먹고 그러면 되는 거.
1: 하지 말어.
0: 내가 어디서 들은 게 하나 있는데 이 전남동부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이라고 들어봤어? 거기서 1일 체험 수업 원데이 클래스를 진행하고 있는데 건전한 교회 출석 중인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신청을 할 수가 있고 아 요즘 이게 반응이 아주 좋다.
1: 그래요? 아 신청을 어떻게 하는겨?
0: 문자 메시지 열고 보내는 사람의 샵 9750 우물정 9750번 넣고 어린이라고 입력해서 보내면은 신청 링크가 바로 온디야.
1: 아 얼른 한번 해봐야겠네 그거.
0: 그래 그래 얼른 가서 해봐. 에이 들어가 들어가.
3: 전남동부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1일 체험 수업 원데이 클래스가 매주 월요일 오후 6시 전남동부 극동방송 공개홀에서 진행됩니다. 원데이 클래스에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으로 어린이라고 문자 주시거나 지역번호 061-650-3800번 659-3800번 전남동부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의 일상에 웃음과 찬양을 가득 채워주세요. 어린이 합창단 원데이 클래스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정우를 알려드립니다.

0: 전남 동부 지역 송시아를 위한 정오의 기도. 오늘은 예찬교회 이성수 목사님의 기도입니다.
1: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전남 동부 지역 교회의 부흥과 복음화를 위해 기도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다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전남 동부 지역을 복되게 하시고 믿음의 사람, 복음의 사람들로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 동부 극동방송을 통해서 복음을 듣게 하시고 복음을 듣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복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한다고 약속하셨사오니 먼저 부름받은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복음으로 살게 하시고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을 더욱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복음의 능력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계자씨처럼 자라가게 하시고 누룩처럼 왕성하게 퍼져나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게 줄로

0: 또 지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노래한 것처럼 우리의 모든 삶의 터전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아름다운 지역으로 세워져 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와 늘 함께 하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형통하게 하시고 번성함이 있게 하시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날마다 이루어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와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온전히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산 소망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 극동방송 교계 뉴스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개혁총회가 지난주 서울 강서구 예원교회에서 제111회 정기총회를 열고 정운주 목사를 신임 총회장으로 추대했습니다. 정운주 총회장은 취임사에서 핵심 방향을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정하고 생명 살리는 복음총회, 제자 세우는 선교총회, 한국교회와 함께하는 열린교단, 다음 세대와 목회 현장을 살리는 총회 등 네 가지 비전을 발표했습니다. 이와 함께 예장개혁총회는 국내 거주 300만 명 이주민을 제자로 양육해 고국으로 역파송하는 선교 기반을 마련하고 한국교회 연합기관 교류 확대와 목회자 재교육, 신학교육 지원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분당 우리교회와 분립개척된 29개 교회가 한국교회 미자립 작은 교회를 돕는 꿈넘어 꿈 프로젝트를 열고 충청권 목회자들을 초대해 목회 본질을 나누는 멘토링 세미나를 진행했습니다. 현장 소식을 오다인 리포터가 전합니다.
2: 분당 우리교회와 29개 분립교회는 최근 성남 분당 우리교회 드림센터에서 충청권 미자립 작은 교회 목회자 17명을 초청해 멘토링 세미나와 소그룹 나눔을 가졌습니다. 2022년 4월 만 명의 성도를 파송해 세운 29개 분립교회는 자립후 모은 기금을 바탕으로 2024년 수도권과 경상권, 지난해 전라권에 이어 올해 충청권 117개 지원교회 중 1차 심사를 거친 17개 교회를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이찬수 분당 우리교회 목사는 세미나에서 단기 성장보다 예수를 잘 믿는 목회자가 되는 것이 중요하며 주님의 인도하심과 믿음의 성숙,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목회의 핵심 목표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꿈넘어 꿈 프로젝트는 일방적 관리가 아닌 목회자 간 자발적 수평 연대를 지향하며 외로운 목회 현장의 울타리가 되는 건강한 생태계를 만들어가겠다는 계획입니다. FEBC 교계 뉴스 오다인입니다.
1: 강성호 고려신학대학원 기독교윤리학 교수가 어제 인공지능 시대 인간 존엄과 판단 책임에 대한 신학윤리적 기준을 제시한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강성호 교수는 조나단 에드워즈의 덕윤리를 적용해 데이터 분석이나 연산 효율성을 도덕적 분별로 착각해서는 안 된다며 인공지능이 인간의 생명과 자유를 좌우하는 최종 판단 주체가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논문은 오는 22일까지 이탈리아 로마에서 열리는 AI for Peace 글로벌 심포지엄 발표 논문으로 채택됐습니다. 강성호 교수는 이어 한국 기독교도 인간이 누구이며 인공지능과 무엇이 다른지 설명할 신학적 유산을 발전시켜 국제적 논의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임창호 부산 장대현 교회 목사가 20여 년간 보관해온 북한 교과서와 북한 지하성도의 필사성경 등 소장자료 508건을 서울 북한인권정보센터에 기증했습니다. 임창호 목사는 2003년부터 탈북민 사역을 이어오며 구한 북한 교과서 400여 권과 북한 성도들이 옷 안쪽에 숨겨 베껴 쓴 필사본 등 핵심 소장품을 전달했으며 북한인권정보센터는 지난 18일 북한인권전시실에 서재 너머의 삶 코너를 조성해 해당 자료들을 공개했습니다. 임창호 목사는 탈북 1세대가 북한에서 입고 나온 옷과 생활용품 등 사라져가는 북한 주민의 생활자료 수집을 계속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공간 대여 플랫폼 스페이스 클라우드의 주일 예약 순위가

0: 교계의 대관 수요 증가에 힘입어 금요일을 밀어내고 2위로 올라섰습니다. 엔스페이스가 공간 운영자 15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인식조사 결과 응답자의 88.1%가 종교 모임 대관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으며 오륜교회에서 분립 개척한 오륜 330처치는 지식산업센터 공간을 대여해 다음 달 10월 4일 첫 예배를 드릴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서현교회처럼 교육관 카페 공간을 지역 주민에게 개방하는 호스트 교회의 사례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정수현 엔스페이스 대표는 교회가 사회 속으로 들어가는 데 공간 공유는 큰 도움이 된다며 4분기 중 예배 모임과 공간 운영자를 연결하는 장기 대관 매칭 서비스도 선보이겠다고 밝혔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 여수 순천 광양을 비롯한 전남 동부 지역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여수 28도, 순천 광양 30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남 동부 남해 앞바다에서 0.5m로 일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 수준입니다. 지금까지 극동방송 정오 교계 뉴스 김용환입니다. FEBC.
1: 여러분 안녕하세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김경화입니다. 민들레는 도시에서도 종종 볼 수 있고 어디에나 있는 식물이죠. 그런데 수백 년 전부터 약으로 썼을 정도로 효능이 좋다고 합니다. 동의보감에는 민들레가 위염을 다스리고 간을 보호하고 또 체기를 내려주고 머리카락도 검게 만든다고 나와 있는데요. 이 중에서 흰 민들레 효능이 가장 좋다고 하네요. 그런데요, 이 흰 민들레는 일반 민들레와 자라나는 과정이 좀 다르다고 하는데요. 흰 민들레는 영하 20도 가까이 내려가는 한겨울의 추위를 견디고 여름에 30도가 넘는 더위를 이겨낸다고 합니다. 한철을 살고 지는 보통의 식물들과는 다르게 뜨거운 여름을 나고 한겨울을 버티는 것이 흰 민들레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일반 민들레보다 약효가 더욱 좋다고 합니다. 인생에도 이렇게 고난이 있기 마련이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길 시험을 주시고 그 시험을 통해서 연단하십니다. 왜 고난을 주시냐고 하나님께 묻기보다는 그 고난을 통해서 무엇을 가르치시는지에 집중하고 기도한다면 더욱 단단한 열매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지금 고난 가운데 계시다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열매를 기대하시면서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해서 잘 이겨내실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방송 가족들과 함께 아름다운 찬양으로 출발할게요.

나에게 뿜 나의 소망 찬양으로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전국의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는 나에게 뿜 나의 소망 이 시간 문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요. 우물정 1069 문자 우물정 1069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듣고 싶은 찬양이라 살아가는 소소한 일상이야기 기도 제목 감사 제목 보내주시면 함께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찬양 계속해서 이어드릴게요.

믿음의 책을 읽어드리고 있습니다. 박순용 목사님의 여호와께 물으며 산다 가운데 의로운 재판장 되신 하나님을 보라 편 읽어드립니다. 우리는 약간의 거짓을 더해 누군가를 비방할 때 그러한 자신의 잘못을 지적해주는 사람보다는 자신에게 동조하면서 적극적으로 반응해주는 사람을 은근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거짓은 거짓끼리 뭉치는 법입니다. 게다가 자신이 말한 것을 다른 사람을 통해 들을 때는 그 말을 객관적으로 들으면서 옳다고 확신까지 하는 모순을 범하기도 합니다. 이는 결코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이것은 모두 인간의 부패한 본성이 꿈틀대면서 사탄에게 미혹되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사울은 자신이 말했던 내용을 자신에게 적극적으로 말하고 있는 신하들의 말을 따라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사울을 위한다고 하는 말들은 실제로는 사람을 죽이는 말들입니다. 아니, 실제로 죽이기 위해서 행동으로까지 나아가게 하는 말들입니다. 사울이 3,000명의 정예군을 이끌고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즉각적인 행동을 취하도록 부추기는 말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말의 이런 무서운 위력을 시편 7편에서 보게 됩니다. 거기서 우리는 사울의 신하들의 거짓된 말과 비방으로 다윗이 얼마나 힘든 경험을 하는지, 그리고 그 모든 시련 가운데 그가 보인 신앙의 반응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인생의 시련과 고통 가운데 넘어지지 않고 신앙적으로 반응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의 길을 가는 것이 어떤 것인지 배우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어려서부터 죽을 때까지 나에 대한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서 삽니다. 거기에는 좋은 말도 있지만 거짓 비난과 비방의 말처럼 상하고 힘들게 하는 말들도 있습니다. 다윗은 일평생 이런 거짓 비난과 비방을 들으면서 살았습니다. 그 일은 그가 왕위에 올랐을 때도 멈추지 않았고, 이것은 결코 견디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떤 이는 누군가의 비방으로 직장을 잃고, 어떤 이는 어느 집단에서 이상한 사람으로 취급당하기도 합니다. 지금 다윗은 거짓 비난과 비방으로 자신의 생명까지 위협받고 있습니다. 그는 이것이 얼마나 무섭고 심각한 상황인지 시편 7편에 그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사무엘상 본문의 배경과 함께 보면 그의 처지를 더욱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믿음의 책을 읽어드리고 있습니다. 박순영 목사님의 여호와께 물으며 산다 가운데 의로운 재판장 되신 하나님을 보라 편 읽어드렸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마태복음 6장 34절 말씀이에요. 모든 근심 걱정 하나님께 맡기고 오늘도 기쁘고 감사한 하루 이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려요. 지금까지 김경화였습니다.

0: 국방선교의 기소, 생명을 전하는 극동방송입니다.
1: 친정 엄마가 일찍 한 60대 초반부터 아프셨어요. 파킨슨병이 오셔서 거동이 어려워지시면서 원래 새벽 예배도 매일 가고 그러셨는데 잘 못 가게 되시면서 극동방송으로 예배 드리시고 거의 24시간 들으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희 자녀들을 위해서 전파 선교사 가입하셔서 전파 선교도 하시고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원래 저희 자녀들은 엄마가 제일 먼저 교회에 나가시고 저희들은 안 나가다가 제가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나가고 그리고는 엄마의 기도로 지금은 다 예배드리고 있어요. 저는 엄마가 교회를 못 가시는데 이 방송으로 예배를 드리실 수 있다는 게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한 일이었기 때문에요. 너무 좋고 너무 감사했어요. 예배드리러 교회 가실 수 없는 분한테는 너무너무 귀한 방송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엄마, 하나님께서 엄마의 그 기도를 다 들으시고 저희 형제들을 다 구원해 주신 것을 믿고 너무 감사드려요. 이제는 저희들이 엄마 닮아서 하나님 뜻에 순종하면서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자녀들로 저희들이 살려고 노력할게요. 너무나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2: 손이 닿기만 하면 나의 질병이 나으리라. 이런 믿음으로 주님의 옷자락을 붙들었을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병상에 계신 분들에게 하루 24시간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는 극동방송. 극동방송의 사역이 계속되어질 수 있도록 전파 선교사가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샵 9750 50원

문자 우물정 9750번으로 전파 전파라고 문자 주시면 월 10,000원을 헌금하실 수 있는 전파 선교사가 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0: 1분 칼럼. 한국가족보건협회 김지연 약사입니다.
1: 가정에서 성경적인 성교육을 함에 있어서 양육자가 언어로 전달하는 내용뿐 아니라 양육자의 삶을 통해서 주는 메시지가 매우 중요하죠. 단번에 자녀들의 성경적 성가치관을 망치는 양육자의 잘못된 행동 5단계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아이들 앞에서 큰 소리로 부부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싸우는 와중에 배우자의 부모와 형제자매까지 한데 묶어서 헐뜯고 비난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부부싸움이 끝난 뒤에는 아이들을 붙잡고 배우자를 몰래 헐뜯으며 부모 자식 사이를 이간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부부싸움 이후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각자 TV를 보는 등 일상을 즐기는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부부싸움을 마치고 나서 보란듯이 냉전을 유지하며 빵을 쓰는 행동인데요. 이러한 모습들은 양육자가 자녀들의 성경적인 성교육을 스스로 망치는 행동입니다. 성경적 성교육은 양육자의 언어를 통해서 뿐만이 아니라 삶을 통해서도 전달된다는 것을 우리 모두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0: 한국가족보건협회 김지연 약사였습니다.
2: 여기 새로운 미래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바다 위에 밝게 빛나는 섬 여수에서 천혜의 자연과 첨단 기술이 만나 다채로운 섬의 매력을 만끽할 특별한 경험을 선물합니다. 2026년 9월 세계를 감동시킬 놀라운 K섬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섬, 바다와 미래를 잇다. 2026 여수 세계섬 박람회.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우리 주님과 더 행복해지는 시간 오 해피데이 9월 21일 월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임지현입니다.

길을 가다가 노래소리가 크게 들릴 때면 괜히 아는 노래면 따라 부르기도 하고요. 같이 흥얼대거나 리듬을 타기도 하는데 북한에서는 저 집은 좀 사는 집이구나 라고 짐작한다고 합니다. 최근에 함흥과 해산을 중심으로 돈주들, 이 돈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화면과 무선 마이크가 달린 가정용 스피커가 인기라고 하는데요. 음악도 듣고 노래도 부를 수 있는 일체형 제품이라고 하죠. 정전이 잦은 북한에서도, 전기가 자주 들어오지 않는 북한에서도 차량용 배터리를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더 선호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돈추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만큼 가격이 상당하다고 하죠. 북한 시장의 쌀값으로 따지면 스피커 한 대 값이 쌀 370kg에서 870kg을 살 수 있는 정도라고 합니다.

거죠. 그래서 누군가는 생활비 마련을 위해서 오늘의 한 끼니를 위해서 집에 있던 스피커마저 중고로 내다 파는 모습이 적잖게 볼 수 있다고 하죠. 우리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의 끼니에 걱정에만 매이지 않고 쉼과 여가와 그 웃음을 누릴 수 있는 북한 주민들이 될 수 있도록 무엇보다 우리 명절 가운데 함께 모여서 주님을 힘껏 자유롭게 찬양할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오도록 함께 기도해 주세요. 우리의 기도가 북한을 변화시키고 복음 통일의 시작임을 기억하면서 남과 북의 하나됨과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시간인 오해피데이 시작합니다. 우물정 1069번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 통해서 로그인하신 후에 또 참여하실 수가 있고요. 북한을 위한 기도의 한 줄도 좋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금 어디서 무엇 하며 방송을 듣고 계신가요? 여러분만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신청 찬양도 좋고요. 오늘 축하 사연이 있으신 분들 함께 나눠주세요. 선정 통해서 출석 인사 선물도 푸짐하게 드리고 있으니까요. 우물정 1069번 많이 참여해주세요.

마커스의 찬양하세 오늘의 첫 찬송으로 함께 했고요. 부산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의 주 예수 기뻐 찬양해 그리고 성도여 다 함께 찬송이었습니다. 오늘도 복음 통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루속히 주님의 능력이 주님의 손길이 북한 땅 가운데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하시면서 출석 인사 보내주신 우리 청취자분 계시고요. 해남 땅끝에서 북한의 땅끝까지 함께 어우러지는 통일의 그날을 위해서 북한의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그날을 속히 허락해 주세요 라고요. 5033님, 아멘. 땅끝에서 땅끝까지, 이 한반도의 땅끝에서 땅끝까지, 한라에서 백두, 동서남북 곳곳에서 우리 복음이 전해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의 울림이, 찬양의 소리가 가득하기를 함께 기도합니다. 집에서 울리는, 이 스피커를 통해서 울리는 노랫소리가 아, 저 집은 잘 사는 집이구나 라는 인식이 있다는 이 북한 사회에 찬양의 울림이 들리고 노랫소리가 들리는 집집마다 아, 저 집은 예수님을 믿는 집이구나, 아, 저 집은 정말 사랑이 많은 집이구나, 예배하는 집이구나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날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세요.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가장 선한 그 방법으로 이루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샬롬, 부산에서 고향으로 이사온 지 1년 반이 지났습니다. 극동방송을 들으니 분단의 아픔이 실감이 납니다.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게 돼요. 우리 오일 이호님이신데 부산, 나름 이 남한에서 저 남쪽에서 저 북쪽으로 고향으로 이사를 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말하는 이 북쪽이, 그러니까 고향을 지칭하는 말이 북쪽이 아니라 한반도가 주님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는 그날이 얼른 왔으면 좋겠습니다. 분단의 장벽이 무너지고 동서남북 곳곳에서 주님을 예배하고 100여 년 전

네, 평양 대부흥 그때처럼 뜨겁게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날을 위해서. 그날을 위해 우리 전주에서도 기도해 주고 계시고요. 포항에서도 오늘 함께 해 주고 계시고요. 운전 중인데 신호 대기 중이에요. 식사를 준비하시면서도 또 식사 중에도 수원에서도 곳곳에서 또 참여를 해주고 계신데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올려드리는 기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또 지금 이 순간도 북한에서는 그 역사가 일어나고 있겠죠. 이렇게 북한을 위한 기도의 한 줄, 소망의 한 줄로 채워가는 월요일의 오 해피데이. 우물정 1069번으로 참여해 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이고요. 신청 찬송 있으시면 나눠주세요. 우리 다음 신청 찬송 5136님께서 보내주신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우리 찬송과 함께 올려드릴게요.

수 없는 쉐키나 찬양단이었습니다. 계속해서 빈들의 마른 풀 같이 우리 극동방송 음반 가운데 있는 찬송 올려드릴 텐데요. 1232님의 신청 찬양이에요. 이 찬양 올려드리면서 우리 청취자분들께서 보내주신 이런 문자들처럼 오후 시간 북한을 위해 기도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는 포항입니다. 매일 복음 통일을 위해 기도하고 있지만 이 시간 더 간절히 함께하게 돼요. 함께 기도하면 한 뼘 한 뼘 우리 통일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겠죠. 라는 이 믿음의 고백처럼 여러분의 출석 인사를 나눠주세요. 우물정 1069번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용료 부과되고요. 샵 1069번과 더불어서 우리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 다운받으시면 깨끗한 음질로 또 들으실 수 있고요. 로그인하시면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이어서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영어 찬송 함께 올려드린 노래는 매주 월요일마다 만나보는 북한이 고향인 형제와 자매들의 목소리로 함께하는 오늘의 내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 이어집니다.

0: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앞길을 개척해 주시고 힘들고 어려움을 겪을 때에도 항상 우리들이 등을 밀어주시며 언제나 밝은 빛으로 우리 앞길을 개척해 주시는 등대와 같이 손잡아 이끌어 주시고 우리 모두에게 평안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언제나 걸어가게끔 우리를 도우시고 빛을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아멘.
1: 우리의 빛되시는 주님, 우리 등 뒤에서 언제나 함께해 주시는 주님 안에서 남과 북이 함께 그 은혜를 누리기를 소망하면서요. 함경도 단천이 고향인 김영옥 자매가 제일 좋아하는 찬양 나의 등 뒤에서 함께합니다.

나의 등 뒤에서 세문안교회 세운 성가대였습니다. 우리의 등 뒤에서 날마다 함께해 주시는 주님과 승리의 은혜 가득 누리는 하루 보내세요. 함경남도 단천에서 온 김영옥 자매가 제일 좋아하는 찬양, 은혜의 찬양 나의 등 뒤에서였습니다.

메리 제인의 참 아름다워라 찬양 함께 하셨는데요. 오늘 이 찬양을 함께 하시는 동안 OFD에 함께 하시는 동안 보내주신 출석 인사 기도의 한 줄 우리 청취자분 가운데 선정 통해서 오늘도 푸짐한 선물을 드리고 있죠. 이 추첨을 통해 드리는 OFD에서 마련한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청지기가 되길 소망하는 워커스 커피 로스터스에서 스페셜티 등급의 블렌드 커피 원두를, 믿음의 기업 JMB라이프에서 간헐적 소식과 단식을 돕는 2박 3일용 만나 한 끼 제품과 건강회복을 돕는 월동 부우차, 믿음의 기업 아마란스 화장품에서 수분충전 워터드롭 수분크림을, 우리 땅 독도를 알리는 기업 한국의 월드에서 한국이 자석 키링을, 맛과 가성비 통닭의 검증을 마치다 가마치 통닭에서 통닭 두 마리 교환권, 청정 제주의 농산물로 건강하고 올바른 먹거리 제주 자연식품 제주앤팜에서 제주 청차 세트, 하나님께서 키우시고 기르시는 다육이 기업 철의다육이에서 다육이를, 100% 국내산 원물만 고집하는 천연조미료 전문기업 주식회사 광고지배 국물팩 세트, 하나님이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그리심에서 김나라 뚝딱 도시락김, 건강한 삶을 기도하는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힐링에이스 눈 마사지기, S&P 인터내셔널에서 프리미엄 티세트, 하나님께서 대표이사로 계시는 주식회사 더 황금푸드, 대한민국 대표곱창 황금곱창에서 소곱창 전골 밀키트 세트들, 곰추아빠가 기도로 만든 맛과 영양이 뛰어난 건강한 먹거리를 생산하는 기업 자연의 맛과 향 청정향에서 곰추 제품을 드립니다. 복음통일을 위해 한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 선물 협찬으로 참여해 주시는 모든 하나님의 기업에 더 풍성한 은혜와 복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북한 땅에도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새벽마다 기도합니다. 북한에도 자유를 주시고 예배와 기도와 말씀과 찬양이 자유로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신실하신 주님께서 복음 통일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합니다. 어제 기도회에서 뜨겁게 눈물로 기도드렸어요. 주님, 사랑합니다. 한반도에 복음 통일이 이루어지고 악인보다 의인이

많아지는 우리 남과 북 이 땅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해 주세요. 아멘이라고요. 이렇게 한 분 한 분 너무나 귀한 기도의 한 줄 한 줄로 출석 인사 참여해 주셨어요. 그리스도의 계절이 임하는 이 땅이 되기를, 그리고 그를 위해서 우리가 주님께 부름받은 한 사람 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지금 부어주시는 그 마음을 따라 기도하는 기도자가 되기를, 바로선 하나님의 군사가 되기를 바라고 바라면서, 그리고 극동방송 통해서도 그곳에서 북한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더 구체적으로 복음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그리고 그 복음 통일을 낯설지 않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준비할 수 있기를 오늘 또한 약속해 주시기를 함께 도전하면서요. 극동방송 오 해피데이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문자 보내주신 분들 가운데는 제가 한 분 한 분 방송 끝나고 다 읽고요. 선물 받아보실 분들 개별 연락 드릴게요. 지금까지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발걸음을 전하는 FEBC 게시판입니다. 천성산 기독교 수양가는 10월 4일 주일 저녁 7시부터 10월 7일 수요일 오전까지 다시 어게인이란 주제로 가을 특별 성회를 개최합니다. 복음의 감격을 다시 회복하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이번 집회에 방송가족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문의 전화는 지역번호 061-651-9793, 651-9793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일산 든든한 교회는 10월 26일 월요일부터 28일 수요일까지 제7회 전국 목회자 사모 세미나를 파주 그레이스 연수원에서 진행합니다. 현직 담임 목사 사모님 선착순 100명이며 회비는 무료입니다. 문의는 지역번호 031-977-8383, 977-8383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전남 동부극동방송은 제5회 정기현주회를 앞두고 전속 여성 합창단 단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찬양에 관심이 많고 품격 있고 수준 높은 찬양을 사모하는 방송가족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신청 문의는 지역번호 061-650-3800, 659-3800번, 전남 동부 국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아르스노바 합창단은 남녀 단원을 모집합니다. 정통 기독교 교인이며 찬양에 소질이 있고 성실한 단원을 모집하며 방송가족 여러분의 관심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010-8804번에 8275, 8275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엄마들 광양 지역은 10월 6일까지

매주 화요일에 가을학기 6주 훈련이 광양교회에서 열립니다. 다음 세대 자녀와 학교를 위해 기도하는 모임이며 신청 문의는 010-4574번에 3081-308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심전도 사관학교는 9월 30일 수요일에 예심전도 1일 컨퍼런스를 생수교회에서 개최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영혼을 사랑하고

도쿄도회는 매주 목요일 오후 8시에 순천 호수공원에서 열립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와 한국교회의 영적 각성과 부흥 등을 위한 기도의 자리로 자세한 문의는 010-2245-6967, 6967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전남 동북극동방송에서는 공휴일을 제외한 매주 수요일 오후 1시 반부터 2시 반까지 방송사 공결에서 중보기도회를 진행합니다. 전남 동부 땅에 무너진 곳을 직시하고 그 앞을 막아서 하나님께 기도로 부르짖기 원하시는 분이라면 누구나 참석 가능합니다. 가정과 교회, 지역과 나라를 살리는 기도의 자리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지역번호 061-650-3800, 659-3800번 전남 동부 극동방송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전남 동부 극동방송은 FEBC 게시판을 통해 교회 소식과 연합 행사 등 지역 소식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FEBC 게시판에 소식을 알리기 원하시는 분은 무료 문자 카카오톡 친구 검색에서 전남 동부 극동방송을 검색 후 채널 추가하신 후에 문의하시거나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으로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또는 전화 지역번호 061-650-3800 전남 동부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0: 아이고 극동이 아버지 뭔 일 있는겨? 그 얼굴이 그냥 주저앉았네. 그냥 밭 깔고서 밭 깔어.
1: 말도 말어. 아주 그냥 허구한 날 게임만 하고 자빠져가지고 아주 그냥 소 되겠어 소.
0: 냅둬. 그냥 좋아하는 거 하면서 사는 거지 뭐. 그러다가 자연을 벗삼아가지고 길에서도 자고 일어나고 그러는 거지 뭐.
1: 하지 말어. 남의 자식이라고 그 함부로 말하는 거 아니여.
0: 어? 에휴 섭한 소리 말어. 네 애가 내 애고 내가 네 애고 그러다가 뭐 같이 손잡고 길에서 잠도 자고 그러는 거지.
1: 하지 말어.
0: 그나저나 이 극동이는 노래 부르는 거 좋아하는 거 아니여?
2: 좋아하지.
0: 잘 됐네. 길에서 노래하고 길에서 잠자고 길에서 밥 먹고 그러면 되는 거.
1: 하지 말어.
0: 내가 어디서 들은 게 하나 있는데 이 전남동부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이라고 들어봤어? 거기서 1일 체험 수업 원데이 클래스를 진행하고 있는데 건전한 교회 출석 중인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신청을 할 수가 있고 아 요즘 이게 반응이 아주 좋대야.
1: 그래요? 아 신청을 어떻게 하는겨?
0: 문자 메시지 열고 보내는 사람의 샵 9750 우물정 9750번 넣고 어린이라고 입력해서 보내면은 신청 링크가 바로 온디야.
1: 아 얼른 한번 해봐야겠네 그거.
0: 그래 그래 얼른 가서 해봐. 에이 들어가 들어가.
3: 전남동부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1일 체험 수업 원데이 클래스가 매주 월요일 오후 6시 전남동부 극동방송 공개홀에서 진행됩니다. 원데이 클래스에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으로 어린이라고 문자 주시거나 지역번호 061-650-3800번 659-3800번 전남동부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의 일상에 웃음과 찬양을 가득 채워주세요. 어린이 합창단 원데이 클래스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0: 국력 보고마의 기수, 생명의 소리 극동방송입니다.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드시 왔습니까? 진행자 서인철입니다. 네,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이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는 말씀,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월요일 오후 2시입니다. 새로운 한 주가 이미 시작됐고요. 아직 한 주를 어떻게 보내게 될지는 모르지만 분명한 건 우리의 믿음은 좋은 일만을 통해서 자라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뜻밖의 상황을 만나기도 하고요. 기다림을 또 지나면서 우리의 믿음과 인내가 조금씩 견고해진다라고 할까요? 그렇게 쌓여가는 2시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어떤 순간을 만나든지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생겼을까라는 걱정보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통해 무엇을 이루실까라는 다른 관점으로 바라보면 어떨까요? 그런 관점 속에서 월요일 오후 2시 다시 마음을 다잡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이번 한 주도 힘있게 하나님을 찬송하는 나의 삶 이어지길 바라겠습니다.

네, 앞서 들으신 찬양 싱스퍼레이션의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내 맘에 눈을 여서서 메들리 찬양 그리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한이 음성으로 이어듣고 오셨습니다. 우리 모든 삶의 행동은 주님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좋은 과정이든 아무래도 좀 힘겨운 어려운 과정이든지 간에 모든 것은 다 주님 안에 있고요.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때로는 고통이 있더라도 결국은 좋은 결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거고요. 은을 단련함같이 금을 연단함같이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같은 삶을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오늘도 시도 하나님 앞에 찬송으로 엮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전남 동부 극동방송 2시였습니까? 함께하고 계십니다. 앞서 들으신 곡은 아 하나님의 은혜로 한이 음성으로 듣고 오셨고요. 그리고 아침 해가 돋을 때 찬송가로 함께 하셨습니다. 말씀 한 구절 준비를 했는데요. 잠언 17장 3절 말씀, 앞서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오프닝 때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만, 네, 우리 삶 속에 어떤 일이 또 어떤 상황이 이번 한 주간에 펼쳐질지 아무도 모릅니다.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께서 이런 연단의 또 인내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더 좋은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죠. 오늘 삶 속에 오직 하나님의 크신 일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기대하면서 남은 시간도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주님 찬양하고 오겠습니다.

0: 아이고 극동이 아버지 뭔 일 있는겨? 그 얼굴이 그냥 주저앉았네. 그냥 밭 깔고서 밭 깔어.
1: 말도 말어. 아주 그냥 흙어 날 게임만 하고 자빠져가지고 그냥 소 되겄어 소.
0: 냅둬 그냥 좋아하는 거 하면서 사는 거지 뭐. 그러다가 자연을 벗삼아가지고 길에서도 자고 일어나고 그러는 거지 뭐.
1: 하지 말어. 남의 자식이라고 그 함부로 말하는 거 아니여.
0: 어? 에휴 섭한 소리 말어. 니애가 내고 내가 니애고 그러다가 뭐 같이 손잡고 길에서 잠도 자고 그러는 거지.
1: 하지 말어.
0: 그나저나 이 극동이는 노래 부르는 거 좋아하는 거 아니오?
2: 좋아하지.
0: 잘 됐네.

0: 길에서 노래하고 길에서 잠자고 길에서 밥 먹고 그러면 되는 거.
1: 하지 마라.
0: 내가 어디서 들은 게 하나 있는데, 이 전남동부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이라고 들어봤어? 거기서 1일 체험 수업 원데이 클래스를 진행하고 있는데, 건전한 교회 출석 중인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신청을 할 수가 있고, 아 요즘 이게 반응이 아주 좋대야.
1: 그래요? 아 신청을 어떻게 하는겨?
0: 문자 메시지 열고 보내는 사람의 샵 9750 우물정 9750번 넣고 어린이라고 입력해서 보내면은 신청 링크가 바로 온디야.
1: 아 얼른 한번 해봐야겠네 그거.
0: 그래 그래 얼른 가서 해봐. 에이 들어가 들어가.
2: 전남동부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1일 체험 수업 원데이 클래스가 매주 월요일 오후 6시 전남동부 극동방송 공개홀에서 진행됩니다. 원데이 클래스에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으로 어린이라고 문자 주시거나 지역번호 061-650-3800번 659-3800번 전남동부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아이의 일상에 웃음과 찬양을 가득 채워주세요. 어린이 합창단 원데이 클래스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방송 가족 여러분, 혹시 전쟁의 아픔 속에서도 피어난 아주 특별한 우정 이야기 들어보셨을까요? 6.25 전쟁 당시 미 해병대 종군 기자였던 고 로버트 H. 모제 씨는 강원도 피란민 캠프에서 당시 15살 남짓이던 한국인 소년 킴을 만났다고 합니다. 전쟁으로 아버지를 잃은 소년과 또 종군 기자는 가족처럼 서로를 의지하며 사진 촬영도 했다는데요. 세월이 흘러 세상을 떠난 아버지를 대신해서 아들 로버트 P. 모제 씨가 이 소년을 꼭 찾고 싶다며 최근 국가보훈부에 도움을 요청해 왔습니다. 당신이 어떻게 생각하든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형제라고 말하며 꼭 다시 만나고 싶다는 간절한 마음을 전해온 건데요. 1935년에서 37년 사이에 태어나 강원도 홍천의 기독교 가정에서 자란 소년 김. 이 기적같은 만남이 다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방송가족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제보를 기다립니다. 지금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우정이라고 두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이 소중한 사연과 제보에 대한 안내 영상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2시 왔습니까? 이제 마치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높이 높이 찬송하고 찬양한 점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그 신앙 가지고 믿음 가지고 굳세게 싸워 승리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저는 내일 이 시간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남은 시간도 주님과 함께 행복한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내가 매일 기쁘게. 내가 매일 기쁘게. 오늘 이 시간은 함께하는 은연교회 김왕교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 할렐루야. 함께하는 은연교회 김왕교 목사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을 읽고 새로운 질서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본문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 아니라. 이 세상에는 인구수만큼이나 많은 법과 규칙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문화와 종교, 지리적 환경에 따라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지요. 중국 어떤 나라 어떤 지역에서는 여자가 남편을 열어두기도 한답니다. 이슬람권에서는 남자가 부인 세식도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인도 같은 나라는 신분 제도가 있어서 같은 국민인데도 신분에 따라 엄청난 차별을 받습니다. 신분이 낮은 찬달라는 계급은 불가촉 총민으로 거의 짐승 대접을 받습니다. 아무런 제자나 양심의 가책도 받지 않습니다. 사모하는 나라에서는 남편이 아내의 생일을 기억하지 못하면 감옥에 간답니다. 그래서 하루 동안 감옥살이를 한답니다. 싱가포르는 껌을 씹다가 발견되면 벌금을 80만 원 정도 이렇게 문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는 살 수가 없는 그런 나라죠. 우리가 생각할 때 이런 불합리와 부조리, 극단적 차별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그곳에 사는 그들은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그럼 이 모든 종교, 문화, 인종의 구분 없이 평화롭고 이롭게 적용되는 규칙이나 법은 없을까? 누구에게도 적용이 되는 그런 법은 없을까? 참 우리가 궁금해지지요. 오늘 예수님은 그러한 불편한 제도와 법 아래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에 대한 해답을 주셨습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대강령이라고 하십니다. 이 성경 구절을 우리말 성경으로는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기를 바라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진정한 율법의 가르침이요 예언자의 정신이다. 그렇습니다. 이 말씀은 두 가지를 생각하게 합니다. 첫째로는 내가 바라는 대접은 무엇일까? 둘째, 나는 그 대접을 받을 만한 일을 했는가? 그리고 만약 이런 것들이 이루어진다면, 만천하에 잘 실천된다면 얼마나 좋은 세상이 올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로마 황제 알렉산더 세븐투스는 이 말씀을 통치 이념으로 삼고 모든 공공 건물 벽에다가 이 문구를 새겼으며 자신의 무덤에 황금으로 새겨 넣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성구를 황금률 골드룰 황금률이라고 명명된 유래가 되었다고 합니다. 성경학자 힐렐에게 어떤 사람이 길에서 한쪽 다리를 들고 서서 이 다리를 내리기 전에 율법을 한마디로 설명을 해서 나를 이해시키면 내가 율법을 믿겠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때 이 힐렐이 대답합니다. 네가 하기 싫은 일은 남에게도 시키지 말라. 이것이 율법이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발을 내리고 힐렐의 제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범죄와 다툼은 왜 일어날까요? 적게 일하고 많이 가지려고 하는 것, 이건 폭리이지요. 놀고 먹으려고 하는 것, 이건 사기를 치는 것이지요. 남을 지배하려고 하고 남의 것을 빼앗으려고 하는 데서 원인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새로운 질서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대접을 받고 싶습니까? 예수님이 이전 세상에는 대접이라는 것이 없었어요. 모든 것이 지배와 피지배 중심이었습니다. 내게 힘이 있으면 남의 것을 빼앗아도 되고, 지배해도 되고, 폭력을 행사해도 되는 내가 힘이 있으니까 그것이 다 통용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세상의 질서가 바뀌었습니다. 질서의 중심이 상대적으로 바뀌었습니다. 관계라는 것이 상대적이라는 것이지요. 사랑을 받고 싶습니까? 먼저 사랑을 하라는 것입니다. 더 많이 사랑받고 싶으면 더 많이 사랑하면 됩니다. 존중을 받고 싶습니까? 존중하면 됩니다. 교회에서 가끔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이 교회에는 사랑이 없어. 이 교회는 서로 인사를 안 해. 이 말같이 어리석고 이 말같이 참 나쁜 말이 없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본인이 사랑을 하면 됩니다. 인사를 안 하면 본인이 찾아가서 인사를 하면 됩니다. 인사를 받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사랑을 감동을 받을 때까지 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것이고 우리 성도들이 하는 일이고 오늘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남에게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이것이 신앙이요. 이것이 선지자라 하는 말씀이지요. 여러분, 상대방에게 높임을 받고 싶습니까? 예수님 마태복음 9장 35절에 예수께서 앉으시사 열두 제자를 불러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들의 끝이 되며 뭇사람들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높임을 받고 존중을 받고 싶은데 자기는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부조리요 불합리고 오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상반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 되신 예수님은 그렇지 아니했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지배를 하고 싶어 하고 높아지고 싶고 화려해지고 싶고 모든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고 싶고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서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열두 제자를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어서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그랬습니다. 그 뭇사람이 누구입니까? 먼저 함께하는 사람들입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지요. 마가복음 12장 31절 말씀에 둘째는 이것이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큰 계명이 없느니라. 저는 목회하면서 또 신앙생활 하면서 한 가지 큰 깨달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심는 대로 거둔다는 것이지요.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오리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신앙의 원리입니다. 심는 대로 거둔다. 하나님은 공짜가 없습니다. 절대 하나님은 공짜가 없습니다. 심는 대로 거두는 것이죠. 뿌리는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존중을 받고 싶으면 여러분 이웃을 향하여서 여러분 주위 사람들을 향하여 존중하고 사랑하고 섬길 때에 그들도 여러분 당신 자신을 섬기게 될 것입니다.

0: 이큰 대접을 우리가 받았으니 우리는 하나님을 대접하는 것이지요. 사무엘상 2장 30절에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네 집과 네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영히 행하리라. 영영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이전에 이 인류들을 사랑하셨어. 모두가 하나님 앞에 영영히 부귀 영화 축복 누리며 살수 있도록 했으나 하나님이 생각을 바꾸셨다는 겁니다. 하나님 생각을 바꾸셔서 다 그런 것이 아니라 나를 존중하는 자를 존중하겠고 하나님을 존중하는 자를 존중하겠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를 멸시하겠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말로 하나님을 대접하는 자를 대접해 주겠고 하나님께 대접하지 않는 자는 그냥 무시해 버리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서운 이야기이지요. 세 번째로 우리 자신들을 잘 대접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너무 우리 자신들에게 소홀히 합니다. 시편 1편 말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항상 악인의 길, 죄인의 길, 오만한 자리에 앉아서 우리 육신을 더럽히고 우리 육신을 죄 가운데 빠뜨리고 맙니다. 그럼 우리 육신이 연약해지면 병이 들어옵니다. 우리 영이 연약해지면 마귀 사탄 귀신이 침투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잘 대접하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여러분 육체를 잘 보호해서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냐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냐고, 악인의 길을 쫓지 않냐고, 건전한 정신과 육체를 보존해서 여러분 자신을 잘 갖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예배 열심히 참석하고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여서 여러분 마음에 늘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마귀 사탄 귀신이 여러분을 침투하지 못하도록 늘 여러분 자신들을 영적으로도 갖고 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대접하다는 말은 마땅한 예로 대하라는 뜻입니다. 눈이 우리 주위에 있는 분들을 마땅한 예로 대하시길 바랍니다. 이웃을 마땅한 예로 대하시길 바랍니다. 형제를 마땅한 이유로 대하시길 바랍니다. 부모를 마땅한 예로서 대하시길 바랍니다. 목사님을 마땅한 예로서 대접하기를 바랍니다. 장로님도 마땅한 예로서 대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입니다. 권사님도 집사님도 마땅한 예로서 대접하시기를 바랍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네 이웃을 사랑하기를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입니다.
1: 내가 매일 기쁘게 지금까지 함께하는 은연교회 김왕규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예수님에 대해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들이나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61-653-4605 함께하는 은연교회나 지역번호 061-650-3800 전남 동부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1분 말씀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 제공입니다.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사무엘상 12장 24절 말씀입니다. 1분 말씀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이 함께했습니다.

0: 제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서 변화된 게 있다면 그전에는 남편에게 잔소리를 하게 됐는데요. 잔소리를 안 하게 되고 내가 행동으로 남편을 감동시켜야 되겠다는 걸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남편을 주같이 대하라는 말씀처럼 정말 남편에게 성심성의껏 했고 또 새벽 기도를 가면서 남편 신발을 들고 가서 옆에 놓고 하나님 저희 남편도 이 신발을 신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 되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때는 과연 정말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이뤄주실까 했는데 전파 선교사로 신고 새벽 기도 때 신발을 가지고 가서 함께 기도하고 그러니까 저희 행동이 변화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극적으로 저희 남편을 구원시켜 주셨어요. 이 전파 선교사 이 작은 물질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무나 큰 물질처럼 느끼는구나 하는 걸 느껴서 저는 항상 극동방송을 너무나 사랑하고 저희 가정이 복음화된 1등 공신이라고 저는 말씀하고 싶고요. 정말 홀로 믿는 믿음의 가정들 저는 누구보다도 그 마음을 알거든요. 정말 그분들이 전파 선교사로 먼저 남편을 심는다면 하나님께서 꼭 구원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1: 좋은 곳에 함께 가고 싶은 마음에 챙겼던 신발.

그 간절함이 한 영혼을 구원했습니다. 극동방송은 복음을 전파를 통해 세상에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기쁜 소식을 전할 전파 선교사를 기다리며 또 한 켤레의 신발을 준비합니다. 한 영혼을 살리는 이 귀한 사역의 길을 함께 걸어주세요. 사역에 동참하기 원하는 분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 우물정 9750번으로 전파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거나 지역번호 061-659-3800번 전남동부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새 시를 알려드립니다.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여러분 주말 주일 동안 가을 잘 만끽하셨습니까? 낮에는 그런데 가을 햇살이 아직 조금 뜨겁네요. 아침 저녁으로는 선선해져가지고 산책 운동 많이 하시잖아요. 걷다 보면은 혼자 걷는 분들도 있지만 친구 가족과 함께 걷는 분들도 많습니다. 함께 걷는 모습들이 참 보기 좋네요. 시원한 공기를 마시면서 편안한 마음으로 산책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건강해야 돼, 운동해야 돼 이거, 이런 굳은 결심으로 걷는 경우도 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산책이든 운동이든 의무가 아니라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하는 게 좋잖아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해야 돼, 해야 돼 하는 그런 강박관념보다는 즐겁고 기쁜 마음, 자원하는 마음을 갖고 한다면 자신에게도 좋고요.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실 것 같아요. 그런 마음 달라고 기도해야겠어요. 산책, 운동도 혼자 할 때도 좋지만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중요하죠. 자, 이번 한 주도 주님과 같이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걸어가는 길 되시길 소망하면서 9월 21일 월요일 김단비의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이 곡으로 출발합니다.

김단비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찬송 첫 곡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영혼을 깨워드리고 정신을 바짝 깨워드리는 방송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세 글자로 줄여서 세깨랍니다. 총연출 우리 주님의 명을 받들어서 대신 깨워드리고 있는 조연출 김인수입니다. 자, 9월 21일 월요일입니다. 어제 어떻게 주일을 보내셨는지 궁금하네요. 아주 날씨가 좋습니다. 오늘도 그렇고요. 낮에는 살짝 덥지만 그래도 딱 햇살도 좀 다른 것 같아요. 자, 어제 어떤 주일을 보내셨는지 한번 알려주십시오. 신청곡도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특별히 교회를 쉬고 계시다가 다시 교회를 나가게 된 분 한번 알려주십시오. 방학을 끝내고 계약했던 분 꼭 알려주세요. 문자 창이 바뀌어가지고 헷갈리는 경우들도 꽤 있을 겁니다. 더 이상 샵 1069가 아니라요. 샵 9110입니다. 오물정 9110번으로 여러분의 사연 신청곡 보내주시되 특별히 샵 9110번으로 나 드디어 교회 갔습니다. 어제 갔어요. 아니면 뭐 지난주에 갔어요. 내가 지난주에 못 알렸는데 이렇게 좀 저하고 통화가 됐건 안 됐건 좀 알려주십시오. 추가 선물도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꽃바구니와 함께. 자, 방학을 끝낸 분들, 교회 방학을 끝낸 분들 알려주세요. 그리고 자, 전국 어디서나 여러분께서 앱으로 듣고 계시는 분들, 앱에서 내가 새끼라가 나온다 하시면은 거기 들어가서 무료 메시지를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앱 메시지에 회원 가입하시면 무료로 보낼 수 있습니다. 샵 9110번은 짧은 거 50원, 긴 거 100원입니다. 네, 서울극동방송에서 안 보이셔가지고 찾고 찾아가지고 전북극동방송 찾아왔다고 우리 6205번님 앱으로 듣고 계시네요. 고맙습니다. 1203번님 전주에서 출석하셨네요. 걸어가면서 듣고 계신다고. 5811번님 귀한 선물 식탁에 풍성한 누렸다고. 천안에서 8413번님 목천에서 9596번님 순천 우리 0782번 또 오셨습니다. 서천에서도 듣고 계시고.

천안 신방동에서 우리 2523번님 듣고 계시네요. 자, 여러분의 신청곡, 그리고 계약했던 분, 자, 어떤 분이 계약을 하셨을지, 네. 기다리고 기다립니다. 예. 목 빼고 기다리고 기다립니다. 첫 곡이 이제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길에 대해서 제가 또 이제 선곡을 해봤는데요. 나의 가는 길. 예. 박희봉 목소리입니다.

나의 가는 길 박희봉 목소리로 전해드렸습니다. 3시 13분 지나고 있습니다. 생방송 새끼라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전남 순천에서 1087번님 우리 아이

0: 이 어린이집 하원 시키러 갑니다. 항상 얘기를 라디오와 함께 하신다고요. 아이랑 듣고 계시겠네요. 우리 1087번님. 우리 아이들 새끼라 로고송 참 좋아하는데, 그쵸? 목포에서도 8445번님으로 앱으로 지금 듣고 계십니다. 고맙습니다. 경기도 용인에서도 출석해 주셨어요. 매일 감사함으로 은혜로 살아가게 하심을 느끼는 요즘입니다. 새끼라 통해서 돌아올 많은 영혼들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 누리길 기도한다고 3199번님으로 이렇게 또 오셨습니다. 자, 아, 쭈꾸미 볶음 잘 먹었다고 2523번이 고맙습니다. 그 중에서 어제 저희 자녀들 모두 교회 참석했습니다. 이 반가운 문자가 와가지고, 자, 우리 1203번님 전화 연결되어 있어요. 여보세요?
1: 여보세요?
0: 네, 반갑습니다. 네,
1: 안녕하세요.
0: 지금 뭐 어떻게 걷는 중이세요? 아니면 뭐 어디 운전 중이신가요?
1: 아, 지금 걸어가면서 듣고 있어요.
0: 걸어가면서 네. 지금 이렇게 전화도 받으시면서.
1: 네.
0: 지금 계시는 곳이 전주?
1: 네.
0: 예, 어디 가시는 길이세요?
1: 아, 지금 퇴근하는 길이라요.
0: 퇴근?
1: 네네.
0: 원래 우리 1203번님이 예전에 네. 제가 사업장의 일터에서 듣고 계시는 분들 문자 주세요 할 때 전주 족발집 사장님이셨는데?
1: 네. 네, 맞습니다.
0: 지금 족발집 끝나고 퇴근하시는 거예요?
1: 아니요, 저 이번에 네. 어깨 수술하는 바람에 족발집을 우리 남동생이 하고 있고.
0: 아, 남동생이?
1: 오. 네.
0: 그리고요?
1: 그리고 저는 이제 알바식으로 지금 네. 일을 하고 있습니다.
0: 알바로 족발집을 네. 남동생 도와줘요?
1: 아니요, 다른데.
0: 다른데. 네. 하긴 족발집이 지금 문 닫으면 안 되죠. 저녁까지 해야 되지. 네. 그렇죠?
1: 네. 네. 네.
0: 어깨 수술해가지고 몸에 네. 손으로 하시는 게 좀 어려우시구나.
1: 네.
0: 자, 아무튼 그래도 다시 또 일을 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1: 예? 아우, 당연히 감사하죠.
0: 어제 자녀 모두가 교회 참석했다고 했는데.
1: 네네.
0: 지난번에 이제 제가 우리 1203번님하고 전화 연결을 했을 때.
1: 네.
0: 그때 딸이 그 부산에 계신다고 하면서 딸하고 네. 그때 3자 통화 했었죠.
1: 네네.
0: 오, 최예리 자매.
1: 네, 네네.
0: 그 자매가 어제 간 겁니까?
1: 네, 어저께 전주 일이 있어서 전주에 와가지고
0: 예.
1: 저랑 누나 언니랑 남동생이랑 다 같이 저 다니는 교회로 어저께는 다 참석을 했습니다.
0: 와, 우리 최애리 네. 자매뿐만 아니라 언니하고 동생까지.
1: 네, 언니하고 네네.
0: 언니 동생은 원래 다녔어요? 아니면 어제 처음 간 아니 오래간만에 간 거예요?
1: 정웅이 우리 남동생 우리 아들은 네. 이제 등록해서 지금 같이 다니고 있고요.
0: 예. 그 남동생이 1, 2주 전인가 갔다고 했던 그 남
1: 네네 아들 우리 막둥이 아들 네
0: 오오.
1: 그리고 우리 큰 딸은 네. 이제 등록을 했는데
0: 네.
1: 한 세네 번 나가더만 지금 방학을 해버렸어요.
0: 아
1: 그래서 어제 이제 같이
0: 예.
1: 가자 한번
0: 예
1: 그래서 어제 이제 큰 딸하고 다 같이 갔었어요.
0: 아 원래 큰 딸이 원래 신앙생활을 안 했다가 세네 번 다녔다가 아유 안 다녀하고 안 다니다가 어제 드디어 네. 갔다는 네. 얘기죠.
1: 네.
0: 아 모태 신앙이 아닌가 봐요 아이들이.
1: 우리 저 막내하고 예리는 모태 신앙인데
0: 네.
1: 한 중학교 때까지 다니다가
0: 예.
1: 안 다니더라고 못 이제. 네.
0: 그랬구나. 아무튼 큰 딸이 지금 다시 아무튼 어제부터 갔다는 거잖아요.
1: 네네.
0: 할렐루야네 할렐루야.
1: 아멘입니다.
0: 큰 딸은 전주에서 같이 있어요?
1: 네네.
0: 오 그렇구나.
1: 네.
0: 아까 이제 찬양 나가기 전에 그때 네. 연결하면서 제가 교회만 살짝 물어봤는데 샘물교회.
1: 네네.
0: 오 서화평 목사님 심호하시는.
1: 아우 맞습니다.
0: 와 이 새끼라 통해서 그 샘물교회 간 분이 있거든요.
1: 네.
0: 그분이 자기 혼자 샘물교회 처음에 저하고 연결되고 갔다가
1: 네네.
0: 그 뒤로. 가족 모두가 갔어요.
1: 맞아요.
0: 예, 아세요 그분이 네. 누군지?
1: 네 알아요.
0: 그분이 이제 아들도 가고 아 딸도 가고 사위도 가고 손주들도 가고
1: 네
0: 한 일곱 여덟 명 갔어요.
1: 네 맞아요.
0: 와 진짜 샘물 교회로 아 그 샘물 정말 마르지 않는 샘물인가 봐 진짜. 그쪽으로 많이 가시네.
1: 아멘입니다.
0: 예. 예. 그래서 어제 아이들을 데리고 이렇게 교회 예배 드려서 정말 좋으셨겠어요.
1: 너무 뿌듯하고 예. 감사하고.

0: 예.
1: 너무 행복한 주일이었어요.
0: 와, 근데 그 아까 그 둘째인가 셋째 최애리 자매는 부산이라고 했잖아요.
1: 네네.
0: 다시 이제 부산으로 내려갈 텐데, 그쵸?
1: 근데
0: 예.
1: 거기서 등록을 제가 하라고 했어요.
0: 그러니까 부산에서 이제
1: 네.
0: 방문했다가 엄마 방문했다가 갔기 때문에 부산 가서
1: 네.
0: 잘 신앙생활 할수 있도록 꼭좀잘좀 도와주세요. 저랑 이제 삼자 통화하고 막 그때 영접 기도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쵸? 그래서 꼭 우리 최애리 양이 부산 가서도 계속 신앙생활 잘할 수 있기를. 그리고 큰딸, 막내 아들, 우리 샘물교회에서 계속 신앙생활 할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1: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그러면 우리 그 아이들을 대표해서 지금 옆에 없잖아요. 자녀들이.
1: 다 직장에 다가갈 거 없어요.
0: 그래도 엄마가 저랑 함께 우리 감사기도 드리시죠. 감사기도. 사랑해, 하나님.
1: 사랑해, 하나님.
0: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1: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0: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1: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0: 연약한 저와 자녀를 놓지 않으시고,
1: 연약한 저와 자녀를 놓지 않으시고,
0: 끝까지 붙잡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1: 끝까지 붙잡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0: 지금 나는
1: 지금 나는
0: 내 마음의 문을 열고,
1: 내 마음의 문을 열고,
0: 부활하신 예수님을
1: 부활하신 예수님을
0: 다시 한번 나의 구주로 고백합니다.
1: 다시 한번 나의 구주로 고백합니다.
0: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하며
1: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하며
0: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0: 아멘, 아멘.
1: 아멘.
0: 잘하셨어요.
1: 감사합니다.
0: 우리 1230, 1203번님 성함 밝혀도 되죠? 김은아님. 서영희님이셨을 거예요. 그쵸? 샘물교회 가신 분이? 예.
1: 그럴 거예요.
0: 예. 보니까 지금 뭐 샘물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막 문자 주네요.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또 뭐, 어제 검정색 옷 입으신 가족들 아닌가 싶어요. 5189번님. 맞나요?
1: 맞아요.
0: 예. 그러니까, 어제 못 보던 가족들이 예배를 드리게 돼서 정말 좋네요. 할렐루야. 막 이렇게.
1: 감사합니다.
0: 예, 그래요. 참, 아무튼 이렇게 기쁜 소식 전해주셔서 좋고, 나중에 이제 정착하고 나서 우리 딸들, 아들들도 한번 제가 통화를 꼭 했으면 좋겠네요.
1: 알겠습니다.
0: 예.
1: 감사합니다.
0: 우리 김은아 집사님, 네. 가장 좋아하는 인생 찬양. 그거 우리 들으면서 마무리했으면 좋겠는데.
1: 고난의
0: 고난에,
1: 꽃이 되게
0: 고난에? 뭐 있었는데, 저도. 뭐 최근 노래죠?
1: 꽃이 되게 하소서. 고난 피는 꽃인가? 느닷없이 말하는 게 생각이 안
0: 갑자기 제가 물어보면 다 처음에는, 예. 다 처음엔 다 이렇게 돼요.
1: 지금까지 지내온 것 찬송가요.
0: 지금까지 지내온 것, 그거로 바꿀까요? 생각 안 나니까.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1: 감사합니다.
0: 왜 좋아하시는지 한번 이유도 한번 알려주세요.
1: 지금까지 하나님 은혜로 여기까지 왔고요.
0: 네.
1: 우리 자녀들도 이제 주일 성수 꼭 하고 등록도 잘하고 주일날에 하나님 말씀하는 꼭 자녀들 같이 우리 식구들 다 같이
0: 네네.
1: 참석하고 같이 은혜 받았으면 좋겠어요.
0: 네, 그래요. 정말 이번 추석 명절 끝날 때도 우리 자녀들과 함께 꼭그 예배 드리시고. 예, 그래서 이번 추석도 좀더 의미 있는 색다른 추석이 될것 같네요. 예. 그래요.
1: 아멘입니다.
0: 오늘 좋은 소식 들려주셔서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제가 그 꽃바구니 선물을 보내드릴게요. 우리 김은아 집사님 댁으로. 네. 예,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예.
1: 고맙습니다.

나무에는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함께 찬양 올려드렸습니다. 자, 우리 전주의 김은아님. 지난주인가 막내 아들이 교회 나오게 됐다 이 기쁜 소식을 전해주셔서 제가 나중에 꼭 통화하겠다고 했는데 어제는 또 우리 딸들까지 같이 예배를 드리게 됐네요. 이렇게 자 방학 끝내고 개학한 분 계시면 본인이 한번 알려주시면서 아니면 옆에 계신 분 있으면 한번 알려주세요. 드디어 예배를 드리게 됐다. 교회를 나갔다. 이 극동방송을 통해서 꼭 그렇지 않더라도 한번 알려주시면 좋겠어요. 샵 9110, 우물정 9110번으로 교회를 나가게 된 분, 쉬다가 교회를 나가게 된 분, 그 좋은 소식 한번 알려주십시오. 여러분, 지금 라디오를 휴대폰에서 듣고 계시는 분들, 어플, 앱으로 듣고 계시는 분들, 거기서 회원가입을 하시면 글을 남길 수 있어요. 또그 글로도, 메시지로도, 나 드디어 교회 갔다. 이렇게 한번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일본 나고야에서 아시안 게임 있잖아요. 그쵸? 어제 저녁에도, 와, 우리 한국 농구, 일본을 상대로 우승, 금메달 따는 거 봤는데, 와, 재밌더라고요. 저 청소년 때참 농구 좋아했는데 보니까 우리 스포츠 안에서 우리 선수들 가운데서 크리스찬 선수들이 있더라고요. 그 안에서 또 어떻게든 예수님을 드러내는 선수도 있고 6634번님 성동구 서울 성동구에서 출석을 해주셨네요. 나고야 아시안게임 경기 참가 중에 우리 코리아 선수들 응원곡 태평공원 가가지고 파이팅 하셨다고 하시면서 이 곡을 신청하셨어요. 예. 그래요. 이게 참 우리 삶에서 모두에게도 너무나 좋은 곡인데 또 이렇게 스포츠 우리 크리스찬 선수에게도 너무 좋은 곡인 것 같습니다. 자, 지치고, 쓰러지려고 하는 분들, 주나목입니다. 6634번님 신청곡. 힘을 내, 힘을 내.

여러분 힘내십시오. 주나목의 힘을 내 찬양 듣고 왔습니다. 새끼라 팬입니다. 8128번님 앱으로 듣고 계시네요. 라디오로 차에서만 듣다가 지금 앱 깔고 폰으로 잘 듣고 있어요. 기쁨과 은혜 충만합니다. 새끼라 들으면서 은혜 많이 받고 계신다고. 자, 2128번님 10년 방학이었던 우리 형부 지난달에 드디어 다시 교회 갔습니다. 오후 예배 찬양 인도까지 하고 계신다고 해요. 오, 지난달에 가셨는데 10년 만에 찬양 인도까지? 와, 이 믿음에서 다시는 떠나지 않고 하나님과 끝까지 동행하는 형부 됐으면 좋겠습니다. 방송에서도 기도 부탁했는데 정말 감사하다고. 우리 2128번님, 네, 우리 형부 성함 주소 남겨주시면 좋은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는데 우리 형부 같은 분, 본인이 지금 내가 지금 10년 방학이든 5년 방학이든 1년 방학이든 1개월 방학이든 내가 지금 교회를 쉬고 있다 하시는 분, 샵 9110 오물정 9110번이나 여러분 앱 메시지, 무료 메시지로 방학 두 글자 아니면 10년 방학, 나 지금 교회 쉬고 있어요, 이렇게 좀 알려주시면 아주 좋은 일이 인생에서 일어날 겁니다. 그런 분 옆에 계시면 좀 알려주십시오. 알려주세요. 자, 교회를 지금 현재 쉬고 있다, 이 방송을 내가 듣고 있다, 본인이 아니면 옆에 있다, 자 신고해 주세요. 신고. 나의 등 뒤에서 8685번님의 신청곡입니다.

나의 등 뒤에서 7080 골든 가스펠 앨범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날씨 참 너무 좋다고요. 그쵸? 저도 점심에 잠깐 나갔다 왔는데 날씨가 참 가을 날씨 너무 좋습니다. 0691번으로 오셨고요. 4316번님 커피 선물 잘 받았다고 이렇게 감사 표현해 주셨네요. 이렇게 또 선물 받고 감사의 메시지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이렇게 우리가 받은 거 있으면 감사 표현하면 또 좋죠. 서로 너무 좋죠. 하나님께 받은 것도 우리가 계속해서 표현해야 되겠죠. 지금 감사라는 찬양이 흐르고 있거든요. 3199번님의 신청곡입니다. 나는 뭐가 감사한지 한번 생각해보면서 이 곡 함께 나누시죠.

0: 시선의 감사 전해드렸습니다. 참 감사한 게 많죠. 감사한 거. 이제 가을인데 우리가 더 많이 감사를 생각할 수 있는 계절이 왔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렇게 또 극동 방송에 하나님께 또 감사한 분이 계셔서 지금 찬양 나가는 중에 제가 전화 연결해 봤거든요. 자, 우리 0525번님. 여보세요?
1: 네, 여보세요?
0: 네. 지금 방송 지금 듣고 계셨죠?
1: 예,
0: 네.
1: 듣고 있었어요.
0: 어디서 방송을 듣다가 지금 전화를 갑자기 받으셨어요? 네?
1: 오늘은 집에서.
0: 집에서
1: 네네.
0: 갑자기 지금 찬양 끝나기 딱뭐한몇초 전에 지금 전화가 와가지고 살짝
1: 네.
0: 놀라셨죠?
1: 네, 깜짝 놀랐습니다.
0: 깜짝 놀랐습니까? 보니까
1: 네.
0: 지난주에 사연을 보내셨죠? 아, 지난주 맞죠?
1: 네,
0: 지난주에
1: 맞아요.
0: 나 드디어 교회 갔다.
1: 네.
0: 와, 근데 이게 30년 만에 가신 거 맞아요? 예?
1: 예, 한 30년 쉬었죠.
0: 이야, 30년을 쉬다가. 근데
1: 네.
0: 지금, 잠깐만. 저하고 6월에 전화 통화했네요, 그쵸?
1: 네,
0: 6월에 전화
1: 맞아요.
0: 통화하고, 그때 어떻게 바로 간 거예요, 교회를?
1: 이제 알려주신, 이제 안내해주신 교회가 있어가지고 거기도 갔었고,
0: 예.
1: 또 그냥 주변에 집 근처 또 가까운 데가 좋다고 해서 집 근처도 또 이렇게 갔었고 했는데,
0: 예.
1: 모르겠어요. 제 마음이 싹 편하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0: 예.
1: 좀 이제 많이 망설였죠. 그래서 그러는 동안에 지금 또 이제 두 달이라는 시간이 또 흘러간 거고,
0: 네.
1: 그래서 이제 찾은 기회가
0: 네.
1: 이제 있는 거예요.
0: 예. 아,
1: 거기는
0: 그래서,
1: 갔는데, 또 제자리 같더라고요. 너무 편안하더라고요.
0: 그래서 새롭게 본인이 이제 딱 선택해서 가셨어요. 지금 대전이시잖아요, 대전.
1: 네, 대전이요.
0: 가신 교회가
1: 가장동에
0: 가장제일교회.
1: 있어요. 네.
0: 아, 가장동이어서 또 가장제일교회.
1: 네,
0: 나는
1: 지금은
0: 이제,
1: 동화동이지만.
0: 예, 그렇구나.
1: 네.
0: 나는 또 가장, 진짜, 아우, 너무 가장제일이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가장제일인 줄 알았더니
1: 그런 의미도 있는 것
0: 그런
1: 같더라고요.
0: 의미도 있고.
1: 네.
0: 가장제일교회. 오, 그래서 다닌 지는 얼마나 되신 거예요? 가장제일교회.
1: 지금 이제 오래되진 않았고요. 수요 예배 몇번 갔었고,
0: 네네.
1: 주일 예배 갔었고,
0: 어제도 갔었고.
1: 네, 어제 갔었고, 지난 수요일에도
0: 와,
1: 갔었고, 그 먼저
0: 그러니까.
1: 수요일에도 갔었고.
0: 수요일도 가고. 아니, 30년 동안 예배 못 드리시다가 거의 지금 막 몰아서 드리시는, 응?
1: 불러니 다녀야 될것
0: 예? 그러니까
1: 같아가지고.
0: 부지런히 지금 30년 그거 하나님께 지금 갚으려면은, 야, 아, 30년 동안 어떻게 참으셨대? 이렇게 수요예배도 가시고, 응?
1: 그러니까 옛날에는 정말 열심히 다녔었거든요.
0: 네네.
1: 그게 이제 다시 막또 올라오는 것
0: 아, 그니까. 참, 그 마음속에 간절함이 계속 저 밑에 있었구나. 응?
1: 그랬나 봐요.
0: 그러니까 지난주에 그 교회 문턱에서 두달 방황하다가 드디어 마음이 편안해지는 교회를 찾았습니다. 방황 끝낼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하다. 이렇게 문자가 왔었죠. 야, 참, 어제도 예배가 참 너무 하나님과 만남이 좋았나요?
1: 네, 완전 좋았습니다.
0: 아, 첫 예배는 막 눈물콧물 쏟은 거 아니세요?
1: 첫 예배를 그래서
0: 네.
1: 밤에 갔어요.
0: 아, 밤에.
1: 네,
0: 왜지?
1: 낮에 가면 너무 막 그럴까 봐.
0: 눈물 날것 같아. 그래서
1: 네.
0: 눈물 많이 흘렸어요? 예? 네?
1: 엄청 흘렸죠.
0: 아, 그렇구나.
1: 바보같이.
0: 에, 왜 바보 같아요?
1: 아니, 계속 눈물만
0: 아,
1: 나니까.
0: 저는 어떨 때는 내가 왜 이렇게 눈물이 없을까? 나도 좀 이렇게 하나님께 확더막 눈물로 기도, 이런 때도 많아요. 눈물 있다는 게 그게 얼마나 감사한데요.
1: 그러니까 찬양 들어도 눈물 나.

0: 나지, 기도해도 눈물 나지. 그냥
1: 그니까.
0: 그냥 모든 순간이 다 그렇더라고요.
1: 그 감사의 눈물이잖아요.
0: 네.
1: 아, 저랑 감사 기도 드리시죠. 저 따라서.
0: 네.
1: 사랑해 하나님.
0: 사랑해 하나님.
1: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0: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1: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0: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1: 연약한 저를 놓지 않으시고
0: 연약한 저를 놓지 않으시고
1: 끝까지 붙잡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0: 끝까지 붙잡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한번 나의 구주로 고백합니다. 다시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0: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1: 아, 자, 우리 포항에서 2312번님 듣고 계시네요. 응원해 주셨고, 2312번님이 30년 만에 정말 잘하셨어요. 앞으로 열심히 교회 가시기를 응원하고 기도하겠습니다.
0: 고맙습니다.
1: 저기 멀리 포항에서 이렇게 또 네. 대전까지 응원의 메시지를 주셨네요.
0: 고맙습니다.
1: 그때 선물 잘 받으셨나요? 그때?
0: 아니요.
1: 저 유산균하고 레모나 보낸 걸로 돼 있는데?
0: 레모나는 받았고요. 저희 예. 남편 거 유산균이 안 왔어요.
1: 진짜요?
0: 네.
1: 아, 제가 여쭤보길 잘했네. 알겠습니다. 죄송해요. 기다리게 해가지고. 그래요. 다시 한번 제가 확인해봐가지고
0: 네.
1: 유산균 갈 수 있도록 예. 오늘 꼭 제가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네네. 축하의 네. 꽃바구니까지 예.
0: 아 감사합니다.
1: 축하의 꽃바구니 남편에게 유산균 준다고 했으면 남편이 네. 방학생이에요 혹시?
0: 이제 같이 가야 하는데
1: 아직 안 갔구나.
0: 네.
1: 유산균이 안 가가지고 못 갔나 보다. 자 이번에 유산균 제가 꼭 보낼 테니까 남편에게 네. 잘 전해주시고 우리 꽃바구니 네. 우리 0525번님께 꼭 전달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정말
0: 네, 감사합니다.
1: 즐거운 행복한 추석 되시고 또 남편과 네. 함께 진짜 네. 또 행복한 주일 맞으셨으면 좋겠어요.
0: 네, 고맙습니다.
1: 네, 네. 마지막으로 우리 자 우리 황희연님 맞죠?
0: 네.
1: 좋아하시는 네. 찬양 인생 찬양 어떤 거?
0: 저 그 예전에 다닐 때 많이 들었던 노래인데 예. 예. 저 장미꽃 뒤에 있을.
1: 아, 저 장미꽃
0: 네네.
1: 뒤에 있을.
0: 네.
1: 이 찬양을 네. 왜 좋아하세요? 어떤 이유로?
0: 특송을 시키면 항상 그거를 했었던 것 같아요.
1: 오.
0: 네, 그래서 그런 기억이 있어서 늘 이렇게 좀 맴도는.
1: 멜로디도 좋고.
0: 네, 반주도 좋고 다
1: 그러니까,
0: 좋아서.
1: 네, 친구 네. 같은 우리 예수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네. 그런 곡이죠. 그래요. 알겠습니다. 오늘 정말 용기 내주시고 계속해서 이렇게 또 새끼라를 애청해 주셔서 네. 감사하고 좋은 소식. 또 이제 남편에 관한 좋은 소식도 제가 꼭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0: 네, 알겠습니다.
1: 가장 제일교회, 예.
0: 네.
1: 가장 정말 예배 잘 드리시는 우리 황희연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0: 네, 네 감사합니다.
1: 네.

와, 30년의 방학을 끝내고 드디어 이제 자리를 잡았고 예배가 기다려지는 분입니다. 그 남편까지도 꼭 그렇게 변화될 줄 믿고 감사합니다. 자, 오늘 청취해 주신 모든 분들 너무나 감사하고요. 새끼라 조연출 김인수 물러갑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십시오.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생명의 소리.
1: FEBC 신학 회복 캠페인.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입니다.
2: 학문은 성경을 받쳐준 도구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요. 그래서 성경을 바로 깨닫기 위해서는 학문이 필요하다.
1: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 박사가 20년간 이어온 간절한 외침입니다. 그러나 무조건적으로 학문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고 장종현 박사는 말합니다.
2: 학문으로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실천할 수 없기 때문에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1: 성경보다 신학을 더 의지한 미국과 유럽의 교회들은 무너졌습니다. 오직 성경과 기도로 세워진 교회만이 살아남았습니다. 오랜 시간 교회의 쇠퇴를 고민해온 장종현 박사는 그의 저서 왜 신학은 학문이 아닙니까를 통해 교회의 힘은 기도와 성령의 도우심에서 나온다는 본질적인 해답을 찾아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경건을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2: 신학은 알기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믿기 위해서 아는 것이다.
1: 영혼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참된 신학의 길로 함께 나아갑시다.
3: 아이고 극동이 아버지 뭔 일 있는겨? 그 얼굴이 그냥 주저앉았네. 그냥 밭 깔고서 밭 깔어.
4: 말도 말어. 아주 그냥 흙은 날 게임만 하고 자빠져가지고 그냥 소 되겄어 소.
3: 냅둬 그냥 좋아하는 거 하면서 사는 거지 뭐. 그러다가 자연을 벗삼아가지고 길에서도 자고 일어나고 그러는 거지 뭐.
4: 하지 말어. 남의 자식이라고 그 함부로 말하는 거 아니여.
3: 어? 에휴 섭한 소리 말어. 니 애가 내고 내가 니 애고 그러다가 뭐 같이 손잡고 길에서 잠도 자고 그러는 거지.
4: 하지 말어.
3: 그나저나 이 극동이는 노래 부르는 거 좋아하는 거 아니여?
5: 좋아하지.
3: 잘됐네. 길에서 노래하고 길에서 잠자고 길에서 밥 먹고 그러면 되는 거.
5: 하지 말어.
3: 내가 어디서 들은 게 하나 있는데 이 전남동부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이라고 들어봤어? 거기서 1일 체험 수업 원데이 클래스를 진행하고 있는데 건전한 교회 출석 중인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신청을 할 수가 있고 아 요즘 이게 반응이 아주 좋대야.
4: 그래요? 아 신청을 어떻게 하는겨?
3: 문자 메시지 열고 보내는 사람의 샵9750 우물정 9750번 넣고 어린이라고 입력해서 보내면은 신청 링크가 바로 온디야.
4: 아 얼른 한번 해봐야겠네 그거.
3: 그래 그래 얼른 가서 해봐. 에이 들어가 들어가.
6: 전남동부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1일 체험 수업 원데이 클래스가 매주 월요일 오후 6시 전남동부 극동방송 공개홀에서 진행됩니다. 원데이 클래스에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으로 어린이라고 문자 주시거나 지역번호 061-650-3800번 659-3800번 전남동부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아이의 일상에 웃음과 찬양을 가득 채워주세요. 어린이 합창단 원데이 클래스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0: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일생 동안 행복한 삶을 누리는 도시 광양. 시민 모두가 누리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플랫폼을 통해 감동시대 따뜻한 광양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양질의 일자리, 어르신이 행복한 곳, 태아기부터 노년기까지 촘촘하고 두터운 복지체계를 통해 모든 세대의 행복이 가득한 곳, 살고 싶은 도시, 살기 좋은 도시, 여기는 광양입니다. 이 캠페인은 지속가능한 글로벌 미래의 도시 광양시와 함께합니다.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0: 고수익의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2: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7.5MHz, 여수 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0: 동산. 은혜의 동산 매주 월요일 이 시간은 순천 예찬교회 이성수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극동방송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19절 말씀입니다.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교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아멘. 네, 오늘 말씀 제목이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실력, 이런 제목입니다.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실력. 예, 잘 아신 대로 오늘 본문 말씀은 에베소 교회를 향한 바울의 고별 설교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에서 3년 동안 모든 열정을 불태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의 핍박으로 인하여 더 이상 그곳에 머무를 수 없게 되었고, 그는 밀레도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초청해서 마지막 당부를 하고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그동안에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왔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당시 에베소 교회 지도자들에게 주시는, 다시 말하면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신 대로 사도 바울만큼 실력 있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는 가는 곳마다 인정을 받고 탁월한 영향력을 끼치게 되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는 영적인 대가였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섬기는 데 있어서도 실력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실력을 인정받을 때 우리는 탁월하게 주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고, 또 우리가 실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가 인정받고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이 참으로 실력 있는 사람으로 교회를 섬겼던 모습을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충분히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교회를 섬기면서 여러 가지 모범을 보여줍니다.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내가 수고하고 약한 사람들을 도왔다. 또 18절에 보면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라,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어떻게 섬겼는지 여러분이 잘 지켜보고 그동안 눈여겨봤지 않겠느냐. 그런데 바로 사도 바울이 그 에베소 교회를 섬겼던 모습을 세 가지로 소개를 합니다. 오늘 본문 19절에서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들의 간교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님을 섬겼다.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겸손으로 주님의 교회를 섬겼다. 모든 일에 겸손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일에 있어서는 절대적으로 겸손이 필요합니다. 겸손은 사람이 사는 데 꼭 필요합니다. 겸손은 약방의 감초와 같습니다. 겸손은 음식에 넣는 소금과 같습니다. 겸손이 없으면 우리 인생은 본능만 남습니다. 본능만 있는 곳에는 짐승이 사는 곳과 다를 바가 없다는 말입니다. 겸손은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것입니다. 겸손은 주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분명히 믿고 분명한 의식 가운데 사는 사람이

겸손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5절에서 이렇게 교훈합니다.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겸손은 나를 묶는 띠입니다. 겸손은 단정함입니다.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높여 주십니다. 마귀는 자꾸 우리에게 교만한 마음을 넣어서 우리로 하여금 넘어지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교만이고 그 교만한 자는 반드시 넘어질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대적하는 자이기 때문에 악한 마귀는 우리 마음을 높여서 늘 우리 마음을 교만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교회를 섬길 때 겸손함으로 섬기는 것, 그것이 진정한 실력 있는 주님을 섬기는 사람이라고 소개합니다. 두 번째는 눈물로 주님의 교회를 섬겼다고 말합니다. 눈물로 섬겼다는 말은 가슴으로 섬겼다는 말입니다. 지식으로 머리로만 섬기지 아니하고 주님을 향한 마음 뜨거움으로 섬겼음을 고백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1절에서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3년 동안 에베소 교회를 섬길 때 눈물로 섬겼습니다. 물론 그 눈물은 감격의 눈물, 안타까움의 눈물, 실망의 눈물, 염려의 눈물이었을 것입니다. 애타는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사람을 감동시키고 변화시키는 것은 눈물입니다. 호통치고 큰소리치고 잘못을 지적한다고 변화된 것 아닙니다. 은혜를 받으면 눈물이 납니다. 눈물이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사역입니다. 눈물이 있어야 메마르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땅도 습기가 있어야 싹이 나고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의 사역에도 눈물이 있을 때 그곳에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성도의 눈물은 따뜻함입니다. 공감 능력입니다. 들어주고 함께 느끼고 함께 아파하고 그 문제를 내 문제로 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섬길 때 이렇게 눈물로 3년 동안 섬겼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주님의 교회를 섬길 때 눈물로 섬기는 것, 그것이 진정한 실력이 있는 성도이고 주님의 교회를 실력 있게 섬기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시험을 참고 인내하면서 교회를 섬겼다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유대인의 간교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그렇게 고백합니다. 유대인들의 간교는 참으로 지속되었고 그리고 그들은 끊임없이 바울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로부터 얼마나 많은 공격을 당했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그것을 참았다고 말합니다. 섬기는 일에, 주님을 섬기는 일에 참지 않고는 아무런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지난 날을 뒤돌아보면 우리가 인내하고 참았을 때 열매가 맺히게 되었던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참으로 인내의 열매는 아름다운 열매로 맺혀지게 되는 것이지요. 끝까지 참고 견디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실력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사역입니다. 내 자리를 지키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사명이고 참고 견디고 그것을 인내하는 것이 바로 실력 있는 그리스도의 모습이라고 고백합니다. 오래 참고 인내하는 것, 성령의 열매입니다. 오래 참고 인내하는 것, 사랑의 열매입니다. 고난이 와도, 시험이 와도 참고 견디는 것입니다. 그것이 실력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고난을 이기는 답은 참고 견디고 버티는 것입니다. 잘 견디고 인내할 때 도약의 기회가 됩니다. 하나님은 고난 중에 인내하는 자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우리는 고난 중에 참고 견딘 것뿐인데 지나놓고 보면 하나님은 그 인내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가시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고난을 이겨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넘치는 은혜를 받는 겁니다. 이제 1만 달란트 은혜를 받은 자가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용서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100데나리온의 빚진 자에게 우리가 많은 어려움을 겪을 때 오늘 1만 달란트의 빚을 우리는 은혜를 받으면 능히 그것을 이길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은혜의 만땅을 받을 때, 은혜가 충만해질 때 아무리 고난이 오고 우리 집에 많은 장애물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능력히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고난 중에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 것은 바로 인내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제 잘하신 대로 오늘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섬기는 실력을

0: 겸손과 눈물과 그리고 시험을 참는 것으로 고백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주님의 성품이기도 합니다. 주님은 모든 겸손과 눈물과 그리고 참고 인내함을 통해서 우리를 섬기셨고 우리를 구원해 내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그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참으시고 우리의 구원을 기뻐하시면서 인내하셨다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극동방송 우리 애청자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교회를 섬길 때 또는 우리가 공동체 생활을 하실 때,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 앞에 많은 장애물들이 있고 난관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주님께서 겸손과 눈물과 시험을 참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처럼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섬길 때 겸손과 눈물과 시험을 참고 주님을 섬긴 것처럼 우리가 이런 믿음 안에서 주님의 교회를 섬김으로 실력 있는 그리스도인들로 온전히 설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고난 가운데서 낙망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가 그리스도인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실력 있는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로 그리고 주님의 신령한 집으로 아름답게 세워져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은혜의 동산 지금까지 순천 예찬교회 이성수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이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61-723-7573번, 061-723-7573번, 순천 예찬교회로 전화주시거나 659-3800번, 전남동부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2: 북녘 복음화의 기수, 생명의 소리 극동방송입니다.
3: 성경의 숲을 거닐다. 성경의 숲을 거닐다. 이 시간은 여수 살리는 교회 임기환 목사님의 은혜로운 성경 통독으로 함께합니다.
4: 하나님의 말씀은 맛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즐겁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과 행복을 줍니다. 미가 2장. 그들이 침상에서 죄를 꾀하며 악을 꾸미고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밭들을 탐하여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차지하니 그들이 남자와 그의 집과 사람과 그의 산업을 강탈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족속에게 재앙을 계획하나니 너희의 목이 이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요 또한 교만하게 다니지 못할 것이라. 이는 재앙의 때임이라 하셨느니라. 그때 너희를 조롱하는 시를 지으며 슬픈 노래를 불러 이르기를 우리가 온전히 망하게 되었도다. 그가 내 백성의 산업을 옮겨 내게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 밭을 나누어 배역자에게 주시는도다 하리니 그러므로 여호와의 회중에서 분깃의 줄을 댈 자가 너희 중에 하나도 없으리라. 그들이 말하기를 너희는 예언하지 말라. 이것은 예언할 것이 아니거늘 욕하는 말을 그치지 아니한다 하는도다. 너희 야곱의 족속아 어찌 이르기를 여호와의 영이 성급하시다 하겠느냐 그의 행위가 이러하시다 하겠느냐 나의 말이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유익하지 아니하느냐 근래 내 백성이 원수같이 일어나서 전쟁을 피하여 평안히 지나가는 자들의 의복에서 겉옷을 벗기며 내 백성의 부녀들을 그들의 즐거운 집에서 쫓아내고 그들의 어린 자녀에게서 나의 영광을 영원히 빼앗는도다. 이것은 너희가 쉴 곳이 아니냐. 일어나 떠날지어다. 이는 그것이 이미 더러워졌음이니라. 그런즉 반드시 멸하리니 그 멸망이 크리라. 사람이 만일 허망하게 행하며 거짓말로 이르기를 내가 내 포도주와 독주에 대하여 내게 예언하리라 할 것 같으면 그 사람이 이 백성의 선지자가 되리로다. 야곱아 내가 반드시 너희 무리를 다 모으며 내가 반드시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으고 그들을 한 처소에 두기를 보스라의 양떼같이 하며 초장의 양떼같이 하리니 사람들이 크게 떠들 것이며 길을 여는 자가 그들 앞에 올라가고 그들은 길을 열어 성문에 이르러서는 그리로 나갈 것이며 그들의 왕이 앞서가며 여호와께서는 선두로 가시리라. 아멘. 미가

2장입니다. 이스라엘의 사회적 범죄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을 서론적으로 진술하였던 1장에 이어서 본격적으로 이스라엘의 죄악의 실상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1장이 이스라엘의 종교적 범죄에 대한 원론적인 진술이었다면 2장은 이스라엘의 죄악의 실상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1장이 이스라엘의 종교적 범죄에 대한 원론적 진술이었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사회적 범죄에 대하여 집중함으로써 종교적 범죄는 필연적으로 사회적 범죄를 수반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본장에서는 이스라엘의 과거의 신분과 하나님의 역사를 상기케 하는 야곱이라는 이름을 이스라엘에 대한 호칭으로 사용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여호와의 신실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이에 대한 이스라엘의 패역함을 대조함으로써 그들이 하나님의 뜻과 얼마나 멀어져 있는가를 효과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5절 이스라엘의 권력자들이 백성들에게 행한 착취에 대해서 고발합니다. 6절에서 13절 거짓 예언자들의 헛된 주장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5절은 재앙의 신탁으로 불립니다. 1절 화 있을진저라는 감탄사 호의에 뒤이어 부정적인 심판의 양상이 결합되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재앙 신탁은 선지서에 흔히 나오는 문학 형태입니다. 본서에서 여기에 한 번 나타납니다. 또 어떤 학자들은 1절에서 11절과 12절 13절이 서로 상반된 주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내용의 통일성을 의심하기도 합니다. 심판의 문맥 속에서 갑자기 남은 자의 회복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 것이 연속성을 깨뜨린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 선언과 남은 자의 회복은 구약 선지자들의 공통적인 신학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 예언의 강도가 가장 강했던 아모스도 남은 자의 회복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예언하였습니다. 구약 성경 중 가장 짧은 오바댜도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과 남은 자의 구원을 동시에 예언하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본장에서 미가가 이 두 가지 주제를 연장선상에서 놓은 것은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과 남은 자의 회복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 가운데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하겠습니다. 1절에서 5절 사회 지도자들의 죄악입니다. 6절에서 11절 종교 지도자들인 선지자들의 죄악 등 두 가지 측면에서 조명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이러한 지도자들의 범죄를 전 공동체의 파멸과 동일시함으로써 지도자가 공동체의 운명을 좌우하는 결정적인 위치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에서 5절입니다. 이스라엘 권력층의 부패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사회의 지도자들이 행한 죄악과 그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 단락이 이스라엘의 심판에 대한 상황을 비유적으로 말씀하였다면 본 단락은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부유층들이 자신의 권력을 갖고 마음대로 착취한 삶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철저히 보호하실 것을 밝힘으로써 여호와의 공의를 드러내 보이고 있습니다. 1절과 2절 사회 지도자들이 가난한 자들을 착취하는 죄악생을 지적합니다. 3절에서 5절 이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사상에 근거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판을 예언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러한 위기까지 오게 된 것은 아수르의 침략전쟁이나 이웃 국가들의 정세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본단락에 나타난 대로 언약에 합당한 윤리적 순정을 보이면 복을 받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주를 받게 되는 신명기 29장에서 32장에 기초하고 있음을 암시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않는다면 백성들과 지도자들이 이스라엘을 국가의 번영과 행복의 수단이었던 언약의 토대에서 스스로 떠나버렸음을 드러내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4절 독특한 언어 유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장에서는 지명의 의미와 상반되는 결과들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언어 유희를 보이고 있는 반면 본 단락에서는 두 운법의 원칙을 이용하여 언어 유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슬픈 애가를 불러 해당하는 히브리어 웨나하 네힌 니흐야는 문장의 각 단락의 첫머리에 히브리어 알파벳인 눈을 병렬시킴으로써 이스라엘에게 임한 심판이 백성들에게 큰 슬픔을 가져다 줄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3인칭 동사인 나하는 슬퍼하다라는 의미를 갖는 동사입니다. 이 구조를 축자적으로 번역하면 사람들은 큰 슬픔으로 슬퍼할 것이다 라는 의미라고 볼 수 있겠죠. 이스라엘에 임하는 심판이 엄청난 슬픔을 가져다 줄 것을 효과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도적인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1절과 2절. 이스라엘의 상류층은 막강한 권력으로 가난한 자들을 착취하였습니다. 미가는 당시 세도는 부유층들에게 1차적으로 경고했습니다. 그들의 행태에 대하여 미가는 평행법을 사용하여 악을 꾀하며 간사를 경영하는 자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표현은 그들이 얼마나 세상의 가치관에 물들어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3절에서 5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상류층은 하나님의 축복에서 제외됩니다. 부자들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막강한 권력을 이용하여 이웃들을 착취했습니다. 4절, 그때에 너희를 조롱하는 시를 지으며 슬픈 노래를 불러 이르기를 우리가 온전히 망하게 되었도다. 그가 내 백성의 산업을 옮겨 내게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 밭을 나누어 배역자에게 주시는 도다 하리니. 아멘. 이에 대하여 하나님은 이제 그들에게 슬픔에 슬픔을 더할 것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심판을 밝히는 3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족속에게 재앙을 계획하나니 너희의 목이 이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요 또한 교만하게 다니지 못할 것이라. 이는 재앙의 때임이라 하셨느니라. 아멘. 계획하나니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를 일자리에서 사용되었던 부자들의 계획과 그리고 동일한 호세부라는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하나님의 심판이 이스라엘의 부유층을 향할 것임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6절에서 13절 거짓 선지자들의 모습과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사회적 지도자들의 범죄와 심판을 묘사하고 있는 전단락에 이어서 본단락은 이스라엘의 종교적 지도자들이든 선지자의 죄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이스라엘의 심판이 사회적이고 종교적 영역에서 일어난 총체적 범죄 때문에 비롯된 것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본단락에서는 이스라엘의 남은 자의 회복에 대하여 묘사함으로써 심판 중에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있음을 동시에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스라엘의 심판과 남은 자의 회복을 연장선상에 놓음으로써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궁극적으로 남은 자의 회복을 촉진시킬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6절에서 11절 거짓 선지자들의 주장에 대한 미가의 반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에서 13절 남은 자를 모을 것이라는 사실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본단락 6절에서는 거짓 선지자들이 참 선지자들의 예언을 막으려는 시도가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도들은 구약 성경 이사야 30장 10절, 예레미야 11장 21절, 20장 7절에서 10절, 아모스 2장 12절, 7장 12절에서 13절 등 여러 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당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얼마나 벗어나 있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12절과 13절 구약의 중심적인 사상인 남은 자의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 야곱아 내가 반드시 너희 무리를 다 모으며 내가 반드시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으고 그들을 한 처소에 두기를 보스라의 양떼같이 하며 초장의 양떼같이 하리니 사람들이 크게 떠들 것이며 길을 여는 자가 그들 앞에 올라가고 그들은 길을 열어 성문에 이르러서는 그리로 나갈 것이며 그들의 왕이 앞서가며 여호와께서는 선두로 가시리라. 아멘. 남은 자라는 용어는 본서에서 다섯 번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사상은 오히려 전쟁이나 심판과 관련되어 강조되어 왔습니다. 아모스의 예언 속에서도 이 사상이 나타나고 이사야도 자기 아들의 이름을 스알랴숲 이라고 지을 정도로 강하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남은 자 사상은 신약시대의 바울의 구속역사 이해에도 중심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주도적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6절에서 11절 하나님은 공의로 심판을 행하십니다. 미가는 거짓 선지자의 예언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속역사에 대하여 오해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7절
여호와의 영이 성급하시다 하겠느냐? 그의 행위가 이러하시다 하겠느냐?

0: 라는 표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가 한쪽으로 편향돼서 심판만 행사하시는 분으로 오해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행위가 정직한 자 내게도 심판을 행하신다고 그들은 생각하였던 것입니다. 둘째, 12절 하나님은 남은 자를 기쁘고 모으시며 보호하십니다.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과거 신분을 상기시키는 12절 야곱이라는 호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때 야곱은 7절의 야곱의 족속과는 질적으로 다른 표현입니다. 본구절의 야곱은 회복된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야곱입니다. 셋째, 13절 하나님은 다양한 사역으로 남은 자들을 인도하십니다. 여호와에 대한 명칭들을 길을 여는 자 그들의 왕 여호와 등 다양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훈입니다. 첫째, 성도들의 가치관은 재물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있다. 명심해야 합니다. 둘째, 성도는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신앙생활에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셋째, 하나님은 자신을 사랑하고 말씀을 순종하는 성도들에게 앞길을 인도하십니다. 오직 이런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수 살리는 교회 임기환 목사였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 성경의 숲을 거닐다 지금까지 여수 살리는 교회 임기환 목사님의 성경 통독으로 함께했습니다. 이 시간은 하이클래스 153 르 그랑블루 리조트 협찬으로 보내드렸습니다. 방송을 들으시고 성경 통독에 대해서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61-654-0639, 여수 살리는 교회나 지역번호 061-650-3800 전남 동부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극동방송입니다.
1: 안녕하세요. 찬송 다이어리 김진입니다. 우리의 어려움은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가 아니다. 우리가 겪는 불편함은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있지만 그 뜻대로 행하고 싶지 않다는 사실에서 비롯된다.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는 데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이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으면서도 자신의 뜻을 내려놓기 싫어 순종을 미루는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씨앗이 땅에 심겨져 열매를 맺듯이 하나님의 말씀도 순종할 때 비로소 생명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은 더 많이 아는 것이 아니라 오늘 깨달은 진리를 한 걸음이라도 실천하는 데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오늘 첫 곡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언누리 워십의 찬양과 프로비던스 워십의 내 평생에 가는 길 두 곡의 찬송 전해드립니다.

순종은 우리의 불편함을 넘어 하나님의 가장 선한 계획을 경험하게 하는 믿음의 첫걸음입니다. 우리는 수많은 설교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모습이 참 많이 있지요. 죄된 습성을 버리지 못하고 또 후회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과 같다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어느 곳에 어떤 일에 마음을 뺏기고 있나요? 나는 어떤 집을 짓고 있나 생각해 보게 됩니다. 계속해서 함께하는 찬양,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아이노스 합창단의 찬양과 캐리 언더우드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찬송 준비했습니다.

반석 위에 세운 집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기초가 탄탄하기 때문이지요. 우리 마음밭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씨를 뿌리고 매일 쑥쑥 자라고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그 말씀대로 행하는 일일 것입니다. 이해되지 않아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백성의 삶을 살아가길 간절히 기도해봅니다. 지금까지 찬송 다이어리 김진희였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1분 찬송 문화와 예술로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에 심어나가는 빛과 소금 갤러리 협찬으로 함께했습니다.
1: 1분 찬송. 안경은 얼굴이다. 누진 다초점 전문 안경원 여수 이순신 안경 보청기 충무점 웅천점이 함께합니다.

0: 새벽 시장을 여는 상인의 손끝에서 아이들의 웃음소리에서 청년들의 도전에서 순천의 내일은 시작됩니다. 생태가 지켜온 도시 위에 대한민국을 지키는 방위산업과 첨단산업으로 새로운 미래산업을 키워갑니다. 시민과 함께 성장하는 도시 대한민국 미래경제도시 순천. 이 캠페인은 시민주권시대 소통하는 열린 순천 순천시가 함께합니다.
1: 성경적 부부 행복한 자녀. 이 시간은 한국아동가족상담센터 김숙경 상담소장과 함께합니다.
2: 극동방송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9월을 맞으며 유난한 무더위와 예측하기 어려운 기후변화를 지나온 우리는 삶에서 무엇을 붙들어야 하는지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자녀들이 1학기를 지나며 얼마나 자랐는지 살펴보셨습니까? 혹시 결과만 바라보느라 자녀의 애쓰는 마음과 자라나는 모습을 놓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좋은 점수도 중요하지만 더 소중한 것은 어려움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마음, 친구를 헤아리는 따뜻함, 넘어진 뒤 다시 일어서는 용기입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오늘 자녀에게 이렇게 말해보십시오. 너는 존재만으로도 소중한 하나님의 선물이란다. 그 한마디가 변화와 어려움 속에서도 자녀를 붙드는 믿음과 용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1: 이 캠페인은 한국아동가족상담센터에서 보내드렸습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0: 전남동부 온 지역 교회가 연합하여 올려드리는 릴레이 성경 통도 로고스 세대를 잇다 마음을 잇다. 오늘은 베드로전서 5장 해오름 교회 이은정 권사님의 낭독입니다.
1: 베드로전서 5장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 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 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로안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무난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지금까지 전남동부 지역 온 지역 교회가 연합하여 올려드리는 릴레이 성경 통독 로고스 세대를 읽다 마음을 읽다 함께 하셨습니다. 릴레이 성경 통독에 참여해주신 모든 교회들에게 깊이 감사드립니다.

0: 여수성결교회 한기형 목사님의 말씀입니다.
1: 제가 처음 교회에 왔을 때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천국에 간다는 말이 쉽게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한 번만 믿어보라는 말도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교회 안에는 이처럼 구원에 대한 오해가 존재합니다. 구원은 아주 쉽고 그저 믿기만 하면 된다는 식의 단순화된 논리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구원에 대해 훨씬 더 깊고 엄중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좁은 문을 통해 구원이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구원받습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3장 24절에 주여 구원을 얻는 자가 적으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구원이 자기 의지나 노력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길을 따라가는 순종의 삶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많은 사람이 구원은 받고 싶어 하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헌신과 희생은 회피하려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원의 문이 좁은 이유는 바로 자기 부인과 순종, 헌신이 요구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희생하고 주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자만이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좁은 문이 아니면 닫힌 문입니다. 문을 두드리던 사람들은 자신이 구원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집주인이신 예수님은 그들을 인정하지 않으셨습니다. 왜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척만 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종교적 행위만 하는 신앙은 구원과 무관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신앙생활, 자기 만족을 위한 종교적 습관은 닫힌 문 앞에서 서성이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이 당시 베드로를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철저히 회개하고 다시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따를 때 구원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그때 비로소 베드로는 좁은 구원의 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겉모습만이 아니라 순종과 믿음의 결단이 좁은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세 번째, 좁은 문을 거부하면 버림받게 됩니다. 오늘 시대는 헌신보다는 복만을 원합니다. 십자가에 대해 설교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적당히 믿고 적당히 헌신하고 적당히 봉사하면 된다는 분위기가 교회 안에 가득합니다. 그러나 넓은 문은 편안하고 즐겁고 쾌락이 있습니다. 그리고 복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 끝은 심판입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고난이 없고 십자가에 고난이 없다면 그 길은 넓은 문일 가능성이 큽니다. 좁은 문은 언제까지나 열려있지 않습니다. 주인 되신 예수님이 문을 닫으시면

나아갈 수 없습니다. 핵이 없는 삶, 자기 뜻대로 사는 삶은 넓은 문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뜻대로 믿고 사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역전의 기회가 있습니다. 먼저 믿었다고 구원의 삶을 자동으로 사는 것도 아닙니다. 늦게 믿어도 순종하면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예수님을 믿는 길에 고난이 없다면 그 길은 이미 넓은 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며 걷는 좁은 길은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합니다. 지금은 신앙으로 결단하고 헌신해야 될 때입니다. 복음의 영광은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모든 걸 드릴 때 주어집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구주로 믿을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길 원하시는 분들은 이 기도를 예수님 믿기로 결단하며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저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마음에 모셔드립니다. 이제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따르겠습니다. 제 삶을 인도하시고 영원한 생명 천국으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부터 영원토록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남동부 극동방송 모든 청취자 여러분, 좁은 문을 선택하고 복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시는 하나님의 자녀들 모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0: 아이고 극동이 아버지 뭔 일 있는겨? 그 얼굴이 그냥 주저앉았네. 그냥 밭 깔고서 밭 깔어.
1: 말도 말어. 아주 그냥 흙은 날 게임만 하고 자빠져가지고 그냥 소 되겄어 소.
0: 냅둬 그냥 좋아하는 거 하면서 사는 거지 뭐. 그러다가 자연을 벗삼아가지고 길에서도 자고 일어나고 그러는 거지 뭐.
1: 하지 말어. 남의 자식이라고 그 함부로 말하는 거 아니여.
0: 어? 에휴 섭한 소리 말어. 니 애가 내고 내가 니 애고 그러다가 뭐 같이 손잡고 길에서 잠도 자고 그러는 거지.
1: 하지 말어.
0: 그나저나 이 극동이는 노래 부르는 거 좋아하는 거 아니여?
2: 좋아하지.
0: 잘 됐네. 길에서 노래하고 길에서 잠자고 길에서 밥 먹고 그러면 되는 거.
1: 하지 말어.
0: 내가 어디서 들은 게 하나 있는데 이 전남동부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이라고 들어봤어? 거기서 1일 체험 수업 원데이 클래스를 진행하고 있는데 건전한 교회 출석 중인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신청을 할 수가 있고 아 요즘 이게 반응이 아주 좋대야.
1: 그래요? 아 신청을 어떻게 하는겨?
0: 문자 메시지 열고 보내는 사람의 샵 9750 우물정 9750번 넣고 어린이라고 입력해서 보내면은 신청 링크가 바로 온디야.
1: 아 얼른 한번 해봐야겠네 그거.
0: 그래 그래 얼른 가서 해봐. 에이 들어가 들어가.
3: 전남동부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1일 체험 수업 원데이 클래스가 매주 월요일 오후 6시 전남동부 극동방송 공개홀에서 진행됩니다. 원데이 클래스에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으로 어린이라고 문자 주시거나 지역번호 061-650-3800번 659-3800번 전남동부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아이의 일상에 웃음과 찬양을 가득 채워주세요. 어린이 합창단 원데이 클래스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하나님의 사람들의 발걸음을 전하는 FEBC 게시판입니다. 천성산 기독교 수양가는 10월 4일 주일 저녁 7시부터 10월 7일 수요일 오전까지 다시 어게인이란 주제로 가을 특별 성회를 개최합니다. 복음의 감격을 다시 회복하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이번 집회에 방송가족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문의 전화는 지역번호 061-651-9793, 651-9793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일산 든든한 교회는 10월 26일 월요일부터 28일 수요일까지 제7회 전국 목회자 사모 세미나를 파주 그레이스 연수원에서 진행합니다. 현직 담임 목사 사모님 선착순 100명이며 회비는 무료입니다. 문의는 지역번호 031-977-8383, 977-8383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전남 동부극동방송은 제5회 정기현주회를 앞두고 전속 여성합창단 단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찬양에 관심이 많고 품격있고 수준높은 찬양을 사모하는 방송가족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신청 문의는 지역번호 061-650-3800, 659-3800번 전남 동부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아르스노바 합창단은 남녀 단원을 모집합니다. 정통 기독교 교인이며 찬양에 소질이 있고 성실한 단원을 모집하며 방송가족 여러분의 관심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010-8804번에 8275, 8275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엄마들 광양 지역은 10월 6일까지 매주 화요일에 가을학기 6주 훈련이 광양교회에서 열립니다. 다음 세대 자녀와 학교를 위해 기도하는 모임이며 신청 문의는 010-4574번에 3081, 308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심전도 사관학교는 9월 30일 수요일에 예심전도 1일 컨퍼런스를 생수교회에서 개최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영혼을 사랑하고

0: 영혼을 구원하는 전도자로 양성하는 전도훈련학교며 자세한 문의는 010-3003번에 9125-9125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과 한국교회를 위한 구국기도회는 매주 목요일 오후 8시에 순천 호수공원에서 열립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와 한국교회의 영적 각성과 부흥 등을 위한 기도의 자리로 자세한 문의는 010-2245번에 6967-6967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전남 동북극동방송에서는 공휴일을 제외한 매주 수요일 오후 1시 반부터 2시 반까지 방송사 공교회에서 중보기도회를 진행합니다. 전남 동부 땅에 무너진 곳을 직시하고 그 앞을 막아서 하나님께 기도로 부르짖기 원하시는 분이라면 누구나 참석 가능합니다. 가정과 교회, 지역과 나라를 살리는 기도의 자리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지역번호 061-650-3800, 659-3800번 전남 동부 극동방송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전남 동부 극동방송은 FEBC 게시판을 통해 교회 소식과 연합 행사 등 지역 소식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FEBC 게시판에 소식을 알리기 원하시는 분은 무료 문자 카카오톡 친구 검색에서 전남 동부 극동방송을 검색 후 채널 추가하신 후에 문의하시거나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으로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또는 전화 지역번호 061-650-3800 전남 동부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1: 찬송 선상이 여행이 되다 여수 여행의 특별한 시작 여수 오션 크루즈에서 함께합니다.

0: 1분 찬송 선상이 여행이 되다 여수 여행의 특별한 시작 여수 오션 크루즈가 함께했습니다.
1: 북녘 복음화의 기수 생명의 소리 극동 방송입니다.
0: 늘 푸른 초장. 늘 푸른 초장 오늘 이 시간은 선교중앙교회 안드레 목사님께서 갈라디아서 6장 15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아름다운 흔적이란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15절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사람의 손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사람이 살아온 그 세월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오랫동안 농사를 지은 손에 굳은 살, 또 갈라짐 이런 것들이 있죠. 햇볕 아래에서 일하고 거칠어지고 또 크고 작은 상처들이 남아 있습니다. 겉으로만 보면 곱고 부드러운 손과는 거리가 멀지요. 그러나 그 손으로 자녀를 먹이고 입혔습니다. 그 손으로 땅을 일구고 가족의 삶을 지켜왔습니다. 그러기에 자녀에게는 그 거친 손이 거친 것이 아닌 참으로 귀하고 아름다운 손입니다. 흔적이 아름다운 것은 모양 때문이 아닙니다. 그 안에 담긴 삶 때문입니다. 무엇을 위해 수고를 했는지, 또 누구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었는지가 그 흔적의 가치를 결정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도 여러 가지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사진

속에는 지나온 흔적이 있고요. 몸에는 세월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오랫동안 사용한 물건에도 손때가 묻어 있습니다. 어떤 흔적을 보면 미소가 저절로 띄어지고 어떤 흔적을 보면 가슴이 아픕니다. 잊고 싶은 흔적도 있고 오래도록 간직하고 싶은 흔적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고 살아온 우리에게는 어떠한 흔적이 남아 있어야 할까요? 오랫동안 교회에 다녔는 그 기억 외에 예수님께서 내 삶을 바꾸셨다라는 그 결정적인 흔적이 남아 있습니까? 주님을 믿었기에 선택한 길이 있었고 주님을 의지했기에 견딜 수 있었던 그런 시간들, 그런 흔적들이 여러분에게 남아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편지의 그 마지막 부분입니다. 당시 갈라디아 교회는 예수님을 믿는 것 외에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사람의 몸에 새긴 그 표, 징표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고 그것을 자랑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십자가의 복음으로 그들의 시선을 돌립니다. 사람을 구원하는 것은 육체에 새긴 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자기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온 살아온 그 세월이 그의 몸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가장 아름다운 흔적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우리 남은 생애에도 그 흔적이 분명하게 정확하게 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1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할례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의 표입니다. 그러므로 처음부터 아무런 의미가 없는 의식이 아니었어요. 굉장히 중요한 의식입니다. 그런데 그 표 자체가 사람을 구하는 것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몸에 할례의 흔적이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의 마음까지 하나님께 속한 것은 아닙니다. 갈라디아 교회를 흔들던 그 사람들은 이방인 신자들에게도 할례를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할례를 받지 않으면 부족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만으로는 충분치 않다고 말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문제 앞에서 물러설 수가 없지요. 우리의 구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에 달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할례를 받지 않은 것이 자랑거리다? 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할례뿐만 아니라 무할례도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 어떠한 외적인 조건에서도 하나님 앞에 구원의 근거가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무엇이 중요할까요? 오늘 말씀에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새로 지으심을 받는다. 사람이 스스로 자신을 고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새롭게 하신 것입니다. 죄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새 생명을 허락하여 주셨고 하나님을 떠나 있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은 바로 이 은혜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신앙의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교회 다니는 횟수, 그리고 맡아온 직분, 참여했던 봉사. 여러분들 오랫동안 믿음의 자리를 지킨 것은 정말 귀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복 내리실 만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우리의 믿음의 전체를 설명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믿지 않은 사람들도 세상에 봉사 열심히 합니다. 더 많이 그들에게 지원도 하고요. 정말 선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세월, 우리가 살아온 그 세월 속에서 내가 누구를 의지하게 되었는지, 또 무엇을 내가 가장 귀하게 여겼는지, 우리의 간증은 무엇인지를 우리는 확인해야 됩니다. 예전에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라고 했던 그 교만함이 이제는 주님 없이는 나는 살 수 없어요라고 고백하는 것. 예전에는 내가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만이 인생의 전부인 줄 알았는데 이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성공적인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고민하는 것. 예전에는 죄를 정말 대수롭지 않게 여겼는데 이제는 말씀 앞에서 나를 깨닫고 나의 죄를 깨닫고 회개할 수 있는 모습을 발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새로 지으심을 받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변화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렇다고 새 사람이 되었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모든 약점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고요, 여전히 실패하고요, 여전히 무너집니다. 그러나 바뀐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돌아갈 곳이 바뀌었습니다. 전에는 하나님을 떠나서 각기 제 갈 길로 갔지만 이제는 넘어져도 주님께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잘못을 깨달으면 주님께 용서를 구하고 다시 말씀을 붙잡고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완전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그 자랑보다 주님을 의지하겠다라는 그 고백이 더 깊어졌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 믿음 뒤에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이것은 나의 염려가 전혀 없어졌다는 질문이 아닙니다. 염려할 때 누구를 찾느냐라는 질문이죠. 어려움이 사라졌다라는 질문이 아닙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무엇을 붙들고 있냐라는 질문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마음속에 있는 것을 잘 표현하지 못해요. 그래서 아픈데도 괜찮으세요? 병문안 가서 또 수술을 앞둔 자들에게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마음이 안 좋으시죠? 아니요, 괜찮아요. 안 괜찮잖아요. 정말 아프잖아요. 힘들잖아요. 고통스럽잖아요. 그런데 괜찮다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저는 든든해요. 그런데 얼굴빛은 불안과 또 두려움의 엄습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무엇을 붙잡고 살고 있느냐, 그걸 무엇을 의지하고 살고 있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하고요, 선택의 순간에 말씀을 생각하게 되고요, 내 앞날을 주님께 맡기게 되었다. 정말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이건 별거의 일입니다. 엄청난 일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행하신 흔적인 것입니다.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여러분들, 이 규례는 앞서 바울이 말한 십자가와 새 창조의 복음에 비추어서 이해할 수 있는데, 자신은 외적인 조건에 의지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는 그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러한 삶 위에 하나님의 평강과 긍휼을 빌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를 붙드는 것, 내가 붙드는 것은 사람의 인정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긍휼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겉모습만 보지는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우리를 보고 있습니다. 날마다 말씀 앞에 서고 주님께서 내 삶을 다스리도록 여러분들 스스로를 주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선택과 또 삶의 방향에 예수님께서 새롭게 하시는 그 흔적이 분명하게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자신의 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흔적은 복음을 전하다가 받은 박해의 상처를 의미합니다. 바울에게는 예수님을 전하며 감당한 고난이 있었고 그 고난은 몸에 지워지지 않는 분명한 상처를 남겼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자신의 겪은 일들을 기록하고 있는데, 여러 번 옥에 갇혔고 매를 맞았고 죽을 위험을 겪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다섯 번이나 맞았고요, 세 번 태짱으로 맞았고 한 번 돌에 맞았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길에는 배고픔과 목마름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14장을 보면 루스드라에서 사람들이 바울을 돌로 쳤습니다. 그리고 죽은 줄 알고 성 밖으로 내던졌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일어나서 다시 성으로 들어갔고요,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로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에게 있어서 복음 전파는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생애를 드린, 정말 목숨을 건 사역이었던 것이죠. 사도 바울의 몸에 남은 상처는 바로 그러한 시간들이 담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 상처를 보면서 고통스러운 과거를 떠올렸을지도 모릅니다. 우리 사도 바울, 우리 짠하다, 불쌍하다, 안타깝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것을 예수의 흔적이라고 불렀습니다. 예수님께 속하기 위해서 살아왔고 예수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고난을 감당했다는 그 증거가 바로 상처였고 그리고 아픔이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상처로 구원 얻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고난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완성했다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이루셨고 바울의 고난은 그 구원을 받은 사람이 복음을 따라 살아가는 그 과정 속에서 겪은 일이었던 것입니다.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주님을 따랐고 주님을 따르다 보니 흔적이 자연스럽게 남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이 말은 나 이 정도 고난을 당했으니 너네들 아무 말도 나한테 하지 마 상관하지 마 이런 뜻이 아니에요. 편지 전체의 흐름에서 보면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을 흔들고 그들의 사도권의 진실성의 문제를 삼고 이런 모든 일들이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는 사람의 인정을 받으려고 편하고 쉬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잘 살고 편하기 위해서면 자기가 가진 그 지식을 바탕으로 자기 가문을 바탕으로 자기의 능력을 바탕으로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요. 충분히 그럴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다가 상처받은 증거 바로 그것이 확실한 증거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고 우리가 모두 바울처럼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라는 것 아닙니다. 투쟁하고 싸워서 이겨라 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께 속해서 살아가다 보면은 믿음 때문에 자연스럽게 선택의 기로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괜찮다고 얘기를 해도 말씀에 어긋나기 때문에 멈추할 때가 있고요. 내가 이익이 될 수 있는 상황 속에서 정직하지 못한 방법으로 이익을 취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발견했을 때 한 물러설 수 있는 것, 그것도 있습니다. 바쁜 가운데서도 예배를 구별하여 드리는 것, 맡겨진 일에서 주님 앞에서 성실하게 감당하는 것, 여러분들 이게 별것 같지만 별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온 시간은 그냥 사라지는 시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는 아무렇지도 않았지만 남들이 다 알지는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거 다 셈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주님을 의지하며 드린 기도, 말씀대로 살기 위해 내린 결정, 복음을 위해 드린 수고, 사람들은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믿음은 지키는 일, 이것이 눈에 확 띄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 사역을 보면 눈에 띄는 일들이 있죠. 앞에 보이는 일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날에는 내가 예배를 참석하지는 못했지만 아파서 또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 주님을 붙들고 하루하루를 견디는 것이 바로 믿음의 한 발자국 한 발자국일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앞으로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는 그런 암울한 상황 속에서도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 것도 바로 믿음의 한 발자국입니다. 내 일이 풀리지 않은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과 신뢰를 놓지 않는 것, 그것도 믿음의 한 발자국입니다. 이런 시간들이, 이러한 발자국이 한 발자국, 두 발자국, 세 발자국이 쌓이면서 뒤를 돌아봤을 때 그 발자국의 흔적이 보이게 되는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우리에게도 남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모든 고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내가 내 유익을 위해서, 내 가정의 이익을 위해서, 내 사업장의 이익을 위해서 당한 고난을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라고 얘기하지 마십시오. 분명히 다릅니다. 오늘 본문은 특별히 바울이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 감당한 고난을 말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환난과 그런 상처, 흔적들은 예수님을 위한 고난, 그리고 복음을 위한 상처와 고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상처가 요만큼 난 거랑 아무튼 요만큼 난 거랑 나는 이만큼 났다라고 자랑할 이유도 없습니다. 상처의 크기로 믿음을 비교할 수 없기 때문이죠. 일부러 고통을 찾아다닐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지금 우리에게 맡겨진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때때로 오랫동안 우리는 믿음을 지켰는데 도대체 내게 남은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남들보다 더 많은 것을 얻은 것도 아니고 내 삶이 더 평안해진 것도 아닌데, 그러나 그 세월 속에서 내가 주님을 더 의지하고 믿고 살아왔다면, 그 복음의 귀함을 내가 알았다면, 여전히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예수님으로 고백하고 있다면,
그 시간은

절대로 헛된 시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바로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바울의 상처입니다. 예수님을 따라온 그 삶을 상처로 증거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에도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남에게 내세울 만한 업적보다 예수님께 속하여 살아온 그 믿음의 걸음을 남기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어느 때나 주님을 붙잡고 여러분들이 맡겨진 그 자리에서 믿음의 길을 착실히 걸어가는 우리 복된 주의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1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사도 바울은 자신의 몸에 남긴 그 흔적을 말한 뒤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편지를 마칩니다. 그렇게 많은 고난을 감당한 사람이 마지막에 붙잡았던 것이 바로 자신의 수고가 아니라 주님의 은혜를 붙잡은 것이죠. 18절에서 흔적이라는 단어가 직접적으로 언급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이 마지막 인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지닌 바울의 삶으로 가능했는지를 돌아보게 합니다. 바울은 은혜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은혜로 사도가 되었고요, 은혜로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 성도들에게도 같은 은혜가 함께 하기를 기도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를 시작할 때부터 은혜를 말했습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는 그 은혜로 시작한 자리에서 흔들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원에 자신의 외적인 조건을 더하려 했던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편지를 마치는 그 순간까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반드시 붙잡아라 라고 권면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은혜로 시작하고요, 은혜 안에 거하고요, 은혜로 끝까지 삶을 사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원래 뭐 하던 사람이었습니까? 교회를 박해하던 자였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때려잡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대적하던 그 자신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된 것, 이것은 스스로 자격을 갖추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직접 찾아오시고 사울을 부르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난 날을 돌이켜봤을 때 자기의 의를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을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우리의 행위가 충분해서요?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의 행위로서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은 구원받을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은 것입니다. 처음도 은혜였고 지금도 은혜였고 앞으로도 은혜입니다.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 이것을 잃어버립니다. 처음에는 예배 드릴 수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말씀을 들으며, 와, 나 같은 사람도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셨구나, 이 감사가 넘쳤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다 보니 내가 한 일, 그리고 내가 지켜온 시간, 이것을 먼저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주장을 더 주장을 해야 됩니까? 내 고집을 더 고집을 해야 합니까? 아니죠. 다시 십자가로 돌아가야 됩니다. 주님을 만난 그 첫사랑의 그 감동을 다시금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나를 있게 한 것은 내 능력이 아닙니다. 제가 목사가 된 것도 아버지의 능력이 아니고요, 내 능력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제가 목사로서, 목회자로서 설교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의 직분, 여러분들이 능력이 있어서 받은 것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의 삶을 사는 것, 여러분들이 능력이 있어서 삶을 살아내는 것이 아니잖아요. 지금까지 우리의 삶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진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열심히 일했지만 그 열심히 일할 힘을 주신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인 줄을 압니다. 믿음을 지켰지만 연약한 나를 붙들어 주시는 분이 내가 믿음이 좋아서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유지시켜 주었다는 것을 압니다. 기도를 했지만 때로는 기도할 말조차 나오지 않은 자리에서 다시금 기도할 수 있게끔 한 것,

이것도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입술을 열어주셨기 때문인 것을 압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지난 세월을 돌이켜보고 지금 나의 상황을 돌이켜봤을 때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기를 간구하였습니다. 은혜라는 말을 입으로만 사용하는데 머물지 않아

0: 바로 그 심령에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 앞에서는 감출 줄 몰라도 주님 앞에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감추지 마십시오. 지쳤다면 지쳤다고 주님께 말씀하고, 두렵다면 두렵다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내 힘으로 감당하지 못할 일이 있을 때 주님께 아뢰십시오. 은혜를 의지한다라는 것은 내가 얼마나 강함을 하나님 앞에 증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연약한 나를 붙드실 주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또 은혜는 지나온 날을 설명하는 말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의 날들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일 어떤 일을 만날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내 마음과 결심도 언제나 같을 것이라고 장담하지 못하지요. 그러나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 역사하시고 앞으로도 인도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미래의 불확실함 속에서도 담대히 미래를 개척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변함없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하루를 시작할 때 주님의 은혜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펼칠 때 내 심령을 새롭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하루를 마칠 때 나를 지켜주신 그 하나님, 내일도 기대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믿음의 삶 속에서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고백이 날로날로 더 깊어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을 돌이켜보면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또는 손주들에게 아니면 주님께 남길 가장 귀한 고백이 무엇이 있을까요? 주님께서 나를 붙드셨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러분들 이 고백이 바로 여러분들의 마지막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남은 생애에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심령을 붙들고 그 은혜로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게 되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의 인생에 무엇이 중요한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몸에 새긴 외적인 표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이 중요하고, 사람에게 보이는 자랑보다 예수 그리스도께 속해서 살아온 삶이 귀하고, 그 모든 삶을 가능하게 하는 것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임을 오늘 배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보다 먼저 몸에 흔적을 지니신 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할 흔적을 가지신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의 손과 발, 그리고 옆구리에 그 못자국과 창자국,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의 흔적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로서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남기는 그 어떠한 흔적보다도 먼저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십자가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새롭게 하신 사람으로 살고 예수님께 속한 믿음의 길을 걸고 날마다 은혜를 의지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남은 생에 주님께서 일하신 그 흔적이 아름답게 더 깊이 박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늘푸른 초장, 지금까지 여수선교중앙교회 안드레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61-641-9191 여수선교중앙교회나 지역번호 061-650-3800번 전남동부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분 찬송. 생명과 환경을 지키는 기술로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믿음의 기업 주식회사 드림테크에서 보내드립니다.

0: 1분 찬송, 몸과 마음을 세우는 기능성 이너웨어를 만드는 아로마라이프와 함께했습니다.
1: 여기 새로운 미래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바다 위에 밝게 빛나는 섬 여수에서 천혜의 자연과 첨단 기술이 만나 다채로운 섬의 매력을 만끽할 특별한 경험을 선물합니다. 2026년 9월 세계를 감동시킬 놀라운 K섬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섬, 바다와 미래를 잇다. 2022 여수 세계섬 박람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선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평안한 하루 보내셨습니까? 9월 21일 월요일입니다.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김용환입니다. 올해는 워낙 명절 연휴가 짧기도 하고 또 추석 명절이 이르기도 하고요. 경기도 뭐 썩 좋지도 않고 예 여러 가지 이유이겠죠.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명절 분위기가 안 난다 싶었거든요. 거리에 하나 둘씩 풍성한 이 한가위를 비는 현수막들이 걸리고 명절이 가까이 오다 보니 추석 명절이 다가오긴 하는구나 싶네요. 어떠세요? 추석 명절을 앞두고 마음이 많이 분주하지는 않으신가요? 연휴가 짧아서 더 분주하실 것도 같은데요. 사랑하는 가족들도 챙겨야 하고 또 가까운 친척들도 만나야 하고 더 분주하게 움직일 계획을 하고 계신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명절만큼 평소 떨어져 지내던 가족들, 이 가까운 친척들을 만나기에 좋은 시간은 없죠? 이곳저곳에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살던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나는 시간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데요. 여러 가지 어려운 시기에 맞는 명절인 만큼 사랑하는 이들을 만나는 기쁨이 더욱 크면 좋겠고요. 또 그 기쁨으로 살아갈 힘과 또 용기를 얻는 복된 시간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명절이 들어있는 주간 분주한 일정과 분주한 마음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지혜와 평안을 구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승리하는 한 주 되시길 축복합니다.

0: 나무엔의 찬양으로 함께 들으셨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함께 하셨습니다. 명절은 아무래도 고향, 가족에 대해 많이 이야기하고 또 이런 단어들이 특별한 감정으로 다가오는 시기죠. 성도들에게는 또 영원한 본향과 또 하나님의 가족됨으로 연결지어서 묵상이 되기도 하는데요. 이번 명절 보내면서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들, 가족들, 또 친척들과 행복한 시간 보내시고요. 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넘치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 가져봅니다. 오늘 9월 21일 월요일이고요. 매주 월요일 치유가 있는 찬양으로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여수중앙감리교회 박혜란 사모님 잠시 후에 모시도록 하고요. 먼저 준비한 선물 또 참여하시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1: 지금 여러분께서는 FM 97.5MHz, 여수중계에서 92.9MHz, 전남동부 극동방송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프로그램에서는 문자 참여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참여하실 수 있는 번호는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입니다. 듣고 싶으신 찬양, 그리고 이 시간에 소개됐으면 하는 사연을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참여해주신 분들께는 추첨을 통해 선물을 드리는데요. 하나님께 영광을,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담터에서 차 선물 세트를, 도서출판 토기장이에서 드리는 신간 신앙서적,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선교하는 감자탕 맛집 진통 뼈사랑에서 3인 감자탕 식사권, 찬양이 함께하는 카페 여수 소다만 카페에서 커피와 수제청, 당신만의 힐링 공간 벨루스톤 힐링 카페에서 벨루스톤 프리미엄 온열 체험 스톤 테라피 10만원 상품권, K뷰티를 선도하는 뷰렌코리아에서 고급 화장품을 선물로 드립니다. 주님 주시는 기쁨 충만한 저녁 되시길 소망합니다.
0: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치유가 있는 찬양 시간인데요. 오늘도 변함없이 여수중앙감리교회 박혜란 사모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사모님.
2: 네, 안녕하세요. 박혜란 사모입니다.
0: 네,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2: 네, 잘 지냈습니다. 평범하고 또 분주한 일상을 매일매일 보내고 있는데요.
0: 네.
2: 네. 그래도 요즘은 방송을 준비하면서 또 제 일상을 조금 다르게 바라보게 되는 것 같아요.
0: 어떻게요?
2: 이전엔 그냥 바쁘게 흘러가는 대로 그냥 네. 스치면서 지나갔을 순간들인데, 아, 이것도 누군가 나눌 수 있는 이야기가 되겠구나. 네.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좀 감사한 마음도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0: 네.
2: 이번 한 주간뿐만 아니라 돌아온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늘 함께 계셨고, 또 제가 놓치고 있는 작은 시간들 속에서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구나 하는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0: 네. 아무래도 방송을 하다 보니까 말거리를 좀 계속 찾게 되죠.
2: 네, 제가 요즘 방송을 준비하는 시간 자체도 저에게 또 짧은 묵상이 되는 시간인 것 같은데요.
0: 네.
2: 제가 지난 시간에 저의 얘기를 나누면서 문득 저희 엄마가 제게 해주셨던 말씀이 떠올랐어요. 정말 그 힘든 시기 지나고 있을 때 제가 친정 엄마한테 많이 의지를 했었거든요.
0: 네.
2: 저희 엄마도 사실 갑자기 찾아온 불안이나 또 막막함 때문에

0: 마음의 어려움을 겪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붙잡고 이겨내셨다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흔히 잘 아는 내용, 그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던 그 장면에서 처음에 베드로는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라라고 하셨을 때 정말 신이 나서 걸어갔던 것 같아요. 예수님을 똑바로 바라보고 걸어갔을 때 저희 막내가 지금 17개월인데 이제 막 걷기
1: 아,
0: 시작했거든요.
1: 그래요.
0: 네, 조금 늦은 감이 있는데 이제 막 걷기 시작하니까 정말 너무 예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아이들이 너무 사랑스러운 게 처음 걸을 때는 엄마 눈 똑바로 쳐다보면서 엄마 나 잘하지 말하는 것처럼 위풍당당하게 걷더라고요. 좀 우스꽝스럽긴 하지만 스스로 얼마나 뿌듯하겠어요. 근데 아이가 넘어지는 순간이 있는데 그게 갑자기 이제 엄마를 바라보다가 자기 발을 이렇게 바라본다든지 아니면 옆에 이제 장난감이 지나간다든지 아니면 또 주위에서 누구야 하고 부르는 소리에 자기가 반응할 때
1: 시선이 분산되는 거죠.
0: 그렇죠. 네. 그래서 그렇게 희한하게 엄마를 바라보는 시선이 딱 다른 데로 넘어갈 때 애기가 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베드로도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똑바로 걸어갔을 때 예수님께서 날 향해서 팔을 벌려주시고 어서 와 어서 와 응원해주시는 예수님 바라보면서 걸었을 때는 참 위풍당당하게 걸었을 것 같은데 그때 이제 옆에서 바람도 불고 파도도 치고 그 모습을 봤을 때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그곳으로 시선이 돌아간 거죠. 그래서 아 나도 이런 불안과 공포와 두려움에 내 시선을 빼앗겨 버렸구나 그런 생각을 엄마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1: 그래요. 아니, 불안과 막막함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0: 그렇죠.
1: 인생을 살다 보면 뭐 갑자기 찾아오는 걱정, 염려, 두려움, 불안 이런 것들이 뭐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적인 걸 텐데 아주 중요한 그 삶의 원리, 또 영적인 원리를 지금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는 흔들림이 없고 요동함이 없이 믿음 가운데에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지만 우리의 시선이 분산될 때 자칫 정말 베드로처럼 물속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죠.
0: 네, 그렇죠. 그래서 저도 엄마랑 그런 말씀을 나눴을 때는 사실 그 당시에는 저는 너무 힘들었으니까 그 말씀이 위로가 되거나 뭐 그러지도 않았는데 이제 요즘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일상을 살아가면서 그 시간이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때를 떠올릴 때 아, 감사하다. 그런 엄마를 통해서 그런 말씀이 지금의 나에게 정말 큰 힘이 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1: 방송을 하시면서 삶을 좀더 밀도 있게 사시는 것 같네요. 자, 오늘 첫 번째 나눌 찬양 어떤 곡일까요?
0: 네, 오늘 제가 준비한 첫 번째 찬양은 주품에라는 그 찬양입니다. 주품에 품으소서 능력의 팔로 덮으소서라는 가사가 나오는데요. 이 말이 간구하는 말이기도 하지만 전 이번에 이 찬양을 묵상하면서 조금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네가 넘어지고 좌절하고 거친 파도와 폭풍 속에서 헤매고 방황하는 그 순간에도 나는 여전히 너를 품어줄 거야. 능력의 팔로 너를 덮어줄 거야. 라는 위로의 메시지로 받아들이게 된것 같습니다.
1: 매 순간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다 보면 넘어지고 또 좌절할 수밖에 없죠. 하지만 또그 순간에 주님을 믿고 또 주님께 시선을 맞추면 믿음 가운데서 당당하게 또 걸어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시와 그림의 찬양으로 함께 하실게요. 주 품에 품으소서.

0: 해와그림의 음성으로 함께 들으셨습니다. 주품에 함께 하셨습니다. 성우님 오늘 한 가지 특별한 간증을 들려주신다고요?
1: 네, 저는 이 특별한 일을 경험한 이후로 줄곧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일을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삶 속에서 느끼면서 살고 있는데요.
0: 네.
1: 네, 이 특별한 일은 바로 지난 여름에 저희 교회에서 여름 성경학교를 처음 시작하게 된 일입니다.
0: 여름 성경학교. 요즘 네. 교회들이 많이 여름 성경학교가 없어졌는데.
1: 네, 맞아요.
0: 그래도 감사하게도 우리 중앙감리교회는 네. 여름 성경학교가 있군요.
1: 네. 네.
0: 아이들이 많이 있어요.

0: 있습니까?
1: 저희 아이들 네 명이 전부예요.
0: 와, 그렇구나. 아니,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지금 웃었지만 이게
1: 네.
0: 현실이 지금
1: 맞아요,
0: 이래요.
1: 맞아요. 아이들이 정말 없더라고요, 생각보다.
0: 기도를 좀 많이 해야 될 시기입니다.
1: 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제가 저희 교회 성도님들 평균 연령이 70세 정도라고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사실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성경학교는커녕 교회학교 운영도 쉽지가 않은 상황이었어요.
0: 그렇죠.
1: 네. 저희 아이들도 뭐, 4명 가지고 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이게 현실적으로, 네, 어려운 상황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저도 그때 당시 뭐 출산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또 아이들도 많이 어렸기 때문에, 네, 어려웠는데. 근데 마침에 작년에 저희 감리교단 주제가 그 믿음으로였어요. 여름 성경학교 주제가. 믿음으로였고, 저희 남편 목사님이 굉장히 저와는 조금 다르게 정말 그 강단 있는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강단에서 15명 목표로 이제 선포를 했고요. 저희가 아이가 넷이긴 하지만 15명은 사실은 좀 말도 안 되는 숫자잖아요. 그래서 교회 학교가 있는 교회도 아니고, 그래서 성경학교 준비뿐만 아니라 전도와 홍보도 함께 해야 하는 상황이 된 거죠. 동네 아이들도 많지 않았어요. 저희 교회 주변에 아이들도 정말 없었고, 근처에 어린이집이 한몇 군데 있어요. 근데 그렇지만 아이들이 주변에 사는 아이들이 아니라 이제 부모님들 차량을 타고 이동하는 아이들이고, 그래서 되게 막막하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래서,
0: 아니, 제가 처음에 이 15명이라는 숫자를 이제 들었을 때는,
1: 네.
0: 아, 이게 주변에 이제 아이들도 좀 있고 하니까
1: 네.
0: 어렵지 않은 숫자일 것 같은데, 야, 주변 상황이 그렇군요.
1: 네, 맞아요. 정말 불가능할 거라고 저희도 다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희한하고 되게 놀라우신 방법들로 이제 일을 해주시는데, 우선은 저희가 이제 어쨌든 만들었어요. 뭐 전도지도 만들고 전도용품도 만들고, 그리고 하원하는 아이들이나 부모님들, 또 만나는 사람들마다 다 나눠주고, 또 정말 열심히 준비를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사실은 손재주가 정말 많이 없거든요.
0: 그렇게 안 보시는데.
1: 네, 많이 없어요. 그래서 주변에 사모님들 보면은 뭐든 뚝딱뚝딱 잘 만드시는 것 같고, 또 뭐든 척척 다 해내시는 것 같은데, 그 방면에서 제가 정말 많이 부족했거든요. 그래서 더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교회는 이제 좀 목사님 오면서 이제 큰 행사를 앞두고는 항상 그 일주일 동안 준비 기도회를 했었어요. 네. 그래서 성경학교 앞두고도 역시 준비 기도회를 했는데요. 어차피 뭐 아이들 하는 거니까 뭐 나는 뒤로 빠져야지 이런 생각이 아니라 정말 많은 분들이 오셔서 같이 기도해 주시더라고요.
0: 여름 성경학교 그
1: 네.
0: 아이들도 없는데 여름
1: 네.
0: 성경학교를 위해서
1: 그렇죠.
0: 성도님들이 이렇게 한 마음으로 많이 기도하셨어요.
1: 네. 그때 생각하면 저도 되게, 너무 이게 그거 자체만으로도 하나님께서 정말 은혜 부어주신 게 아닌가.
0: 너무 귀하게 생각하셨을 것 같은데요,
1: 네.
0: 하나님께서.
1: 맞아요. 그래서 이쯤 되면은 사실 저희는 몇 명이 오는 거는 중요하지가 않더라고요. 그때 믿음으로 그 주제를 할때 메시지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 물을 걸을 때 이제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한 발을 딱 내딛었을 때 이게 쫙 갈라졌잖아요.
0: 그렇죠.
1: 그랬던 것처럼, 아, 우리가 지금 다른 게 아니라 지금 요단강 물에 발을 하나 내딛었다, 이런 생각을 들어서, 아, 이제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시간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0: 이게 결론이 어떻게 나올지
1: 너무
0: 흥미진진하고
1: 네.
0: 기대가 되는데, 준비 기도회도 하시고,
1: 맞아요.
0: 다음 세대들을 향한 교회와 성도님들의 관심과 사랑이 하나로 지금 모아진 상황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을지 궁금한데요. 어떤가요?
1: 저희가 그 SNS나 뭐 주변에 이제 지인분들한테 많이 알렸어요. 그래서 일이 정말 점점 커지더라고요. 이게 처음에는, 아, 이제 그래도 시작합니다, 뭐 이렇게 하는데, 준비기도 해도 하고 여러 가지 세팅을 너무 정말 화려하게 해놓고 하니까 다들 이제 너무 관심이 막, 어떻게 돼가고 있어? 뭐 어떻게 되고 있어? 뭐 이런 얘기들이 정말 많았는데요. 정말 큰 시험에 들었어요. 제가 전날에 이제 별거 아닌 그런 일들에 상처도 많이 받고 시험에 많이 들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게 지금 생각해 보면 마귀가 은혜
0: 그쵸.
1: 받으려고 하면 그런 말 하잖아요. 큰 은혜가 있을 때 마귀가 시험한다, 이런
0: 그쵸.
1: 말이. 그래서 저는 그 당일날까지도 내가 이거 하는 게 맞나? 나는 못해, 이런 생각이 정말 많이 들었는데요. 제가 이제 저희 교회랑 사택이 붙어 있다고 했잖아요. 이제 문을 딱 열고 딱 나가는 순간 아이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몇 명이 이렇게. 저 생전 모르는 아이들인데,

0: 봤더니 저희 권사님 자녀의 손자들 이제 저희는 다 70대이시니까 자녀들이 오지 못하고 그 손자들이 오고 그리고 주변의 이웃들의 아름아름해서 그 옆집에 사는 누구의 손자 누구의 손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데리고 오신 거예요.
1: 야.
0: 네, 그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오니까요. 저희 아이들까지 포함해서 총 10명이 모여서 같이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저희 목사님이 15명을 선포했는데, 10명이면 그래도 사실 저희는, 와,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1: 목사님은 실망하신 거 아니에요, 혹시?
0: 근데 이제 전 아예 기대를 안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어가지고, 참, 하나님께서 이런 식으로도 역사를 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참 감사하던 시간이었습니다.
1: 여름 성경학교가 그렇게 시작이 되고, 그럼 교회 학교도 이제 시작이 되는 건가요?
0: 네, 저는 그러고 싶었어요. 너무너무 그러고 싶었고, 가능하다고 봤거든요, 저는. 그랬는데, 이게 이제 막상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여러 가지 현실적인 좀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교회 학교까지 이어지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잠시 그 시간 동안에는 저희 아이들은 이제 따로 사무실에서 같이 모여서 있고, 이런 시간이 좀 지속이 됐는데, 또이 부분은 다음에 더 즐거운 간증으로
1: 또 즐거운 간증이 있어요?
0: 네.
1: 나중을 위해서 좀 아껴두시는 겁니까?
0: 네, 맞습니다.
1: 그래요. 자, 여름 성경학교 이틀 동안 하셨다면서요?
0: 네, 맞아요. 저희가 이틀이라고는 했는데 토요일이랑
1: 아,
0: 주일이었거든요.
1: 그렇게.
0: 네. 주일은 이제 아무래도 아이들이 교회를 다니는 아이들도 또 있었어요. 그래서 주일의 당일에는 저희 아이들이랑 이제 예전에 다녔던 이제 가정의 자녀들, 이렇게 해서 한 6명이 아이들이 있었고, 나머지는 이제 다 그냥 성도님들이셨던 거예요. 아, 이게 어떻게 어린이 성경학교는 어떡하지? 했는데 이걸 믿음으로 제가 다시 바라보게 되니까 성경학교라는 게 그냥 어린이 성경학교가 아니라 여름 성경학교잖아요.
1: 그렇죠.
0: 네, 그러다 보니까 대상을 어린이로 구제할 필요가 뭐가 있나?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서 어린인데.
1: 아니, 근데 실제로 요즘은 장년들을 위한 여름 성경학교도 있대요.
0: 네네, 맞아요. 뭐, 일부러 교회에서 모여서 성경을 가르쳐 주시기도 하니까요.
1: 그렇죠.
0: 네, 근데 이번에 컨셉 자체도 지금 아이들을 대상으로 세팅을 다 해놨으니까 세팅 풀지 말자. 그냥 여기에서 어른들도 다 같이 일어나서 같이 예배 드려보자. 같이 율동도 해보자. 이렇게 바꾼 거예요, 주일날. 그렇게 해서 70세 이상 되시는 권사님들, 할머니, 할아버지 권사님들이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고 율동하고, 네. 그리고 게임도 같이 하고, 이렇게 하면서 정말 어린 아이들의 눈높이로 설교도 목사님이 같이 해주시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정말 의미가 있었던 성경학교였습니다.
1: 전교인 여름
0: 맞아요.
1: 성경학교였네요.
0: 네, 맞아요.
1: 여름 사역이 교회들마다 참온그 역량을 다 쏟는 귀한 시간인데 아주 뜨겁게 올 여름 사역을 하셨던 것 같아요.
0: 네, 맞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담임사모인데, 사실은 제가 정말 똥손이라고 불리는 참 너무 이렇게 보잘것없는 재주를
1: 아유,
0: 가지고 있고 또
1: 너무 비하하시는 거 아니에요?
0: 제가 또 엄청난 몸치예요. 율동도 못하는데 앞에 나가서 제가 율동을 또 가르쳐야 되는
1: 나중에
0: 상황이었고.
1: 한번 좀 봐야 되겠네요.
0: 그리고 이제 권사님들이 다 가위질을 하시면서 데코도 하시고 만들기도 도와주시고 또 이제 몸짓이 또 서투신 분들이지만 어쨌든 저희가 인력이 많이 없잖아요. 충분한 뭐 없지만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 참석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함께 율동도 해주시고 특별히 이제 저희 교회 이제 좀 투석하시는 또 권사님이 계신데 그 권사님도 앞에 나오셔서 떨리는 몸으로 같이 찬양해주시고 또 같이 율동해주시는 그런 분들이 계셔서 정말 의미 있었던 성경학교라고 생각합니다.
1: 이번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서 믿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셨겠는데요.
0: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에 가장 많이 들었던 찬양 중에 히즈윌의 믿음이 없이는 찬양의 그런 찬양이 있는데요.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라는
1: 아멘.
0: 네, 아멘. 네. 그 말씀이 저한테 지금까지도 굉장히 큰 마음으로 또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1: 믿음은 관념은 아닌 것 같아요. 그죠? 믿음이
0: 네, 맞아요.
1: 있으면 분명하게 우리 삶의 행동이 따르고,
0: 네.

0: 희소일의 찬양으로 함께 들으셨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함께 하셨습니다. 자, 사모님 세 번째 마지막 곡 남았네요.
1: 네, 마지막 곡은 전도라는 내용을 가지고 제가 함께 나누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네, 준비를 해봤는데요. 제가 작년 11월 달에 저희가 추수감사주의를 앞두고 저희 목사님이 그 새생명 전도축제를 선포했어요. 네. 태신자라고 하는 그 명칭이 있는데 태신자는 어머니가 뱃속에 10달 동안 아이를 품고 기도하는 심정으로 우리 전도 대상자들을

0: 4주 동안 마음에 품고 기도하고 중보하자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말인데요.
1: 네.
0: 그것과 동시에 저희가 진행했던 게 매주일 노방전도를 나가는 일이었어요. 온 교인이 다 같이 나가는 일이었는데요. 처음에 전도라는 것 자체가 서툴고 또 익숙하지 않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었지만 한달 동안 꾸준히 나가다 보니까 그동안 전도 생활 못했는데 이렇게라도 할수 있어서 너무 좋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늘어나기 시작하더라고요.
1: 네. 야, 이 노방전도라는 단어 정말 굉장히 오랜만에 듣는 단어가 아닌가. 요즘 워낙 이제 관계 전도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니까 뭐 예전처럼 이제 길이나 또 공원을 이렇게 나가서 지나가는 행인들에게 전도지 나눠주고 또 전도용품 나눠주는 그런 정말 맨땅에 헤딩하기식으로 전도하는 거는 많이 좀 찾아보기 힘들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0: 맞아요. 그런 글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이거는 조금 시대착오적이다라는 말까지도 하면서 그 말에 저도 일부는 동의를 하는 부분이 있어요. 맞아. 그런 부분은 있겠다. 그런 생각도 드는데 제가 이번에 전도축제 기간을 보내면서 한 가지 말씀을 개인적으로 좀 받은 말씀이 있었는데요. 로마서 말씀에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인데요. 이 말씀 들으니까 제가 TV에서 한 연예인이 누구 결혼식에 왜안 왔어요? 라고 하니까 제가 모르는데 어떻게 가요? 아, 네, 그 사람 모르는데 어떻게 가요?
1: 아,
0: 하는
1: 저도 그거 봤어요.
0: 아, 네, 그 장면이 보여서
1: 네.
0: 정말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1: 그래서 그 연예인한테 붙여진 그 별명이 프로 불참너.
0: 아, 맞아요. 네. 그런 거를 들으면, 저도 그 생각을 하니까,
1: 네.
0: 이 말씀과 연관을 지어서 생각할 때, 아, 예수님에 대해서 듣지도 못했고,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믿고, 어떻게 천국에 갈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1: 네.
0: 아까 관계 전도라고 말씀하셨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저 같은 경우는 주변에 관계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믿어요. 주변에 뭐 제가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사실 주변에 성도님들밖에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한테 알고 있는 예수님을 전하기에는 전도라는 게 굉장히 한정적이더라고요. 그래서, 아, 내가 할수 있는 전도는 누군가에게 예수님이라는 그 이름을 들려주기만 하는 것도 하나의 전도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1: 모르는데 천국에 어떻게 가요? 이런 질문을 던지는 사람들에게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할수 있는 말이 사실은 없을 것 같아요.
0: 네, 맞아요.
1: 사모님은 노방전도 경력이 좀, 경력이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좀 이상합니다만 경력이 좀 있으신가요?
0: 아니요, 저는 전혀 없어요. 저는 생각보다 많이 소심했어가지고, 학생이나 청년 때 오히려 그런 말들이 조금 부끄러웠어요. 이게 믿는 사람으로서 이게 부끄러우면 안 되지만, 예수님 믿으세요라고 말하는 게 굉장히 저는 조금 쑥스럽더라고요. 그런 말들이 좀 민망하기도
1: 쉽지
0: 하고.
1: 않죠.
0: 네. 그래서 저 같은 성격에는 참 못할 거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실제로 이번에 제가 직접 해보니까, 예수님 믿으세요 전도지를 딱 줬을 때, 아, 됐다고. 이렇게 저 바빠요 하고 가시는 분들이 더 많았지, 뭐.
1: 거절하시는 분들이 많죠.
0: 네, 받으시는 분들 대부분 교회를 다니시더라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저도 그런 상황에서 이걸 할수 있다라는 게참 신기했는데, 이번에는 제 입에서, 아, 우리 교회 오세요, 우리 교회 좋아요라는 말보다는 예수님 믿으세요라는 말을 더 많이 하고 더 먼저 그런 말들이 나왔던 것 같아요. 한때는 그 말이 조금 부끄럽기도 했고 또 쑥스럽기도 했었지만, 제가 그 말을 할때 누군가의 귀에 예수님이라는 단어가 이제 들릴 거잖아요. 그래서, 아, 예수님 이름에 능력이 있다라는 사실을 오히려 믿게 되고 또 전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1: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에 능력이 있죠. 우리가 그 이름을 선포할 때 사실은 씨앗을 뿌리는 거잖아요. 그 씨앗이 언제 어떻게 발아하고 자랄지는 우리는 알수 없지만 우리가 선포하는 그 이름을 통해서 그 이름을 듣는 믿지 않는 사람들의 10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싹트고 또 생명이 자라고 열매 맺히기를 기도하는데요. 그 기도가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또 분명하게 응답을 주실 때가 있을 겁니다. 성원이 마지막으로 들려주실 찬양 어떤 건가요?
0: 네, 오늘 그래서 마지막 찬양은요. 아까 읽어드렸던 그 로마서 말씀이 녹아있는 찬양인데요.

0: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함을 덮어주셨던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우리 주변의 이웃과 나누고 또 그들에게 전하자는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한없이 낮아지고 작아져 있던 저에게 전도라는 또 다른 새 바람을 불어 넣어주시고 또 구령의 열정을 회복시켜주신 귀한 찬양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1: 네.
0: 네, 위러브의 당신의 날에라는 찬양입니다.
1: 네, 위러브의 당신의 날에. 네, 이 찬양까지 소개해 드리고 우리 사모님은 물러가시겠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0: 네,
1: 네,
0: 감사합니다.
1: 사모님 추석 잘 보내시고요.
0: 아, 네. 네, 감사합니다.
1: 어디 가세요?
0: 저희요?
1: 네.
0: 네, 저희 친정에 갑니다. 네.
1: 그래요. 잘 다녀오시고, 네, 가족들하고 행복한 시간 보내십시오.
0: 네.
1: 네, 추석 지나고 또 뵙겠습니다.
0: 네. 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연주 찬양으로 함께 들으셨습니다. 자,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이제 마쳐야 될 시간인데요. 오늘 끝곡.

피아워십의 찬양으로 실로암 이 찬양 전해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복된 저녁 되시고요. 저는 김용환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0: 극동방송 스티커를 부착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 그리고 가시는 길과 여정 속에서 늘 안전하게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1: 이상이 좋다고요? 화물차를 이제 5톤 찍기차를 몰고 다니는데 앞에 이제 막 운전해서 가는데 빨간 스티커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 저건 뭐지? 그래갖고 우연치 않게 FM을 해갖고 틀게 됐어요. 근데 말씀이 나오고 찬양이 나오더라고요. 정말 기뻤어요. 저한테는 너무 신세했거든요, 솔직히. 극동방송을 듣고 나서부터 공황장애도 솔직히 되게 이겨내고 있고 힘든 일이 있었는데도 극동방송을 딱 틀면은 기분이 좋은 거죠.
0: 누군가는 오직 복음이 새겨진 주파수 스티커를 통해 극동방송을 듣고 있습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오직 복음이라고 새겨진 전남 동부 극동방송, 아름다운 찬양과 말씀으로 풍성한 복음을 전하는 극동방송에 주파수 스티커를 붙이는 건 전도입니다. 차량 뒤에 극동방송 스티커를 붙이면 라디오를 통해 누군가 구원을 받습니다.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번으로 스티커라고 세 글자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61-650-3800번 전남 동부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0: 기시기 바랍니다.
1: 1분 찬송. 길을 만드시는 주님을 따라 믿음의 길을 걷는 도진 ENG가 함께합니다.

0: 새벽 시장을 여는 상인의 손끝에서 아이들의 웃음소리에서 청년들의 도전에서 순천의 내일은 시작됩니다. 생태가 지켜온 도시 위에 대한민국을 지키는 방위산업과 첨단산업으로 새로운 미래산업을 키워갑니다. 시민과 함께 성장하는 도시 대한민국 미래경제도시 순천. 이 캠페인은 시민주권시대 소통하는 열린 순천 순천시가 함께합니다.
1: 안녕하십니까. 여수시 의회의장 주재현입니다. 지금 여수에서는 2016 여수 세계선박람회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성과 바다가 만드는 특별한 무대, 여수에서 직접 만나보세요. 박람회의 열기가 여수의 새로운 도약으로 이어지도록 여수시의회에서도 힘껏 뛰겠습니다. 시민을 이롭게, 여수를 새롭게, 여수시의회가 함께합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1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생명은 빛으로. 생명은 빛으로. 오늘 이 시간은 고략교회 양동복 목사님께서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을 본문으로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도 없다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전도하다 보면 어쩌다 이런 사람들 만나지요. 나는 착한 일 많이 해서 좋게 살아서 좋은 데 갈 거라고. 세상에는 생각보다 이런 사람들 종종 있습니다. 죽음 후에 천국과 지옥을 결정하는 게 선한 행위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저울이 있으면 내 일생에 선한 일과 악한 일을 달아서 선한 일이 많으면 천국에 갈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죠. 근데 성도 여러분, 이것은 진리! 진리 아닙니다. 그럼 진리가 아니면 뭐예요? 나만의 생각이죠. 뭐라고요? 나만의 생각. 그걸 착각이라 그러죠. 착각. 꼭 맞는 말은 아닌데 하여튼 그래요. 나만의 생각으로 뭔가 움직이면 일이 틀어지는 경우도 있고, 때로는 오해를 받을 때도 있고, 상황이 힘들게 될 수도 있어요.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해서 남해를 갔더니 참 아름답더라고요. 여러분, 남해 아름다운지 아셔요? 억수로 아름다워요. 제가 우리 교회 오기 전에 1년에 한두 번은 그 교회 일 때문에 외국을 갔어요. 가면 예쁘다고 생각했거든요. 남해가 더 예쁘더라고. 예, 그리고 또 요즘 그 섬들 연결엔 다리 있잖아요. 낭독까지 가는, 오우, 진짜 최고. 최고. 너무나 예뻐. 근데 요즘은 처음에 와서는 가족들 오면 남해 모셔갔는데, 요즘은 뭐 친구나 누구 오면 다리 건너는 게제 일정이에요. 오, 너무 예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남해 가면 펜션도 많고, 그래서 휴무일 겹치는 날 가족들과 함께 남해 1박 하기로 했습니다. 1박. 가족끼리, 그러니까 부모님 뭐 이런 형제들 빼놓고 우리 가족끼리 간건 처음이었어, 처음. 그러니까 애들도 좋아, 어렸지만 좋아하고, 아내도 뭐 신나가지고, 아이스박스에 그냥, 여행 갈때큰 아이스박스 있죠? 가서 사 먹으면 될 텐데, 하여튼 뭐 여행을 잘안 가봐서 그래요. 잔뜩 해가지고 갔어요. 그리고 제일 풍경이 내 기준, 우리 기준으로 제일 좋은 거 정말. 그리고 편센도 마음에 든거딱 들어갔거든요. 안 된대요. 자기 펜션은 한 3개월 전에 예약을 해야 된답니다. 그래서 뭐 그럴 수 있겠다. 풍경도 좋고 집도 좋고 이런. 다른 데 갔거든요. 안 된대요. 상황이 비슷해. 또 다른 데 갔거든요. 안 된대요. 한 다섯 군데 가다가 이제 상황을 파악한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결론은 뭐였는지 아세요? 풍경도 안 좋고 펜션도 안 좋은 거 설마 이곳은 잘 있겠지. 그래서 처음 갈땐 제일 좋은 데 찾아다니다가 이제는 제일 기준이 안 좋은 데딱 갔거든요. 안 되더라고. 근데 바리바리 쌓아갔잖아요. 돌아오기가 뭐해서 바닷가, 그때 약간 춥고 바람도 불었는데 라면 끓여먹고 왔습니다. 라면 끓인 것도 힘들었어요. 바람 불고 막 부어넣어가지고 다섯 명 먹을 거 끓려게 끓지도 않고. 아이고 참. 그때 현실을 알았습니다. 오기 전에는 그런 생각했죠. 펜션 엄청 많죠, 남해. 억수로 많아요. 저는 펜션 그렇게 많은 거 처음 봤어요. 그래서 저만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저만의 생각으로. 야, 가면 제일 좋은 곳에서 멋지게 지내고 와야지. 그래서 야심찬 계획이 실패로 끝났습니다. 근데 이게 어디 가서 하루 일박하는 문제니까 인생에 큰 타격이 안 입죠. 근데 이게 천국과 지옥을 결정하는 일이라면 심각해지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영원한 삶을 결정하는 이 중요한 문제를 배워보지도 않고, 알아보지도 않고, 착한 일을 많이 하면 천국에 간다. 나만의 생각으로 그런 인생을 산다면, 어휴, 죽음 후에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딘 줄 아세요? 지옥이죠, 지옥. 그래서 다른 것은 몰라도 구원에 대한 지식은 절대로 나만의 생각으로 준비하거나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하시는 구원의 바른 지식이 뭐예요? 착하게 살아서 구원을 얻는다는 게 아닙니다. 착하게 살아서. 그래서 에베소서 2장 말씀 잘 알죠? 2장 8절 9절. 구원은 행위로 받는 게 아니라 뭘로 받는다고요? 믿음으로. 그래서 거기 말하잖아요. 구원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래요. 너희에게서 난게왜 아니에요? 내가 어떤 행위를 해서 주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 대가로 받는 게 아니에요. 구원의 주체는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거예요. 믿을 때.

그래서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선물이라고 하는 거죠. 로마서 3장 28절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된다 그러잖아요. 행위가 아니라 여기도 믿음으로 된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16절 이렇게 선포합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 없다! 이래요, 없다. 조금이라도 가능성을 열어놓은 게 아니라 아예 없다! 없다. 그럼 봐보세요. 왜 선한 삶이, 선한 행위가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가?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는 한 가지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사람이 왜 사망에 이르는 거예요? 죄 때문에 그러죠. 그러니까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구원에 이르지 못해요. 로마서 6장 23절 수도 없이 들었죠. 죄의 삯은 사망이라고. 인간이 처음부터 죽는 존재가 아니었죠. 아담과 처음에 창조받았을 때 무슨 존재였어요? 죽는 존재였어요? 영생한 존재였어요? 영생했죠. 범죄 후에 사망이 온 거예요. 육체의 죽음과 영적인 죽음과 그리고 두 번째 사망이 지옥에 이른 거예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 알아야 될 핵심이 이거예요. 죄는 사망의 삯입니다. 지독한 죄, 반복적인 죄가 사망이다 이렇게 하지 않아요. 사망에 이르는 죄는 모든 죄예요. 그 죄가 크든 집요하든 가볍든 뭐 중하든 사망에 이릅니다. 그래서 죄의 크기를 크고 작고도 안 나눠요. 지옥에 이르는 죄는 죄면 사망인 거예요. 그럼 쇠구슬을 높은 데에서 떨어뜨려 보세요. 100kg짜리 떨어뜨리고 1kg짜리 떨어지면 뭐 1kg짜리는 안 떨어지나요? 똑같이 떨어지잖아요. 심지어 속도까지 똑같다는 거 아시죠? 모르세요? 뭐 만톤짜리는 더 빨리 떨어지고 500g짜리는 덜 떨어지는 거 천천히 떨어진 거 아닌 거 아시죠? 오. 속도도 똑같잖아요. 정용남 장로님 그렇죠? 왜? 저는 문과고 이과지니까. 뭐 1톤짜리가 빨리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공기 저항이 똑같다는 가정하에서 똑같이 떨어져요. 똑같은 속도로. 그래서 성경은 큰 죄가 사망의 삯이다. 뭐 잔인한 죄가 사망의 삯이다 이렇게 말 안 해요. 죄의 삯은 사망이다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핵심은 이거예요. 죄에 대한 두 번째 핵심은 선한 행위가 죄의 삯을 대신하지 못합니다. 세상도 한번 봐보세요. 어떤 사람이 고의로 사람을 죽였어요. 그리고 죽인 후에 두 사람을 살렸습니다. 두 사람을 살렸다고 한 사람을 죽인 그것에 대해서 면책을 받는 거예요. 형법 250조 1항에 이렇게 규정됐더라고요. 사람을 살해한 경우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그리고 살인에 대한 규정이 쫙 있더라고요. 쫙 있어. 제가 다 읽어봤습니다. 어떤 살인에 대한 규정에도 거기에 보면 사람을 고의로 뺏은 후에 살인죄가 완성된 후에 어떤 사람을 살렸다고 그 살인죄가 사라진다는 규정이 하나도 없어요. 두 사람을 살리는 건 선한 거 맞죠? 근데 왜 그것에 대해서 면책을 못 받는 줄 알아요? 물론 재판하다 보면 100사람을 살렸다 그러면 혹시 뭐 참작이 될 수는 있어요. 참작. 그렇지만 별개의 사건이거든요, 사실. 살린 것과 살인죄는 별개의 사건. 그리고 사람을 살렸다고 해서 내가 죽인 사람이 살아나지 못해요. 피해 입은 가족이 뭐 달라지는 거 아니에요. 여전히 그 피해 가운데 고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100사람을 살렸다 할지라도 죄의 대가는 그래도 남아있고 그것에 대한 처벌을 받는 게 우리나라 형법의 규정 아닙니까? 그런데 착한 일을 더 많이 했으니까 천국이다? 이거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죄의 문제가 남아있고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려야 되는데 착한 일을 했다고 그게 없어지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착한 일을 했으니까 더 많이 했으니까 천국이다? 자기만의 생각 아니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한 거 율법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 아무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없다. 뭐 어떻게 죄의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죽음으로 지불하죠. 왜 그러냐면 죄의 대가는 죽음이잖아요. 사망이라는 말을 쓰니까 이제 죄의 대가는 죽음 아닙니까? 그러니까 행위로 대가를 지불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돈으로 지불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반드시 죽음으로. 생명으로 그 값을 갚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레위기 17장 11절 보세요.
이렇게 나와줘.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뭐가 죄를 속한다고요? 피. 생명이 피에 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생명을 뺏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이 죽으면서 피 흘리는 그 피가 죄를 속한다 이렇게 말해요. 오늘 본문도 여러분 읽으셨잖아요. 피 흘림이 없은 적 뭐가 없다고요? 사함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피를 흘려야 사함이 있는 거예요. 그 구약시대 봐보세요. 사람이 범죄하면 흠없는 동물을 성전에 가져오잖아요. 핵심이 흠이 없어야 돼요. 흠이 있으면 안 됩니다. 이것도 뭐 언제 실망할 기회가 있으면 좋겠지만, 그리고 와서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레위기 5장 5절. 허물이 있을 때는 아무 일에 잘못하였나라고 자복하고. 아마 이게 제사장 앞에서 한 것 같아요. 거기 주체가 안 나왔어요. 그래서 물론 하나님께 하는 거지만 제사장이 그 죄에 대한 사실 알아야 또 이렇게 피를 뿌리고 이럴 때 그 역할을 하니까 아마 제사장 앞이지 않을까. 그래서 또 천주교에서는 신부가 고해성사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4장 29절에 보면 범죄한 사람은 자신이 가져온 동물에 손을 얹어서 안수합니다. 안수를 하는 건 뭐냐면 자기 죄를 그 동물에게 전가하는 거예요. 고백하면서. 그리고 동화현상이라고 하는데 종교적으로 동화현상을 만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죄 때문에 죽어야 되는데 지금 누가 죽어요? 그러니까 이 짐승이 죽으니까 안수하면서 죄를 고백하고 내가 죽어야 되는데 이 죽는다는 종교적인 이 동화현상을 만드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한 다음에 가져온 동물을 잡습니다. 누가 잡을까요? 제사장이 잡을까요? 동물 가져온 사람이 잡을까요? 누가 잡을 것 같아요? 네, 제가 성경 읽어드릴게요. 레위기 1장 11절. 그가 제단 북쪽 여호와 앞에서 그것을 잡을 것이요 그래요. 근데 여기서 그가, 여기 읽어보면 문맥을 보면 여기 이 장면만 보면 그가 누군지 모르지만 범죄한 사람이야. 동물을 가져온 사람. 그가. 그러니까 동물에게 자기 죄를 전가하고 본인이 잡는. 그럼 제사장이 피를 받죠. 피를 받아 번제단에 가서 사면에 뿌립니다. 뭐 황소를 잡으면 피가 엄청 나오잖아요. 여러분 닭 잡을 때 피 받아보셨죠? 요즘 그 피 안 드시죠? 옛날에 왜 이렇게... 아유, 저도 하마터면 먹을 뻔 봤어요. 어린 나이 드셔보신 분들 있죠? 여러분들 이것도 안 해보고 저것도 안 해보시고 도대체 뭘 해보신 거예요? 네, 피 많이 나오죠. 양만 잡아도 피가 얼마나 양이 많죠. 이게 뿌린 다음에 제단에 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규정한 그 제물 부위는 거기서 번제단에서 다 태웁니다. 이렇게 이제 속죄 제사를 다 끝나면 레위기 4장 35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제사장이 그가 범죄한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한 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여러분, 제사값을 지불한 유일한 방법은 피 흘리는 거예요. 피 흘리는 거.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동물을 가져와서 내 손으로 죽여요. 피가 막 쏟아지는 걸 본단 말이죠. 무슨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우리 애들 앞에서 제가 닭의 모가지를 비틀어서 잡으면 우리 애들이 저하고 얘기 안 할 것 같은데, 제가 어릴 때 동네에서 돼지 잡는 거 보고요 진짜 충격 먹었어요. 아니 왜 돼지를 이렇게 무식하게 잡아요? 와, 돼지가 소리를 치는데 그냥 돼지고기 안 먹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또 맛있는지. 아니 이제 어릴 때 제가 봤는데 너무나 충격이었어요. 근데 그 동물의 생명을 내가 끊잖아요. 피 흘려 죽는 걸 보면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할까. 죄에 대한 무서움. 아, 죄의 삭은 사망이구나. 그래서 죄를 멀리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또 하나 마음은 내가 죽어야 되는데 이 동물이 나를 대신해서 죽는구나. 이 피를 보면서 하나님은 나의 죄를 넘어가시는구나. 또 감사가 느껴지지 않겠습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우리도 한번 뭘 잡아봐야 되지 않을까? 죄를 지으면. 제가 신대원 다닐 때 1년 후배 선도사님이 그 학생들 수련회 가서 캠프파이어를 했어요. 옛날 캠프파이어 하면 불 피워놓고 막 자기 죄 써서 한 사람이 가서 거기 캠프파이어 넣어서 막 불태고 그런 거 해보셨죠? 안 해보신 분도 있겠지만 그때는 그런 게 유행이었어요.

그걸 하고 구약의 제사를 얘기하고 비둘기를 가져가셨나 봐요. 비둘기를 애 앞에서 잡았어. 애들이 충격 먹었대요. 그렇죠. 내 앞에서 생명이 끊어지는 거 내가 끊으면 참 얼마나 그 죄에 대한 경각심이 크겠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피 흘림이 없으면 사람도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말하는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방법이죠. 그런데 여러분도 알다시피 구약에 피 흘리는 속죄제사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의 그림자잖아요. 그래서 이브리서 10장에 말합니다.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라고. 참 형상이 있죠. 형상이 있으니까 그림자가 생기죠. 근데 그림자라는 거예요. 8장에도 말합니다. 이것은 장래 일의 그림자라 그래요. 그리고 본체가 있다 그래요. 본체는 곧 그리스도니 그래요. 그리스도. 예수님이 본체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대속의 속죄 제사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실 그 대속의 사역의 그림자인 거예요. 그림자이기 때문에 히브리서 10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늘 드리는 제사로는 온전케 할 수 없다고. 범죄할 때마다 동물 제사를 드리는데 그 제사로는 늘 온전케 할 수 없다. 무슨 소린지 아세요? 나를 대신해서 동물이 피 흘려 죽는데 그 피가 나를 대속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대신해서 죽은 동물의 피가 나를 대속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4절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하지 못함이라 그래요. 여러분 내 죄를 대속하는 것은 오직 예수님의 보혈의 피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구약에 피 흘리는 제사를 보면서 우리 죄를 넘어갈까? 그건 결제의 날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죄의 삭스를 완전히 지불할 예수님이 지불할 날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죄는 말이죠. 죄 대속은 마치 신용카드와 쓰는 것 비슷해. 신용카드 긁으면 바로 빚이 생기죠. 근데 카드에서 독촉 안 하죠. 독촉. 빚쟁이 취급 안 합니다. 언제까지? 결제일까지. 기다려줘요. 기다려줘요. 전혀 터치, 노터치. 그때까지 신용 범위 내에서 얼마만큼 긁어도 상관없어요. 아무 뭐 터치 안 합니다. 결제의 날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여러분 결제의 날에 다 결제하지 못하면 어떤지 아세요? 안 당해보셨죠? 부자신 거예요. 당장 연락합니다. 하루도 안 기다려서. 근데 하여튼 결제의 날까지는 빚쟁이 취급 안 하는 거죠. 근데 구약의 동물 제사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대신해서 피 흘려 죽은 그 동물을 보면서 내 죄를 넘어가셔요. 왜냐하면 모든 죄가 바로 십자가에서 대속될 그 결제의 날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 죄를 대속하신 분은 오직 예수님의 보혈의 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7절 보세요.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대속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래요. 그 아들 예수의 피가 모든 죄예요. 모든. 이제는 되고 저제는 안 되고 구약의 죄는 되고 안 되고 아니에요. 구약의 죄도 동물 제사를 드렸지만 그래도 대속은 예수의 피 아들의 피로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7절도 보세요.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 그래요. 그의 피, 예수의 피, 십자가에서 그 보혈의 피가 우리를 속량했다는 거예요. 속량이라는 것은 죄사함과 사실 상관없는 단어예요. 속량은 노예를 대가를 지불하고 사서 해방시켜준 걸 속량이라고 그래요. 근데 왜 속량이라는 표현을 썼냐면 죄의 싹시 사망이잖아요. 근데 그 사망의 대가를 예수님이 자기 생명으로 갚은 거예요. 그래서 속량하셨고 그래서 곧 죄사함을 받다. 속량과 죄사함을 이렇게 니꼬르로 보잖아요. 니꼬르. 여러분 예수님의 피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놀라운 건 두 가지요. 단 한 번의 대속의 사역인데 그 한 번으로 완전하고 완벽합니다. 그 한 번인데 과거의 죄, 현재의 죄, 심지어 미래의 죄까지 모든 죄를 다 대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뭔가를 더 행위를 더하거나 제사를 더하는 거 아니에요. 더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4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한 번인데 영원히
온전하게 하신

그래서 구약에는 범죄할 때마다 계속 피 흘리는 제사를 드려야 되지만 여러분들 지금 제사 안 하죠? 제사 안 해요. 피 흘리는 제사 안 해요. 왜냐하면 그 한 번의 제사가 온전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8절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는 죄를 위하여 제사를 드릴 것이 없느니라. 다시는 제사 드릴 게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놀라운 것은 한 번의 제사인데 효력이 영원합니다. 100년이 가면 떨어지고 1000년이 가면 다시 피 흘리는 제사를 해야 되고 만년이 가면 또 다른 뭔가 있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1000년이고 만년이고 영원한 효력을 가지고 있어요. 세상 것들은 영원한 효력을 갖지 않아요. 다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인간의 육체도 수명이 있고 효력이 점점 떨어지죠. 네, 떨어져요. 떨어져. 저희 부모님들이 이제 다 돌아가시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우리 차례구나. 효력들이 떨어져. 뭐 차도 효력, 전기차도 그러잖아요. 효력이 점점 떨어지잖아요. 그러다 결국 쓰지 못할 상황에 도달을 하죠. 근데 주님이 십자가에서 흘린 그 보혈의 피는 완전하지만 영원합니다. 천년이 가도 만년이 가도. 히브리서 10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번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다고. 한 번인데 그게 영원한 제사, 영원한. 히브리서 9장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그래요. 염소나 송아지 피가 아니라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 영원한 속죄. 여러분 그렇습니다. 한 번의 대속의 사역입니다. 그러나 그 대속의 사역은 완전하고 영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선포한 거예요. 다 이루었다. 함께 해보겠습니다. 다 이루셨습니다. 네, 그렇죠. 제가 저번 주에 헬라어 설명했죠. 네, 빚을 다 갚음. 이게 상업이고 법적인 용어라고. 빚을 졌는데 다 갚으면 거기다 완납이라는 말이 다 이루었다는 이 표현이라고 헬라어로. 제삭을 다 지불하신 거예요. 다 지불하신 거예요. 그래서 다 이루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게 뭐예요? 이제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네. 나의 죄를 모두 대속했다. 그리고 이제 구원받는 자답게 사는 거. 그게 우리 할 일입니다. 우리는 죄에서 대속받았기 때문에 의롭다 합니다. 그래서 칭의, 넌 의로워. 법적으로는 죄에 대한 영향을 안 받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보면 아직 문제가 많지만 법적으로는 너는 의로운 자. 왜냐하면 예수님이 모든 죄에 대한 것을 다 사했잖아요. 속죄하신 거예요. 그래서 의롭다고. 그래서 우리를 성도라고 합니다. 성도, 거룩한 존재들. 세상에서는 성자 들어가면 대단해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죄의 문제를 다 해결했기 때문에 그래서 성도라고 한 거예요. 옆에 분 한번 봐보세요. 성도 같으세요? 현상으로는 성도 안 같지만 법적으로 믿음이라는 이 법이라는 테두리 안에서는 성도입니다. 성도가 되기 위해서 뭔가 더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이미 성도예요. 성도.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성도가 되었기 때문에 성도답게 살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했지만 믿는 자들의 정의는 이거예요. 삶에 대한 정의는 된 것을 이루어가는 존재. 이미 성도가 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된 것을 이루어가는 존재. 그리고 이루어가는 존재를 신앙용어로 성화라고 하는 거예요. 성화. 여러분 예수 안에서 자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어린아이가 자라야 되죠. 생명만 가지고 태어나고 그걸 끝나면 부모의 근심이죠. 근심, 아픔이고. 나무도 자라야 됩니다. 세상에서 자라지 않으면 뽑아버립니다. 다른 것입니다. 된 것을 이루어가는 것, 그게 우리의 삶의 책임입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의 삶에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래야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다. 그래야 우리를 보면서 나도 예수 믿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된 것을 꼭 이루어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0: 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마음에 잘 새기고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의 보혈의 피로 속죄함을 받았다는 이 사실을 온전히 받아들이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희생으로 구원받았으니 믿는 자답게 된 것을 이루어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역사하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 생명은 빛으로 지금까지 광양고략교회 양동복 목사님의 말씀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061-791-1150번 지역번호 061-791-1150 광양고략교회나 061-650-3800번 전남동부 극동방송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2: 아이고 극동이 아버지 뭔 일 있는겨? 그 얼굴이 그냥 주저앉았네. 그냥 밭갈궜어 밭갈어.
3: 말도 말어. 아주 그냥 흙온 날 게임만 하고 자빠져가지고 그냥 소대겄어 소.
2: 냅둬. 그냥 좋아하는 거 하면서 사는 거지 뭐. 그러다가 자연을 벗삼아가지고 길에서도 자고 일어나고 그러는 거지 뭐.
3: 하지 말어. 남의 자식이라고 그 함부로 말하는 거 아니여.
2: 어? 에휴 섭한 소리 말어. 네 애가 내 애고 내가 네 애고 그러다가 뭐 같이 손잡고 길에서 잠도 자고 그러는 거지.
3: 하지 말어.
2: 그나저나 이 극동이는 노래 부르는 거 좋아하는 거 아니여?
3: 좋아하지.
2: 잘됐네. 길에서 노래하고 길에서 잠자고 길에서 밥 먹고 그러면 되는 거.
3: 하지 마라.
2: 내가 어디서 들은 게 하나 있는데 이 전남동부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이라고 들어봤어. 거기서 1일 체험 수업 원데이 클래스를 진행하고 있는데 건전한 교회 출석 중인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신청을 할 수가 있고 아 요즘 이게 반응이 아주 좋대야.
3: 그래요? 아 신청을 어떻게 하는겨?
2: 문자 메시지 열고 보내는 사람의 샵 9750 우물정 9750번 넣고 어린이라고 입력해서 보내면은 신청 링크가 바로 온겨.
3: 아 얼른 한번 해봐야겠네 그거.
2: 그래 그래 얼른 가서 해봐. 에이 들어가 들어가.
4: 전남동부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1일 체험 수업 원데이 클래스가 매주 월요일 오후 6시 전남동부 극동방송 공개홀에서 진행됩니다. 원데이 클래스에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으로 어린이라고 문자 주시거나 지역번호 061-650-3800번 659-3800번 전남동부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의 일상에 웃음과 찬양을 가득 채워주세요. 어린이 합창단 원데이 클래스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5: 북녘 복음화의 기수 생명의 소리 극동방송입니다.
6: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안녕하세요. 평안의 노래 나인정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던 시대에 일어나 니느웨로 가서 외치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니느웨를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것인데요.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반기를 들었습니다. 왜일까요? 그 시작은 자기 생각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분명한데도 우리는 자꾸 내 생각을 앞세우려 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내 뜻대로 내 방법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는 하나님만의 생각과 방법이 있습니다. 내 방법을 고집하면 내 생각 때문에

관계가 깨어지고 공동체가 분열하고 다툼이 일어나게 됩니다. 내 생각에 올라올 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눌러야 합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고 욥바로 내려갔을 때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나게 되는데요. 이럴 때 우리는 일이 잘 풀리는 걸 보니 이 길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길인가 보다 하는 착각에 빠지게 됩니다. 불순종하는데도 열리는 문은 하나님이 열어주신 길이 아니라 죄악으로 달려가는 사망의 길이 열린 것입니다. 요나서 1장 3절에는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 했다는 말씀이 반복해서 나오는데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대체 우리가 피하고 숨을 수 있는 곳이 있을까요?

지금 여러분들께서는 극동방송에서 진행하는 평안의 노래를 청취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큰 바람과 풍랑으로 도망가는 요나의 길을 막습니다. 거대한 폭풍이 배를 덮치고 배가 거의 깨어질 지경에 이르자 사공들은 저마다 자기의 신을 부르며 살려달라고 부르짖고 짐을 바다에 던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잠들다로 표현된 히브리어 라담은 단순한 육신의 잠이 아니라 신앙이 죽은 자처럼 활력을 잃고 매우 침체된 상태를 가리킵니다. 모두가 살아보려고 애를 쓰는데 정작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요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선장이 그에게 찾아와 책망을 하지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오히려 믿는 사람을 깨우며 책망하는 모습이 지금 나의 모습은 아닐까요?

성경 속 인물들의 실패는 하나같이 작은 틈에서 시작되는데요. 가룟유다의 비극은 돈꾀를 맡아 야금야금 도둑질하던 작은 틈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사탄은 그 작은 틈을 놓치지 않습니다. 요나의 실패도 작은 불순종에서 시작되었는데요. 물고기 뱃속, 죽음 직전의 자리에서 요나는 마침내 참된 회개를 드립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라는 고백은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자기 삶의 주권을 완전히 내려놓는 고백입니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닷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라는 고백은 자신을 바다에 던진 것이 불순종한 자신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손길이었음을 인정하고 고난의 원인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데 있음을 깨닫는 고백입니다. 내가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라는 고백은 내 생각 중심에서 하나님께로 시선을 돌이키는 진정한 회개의 고백인데요. 요나는 아직 죽음과 같은 물고기 뱃속에 있었지만 이미 구원받은 것처럼 감사하고 순종하겠다고 서원합니다. 참된 회개와 구원은 무엇을 해주시면 순종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이미 응답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미리 드리는 감사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평안의 노래 나윤정이었습니다. 극동 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또렷또렷해서 가끔 들었어요. 그때 방송을 보면 다른 주파수보다 엄청 깨끗하고 그 출력이 높더라고요. 그래서 듣었어요.
1: 저는 그 제가 들어본 방송 중에 제일 주파수가 잘 잡히고 음질이 선명했던 건 동방송이었어요. 북한 내에 미치는 제가 있던 황해도 지역에는 동방송입니다 하는 소리가 제일 선명하게 들렸던 것 같고요. 그 국동방송도 제가 많이 들었는데 그게 아침에 이제 귀에 레이스바를 끼고 뭐 혹시 이 시간대에는 무슨 방송을 할까 들어보면 다른 방송은 하나도 안 들려요. 동방송인데 주로 나오는 건 이제 그 성경과 관련된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한국사의 다양한 그런 그 신앙 활동들을 전하는 막 그런 방송들이었어요. 프로그램들이었고 우리가 저 들건 데는 별 무리가 없습니다.
2: 갇힌 땅, 열리지 않은 땅, 그곳에 지금도 전파는 갑니다. 언젠가는 하나님이 그 땅을 활짝 여실 겁니다. 이 소중한 방송 전파가 중단되지 않도록 방송가족 여러분의 소중한 마음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이 사역에 동참하기 원하시는 분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으로 전파, 전파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거나 지역번호 061-650-3800 전남 동부극동 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북한에 오직 복음으로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북이란 나라가 그 외부 정보가 너무 그 취약하잖아요. 그 노동신문 사면에 나오는 국제 소식이 나니까 좀 되게 좀 궁금한 것도 많고 진실을 알고 봐서 뭐 라디오 이렇게 저렇게 몰래 들었어요. 그때 보니까 극동방송을 들었어요. 그 보니까 그 처음에는 무슨 뭐 어떻게 지금 보면 성경 구절 같아요. 근데 목소리가 아주 잘 들리고.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일생 동안 행복한 삶을 누리는 도시 광양. 시민 모두가 누리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플랫폼을 통해 감동시대 따뜻한 광양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양질의 일자리, 어르신이 행복한 곳, 태아기부터 노년기까지 촘촘하고 두터운 복지체계를 통해 모든 세대의 행복이 가득한 곳, 살고 싶은 도시, 살기 좋은 도시, 여기는 광양입니다. 이 캠페인은 지속가능한 글로벌 미래의 도시 광양시와 함께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드라마 바이블 듣는 성경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드라마 바이블 스가랴 제3장
1: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2: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1: 하실 때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2: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1: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2: 내가 네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1: 하시기로.

0: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여호와의 천사가 여호수아에게 증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가운데 왕래하게 하리라.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일곱 눈이 있느니라.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하셨느니라.
1: 제4장.
0: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 그가 내게 묻되
2: 내가 무엇을 보느냐?
0: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그릇 위에 일곱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해서 일곱 관이 있고 그 등잔대 곁에 두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하고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2: 내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0: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2: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사나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0: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3: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0: 등잔대 좌우의 두 감람나무는 무슨 뜻이니까? 금 기름을 흘리는 두 금관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 두 가지는 무슨 뜻이니까?
2: 내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0: 내 주여, 알지 못하나이다.
2: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이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1: 제5장.
0: 내가 다시 눈을 들어본즉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있더라. 그가 내게 묻되
2: 네가 무엇을 보느냐?
0: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보나이다. 그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10규빗이니이다.
2: 이는 온 땅 위에 내리는 저주라. 도둑질하는 자는 그 이쪽 글대로 끊어지고 맹세하는 자는 그 저쪽 글대로 끊어지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보냈나니 도둑의 집에도 들어가며 내 이름을 가리켜 망령되이 맹세하는 자의 집에도 들어가서 그의 집에 머무르며 그 집을 나무와 돌과 아울러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0: 내게 말하던 천사가 나와서 내게 이르되
2: 너는 눈을 들어 나오는 이것이 무엇인가 보라.
0: 이것이 무엇이니까?
2: 나오는 이것이 에바인이라. 온 땅에서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라. 이 에바 가운데에는 한 여인이 앉았느니라.
0: 그때 둥근 납 한 조각이 들리더

0: 이는 악이라 하고 그 여인을 에바 속으로 던져넣고 납조각을 에바 아귀 위에 던져 덮더라.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 두 여인이 나오는데 하계 날개 같은 날개가 있고 그 날개에 바람이 있더라. 그들이 그 에바를 천지 사이에 들었기로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그들이 에바를 어디로 옮겨가나이까? 그들이 시날 땅으로 가서 그것을 위하여 집을 지으려 함이니라. 준공되면 그것이 제 처소에 머물게 되리라. 제 6장. 내가 또 눈을 들어본 즉 네 병거가 두 산 사이에서 나오는데 그 산은 구리산이더라. 첫째 병거는 붉은 말들이, 둘째 병거는 검은 말들이, 셋째 병거는 흰 말들이, 넷째 병거는 어룽지고 건장한 말들이 메었는지라.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이는 하늘의 내 바람인데 온 세상에 주 앞에 서 있다가 나가는 것이라 하더라. 검은 말은 북쪽 땅으로 나가고 흰 말은 그 뒤를 따르고 어룽진 말은 남쪽 땅으로 나가고 건장한 말은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고자 하니, 그가 이르되
1: 너희는 여기서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라.
0: 밤에 곧 땅에 두루 다니더라. 그가 내게 외쳐 말하여 이르되
1: 북쪽으로 나간 자들이 북쪽에서 내 영을 쉬게 하였느니라.
0: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1: 사로잡힌 자 가운데 바벨론에서부터 돌아온 헬게와 도비야와 여다야가 스바네의 아들 요시아의 집에 들어갔나니, 너는 이날에 그 집에 들어가서 그들에게서 받되 은과 금을 받아 면류관을 만들어 요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요수아의 머리에 씌우고 말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또 제사장이 자기 자리에 있으리니 이 둘 사이에 평화의 의논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고, 그 면류관은 헬렘과 도비야와 여다야와 스바나의 아들 헨을 기념하기 위하여 여호와의 전 안에 두라 하시니라. 먼데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신 줄을 너희가 알리라. 너희가 만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진대 이같이 되리라.
2: 제7장. 다리오 왕 제4년 아홉째 달 곧 기슬레월 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그때에 베델 사람이 사레셀과 네겜멜렉과 그의 부하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고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3: 내가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5월 중에 울며 근신하리이까?
0: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다섯째 달과 일곱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너희가 먹고 마실 때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시는 것이 아니냐? 예루살렘과 사면성읍에 백성이 평온히 거주하며 남방과 평온에 사람이 거주할 때 여호와가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외친 말씀이 있지 않으냐 하시니라.
2: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0: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시기를
1: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애와 궁유를 베풀며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0: 하였으나,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여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으며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여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그의 영으로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큰 진노가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도다.
1: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한 것처럼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0: 만군의

0: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1: 내가 그들을 바람으로 불어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에 흩었느니라. 그 후에 이 땅이 황폐하여 오고 가는 사람이 없었나니 이는 그들이 아름다운 땅을 황폐하게 하였음이니라.
2: 제8장.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1: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사는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예루살렘 길거리에 늙은 남자들과 늙은 여자들이 다시 앉을 것이라. 다 나이가 많으므로 저마다 손에 지팡이를 잡을 것이요 그 성읍거리에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하여 거기에서 뛰놀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 일이 그날에 남은 백성의 눈에는 기이하려니와 내 눈에야 어찌 기이하겠느냐. 만군의 여호와의 말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내 백성을 해가 뜨는 땅과 해가 지는 땅에서부터 구원하여 내고 인도하여다가 예루살렘 가운데에 거주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집 곧 성전을 건축하려고 그 지대를 쌓던 날에 있었던 선지자들의 입의 말을 이날에 듣는 너희는 손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날 전에는 사람도 삭슬 얻지 못하였고 짐승도 삭슬 받지 못하였으며 사람이 원수로 말미암아 평안히 출입하지 못하였으나 내가 모든 사람을 서로 풀어주게 하였느니라.
0: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1: 이제는 내가 이 남은 백성을 대하기를 옛날과 같이 아니할 것인즉 곧 평강의 씨앗을 얻을 것이라.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산물을 내며 하늘은 이슬을 내리리니 내가 이 남은 백성으로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리라. 유다 족속아,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방인 가운데에서 저주가 되었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가 복이 되게 하리니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손을 견고히 할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나를 경노하게 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뜻하고 미우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 내가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뜻하였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입니다.
0: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넷째 달의 금식과 다섯째 달의 금식과 일곱째 달의 금식과 열째 달의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다시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의 주민이 올 것이라. 이 성읍 주민이 저 성읍에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하면 나도 가겠노라 하겠으며,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그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열 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리라 하시니라.
2: 제9장.
0: 여호와의 말씀이 하드락 땅에 내리며 다메섹에 머물리니 사람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눈이 여호와를 우러러보.

0: 민이라. 그 접경한 하마세도 임하겠고 두로와 시돈에도 임하리니 그들이 매우 지혜로움이니라. 두로는 자기를 위하여 요새를 건축하며 은을 티끌같이 금을 거리에 진흙같이 쌓았도다. 주께서 그를 정복하시며 그의 권세를 바다에 쳐넣으시리니 그가 불에 삼켜질지라. 아스글론이 보고 무서워하며 가사도 심히 아파할 것이며 에그로는 그 소망이 수치가 되므로 역시 그러하리라. 가사에는 임금이 끊어질 것이며 아스글론에는 주민이 없을 것이며 아스도세는 잡족이 거주하리라.
1: 내가 블레셋 사람의 교만을 끊고 그의 입에서 그의 피를 그의 입 사이에서 그 가증한 것을 제거하리니 그들도 남아서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유다의 한 지도자같이 되겠고 에그로는 여부수 사람같이 되리라. 내가 내 집을 둘러 진을 쳐서 적군을 막아 거기 왕래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포악한 자가 다시는 그 지경으로 지나가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눈으로 친히 봄이니라.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구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또 너로 말할진대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네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 놓았나니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니라. 내가 오늘도 이르노라. 내가 네게 갑질이나 갚을 것이라. 내가 유다를 당긴 활로 삼고 에브라임을 띄운 화살로 삼았으니 시온아, 내가 네 자식들을 일으켜 헬라 자식들을 치게 하며 너를 용사의 칼과 같게 하리라.
0: 여호와께서 그들 위에 나타나서 그들의 화살을 번개같이 쏘아내실 것이며 주 여호와께서 나팔을 불게 하시며 남방 회오리 바람을 타고 가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들을 호위하시리니 그들이 원수를 삼키며 물맷돌을 밟을 것이며 그들이 피를 마시고 즐거이 부르기를 술 취한 것 같이 할 것인즉 피가 가득한 동이와도 같고 피 묻은 제단 모퉁이와도 같을 것이라. 이날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그들이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로다. 그의 형통함과 그의 아름다움이 어찌 그리 큰지. 곡식은 청년을, 새 포도주는 처녀를 강건하게 하리라.
2: 제10장.
0: 봄비가 올 때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드라빔들은 허탄한 것을 말하며 복술자는 진실하지 않은 것을 보고 거짓 꿈을 말한즉 그 위로가 헛되므로 백성들이 양같이 유리하며 목자가 없으므로 곤고를 당하나니
1: 내가 목자들에게 노를 바라며 내가 순념수들을 벌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그 무리 곧 유다 족속을 돌보아 그들을 전쟁의 줄마와 같게 하리니 모퉁이 돌이 그에게서 말뚝이 그에게서 싸우는 활이 그에게서 권세 잡은 자가 다 일제히 그에게서 나와서 싸울 때에 용사같이 거리의 진흙 중에 원수를 밟을 것이라. 여호와가 그들과 함께한 즉 그들이 싸워 말탄 자들을 부끄럽게 하리라. 내가 유다 족속을 견고하게 하며 요셉 족속을 구원할지라. 내가 그들을 궁휼히 여김으로 그들이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가 내버린 일이 없었음 같이 되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그들에게 들으리라. 에브라임이 용사 같아서 포도주를 마심 같이 마음이 즐거울 것이요 그들의 자손은 보고 기뻐하며 여호와로 말미암아 마음에 즐거워하리라. 내가 그들을 향하여 휘파람을 불어 그들을 모을 것은 내가 그들을 구속하였음이라. 그들이 전에 번성하던 것 같이 번성하리라. 내가 그들을 여러 백성들 가운데 흩뜨려니와 그들이 먼 곳에서 나를 기억하고 그들이 살아서 그들의 자녀들과 함께 돌아올지라. 내가 그들을 애굽 땅에서 돌아오게 하며

0: 그들을 앗술에서부터 모으며 길랏단과 레바논으로 그들을 이끌어가리니 그들이 거할 곳이 부족하리라. 내가 그들이 고난의 바다를 지나갈 때 바다 물결을 치리니 나일의 깊은 곳이 다 마르겠고 앗술의 교만이 낮아지겠고 애굽의 규가 없어지리라. 내가 그들로 나 여호와를 의지하여 견고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행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입니다.
1: 제11장
2: 레바논아, 내 문을 열고 불이 내 백향목을 사르게 하라. 너 참나무여 곡할지어다. 백향목이 넘어졌고 아름다운 나무들이 쓰러졌으미로다. 바산의 상수리 나무들아 곡할지어다. 무성한 숲이 엎드러졌도다. 목자들의 곡하는 소리가 나며 그들의 영화로운 것이 쓰러졌으미로다. 어린 사자의 부르짖는 소리가 나며 이는 요단의 자랑이 쓰러졌으미로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0: 너는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라. 사들인 자들은 그들을 잡아도 죄가 없다 하고 판자들은 말하기를 내가 부요하게 되었은즉 여호와께 찬송하리라 하고 그들의 목자들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는도다.
2: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다시는 이 땅 주민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그 사람들을 각각 그 이웃의 손과 임금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이 땅을 칠지라도 내가 그들의 손에서 건져내지 아니하리라 하시기로, 내가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니 참으로 가련한 양들이라. 내가 막대기 둘을 취하여 하나는 은총이라 하며 하나는 연합이라 하고 양떼를 먹일세, 한 달 동안에 내가 그 세 목자를 제거하였으니 이는 내 마음에 그들을 싫어하였고 그들의 마음에도 나를 미워하였습니다. 내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먹이지 아니하리라. 죽는 자는 죽는 대로, 망하는 자는 망하는 대로, 나머지는 서로 살을 먹는 대로 두리라 하고, 이에 은총이라 하는 막대기를 취하여 꺾었으니 이는 모든 백성들과 세운 언약을 폐하려 하였습니다. 당일에 곧 폐함에 내 말을 지키던 가련한 양들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었던 줄 안지라.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품삯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그들이 곧 은30개를 달아서 내 품삯을 삼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0: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삭을 토기장이에게 던지라
2: 하시기로, 내가 곧 그 은30개를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이에게 던지고 내가 또 연합이라 하는 둘째 막대기를 꺾었으니 이는 유다와 이스라엘 형제의 의리를 끊으려 함이었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0: 너는 또 어리석은 목자의 기구들을 빼앗을지니라. 보라, 내가 한 목자를 이 땅에 일으키리니 그가 없어진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흩어진 자를 찾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강건한 자를 먹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살찐 자의 고기를 먹으며 또 그 굽을 찢으리라. 화 있을진저 양떼를 버린 못된 목자여, 칼이 그의 팔과 오른쪽 눈에 내리리. 그의 팔이 아주 마르고 그의 오른쪽 눈이 아주 멀어버릴 것이라.

0: 아이고 극동이 아버지 뭔 일 있는겨? 그 얼굴이 그냥 주저앉았네. 그냥 밭 깔고서 밭 깔어.
1: 말도 말어. 아주 그냥 허구한 날 게임만 하고 자빠져가지고 그냥 소 되겄어 소.
0: 냅둬 그냥 좋아하는 거 하면서 사는 거지 뭐. 그러다가 자연을 벗삼아가지고 길에서도 자고 일어나고 그러는 거지 뭐.
1: 하지 말어. 남의 자식이라고 그 함부로 말하는 거 아니여.
0: 어? 에휴 섭한 소리 말어. 니 애가 내고 내가 니 애고 그러다가 뭐 같이 손잡고 길에서 잠도 자고 그러는 거지.
1: 하지 말어.
0: 그나저나 이 극동

0: 형이는 노래 부르는 거 좋아하는 거 아니오?
1: 좋아하지.
0: 잘 됐네. 길에서 노래하고 길에서 잠자고 길에서 밥 먹고 그러면 되는 거.
1: 하지 마라.
0: 내가 어디서 들은 게 하나 있는데 이 전남동부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이라고 들어봤어? 거기서 1일 체험 수업 원데이 클래스를 진행하고 있는데 건전한 교회 출석 중인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신청을 할 수가 있고 아 요즘 이게 반응이 아주 좋디야.
1: 그래요? 아 신청은 어떻게 하는겨?
0: 문자 메시지 열고 보내는 사람의 샵 9750 우물정 9750번 넣고 어린이라고 입력해서 보내면은 신청 링크가 바로 온디야.
1: 아 얼른 한번 해봐야겠네 그거.
0: 그래 그래 얼른 가서 해봐. 에이 들어가 들어가.
2: 전남동부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1일 체험 수업 원데이 클래스가 매주 월요일 오후 6시 전남동부 극동방송 공개홀에서 진행됩니다. 원데이 클래스에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으로 어린이라고 문자 주시거나 지역번호 061-650-3800번 659-3800번 전남동부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아이의 일상에 웃음과 찬양을 가득 채워주세요. 어린이 합창단 원데이 클래스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3: 아름다운 찬양과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극동방송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그가 별들의 수효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시편 147편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상처를 싸매시는 하나님, 하늘의 별들의 수를 모두 아시고 세시고 또 그것들을 하나하나 이름으로 부르시는 하나님께서 이 밤 우리의 눈물을 눈물병에 담으심을 알기에 다시 한번 그 주님의 이름을 붙잡습니다. 지친 하루의 끝자락 찬양으로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시간, 안온한 밤을 선물하는 이브닝 프레이즈. 안녕하세요, 조시연입니다.

오늘 함께 올려드린 첫 곡은 심영진 목사님의 비준비하시니 시편 147편 띄워드렸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의 상처를 싸매시는 하나님. 하늘의 수많은 별들의 수를 모두 아시고 세시고 또 하나하나 그것들을 이름으로 부르시는 창조주. 그 주님께서 우리의 아픔을 아시고 우리의 눈물을 눈물병에 담아주심을 알기에 이 밤 다시 한번 주님의 그 강하신 오른손을 붙잡습니다. 찬양으로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시간 Evening Praise. 한 주의 루틴이 시작되는 월요일 저녁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시편의 고백에 담아 올려드리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특별히 시편을 주제로 쓰여진 찬양들을 준비해봤습니다. 함께 고백하시면서 주님께 우리 마음 올려드리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웅재 목사님의 나의 시편 그리고 오벳이 부릅니다. 시편 23편 들려드릴게요.

Evening Praise.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 Evening Praise 월요일 저녁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시편의 고백을 함께 올려드리고 있는데요. 한웅재 목사님의 나의 시편, 그리고 오벳이 부른 시편 23편 들려드렸습니다. Evening Praise에서는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샵 1069, 우물정 1069번. 짧은 글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유료 문자로 사연 보내주시거나 또 극동방송 앱으로 사연 참여하시면 무료입니다. 언제든 보내주시면 들려드리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요. 또 추첨을 통해서 선물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함께 듣는 찬양은 한희의 찬양입니다. 시편 1편 우리 같이 올려드리고요. 저는 클로징에서 다시 올게요.

하니의 시편 1편 띄워드렸습니다. 아론한 밤을 선물하는 이브닝 프레이즈. 오늘 끝곡은 시편 42편 너 두려워 말라. 팀 로고십의 찬양 함께 올려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내일 또 은혜로운 찬양들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밤도 평안하세요.

0: 북방 선교의 기수, 복음을 전하는 극동 방송입니다.
1: 여기 새로운 미래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바다 위에 밝게 빛나는 섬 여수에서 천혜의 자연과 첨단 기술이 만나 다채로운 섬의 매력을 만끽할 특별한 경험을 선물합니다. 2026년 9월 세계를 감동시킬 놀라운 K섬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섬, 바다와 미래를 잇다. 2020 여수 세계섬 박람회.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삶으로 노래하고 그 노래가 찬양이 되는 시간,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 전도사입니다. 항상 경외하는 자는 복되거니와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자는 재앙에 빠지리라. 잠언 28장 14절 말씀입니다. 여기서 항상 경외한다는 것은 매 순간 실존적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연습하는 놀라운 방법입니다. 하나님을 항상 경외해야 합니다. 어떻게 경외해야 할까요? 의식적으로 하나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하루를 살아가며 일부러 하나님을 생각하고 일부러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날마다 인식하는 것, 이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방법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해를 준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함은 나 자신이 얼마나 큰 용서를 받았으며 예수님이 이를 위해 얼마나 큰 희생을 치르셨는지 잊었다는 것 아닐까요? 이 시간 주님을 항상 우리 앞에 모시고 주님의 임재를 늘 의식적으로 일부러 생각하는 이 시간, 내 삶의 노래로 풍성한 찬양으로 함께 하시죠.

찬양 세 곡으로 내 삶의 노래로 한 주가 시작된 월요일 힘차게 문을 열었습니다. 살아계신 주 러빔의 찬양 들으시고요. 보이지 않아도 이정미의 찬양,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웨이홈의 찬송까지 함께 나눴습니다. 매일 매순간 실존하시는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 의식하는 것, 일부러 생각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놀라운 임재 연습인 줄 믿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지켜보고 계시고 연약한 우리를 용서하고 계신다는 것을 기뻐 찬양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샵 9330 내 삶의 노래로 앞으로 계속해서 문자 보내주시고요. 하나님을 깊이 경외하는 찬양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5512번님의 신청 찬양으로 이어가려고 하는데요. 침례를 받으셨다고요. 와, 축하드립니다. 주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네. 신청해 주셨는데.

들었는데, 아, 이 찬양에 이분의 삶이 담겨 있는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하네요.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사실 기억하면서 우리 시간 함께 찬양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5512번님의 신청 찬양 함께 듣고 오시죠.

하나님을 항상 경외하는 자는 복되다고 하신 우리 하나님 앞에 풍성한 찬양으로 임재 연습을 하는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 전도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찬송이어서 예수의 이름으로 김대한의 찬양까지 함께 나눴습니다. 자, 내 삶의 노래로 계속해서 여러분의 신청 찬양으로 꾸며가고 있습니다. 샵 9330,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 오늘도 내 삶의 노래로 지선 전도사 앞으로 열려 있고요. 0069번님의 신청 찬양 이어갈게요. 성경 필사하면서 찬양 듣고 있습니다. 조수아의 꽃들도라는 찬양을 듣고 싶어요 하시면서 모두에게 샬롬을 전하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5879번님께서는 예쁜 부추꽃을 이렇게 사진 찍어 보내주셨어요. 지선 전도사님, 저희 집 텃밭에서 자란 부추꽃이에요.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와, 이렇게 생명을 잘 키우시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꽃 한 송이가 자라려면 정말 수많은 정성이 들어가는데 바로 여러분이 꽃 아니겠습니까? 지금 방송 듣고 계신 한 분 한 분 저를 포함해서 이렇게 정성을 들여 하나님이 키우시는 꽃, 바로 나 자신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 시간 이 찬양 들었으면 좋겠네요. 아, 꽃들도 찬양을 또 마침 신청해 주셔서 여러분의 다양한 메시지가 일맥상통하는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계속해서 여러분 문자 보내주시는 동안 0069번님이 신청해 주신 찬양 꽃들도 함께 듣고 오시죠.

신청해주신 찬양곡 이어서 시편 8편 마커스의 찬양까지 함께 나눴습니다. 하나님을 항상 우리 앞에 모시고 주님의 임재를 늘 의식하는 것, 이것이 놀라운 영적 훈련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과 대화와 그리고 모든 사건 속에서 늘 주님을 생각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풍성한 찬양 함께 나눌 수 있어서 감사했고요. 또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었는데요. 이 찬양들이 여러분에게 새 힘을 또준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보내시다가 저와는 내일 이 시간 다시 만나도록 할게요.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모두 모두 감사드려요.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 전도사였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은혜의 찬송. 여러분 안녕하세요. 은혜의 찬송 김경아입니다. 1961년 한 의사가 미국의 펜실베니아주 로세토라는 마을에 농장을 마련했는데요. 그는 마을 주민들의 심장병 발병률이 이웃 마을보다 훨씬 낮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진행했는데요. 실제로 로세트 마을의 경우 55세에서 64세 주민들이 심장병으로 사망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고 65세 이상의 발병률도 미국 전체 평균의 절반이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런 결과는 당시 의학계에 관심을 끌어 학자들이 그 원인을 조사했는데요. 그 원인이 바로 이웃 간의 유대감으로 밝혀졌다고 합니다. 로세트 마을 주민들은 대부분 이탈리아에서 온 이민자들이었는데 가난한 이웃을 무시하지 않고 경제적 혹은 심리적으로 어려움을 당한 이웃을 돕는 등 서로 간의 유대감이 남달랐다고 하네요. 이런 유대감이 경쟁적 삶에서 오는 긴장과 스트레스를 줄여서 그들의 건강에 좋은 영향을 미쳤던 거지요. 사람은 사랑할 때 건강해지고 사랑할 때 행복해집니다. 내가 행복해야 남도 기쁘게 할 수 있고 공동체도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들 곁에 도와줄 이웃은 없는지 그들에게 먼저 다가가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네요. 아름다운 찬양으로 출발합니다.

은혜의 찬송 함께하고 있습니다. 극동방송의 전 13개 지사가 함께하는 은혜의 찬송,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아름다운 찬양 이어드릴게요.

지혜의 말씀 시편 102편 함께합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주께 상달하게 하소서.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내가 부르짖는 날에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날이 연기같이 소멸하며 내 뼈가 숯같이 탔음이니이다. 내가 음식 먹기도 잊었으므로 내 마음이 풀같이 시들고 말라버렸사오며 나의 탄식 소리로 말미암아 나의 살이 뼈에 붙었나이다. 지혜 말씀 시편 102편 함께 하셨습니다.

은혜의 찬송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주는 나의 은신처시요 방패시라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시편 119편 114절 말씀이에요. 우리의 은신처고 방패시고 삶의 전부가 되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승리하는 시간 이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려요. 지금까지 김경화였습니다. 평안한 시간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에도 수차례 약한 지진이 발생하면서 시민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지진 발생 시 대처 방안을 알려드립니다. 지진이 발생하면 우선 중심이 낮고 튼튼한 테이블 등의 밑에 들어가 그 다리를 꽉 잡고 몸을 피합니다. 테이블 등이 없을 때는 방석 등으로 머리를 보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용하던 전열기구와 가스레인지 등은 모두 끄고 문이 뒤틀려 열리지 않을 수 있으므로 재빨리 문을 열어 탈출구를 확보하셔야 합니다. 당황하여 밖으로 뛰어나가지 말고 가능한 한 지진이 끝날 때까지 안에 머무르고 밖으로 피할 때는 유리창, 간판 등 낙하물에 주의합니다. 지진으로 인한 화재 발생 시에는 바로 소화할 수 있도록 대처하고 연기를 마시지 않도록 자세를 낮추면서 대피하셔야 합니다. 이상 지진 발생 시 국민 행동 요령이었습니다. 적절한 대처로 지진에 대한 피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입니다. 가장 높으신 분이 가장 낮은 자리로 오셨습니다. 섬김을 받으실 분이 오히려 섬기러 오신 겁니다. 한 주를 시작하는 이 밤 그 낮아짐을 기억하며 김도연의 샬롬 나잇 시작하겠습니다.

네, 첫 곡으로는 I Surrender All 들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지만 종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왕으로 오실 수도 있었는데 가장 낮은 자리를 택하신 겁니다. 우리는 보통 위로 올라가려고 무던히도회를 씁니다. 더 인정받고 더 높아지고 싶어 합니다. 물론 그게 잘못은 아니지만, 예수님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반대 방향으로 가신 겁니다. 낮아지는 것이 지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섬기는 것이 이기는 삶이라는 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낮은 자리에서 오히려 사람을 살리셨고 그 자리에서 세상을 바꾸신 겁니다. 힘으로 누르신 것이 아니라 섬김으로 이기신 겁니다.

세곡 연이어서 들려드렸습니다. 오영은의 나는 너무 작아서, 빈들의 여름, 권사랑의 낮은 자의 모습으로까지 전해드렸습니다. 김도윤의 샬롬 나잇에서는 문자로 여러분의 이야기, 이 시간에 듣고 싶으신 찬양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문자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샬롬 나잇 선곡표 원하시는 분들은 문자샵 1069번으로 선곡표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FABC 스마트폰 앱 다운받으시면 방송 들으시면서 실시간으로 선곡되는 찬양 바로 하실 수 있고요. 사연과 기도 제목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세 곡 전해드렸습니다. 바피츠의 As We Worship, 캐티 트로콜리의 Go Light Your World, 페르난도 오르테가의 Our Great God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모퉁이 돌이라고 부릅니다. 건물을 지을 때 기준이 되는 돌인데 이 돌이 비뚤어지면 건물 전체가 다 무너지기 되기도 하고 비뚤어지기도 합니다. 그만큼 중요한 돌입니다. 그런데 이 모퉁이 돌은 원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쓸모없다고 내다버린 돌이 가장 중요한 자리에 놓인 겁니다.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하고 버린 예수님이 사실은 모든 것의 기준이 되신 겁니다. 세상이 하찮게 여기는 것을 하나님은 귀하게 쓰십니다. 사람들이 버린 것을 가장 중요한 자리에 세우십니다. 오늘 밤 그 하나님의 방식, 그 사랑의 방식에 감동을 하게 되는 그런 시간입니다.

세 곡 전해드렸습니다. Planting Worship의 모퉁이 돌, Tent Makers의 주님의 바램, Overflow의 사랑하고 사랑합니다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오늘도 세상 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자녀로 살아내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은혜의 하루가 되시길 소망하면서 김도윤의 샬롬 나잇 마무리하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샬롬.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아이젠버그는 유대인이란 이유로 2차 세계대전 때 아우슈비츠에 끌려갔습니다. 다행히 목숨을 잃지는 않았고요. 모든 것이 이전과 같이 평화롭게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달라진 한 가지가 있었는데요. 이전처럼 친구를 쉽게 사귈 수 없던 거였습니다. 목숨에 걸린 상황에서 도피를 하던 그녀는 믿었던 친구가 배신을 하는 상황도 경험했고요. 또 전혀 의외의 인물이 끝까지 비밀을 지켜주는 일도 봐왔습니다. 그리고 이런 경험을 하면서 수용소에서 해방된 뒤에도 누군가를 만날 때 아, 이 사람은 날 숨겨줄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쉽게 믿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상을 떠나기 얼마 전 벨라 아이젠버그는 그녀의 삶을 취재하던 작가에게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난 친구를 사귈 때마다 속으로 질문을 합니다. 저 사람을 믿을 수 있을까? 날 끝까지 숨겨줄 수 있을까? 만약 당신이 내 나이가 됐을 때에도 여전히 그런 사람을 단 한 명이라도 곁에 두고 있다면 성공한 거예요. 반대로 당신이 실종이 되든 죽든 신경을 쓰지 않는다면 그건 실패한 인생입니다. 돈이 얼마나 많고 얼마나 유명하든 난 전혀 신경 안 써요.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니까요.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 어떠세요? 지금 한번 눈을 감고 떠올려 보세요. 내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면 별그대 여러분은 내가 누군가에게 신뢰할 수 있는 단 한 사람으로 여겨지고 있습니까? 잠시 생각해 봅니다. 내가 세상 사람들이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먼저 되길, 그리고 내 자신을 연단하고 또 그런 동역자를 위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잠언 18장 24절 말씀입니다. 많은 친구를 얻는 자는 해를 당하게 되거니와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하니라. 아멘.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소프라노 신영옥의 찬송이었고요. 앞서서 들으신 찬송 어노인팅의 귀하신 친구 내게 계시니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서윤영입니다.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은 어떤 상황이 와도 나를 배신하지 않고 나의 비밀을 지켜줄 한 사람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그런 한 사람이 되어주실 수 있으신가요? 이 두 개의 질문에 모두 예 라고 대답하는 분은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다. 모든 분들이 그러실 수도 있고요. 또 한 가지의 질문에만 예 할 수도 있지만 저는 이 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사람이 있는 사람? 정말 행복한 사람. 근데 좀 더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요. 누군가에게 끝까지 함께 해줄 수 있고 비밀을 지켜줄 수 있고 배신하지 않는 누군가의 그 한 사람이 되어주는 내가 더 행복한 사람이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게 주어진 내 사랑하는 가족, 친구, 이웃들을 끝까지 믿어주고 끝까지 비밀을 지켜주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주고 응원해줘야겠구나라는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도 그러시죠? 잠언 18장 24절 말씀, 많은 친구를 얻는 자는 해를 당하게 되거니와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하니라. 아멘. 이 말씀 받아보기 원하시는 분 유료문자 샵 1069로 말씀이라고 보내주시고요. 별그대에서 들려드리는 찬양 궁금하신 분들은 선고표라고 보내주시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 듣고 싶은 찬양, 또 나누고 싶은 기도 제목 샵 1069 우물정 1069로 보내주세요. 짧은 글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 소요됩니다. 계속해서 이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멘.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세상의 기쁨입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함께 따라 부르셨죠? 예수, 예수,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람 월십의 찬양이었습니다. 앞서서 들으신 찬양 궁금하신 분들, 샵1069로 선곡표라고 보내주시면 받아보실 수 있고요. 오늘의 말씀, 잠언 18장 24절 말씀. 많은 친구를 얻는 자는 해를 당하게 되거니와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하니라. 아멘. 이 말씀을 저는 삶에서 경험했는데요. 정말로 그런 것 같아요.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합니다. 어떻게 보면 제 마음을 좀더 세밀하게 살펴주고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늘 기도해주는 친구. 형제보다 친밀한 그 친구가 있음이 주님께 감사드리는 이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도 잠시 눈을 감아보시고요. 그런 친구를 떠올려 보세요. 아무도 여러분의 얼굴에 미소가 지어질 겁니다. 저는 그런 친구를 마통이라고 부르는데요. 마음이 통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친구죠. 그런 친구, 제 주변에 있다는 것이 참 감사하고요. 결국에는 그런 친구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을 더 기뻐하며 찬양을 올려드리며 경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감동 가득 만족 2배 오감만족 한만두의 만두 선물 세트. 하나님이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그리심에서 김나라 뚝딱 도시락김 한 박스. 향기로 복음을 전합니다. 지혜로운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기업 노브엘에서 위스트 이미지 헤어앤 바디 세트.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눈이 복은 눈 마사지기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기업 더 프레미스 FNC에서 라이코펠을 품은 토마토 즙을.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원하는 기업 예인수산에서 먹대깡과 만능육수 요리 한 포를 드립니다. 선물로 섬겨주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시길 기도드립니다.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나를 믿어주고 나와 함께 해주시는 분,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구주로 삼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로, 이 세상을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의 군사로, 그리고 예수님의 친구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 오늘도 정말 애쓰셨어요. 꿈에서 예수님 만나세요. 지금까지 서윤영이었습니다. 지금 그 똥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살리고 있습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달빛 가스펠의 나영환입니다. 멋지고 괜찮은 사람으로 평가받고 성공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고쳐야 할 부분들이 있다고 누군가에게 이야기한 적 있으신가요? 따뜻한 음성으로 조심스레 건넨다 하더라도 때론 그 말로 인해 누군가는 평생을 괴로워할 수도 있습니다. 성도로서 우리는 누군가를 만날 때 어떤 세속적인 기준으로 평가하거나 조언하는 일을 조심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된 이들에게 우리는 세상의 기준이 아닌 용기와 축복을 나누는 복된 삶이 되시길 축복하면서 달빛 가스펠 시작할게요.

VS 서로의 겨치 대여로 달빛가스펠 문을 열었습니다. 섬김과 용납으로 그리고 사랑으로 함께 걸어가는 아름다운 성도의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쉬르의 블레싱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휘트니 휴스턴과 CC 와이넌스의 카운트 온 미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리즈너스의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였고요. 두 번째 곡으로 강명식의 헤이븐 메들리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하은의 인내하신 구세주여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유요한의 구주와 함께나 죽었으니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주리의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였고요. 두 번째 곡으로 심플리포의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라엘의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띄워드리고요. 크리스 에이스의 What a friend we have in Jesus 들려드릴게요.

언제나 늘 변치 않으시는 주님의 사랑, 그 사랑 안에서 변치 않는 평안을 맛보시는 아름다운 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달빛 가스펠은 여기까지예요. 앤크리스토 월십의 주가 필요해 띄워드리고요. 여성 로버트 로빈슨과 헨리 윈즈의 내 평생에 가는 길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평안한 시간 보내고 계십니까? 대한민국과 북한, 중국 동북삼성과 러시아 연해주 지역에서 함께하시는 방송가족 여러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서울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아나운서 김상균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방향키는 누가 쥐고 있는 걸까요? 우리는 우리 인생의 방향을 내가 결정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키를 내가 쥐고 있다라고 여기죠. 그래서 내 인생의 주인은 나고 내가 결정하고 꿈꾸고 또 노력하는 대로 이루어질 거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이것이 인본주의적 사상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를 창조하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내 삶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내 삶을 이끌어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또 나에게 서원하고 가장 큰 그런 비전을 갖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모습이어야 하죠. 즉 내 인생의 키는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주님께 이끌리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생각, 내 뜻, 내 원들은 다 버리고 주님을 내가 주인으로 삼아 주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그 기쁜 생활 가운데 오늘도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의 첫 찬양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전해드렸습니다. 내 인생의 참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때 그때부터 내 삶은 주의 것이 됩니다. 내 삶을 내가 결정할 수 있어야지, 내가 뜻하는 대로 되어야만 해 라고 생각하다 보면 세상에서 하나님을 찾을 이유가 없어지게 되더라고요. 그것이 교만이고 그것이 결국에는 멸망의 길입니다. 내 삶을 또 나를 창조하신 분이 계신데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존재를 망각하고 하나님 이끄시는 대로가 아니라 그 반대의 길로 걸어간다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불행한 걸까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내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 가장 선하고 좋은 길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 하나님의 이끄심의 순종함으로 나아가면서 베풀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도 AM과 FM을 통해서 남북한 전역과 또 중국 러시아에 계신 동포 여러분들께 복음의 기쁜 소식과 외부의 정보들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AM 1188kHz, 또 제주극동방송 AM 1566kHz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각 지역에서는 FM 채널을 통해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어제 이어서 신앙 간증, 탈북민 분들의 신앙 간증 준비하고 있고요.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리는 간추린 소식과 북한 지역의 자세한 날씨도 전해드리겠습니다. 방송 함께 하시면서 받으신 은혜들, 그리고 청취 소감뿐만 아니라 북녘땅에 계신 영혼들에게 보내고 싶은 응원의 메시지와 한 줄 기도도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 우물정의 1069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0: 북향민 신앙 간증. 우리는 한국교회 선교의 열매입니다. 우리 곁에 와 있는 3만 5천여 명에 가까운 탈북민분들, 북향민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최근에는 통일민, 통일을 위해서 먼저 와 있는 우리와 함께하는 민족, 통일민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분들이 정든 고향을 떠나 이 한국에 오기까지 한국교회의 섬김과 또 나눔으로 지원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훈련을 받고 또 탈북을 하게 됐는데요. 많은 분들이 그 과정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지금도 이곳 대한민국에 정착하신 탈북민분들, 북향민, 이 통일민분들 가운데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계시는 한국교회 선교의 열매들이 참 많은데요. 이 시간에는 그분들의 이야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부어주신 그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한 자매님의 이야기 살펴보실 거예요. 함께 하시면서 이 자매님의 삶 가운데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여러분도 함께 들으시고 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북향민 신앙간증, 우리는 한국교회 선교의 열매입니다. 오늘도 에스더 기도운동 철야 예배에서 함께 은혜 나눠주신 한유미 자매의 간증 함께 하시겠습니다.
1: 제가 중국에서 팔려가지 못하고 남들이 그렇게 시집 잘 간다는 시집도 못 가고 중국에서 전화를 해가지고 북한에 어머니한테 어떻게 연락이 됐어요. 찾아가지고. 그래서 어머니, 내 이제는 식당에서 일 조금 했으니까 그 300원씩도 한 3개월을 모았어요. 900원 한 1000원 정도 됐어요. 그래서 이거를 빨리 북한에 보내야 되겠다 해서 전화를 하니까 우리 어머니가, 야, 무슨 너는 정신 나간 소리 아니니? 여기 오면 아예 된다. 네 가고 나서 선거했는데 너는 행방불명으로 해가지고 오면 아예 된다. 네 저기 아래 동네 가라 해서 1000원씩이나 모았다니까. 내 가겠습니다. 이러니까 오지 말래. 그거 가지고 여비로 해가지고 차비로 해가지고 한국으로 가라는 거예요. 한국 어떻게 갑니까? 해가지고 할머니가 네가 중국에 가 있는 동안에 다음 해에 한국으로 갔대요. 할머니 연락처를 아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야, 북한에서 연락이 더 빨라요. 그래서 북한에서 연락처 받고 한국으로 오게 됐어요. 네, 그래서 저는 중국에서 다른 여성분들처럼 어떻게 시집가서 맞아대거나 노동만 하거나 또 어떤 다른 일 때문에 많은 고초를 겪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일찍이 하나님을 알아가지고 정말 열심히 기도를 하고, 저는 반성을 많이 하고 회개를 많이 해야 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왜냐면요, 제가 살기 편하니까 또 기도를 소홀하게 되고 또 그렇게 되더라고요, 사람이. 그러다가 어디 아프거나 뭐 하면은 또 번질하게 그냥 기도를 합니다. 그냥 하나님 하나님 이러면서. 그러다가 어머니한테 전화를 받고 한국행에 가야 된다 하니까 얼마나 그게 그 당시에는 저한테는, 야, 이 남자 손을 가는구나, 이 생각에 이거는 잡히면은 종신이구나, 나 이제 못 나오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때 2004년도예요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때 또 하나님을 또 막 찾았잖아요. 막 찾고 엄청나게 기도를 하고 그랬어요. 근데 그 우리 29명이 국제 학교로 들어가서 인권으로 보도가 되고 그러면서 이제 영사관으로 들어갔어요. 다행히 북한 분들 중에 교회를 믿는 사람들이 4명이 있더라고요. 저까지. 그 29명 중에. 그래서 제가 거기서 그런 경험도 했어요. 그 영사관에서 예배도 드려도 된다 하니까 교회에서 살다 오신 분 중에 나이 있으신 분은 설교를 했어요.

목사님이 아니에요. 전도사님도 아니고 그냥 교회에 항상 그분이 성경책을 보고 있으니까 별명이 목사였어요. 그분이 설교를 하고 저는 이제 찬양을 인도했어요. 찬양이 거의 오락회처럼 했어요. 이제 박수도 치고 그리고 제가 또 노래를 잘 못 불러요. 잘 못 부르는데 이제 다 같이 부르면 내 목소리가 죽잖아요. 잘 티가 안 나니까.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또 하나님한테 매달리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한국으로 무사히 와서 부산에 저는 집을 받았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교회 다니다가 또 한국에 나오니까 또 세상 유혹에 또 빠져가지고 또 교회 안 다녔어요. 안 다니고 또 한참 살다가 제가 재혼이에요. 애기 낳고 살다가 좀 사는 게 많이 힘들었어요. 아이 두 명을 키운다는 게. 그래가지고 많이 좀 그때 힘들어가지고 또 매달렸어요. 하나님한테. 그래가지고 그때 제 기도 제목이 그냥 저는 잠언의 4장 23절 말씀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뭐든 지킬 것 많은 중에 네 마음을 가장 먼저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 말씀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힘들 때 그 말씀이 너무 딱 들어지는 거예요. 그 전에는 중국에서는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밀어주신 하나님. 그러니까 그때는 가야 되니까 계속 나를 밀어달라고. 이렇게 부르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찬양 있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거 또 열심히 부르다가 애기 낳고 혼자 애 둘을 키우면서 살 때 그 잠언의 말씀이 가장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한국은 너무 자유롭습니다. 내가 내 스스로 내 마음을 마음의 기둥을 하나님 앞에 두지 않으면 나를 하나님 앞에 두지 않으면은 어느새 어떻게 그 많은 유혹에 넘어가게 되어 있더라고요. 어떤 유혹이든 넘어가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저는 딱 생각해서 아, 이 말씀이 나한테는 생명의 말씀이다. 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 말씀을 마음으로 딱 잡아가지고 정말 정말 힘들 때 정말 힘들고 어렵고 할 때도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생각하고 저는 하나님이 바라시는 대로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저도 세상에 이렇게 살다 보니까 그래서 아까 제가 회개를 많이 해야 되고 저는 참 좋은 사람 아닌 것 같다라고 하는 이유가 그래도 내 마음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있으니까 항상 기도를 하고 그리고 아이들도 바른 길로 이렇게 인도하려고 하고 바르게 살려고 하고 늘 어려운 사람 있으면 제가 많이 도와주지는 못하지만 도우려고 애쓰면서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제가 재혼을 해가지고요. 이제 셋째를 낳고 이렇게 잘 살고 있습니다. 감히 제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고 있다고 말은 못하겠지만 우리 가정만큼은 제가 바르게 행복하게 잘 살아가게끔 노력하면서 저도 한국에 와가지고 저는 어린 시절에 굉장히 불행했단 말이에요. 북한에서. 굉장히 불행했어요. 저는 중국에서도 그렇고 잡혀 나가가지고 정말 고생도 많이 하고 똥 주우러도 다니고 맞아된 게 예를 들면 구루마 끄는데 빨리 못 간다고 이가나 빨리 끌어라 하고 이렇게 맞아대고 실제로 그런 식으로도 맞아대고 얼마나 자존심 상하는지 몰라요. 정말 내가 인간의 그 존엄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 게 다 짓밟아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게 이제 어린 시절 때부터 그렇게 살아오다가 한국에 와가지고 제가 이제 일을 열심히 하고 열심히 일을 하면은 우리나라는 돈이 그냥 들어오잖아요. 그냥 다 내가 노력하면 들어오는 거니까 그렇게 하면서 살아가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내가 인상도 펴지고 예쁘단 소리 많이 듣고 너무 밝다 이런 소리도 많이 들으면서 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에 와서 저는 정말 제 인생에 하나님을 만난 게 첫 번째 너무 잘한 거고요. 제가 하나님 딸이라는 게 너무 감사한 일이고 이거 자체가 기적이어서 북한에도 저같이 이제 버림받은 사람이 없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좀 많이 생겨서 그래서 하나님 사랑을 또 저처럼 느끼는 사람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저를 탈북의 길로 인도해 주신 거. 세 번째는 우리 아이들을 제가 한국에서 낳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세 가지가 저는 그 더 이상 바랄 게 없어요. 그리고 그냥 먹고 살면 돼요. 이게 가장 큰 거예요.

0: 저는 그래서 인생 성공했다 그러잖아요. 아, 나이 40에 무슨 성공, 앞으로 성공할 일이 많겠지만, 지금 현재까지 제가 살아온 거를 보면은, 야, 유미야, 너잘 살았다. 너잘 살아오고, 그래도 네가 어떻게 살던 간에 마음속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항상 따르고 하니까 이렇게 반듯하게 살아가고 있구나. 이런 거를 저는 많이 깨닫고 있고, 그렇게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1: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이곳 대한민국에서 정말 모범적인 탈북민으로, 모범적인 탈북민 크리스천으로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한유미 자매님. 다복한 가정을 이루고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 한유미 자매님의 그 삶을 응원합니다. 이렇게 우리 주변에는 참 많은 북향민 분들이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품고 그 비전을 갖고 복음 통일을 위해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들의 삶을 계속 응원해 주시고요. 더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여러분께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북향민 신앙간증, 우리는 한국교회 선교회 열매입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찬송 함께 올려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북녘 성도 여러분, 그리고 방송을 함께 하시는 모든 동포 여러분, 여기는 대한민국의 극동방송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모아서 정리해드린 간추린 소식입니다. 먼저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 총회가 북한은 핵확산 금지 조약에 따라 핵무기 보유국 지위를 가질 수 없다고 재확인하고 영변과 강선 등에서 이어지는 핵활동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에 대한 대규모 공격 재개 여부를 놓고 중대한 결정을 앞두고 있다며 오는 22일 중동 6개 나라 지도자들과 만나 이란 문제를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남북한이 유엔에 동시 가입한 지 35주년을 맞은 가운데 후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이 한반도 주민들에게 항구적인 평화와 번영이 함께하기를 기원한다는 메시지를 냈습니다.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북한 풍계리에서 이뤄진 반복적인 핵실험이 주변 안반을 손상시키고 기존 단층을 다시 움직이게 해 2027년 6차 핵실험 이후 지진 활동이 수년 동안 이어졌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데일리 NK 보도입니다. 북한 함흥과 해산의 돈주들 사이에서 화면과 무선 마이크가 달린 일체형 증폭기가 인기를 끄는 반면에 형편이 어려운 주민들은 기존 스피커마저 팔아 생활비에 보태는 등 소비 양극화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국내 연구진이 집도의와 휴머노이드 로봇 두 대가 수술기구 전달과 내시경 조작 등을 나눠 수행하는 수술 보조 시스템을 처음 공개하고 2029년 임상시험을 목표로 개발에 나섰습니다. 중앙일보 보도입니다. 해외 16개 나라 소비자 조사에서 해외 의료 서비스 이용 의향이 있는 응답자들이 한국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의료 관광을 위해 한국을 방문할 의향이 있다는 응답도 60%를 넘었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중앙일보는 궁궐과 미술관, 한강 등에서 야간 문화 프로그램이 확대되면서 기존 공간의 운영 시간을 늘려 관광과 소비를 키우는 야간 경제가 새로운 도시 경쟁력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상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입니다. 첫 소식은 연합뉴스가 보도합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가 회원국들이 북한은 핵확산 금지조약 NPT에 따라 핵무기 보유국 지위를 가질 수 없다는 점을 재확인했다고 보도했습니다. IAEA는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제70차 정기총회에서 관련 결의를 찬성 103표, 반대 6표, 기권 14표로 채택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반대표를 던졌는데요. 결의는 북한의 핵활동이 지속적으로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다며 모든 관련 활동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특히 영변의 5메가와트 원자로와 경수로 가동 정황, 평산 우라늄 광산과 정년 공장의 활동 확대 등을 우려 사항으로 제목했습니다. 또 풍계리 핵실험장은 여전히 핵실험을 지원할 수 있는 상태라고 평가했는데요.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은 영변 핵단지에서 추가 우라늄 농축 시설이 확인됐고 강선 농축 단지의 증축 건물도 올해 초부터 가동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김여정 노동당 총무부장은 북한의 핵 보유국 지위는 되돌릴 수 없다며 비핵화 요구를 거부했습니다. 이어서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에 대한 대규모 군사 공격을 다시 시작할지를 놓고 중대한 결정을 앞두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악시오스와의 인터뷰에서 이란에 대한 향후 대응과 관련해 어떤 일이든 일어날 수 있다며 군사작전 재개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그는 오는 22일 뉴욕 유엔 총회를 계기로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레이트, 카타르 등 걸프 지역 6개 국 지도자들과 만나 이란 문제에 대한 의견을 들을 예정입니다. 이란 상황이 장기화하면서 에너지 가격 상승 등이 미국 내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가운데 미군은 호르무즈 해협에서 해상작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악시오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만일의 대규모 작전 재개에 대비해 중동에 배치된 현재 미군 병력 규모를 연말까지 유지하도록 지시했다고 전했습니다. 미국은 이와 함께 이란 혁명수비대에 자금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 암호화폐 거래소 등을 추가 제재 대상으로 지정하며 경제적 압박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한국과 북한이 유

유엔에 동시 가입한 지 35주년을 맞아 안토니오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이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와 번영을 기원하는 메시지를 냈습니다. 남북한은 냉전이 막바지에 접어들던 1991년 9월 17일 제46차 유엔 총회에서 회원국으로 동시에 가입했습니다. 구테우스 사무총장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35년 전 북한과 한국이 유엔에 가입했다며 한반도 전역의 주민들에게 항구적인 평화와 번영이 함께하기를 기원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은 유엔 가입 이후 국제평화와 안보, 개발과 인권 등 주요 의제에 참여해왔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이사국도 세 차례 지냈습니다. 주 유엔 한국 대표부는 남북 동시 가입이 대결을 넘어 국제사회 책임 있는 일원으로 함께 걸어갈 수 있음을 보여준 계기였다며 대화와 소통을 통한 평화 공존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북한 풍계리에서 반복된 지하 핵실험이 주변 안반을 손상시키고 잠자던 단층까지 다시 움직이게 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부산대와 중국 청두 이공대, 중국 과학원 등이 공동 연구팀은 한국과 중국에서 17년 동안 관측한 지진파 자료를 분석해 이 같은 결과를 국제학술지 사이언스에 발표했습니다. 북한은 2006년부터 2017년까지 풍계리 만탑산 일대에서 모두 6차례 지하 핵실험을 실시했는데 특히 가장 큰 규모였던 2017년 6차 핵실험 이후 지진호 활동이 수년 동안 이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반적으로 지하 핵실험 뒤 발생하는 작은 지진은 수주 안에 줄어들지만 만탑산에서는 지진 발생 지점이 북북서 방향의 기존 단층들에 따라 집중됐습니다. 연구진은 반복된 핵실험이 지하 안반의 균열과 손상을 쌓고 지하 응력 상태를 변화시켜 이미 움직이기 직전 상태였던 단층을 재활성화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연구팀은 핵실험 이후 지진을 단기적인 현상으로만 봐서는 안 되며 장기간 관측 자료를 축적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데일리 NK 보도입니다. 최근 북한 함흥과 해산의 돈주 계층 사이에서 화면과 무선 마이크가 달린 일체형 가정용 증폭기가 인기를 끌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데일리 NK 함경남도 소식통에 따르면 과거에는 스피커에 TV나 별도의 기기를 연결해 사용했지만 최근에는 음악 재생과 노래 기능을 한꺼번에 이용할 수 있는 제품이 선호되고 있습니다. 특히 12V 전원을 사용해 정전때도 차량용 배터리 등을 연결할 수 있고 전력 소비가 적다는 점이 인기 요인으로 꼽히는데요. 만성적인 전력난을 겪는 북한에서는 전기를 적게 쓰는지가 전자제품 선택의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함흥에서 이 제품의 가격은 중국 돈 1,500에서 3,500위안, 우리 돈 약 30만에서 70만 원으로 북한 시장에 쌀 수백 킬로그램을 살 수 있는 금액인데요. 경제력이 있는 주민들은 스피커를 구입해 평소에도 음악과 노래를 즐기지만 형편이 어려운 주민들은 기존에 갖고 있던 스피커마저 중고로 팔아 생활비에 보태는 경우가 많다고 소식통을 전했습니다. 북한 내부에서도 경제력에 따라 소비와 여가생활의 차이가 갈수록 뚜렷해지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국내 연구진이 사람과 휴머노이드 로봇이 한 팀처럼 역할을 나눠 수술하는 수술 보조 시스템을 처음 공개했습니다. 삼성서울병원과 레인보우 로보틱스 등으로 구성된 연구팀은 최근 염소 간을 이용한 모의 담낭 절제술에서 집도의 한 명과 휴머노이드 로봇 두 대가 협업하는 모습을 시연했습니다. 한 로봇은 의사의 음성 지시를 인식해 필요한 수술 기구를 찾아 건넸고 다른 로봇은 복강경 내시경을 움직이거나 조직을 잡아당겨 수술 부위를 확보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기존 수술 로봇이 의사의 원격 조작을 받아 정밀한 수술을 수행하는 방식이라면 이번 로봇은 기존 수술실과 수술 기구를 그대로 사용하면서 간호사나 보조의사의 역할을 돕는 것이 특징입니다. 연구진에 따르면 로봇이 수술 도구 5종을 집는 성공률은 100%, 의료진에게 전달하는 성공률은 98.7%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아직은 모의 수술을 통한 연구 단계로 실제 환자를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요. 연구진은 안전성과 책임 문제 등에 대한 검증을 거쳐 2029년 담낭 절제술 등을 대상으로 첫 임상시험을 시작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중앙일보 보도입니다.
해외 소비자 조사에서 한국이 의료 서비스를 받기 위해 방문하고 싶은 국가로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미국과 중국, 일본 등

16개국의 성인 7,100명을 조사한 결과 해외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의향이 있는 응답자가 37% 한국을 선호 국가로 꼽아 미국과 일본보다 높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한국 의료 서비스를 선호하는 이유로는 자국보다 높은 의료 서비스 수준과 국가 병원에 대한 신뢰 등이 많이 꼽혔습니다. 의료 관광이나 의료 서비스 이용을 위해 앞으로 한국을 방문할 의향이 있다는 응답도 61.2%로 전년보다 1.4%포인트 높아졌는데요. 특히 사우디아라비아와 인도네시아, 아랍에미레이트에서 한국 방문 의향이 높았고 진료 분야 가운데서는 피부과와 한의학에 대한 이용 의향이 높았습니다. 다만 이번 결과는 실제 외국인 환자 이용 실적이 아니라 해외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선호도 조사 결과입니다. 보건산업진흥원은 국가별 시장 특성에 맞춰 해외 환자 유치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중앙일보는 미술관과 궁궐, 한강 등 기존 공간을 밤까지 활용해 관광과 소비를 늘리는 이른바 야간 경제가 새로운 도시 경쟁력으로 주목받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최근 경복궁 별빛 야행과 창덕궁 달빛 기행 같은 야간 프로그램은 예약 경쟁이 치열할 정도로 인기를 끌고 있고 미술관과 박물관도 운영 시간을 늦추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는 주요 문화시설을 금요일 밤까지 개방하거나 도심 야경을 즐기며 달리는 프로그램 등 다양한 야간 문화 행사가 운영되고 있는데요. 지난해 서울연구원 조사에서는 서울시민의 78.8%가 최근 1년 사이 야간 활동을 경험했다고 답했습니다. 지자체 입장에서는 새로운 시설을 만드는 대신 기존 공간의 운영 시간을 늘려 관광객의 체류 시간과 소비를 확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서울시는 최근 교통과 안전, 편의시설을 보완하고 야간 콘텐츠를 늘리는 서울형 야간경제 구상을 내놓고 앞으로 5년간 야간 소비를 5조 원 추가로 창출한다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야간경제가 단순히 늦게까지 문을 여는 것을 넘어 지역의 특색을 살린 문화경험과 안전한 도시환경을 함께 만드는 방향으로 발전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린 간추린 소식이었습니다.

0: 9월 22일 화요일 대한민국과 북한 날씨입니다. 화요일 남한과 북한은 전 지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남한의 아침 최저기온은 14도에서 21도로 시작되고요. 낮 최고기온은 24도에서 31도로 오르겠습니다. 북한의 아침 최저기온은 10도에서 19도, 낮 최고기온은 19도에서 29도로 전망됩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봅니다. 먼저 수도권과 강원도는 종일 맑은 하늘이 이어지겠는데요. 아침 최저기온 인천 19도, 서울과 수원, 강릉이 17도, 춘천은 15도로 출발하고요. 낮 최고기온은 서울과 인천, 수원 28도, 춘천 27도, 강릉은 2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충청도와 전라도 지역 역시 온종일 화창하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전주 18도, 청주와 광주 17도, 대전 16도, 세종 15도로 시작하고요. 낮 최고기온은 광주 31도, 전주 30도, 청주 29도, 대전과 세종은 2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계속해서 경상도와 제주도도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부산과 제주 20도, 울산 18도, 대구 17도로 출발하고요. 낮 최고기온은 대구와 제주 28도, 부산과 울산은 27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북한 날씨입니다. 평안도와 황해도는 온종일 맑은 가운데 아침 최저기온 개성 17도, 평양 15도, 신의주 14도로 시작됩니다. 낮 최고기온은 평양과 신의주 개성 28도로 오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함경도도 하루 동안 맑은 하늘 예상되는데요. 아침 최저기온 함흥 16도, 청진 13도, 낮 최고기온은 함흥 24도, 청진 20도로 전망됩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서해 중부와 제주의 날씨는 대체로 맑겠고요. 파도의 높이는 서해 중부와 제주도 모두 1에서 2m 사이로 일겠습니다. 동해 북부와 서해 북부는 맑은 하늘 이어지겠는데요. 파도의 높이는 대체로 1에서 2m 사이로 일겠고요. 서해 북부는 오후에 0.5에서 1.5m 사이로 일겠습니다. 이상 22일 화요일 날씨였습니다.
1: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벌써 마무리할 시간이 다 됐네요. 2787 성도님 부산에서 문자 주셨고 또 5822 성도님은 대전에서 또 0079 성도님은 제주에서 문자를 가끔 남겨주셨어요. 또 이외에도 서울과 경기권에서도 또 강원도에서도 남겨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그 가운데 우리 5052 성도님께서 전주에서 문자를 남겨주셨어요. 샬롬 대한민국입니다는 제가 새벽녘에 화장실을 가게 되거나 또는 일찍 잠에서 깨게 되면 항상 거실에 틀어져 있는 극동방송을 통해서 듣게 되는 프로그램입니다. 오늘은 왠지 북녘에 있는 성도들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남기고 싶어서 문자를 보냅니다 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북녘 성도들에게 남겨주셨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는 북녘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창조하셨고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오늘도 주님의 자녀로 주님 품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의 창조주, 나의 구세주이신 우리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의 자녀로서 행복한 삶을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라고 남겨주셨어요. 이렇게 귀한 마음으로 또 따뜻한 마음으로

더 많아지기를 기대합니다. 이렇게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으로 문자 남겨주셔서 감사하고요. 계속해서 마음을 모아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찬양 전해드리면서 인사드리고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서울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린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상균이었습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 하시며 평안한 시간 보내십시오. 샬롬. . 역당에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방송 극동방송 복음 70년 은혜 70년.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새해 시를 알려드립니다.

메아리 임지현입니다. 세계에서 최장수 부부로 소문난 한 영국의 부부는 행복한 금슬의 비결을 미안해라는 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해라는 말보다는 조금 어렵고 강력한 힘이 있는 말을 미안합니다. 나를 용서해 주세요 라는 말이라고 소개했는데요. 우리 사랑하는 남과 북의 청취자 여러분, 미안하다라는 용서의 말을 언제 가장 많이 하시나요? 그리고 자주 하고 계신가요? 북에서는 미안하다라는 이 말이 미안하다, 그리고 안 됐습니다 라고, 잘못됐습니다 라고 비슷한 표현을 사용한다고 하죠. 한 목사님께서 이와 관련해 말씀하시기를 신앙의 최고 고수는 회개의 고수라고도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말 중에서 가장 향기로운 말이 미안해라고요. 우리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사과의 자리에, 용서를 구하는 자리에, 무엇보다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께 회개하는 자리에 나아갈 수 있는,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주님 안에서 그렇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면서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출발합니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에 계신 동포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듣고 계신 방송 가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복음

골로새서 3장 13절의 말씀. 누가 네게 혐의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골로새서 3장 13절의 말씀. 북한어 성경으로 한 번 더 함께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불평할 일이 있으면 서로 참고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용서하고. 모든 것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하여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오늘 용서를 구하며 용서를 할 수 있는 하루, 주님께 회개의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복된 하루 보내시기를, 그런 하루의 남과 북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그 마음과 함께 우리 주님께 찬양 올려드리면서요. 찬양 올려드린 후에는 매일 복음의 메아리 일부 순서에서 만나보는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합니다.

0: 계속해서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합니다.
1: 마태복음 23장 11절에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니. 오늘 본문에는 말씀으로 첫 번째 대목을 친다고 같으면 섬기려면 죄를 버리라고 그랬어.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죄를 가지고는 남을 섬길 수도 없습니다. 죄 때문에 가정이 파괴되고, 죄 때문에 나라가 망하고, 죄의 욕심 때문에 회사가 망가지는 적 많이 봤습니다. 그놈의 죄 왜 생겨가지고 우리를 못살게 구는지 아담과 해와에게 책임을 추궁해 봐야. 너무 오래된 일이라 만날 수도 없고 추궁할 수도 없지만은 마가복음 10장 43절에 너희 중에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라고 했지. 히브리서 12장 1절에 보시면은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라고 했습니다. 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것은 내 죄 때문에. 그래서 죄가 무언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첫째로 죄는 법을 어기는 거라고 그랬어. 하나님의 법, 인간의 법, 군대 가면 군대의 법, 회사에 가면 회사에 규칙 있는 것처럼 그 법을 어기면은 죄를 짓는 거죠. 요한일서 3장 4절에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고 그랬어. 두 번째로 죄는 모든 불의한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열 명의 의인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 성이 불바다가 됐죠. 그래서 세상에 의인은 한 사람도 없다고 로마서 3장 11절에 언급을 해놨습니다. 요한일서 5장 17절에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알고도 행치 않는 것은 죄라고 했습니다. 야고보서 4장 17절에 이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된다고 그랬어.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사람을 만나가지고 제사장도 그냥 지나가고 레위도 그냥 지나갔지만은 사마리아인, 유대나라 사람들이 생존할 수 없는 사마리아인은 강도 당한 사람 가서 보니까 절반 죽어 있더라고. 상처를 싸매주고 자기 나귀에 싣고 주막에 가서 이 사람을 돌봐달라, 한 데나리온은 내놓고 만약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와서 계산을 할 테니까 잘 좀 봐달라고, 그리고 그 길을 떠납니다. 바쁜 사람이요. 여행 가기 위해서 지금 떠나고 있는데 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을 그냥 지나갈 수가 없어서 자기 최선의 섬김을 남기고 갔습니다. 대제사장, 서기관.

0: 레위, 이 사람들은 다 신앙인의 1등 신앙인들입니다. 자기 교회에서 존경받고 자기 세네각에서 존경받고 마을에서 존경받고 사회에서 존경받는 사단, 당 강도 만난 사람, 번쩍 만족하고 지나갔습니다. 알고도 행치 않는 것은 죄라고 그랬죠.
1: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했습니다.

주님이 가신 섬김의 길은 향린교회였고요. 하나님 사랑은 서울 바합창단의 목소리로, 그리고 극동방송의 음반 가운데 테너 구균종 씨의 사랑하는 주님 앞에 함께 찬송했습니다. 계속해서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찬양 이어서 올려드린 후에는 북에서 온 형제와 자매들의 간증을 나눠봅니다. 찬양 후에 바로 함께 할게요.

0: 안녕하세요. 남한의 정착 두 달 차인 황해도에서 온 강한나입니다.
1: 네, 남과 북이 우리 주님 안에서 함께 마주 보며 주님의 이야기를 자유롭게 나눌 수 있는 그날을 꿈꾸면서 함께하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또 새로운 자매님과 만나보는 이 시간, 남한 정착 한 달차, 이곳 남한 사회에 나온 지 한 달차 되는 강한나 자매님과 함께합니다. 자리로 바로 한번 모셔볼게요. 안녕하세요, 자매님.
2: 네, 안녕하세요.
1: 네, 저희 지금 남과 북에서 우리 자매님의 고향인 북한에서도 방송을 듣고 계신데 그분들에게 인사 말씀 부탁드릴게요.
2: 네, 안녕하세요. 지금 남한에 정착 한 달 차인 황해도에서 온 강한나입니다.
1: 고향이 황해도라고 하셨는데 우리 자매님께서 기억하고 계신 황해도, 이 고향의 모습은 혹시 지금은 어떤 모습으로 자리 잡아 있을까요?
2: 아, 글쎄요. 그때는 어릴 적에는 모든 사람들이 하루 벌어서 하루 사는 엄청 힘든 시간들이라고 생각돼요.
1: 북한 땅에는 그럼 언제까지 계셨던 거예요?
2: 2018년도까지 있었고요.
1: 네.
2: 네. 그때 권한의 행군은 지나고 그래도 그 여파가 너무 많이 남아있어서 다들 힘들게 지내고 있었어요.
1: 또 어릴 적 기억 속에 고난의 네. 때의 그 모습들이 그래도 생생하게 있으실 것 네. 같아요. 그러면 8년 전에, 8년 네. 전쯤에 북한에서 강을 건너셨는데 사실 황해도에서 강을 건너신 분이 많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2: 그렇죠. 황해도에서는 오기가 힘들거든요.
1: 네.
2: 그래서 대부분 배를 타지 않으면 저 위쪽으로 올라가서 양강도나 그런 함경북도를 거쳐서 오는데 저는 양강도로 갔다가 거기서 강을 넘게 되었어요.
1: 혼자 결단하시고 혼자 네. 넘으신 거예요?
2: 네.
1: 브로커도 없이 강을 혹시 건너셨어요?
2: 브로커라고 그냥 소개해준 사람이 있었는데 그냥 그 사람 손을 타서 오긴 했었거든요.
1: 겨울날 건너셨나요?
2: 네, 겨울이었어요. 눈이 왔어요. 저녁이었는데 어슬어슬해지고 눈도 오고 압록강이다 나니까 다 얼었거든요. 근데 오름판이 매끄럽지가 않고 이렇게 울뚝불뚝했어요. 그러니까 얼었다 녹았다 하면서 눈이 쌓여서 그거를 지금 건너는데 막 벌벌 기어서 엎드려가지고 기어서 건넜거든요. 그 국경 경비대 처소에서는 전지불 후레쉬로 막 불도 비치고
1: 네,
2: 네 그걸 기어서 엄청 눈앞에 보이는 짧은 거리인데 엄청 오래 걸렸던 것 같아요.
1: 근데 그렇게 어릴 적에 경험했던 고난의 행군 시기부터 황해도에서 보냈던 그 학창 시절 그리고 군 시절 또 강을 건널 때 그 모습들까지 북한이라고 했을 때 떠올리는 장면들이 참 많으실 것 같은데 이곳에 정착하시고 나서 그 북한 땅을 정말 그렇게 떠나시고 나서 다시 바라보는 고향 땅은 또 다른 모습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2: 네. 저 사람들도 한 사람 한 사람 그 영혼들이 너무 아깝고요. 너무 가슴 아픕니다.
1: 고향을 떠오르시면서 기도하실 때 또 네. 어떻게 기도하고 계신지도 궁금해요.
2: 지금 겨울이 돼서 추운데 북한은 솔직히 뗄 것도 없거든요.
1: 네.
2: 석탄도 모자라고 산에 나무도 없고

0: 이 추운 겨울 어떻게들 지내고 있는지, 또 나무는 다 해놓고 사는지, 양식은 다 해놓고 사는지, 너무 걱정스럽습니다.
1: 그 추운 시기를 보내시고 추운 겨울날
0: 네.
1: 건너가셨잖아요. 근데 그때 그렇게 황해도에서 양강도를 거쳐서 가시기까지 결단하시는 것도 쉽지 않잖아요.
0: 솔직히 황해도 쪽에서는 중국 간다는 걸다 모르고 살아요.
1: 아.
0: 중국 간다는 걸 자체를 몰라요. 저도 모르고 살았었는데 우연히 양강도로 장사를 하게 됐어요. 가면서 그리고 양강도 가서 장사하다가 어쨌든 거기 지내고 있으니까 거기 사람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다 나니까 아, 중국 간다는 거예요. 야, 중국 가니? 하니까 간다는 거예요. 갔다 오니? 하니까 올수 있다는 거예요. 돈 버냐? 돈 번다는 거예요. 야, 그럼 나도 갈까? 그냥 그렇게 결심해서 3일 만에 넘었거든요. 결심해서 3일 만에 넘고 정말 무슨 계획도 없이 아무 목적도 없이 그냥 넘었어요. 그냥 돈 벌겠다고.
1: 결단력이 대단하신 것 같은데요.
0: 무슨 생각에 무슨 결심에 그렇게 넘었는지 저도 지금 가끔 생각해 보면
1: 네.
0: 어떤 연기였지? 아마 알고는 또 넘었을 것 같지 못해요. 근데 아무것도 모르고 진짜 그냥 넘었거든요.
1: 그렇게 떠나시고 나서 고향 땅을 못 가보신.
0: 네, 그쵸. 사실은 그냥 돈 벌어서 가자 했었거든요.
1: 네.
0: 단순하게 생각하고. 근데 막상 중국에 와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우리가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고 다시 돌아간다는 것 자체가 어려운 일이고. 그러니까, 그냥 중국에 살면서 소식을 보내자고 생각하고 살았어요.
1: 네, 그렇게 중국 땅에 건너가서는 친척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사실 어디를 가야 할지도 모르고 누구를 만나야 할지도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가장 먼저 만나셨던 분이 혹시 누구셨어요?
0: 저희를 데리러 온 사람이 있었어요. 역시 북한 분이었어요. 네, 그분이 집이 심령이라고 하더라고요.
1: 네.
0: 그래가지고 뭐 솔직히 저희도 갈 때는 돈 벌어서 간다 하고 생각은 했지만 짐작은 하거든요. 팔려간다는 거를. 네, 어쨌든 뭐 이제는 그 땅에 들어섰으니까 그 사람들이 시키는 대로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저 중국의 남쪽에 그 호남 허백이라는 데 있거든요. 허백성,
1: 네.
0: 화북성. 네, 거기로 팔려간 거예요.
1: 가셨을 때 거기는 그러면은 한국어, 우리말을 전혀 사용을 안 하는 골짜기였을 것
0: 그쵸.
1: 같은데요.
0: 몽땅 다 중국 사람들이고 아예 우리하고 언어가 통하지도 않죠. 우리가 배워가야 되는 거예요.
1: 근데 거기서 그러면 한 5년 이상을 머물다가
0: 아니요,
1: 오셨어요.
0: 거기 허백에서는 반년 살았어요. 반년 동안 집에서 그냥 그때 제일 많이 본게 한국 드라마거든요. 한국 드라마를 보면서
1: 네.
0: 중국에서 한국 드라마 찾아보면 밑에 자막이 나와요. 그런 그거 보면서 한국말은 이렇게 하고 중국말 자막은 이렇게 쓰느나 그걸 보면서 한마디 한마디 한 단어 한 단어 다 익힌 거예요. 그러고 억편 하나 넣고 거기서 글자
1: 세상에.
0: 생긴 대로 그냥 모양을 따라서 보는 거예요. 이 글자 이런 뜻이구나 하고
1: 참.
0: 혼자서 습득을 하는 거죠.
1: 이게 중국어를 읽고 하는 게 듣고 말하는 것보다 훨씬 어렵다고 들었어요.
0: 네.
1: 근데 그 문자부터 먼저
0: 네, 맞아요.
1: 익히셨어요?
0: 네.
1: 진짜
0: 글자부터 익혔어요.
1: 저는 이렇게 그 외지에 가서 책한권 읽는 것도 아닌데 생활 중국어를 익혀서 오시는 분들을 보면 너무 존경스럽더라고요.
0: 근데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니까 아마 다 되는 것 같아요. 네.
1: 근데 그렇게 중국에서 계실 때 보통 아무도 없는 골짜기에서 뭔가 혼자 계실 때 같은 고향 분들을 그곳에서 만나시는 분도 계시고 아니면
0: 그쵸.
1: 그곳에 있는 선교사님들을 만나는 분도 계시고 교회에 다니는 어떤 현지 교인분들을 만나는 분도 더러 계시던데
0: 근데
1: 네.
0: 그런 교회는 아마 동북 쪽이나 이런 연변 가까운 데가 많은 것 같아요. 제가 갔던 데는 교회 자체도 없었고, 중국 사람들 자체가 또 교회를 모르다 나니까, 네, 거기서 또 탈북민들을 구출한다는 것 자체를 모르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일단 의심이 많아서,
1: 네.
0: 에이, 설마, 뭐 때문에? 왜? 이렇게 의심을 먼저 하게 되니까 믿지 않거든요.
1: 그러면 그래도 지금은

0: 오시는 길목 가운데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으시고 신앙생활을
1: 그쵸.
0: 하고 계신 거예요.
1: 네.
0: 그렇게 지금 또 남한 정착 한 달 차에 접어들고 계시는 우리 한나 자매님과 함께하는 이 시간, 황해도에서 태어나서 지내시다가 양강도를 거쳐서 압록강을 건너서 중국 땅까지 발을 딛게 된 이야기를 오늘 함께 나눠봤는데요. 저희가 다음 시간에 이어서 또 중국 땅에서 하나님께서 이끌어주셨던 여정들, 그리고 하나님이 만나주셨던 그 이야기들, 어떻게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선택하셨는지에 대한 은혜의 간증들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남한 정착 한 달 차에 접어들고 있는 우리 강한나 자매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1: 고맙습니다.

오늘도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이야기를 나누며 함께 울고 함께 울을 수 있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복된 하루를 위해서 기대하고 기도하면서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1부 순서는 오늘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새벽 4시의 문을 오늘은 신명기 8장 2절의 말씀으로 함께 열어볼 텐데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하심이라. 신명기 8장 2절의 말씀 이어서 북한어 성경입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 이 40년 동안 너로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고 시험하시어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의 계명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려하심이었다. 아무것도 없는 광야와 같은 곳에

그래서 주님만으로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만을 듣고 따르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면서 주님이 아니면 그 어떤 것도 나의 기쁨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영원한 생명이 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길 원합니다. 주님만을 의지하며 오늘 하루 우리 주님 손 꼭 붙들고 나아가는 복된 날 보내기를 다시 한번 기도하면서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찬양으로 출발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극동방송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손편지나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북한, 중국, 러시아, 제3국 북방에 계신 청취자 여러분, 편지 보내실 수 있는 주소를 안내해 드릴게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다시 한번 안내 드려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여러분의 참여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복음을 전하는 극동방송 사역에 큰 힘이 됩니다. 대한민국에 계신 여러분께서는 샵 1069번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는 우물정 1069번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참여해주시는 분들 가운데는 선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업 콜드브루 전문 더치커피 스토리에서 커피를 드립니다.

0: 아버지가 이제 서영 라디오를 구해다가 듣게 됐는데 극동방송이 제일 잘 들려서 잘 나오니까 일단은 듣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빠져드는 거죠.
1: 밤 12시부터 새벽 4시 반까지는 잘 들려요. 그 시간만 기다려지는 거예요.
2: 밤한 11시부터는 중국에서도 이제 주파수가 되게 잘 잡히거든요. 안 잡히면 또 조금 이렇게 자리도 옮겨가고 목소리도 또렷하고 이제 찬양도 또렷하고.
3: 이 방송을 들었기에 아버지가 한국까지 가야 될 용기를 내셨고 10년 넘게 이 방송만 들으시면서 이 탈북의 꿈을 키워오셨기 때문에 방송이 없었으면 제가 이 자리에 없을 수도 있겠다. 그 날들을 견뎌내야 할 희망이었던 거죠.
4: 그 라디오를 들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를 북에서도 제가 알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듣게 돼요. 잡히면 죽지. 당연히 죽게 되지만 그때는 그거를 다 잊어버려요. 듣게 돼요. 새로운 것에 대한 갈망과 자유에 대한 갈망은 역시 못 막는구나.
5: 출입됐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이쁘게 말합니다. 저를 장난 사람은 길럿 야베스 사람.
6: 라디오를 통해 들었던 바깥 세상의 이야기는 나의 갈망을 채워주었고, 라디오를 통해 나왔던 극동방송의 말씀과 찬양은 참된 자유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북한에서 극동방송을 청취한 형제와 자매들의 이야기, 그 가운데 오늘은 양강도 회산에서 1995년부터 2014년까지 라디오를 청취한 이소라 자매 이야기를 함께합니다. 나는 거기서 희망을 들었다. 외부 정보와 외부 방송에 대한 단속이 날로 심해지는 북한 땅. 하지만 누군가는 이야기합니다. 그럴수록 더 귀 기울이고 더 시선을 두고 더 관심을 갖는다고요. 그렇게 양강도 해산에서 10년 이상 라디오 단속을 피해 극동방송을 청취한 이소라 집사님 오늘 자리로 모셔봤는데요. 안녕하세요, 집사님.
7: 안녕하세요.
6: 네.
7: 양강도 해산에서 온 이소라입니다.
6: 네, 우리 남과 북의 고향 땅에 있는 청취자분들에게 또 오랜만에 건네는

0: 목소리로 건네는 인사잖아요. 한 말씀 해주세요.
1: 안녕하세요. 정말 이제 고향 땅을 떠나서 오랫동안 이제 되었고요. 아, 10년 되었네요. 10년 좀 남아 됐고요. 참 고향이 그립기도 하고요. 날씨가 좋은 날에는 이제 산에 올라가서 이렇게 바라보면 백두산이 보였어요. 네.
0: 정말요. 더 고향 땅이 그리워질 수 있는 또 계절인 것 같기도
1: 네.
0: 해요. 극동방송을 또 고향 땅에서 10년 이상 청취하셨다고도 제가
1: 네.
0: 소개를 했는데,
1: 아, 네.
0: 그럼 정확히 언제부터 들으신 거죠?
1: 제가 이제 처음으로 이제 그 한국의 라디오를 들은 것은 17살 때 제가 처음으로 들었어요. 사실은 그때는 이제 모든 것이 다 궁금하고 되게 이제, 그런 게 새로운 것이 민감한 시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0: 네.
1: 이제 북한에도 이제 녹음기가 있어요. 그때는 라디오가 이제 따로 없었고요. 이제, 중국에서 이제 들어오는 라디오가 있었습니다. 이제 근데 북한에서는 이제 그 라디오 그 주파수를 그 돌리지 못하게 피대를 뽑아야 되거든요. 그리고
0: 네.
1: 거기에다 그 경찰에서 이제 봉인 딱 주는 그 봉인표를 붙여야 되거든요. 이제 그래서 그 봉인표를 붙였는데 저는 그게 너무 궁금했던 거예요. 도대체 이거를 왜 듣지 말라고 이렇게 여기를 붙이지 하고서 제가 사실은 조금 궁금한 게 너무 많아가지고요. 그래서
0: 네.
1: 드라이브로 뒤를 풀었습니다. 이제 풀고 그 피대를 맞췄습니다. 돌리다 보니 일본 말도 들려요. 그리고 러시아어도 들리고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이 들리는 거예요. 뭐지? 했는데 우리 그 북한에도 그 예술 영화, 조선 예술 영화 보면은
0: 네.
1: 그뭐 남과 북이 군인들이 이제 막 전투하고 막 그런 게 나와요. 거기에서 한국 아나운서들이 이제 막 얘기하는 KBS 뭐 그런 거 이제 대표적으로 가장 많이 이제 하는 게 KBS거든요. 근데 그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너무 반가웠고요. 너무 궁금했어요. 그리고 목소리가 또 너무 좋잖아요. 또.
0: 지금 선생님, 집사님처럼요.
1: 아, 예.
0: 그게 그러면은 17살 때라고 하셨으니까 몇 년도쯤인 거죠?
1: 1995년이죠. 그러면 그때가, 네.
0: 권한행군이 막
1: 지금 시작,
0: 네, 시작될
1: 네,
0: 쯤이에요.
1: 처음 시작될 쯤이었고요. 그때는 중국에서 녹음기가 그때 많이 올 때입니다.
0: 네.
1: 95년을 기점으로 6년, 7년 그때부터 중국에서 전자제품들이 북한으로 TV 같은 것도 막 중국의 경제 성장을 하면서 막 넘어올 때거든요. 그래서 저희 집에서 처음으로 이제 녹음기를 구입을 했고요. 한국 라디오를 듣게 된 겁니다.
0: 그러면 그게 부모님께서 사오셨던 녹음기였을
1: 네.
0: 텐데, 그걸 분해하고 이렇게 맞췄을 때
1: 네.
0: 부모님한테 어떻게 안
1: 아,
0: 들키셨어요?
1: 예.
0: 안
1: 안
0: 들키셨어요?
1: 들키고 이제 몰래 이불 속에서 들었어요. 예, 그거를 그 밖에서는 들을 수 없는 상황이고 정말 워낙에 북한은 어렸을 때부터 그런 교육을 가정에서도 그렇고 사회적으로도 그런 거를 하면 안 된다고 했기
0: 네.
1: 때문에 진짜 제가 들은 거를 그때부터 들은 거를 누구한테도 얘기를 안 했어요.
0: 근데 그렇게 몰래 해야만 하는 일이었던 거잖아요.
1: 그렇죠.
0: 일본어가 들리고 러시아어가 들리고
1: 네.
0: 내가 간접적으로 접했던 남한 어투를 들었을 때그 기분이 남다르셨을 것 같아요.
1: 정말 그 세계로 가보고 싶었어요. 거리라든지 그 인간의 감정에 대해서 정말 스스럼 없이 그 진실의 진솔한 얘기를 하잖아요. 인터뷰라든가 이런 여러 명이 앉아가지고 얘기를 하는 그런 거를 들으면서 왜 우리는 우리 한 북한의 소설이라든지 책이라든지 영화 같은 것은 마음의 이런 소리를 마음의 얘기를 하는 것이 없고 왜 전부가 다꼭 짜여진 각본에 의한 너무 이제 감정이 없고 메마르고 이제 그런 것일까 하는 생각을 많이 했고요. 예, 질려버리는 거죠, 사실은.
0: 네.
1: 네.
0: 그러니까 내가 정말 생각하는 것들을 얘기할 수
1: 얘기하는,
0: 있는 그
1: 네.
0: 자유의 장에 대해서 받았던 소소한 충격이 있으셨나
1: 그렇죠.
0: 봐요.
1: 예, 소소한, 네, 최진희 선생님의 그 사랑의 미로, 그거를 들었는데요. 그때 감정을 말을 하면은, 어떻게 표현을 못하겠어요. 어떻게 뭉클해진다? 예,
0: 네.
1: 그런 감정이잖아요. 이제 노래를 들으면서 거기에 빠져들어요, 사람이. 아, 왠지 기다려지고 계속 듣고 싶고 이런 세계에서 좀 자신의 이제 진심의 목소리를 말해볼 수 있는 그런 세상에서 살고 싶다. 예, 그런 생각이.

0: 때 들더라고요.
1: 그럼 가장 처음 들었던 그 예. 남한의 방송이 어떤 방송인지 기억이 나세요?
0: 아, 예. 그 KBS였어요. 이제 네. 예. 다양하고 많은 얘기들이 거기에서 나왔고요. 남녀 간의 사랑이라든지 아니면 그 가족 간의 얘기 예, 그런 것도 나오고 형제 간의 얘기 네. 형제들 간의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가정사도 뭐 다사다난하잖아요. 어렵고 뭐 이런 것도 인간 생활 그대로 다 나왔던 네. 거예요. 그래서 참 그 거부감이 안 들었어요. 예, 기다려지는 예.
1: 일상의 얘기를 나누는
0: 그렇죠.
1: 그런 예. 시간들을 처음 접하셨나 봐요.
0: 그렇죠. 예, 일상의 시간을 나누는 그런 것이 이제 가장 좋았고요. 가장 제가 인상적이었던 것은 극동방송 이제 라디오였어요. 거기에서 크리스마스 그때 2부였나 봐요. 근데 네. 이제 한국에 오니까 크리스마스 2부라는 거를 알았잖아요. 그런 말을 알았잖아요. 아, 그때 그 얘기를 하는데 도대체 이거는 무슨 말이지? 예,
1: 크리스마스가 뭐지?
0: 예, 크리스마스 도대체 뭐지? 왜 네. 뭐지? 크리스마스가 도대체 뭐지? 무슨 명절인데 이제 명절이라고 겨울이잖아요. 그때는. 네. 이제 근데 이제 서울역 그 앞에 트리 큰 트리를 세웠나 봐요. 이제 그 트리를 말로 저는 듣는 거니까 불빛이 반짝반짝하고 애들이 즐겁게 그 밑에서 놀고 부모님들이 이제 애들을 데리고 와서 놀고
1: 사진 찍고
0: 선물들을 서로 이제 연인들이 이제 네. 교환하는 선물들을 서로 싸들고 다니고 연인들이 서로 이제 목도리를 다 같이 커플로 하고 도대체 저거는 무슨 말이지? 정말 이제 궁금증이 너무 많았어요.
1: 그 궁금증이 언제 해소되셨어요?
0: 아우, 그거야 뭐 한국에 와서 해소가 됐죠.
1: 크리스마스를 우리 지금 북한에서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도 분명 처음 들으시는 경우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0: 그러니까요. 예. 네.
1: 크리스마스가 예수님께서
0: 그렇죠.
1: 이 땅에 오신 날이고
0: 오신 날이죠.
1: 이브가
0: 어시기 전날.
1: 그래서 생일 파티처럼
0: 네.
1: 생일 축하 잔치처럼,
0: 잔치처럼
1: 그렇게 우리가 크리스마스 전날 그 생일 전날도 같이 즐기고 생일날도 같이 즐기는
0: 즐기죠.
1: 그 시간을 아마 들으셨던 것 같아요. 네. 그렇게 극동방송까지 주파수를 맞추면서 들으시다가 그 초창기에 들으셨던 방송이 일상에 대한 이야기, 가족, 친구, 그리고 극동방송에서도 크리스마스 이브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셨는데 그 외 방송 가운데서도 가장 기억에 남는 방송이 있으세요?
0: 제가 책을 좋아해요. 어렸을 때부터 이제 책을 좋아하고 이제 소설을 많이 읽었어요. 하지만 이제 북한에서는 노작이나 네. 아시잖아요. 그런 책들이 많이 있어요. 김씨 일가에 관련된 그런 책들이 많고요. 저희들이 그 있다고 해도 북한에서 검증이 되고 그런 책들만 이제 북에서는 볼 수가 있잖아요. 그 외국 서적이나 이제 소설 같은 거는 접해 볼 수가
1: 그쵸.
0: 없어요. 예. 정말 저는 책에 관심이 많고 정말 누구한테서 책을 빌려오면 북에서는 이 책을 뭐 도서관에서 빌릴 수가 없어요. 보고 싶고 좀 재미나는 그런 책은 개인적으로 개별적으로 이렇게 빌려서 보고 했는데요. 그때 저는 밤을 패서 봤거든요. 내일까지 너한테 책을 이제 돌려줄게 이렇게 했으면 제가 그 책을 그 안에 다 봐야 되잖아요. 밤새 그 책을 읽었어요. 책을 읽고 아침에는 이제 돌려주게 이제 약속을 네. 했으니까. 근데 이제 가장 충격적이었던 게 그 어떤 분이 도서관에 갔나 봐요. 도서관에 가서 자기가 그 보고 싶은 책을 그 도서관에 가서 구입을 하고 그 도서관에 가서 어떻게 했다는 그거를 인터뷰에 출연하셔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는 그런 게 나오더라고요. 너무 부러웠어요. 자기 본인이 보고 싶은 어떤 외국 서적이나 어떤 책이든지 도서관에 가서 이제 구입을 할 수 있다니 이게 상상이나 할 수 있는 일인가. 그게 가장 충격이 컸고요. 사실은 외부 세계에 대한 궁금증이 너무 많잖아요. 저희들은 닦인 곳에서 이제 각긴 곳에서 사는 네. 사람들이니까 정말 그때 부러웠어요.
1: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방송을 통해서 들으셨나 봐요.
0: 그렇죠. 네. 네. 네.
1: 그게 참 큰 차이인 것 같아요. 남한에서는 소소하게 책도 선택을 할 수 있고
0: 네.
1: 내가 갈 수 있는 곳도 선택할 수 있고 내가 방송을 들을 수 있는
0: 네.
1: 방송의 채널도 다 선택할 수 있지만
0: 네.
1: 북한에서는 다 숨죽여서 몰래 들으시고 선택할 수 없는 상황 중에 계셨던 거잖아요. 이렇게 다른 상황 속에서 방송으로 그리고 무엇보다 복음으로 주님 안에서 하나 되고자

24시간 이 방송을 송출하고 있는 극동 방송을 양강도 해산에서 1995년부터 탈북 직전까지 청취한 우리 이소라 자매님과 함께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저희가 시간이 다 돼서 여기서 잠시 인사를 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거기서 희망을 들었다. 이소라 선생님과 함께했습니다.

0: 북한에 당신의 자비를 베푸시어 이 땅에 주님이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북한이 변화될 줄을 믿사오니 복음 통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 북한 사람들이 평안한 생활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3: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 되므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제사장 국가로 이 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4: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반도의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0: 복음 안에서 주님과 발맞춰 걸어가는 이 시간, 복음의 여정. 오늘은 어떤 여정을 떠나볼까요? 강일교회 정규재 목사님께서 안내해 주십니다. 함께 만나볼까요?
1: 사랑하는 극동방송의 청자 여러분, 추석 명절입니다. 한민족의 대명절, 이번 추석에는 여러분들에게는 어떠한 감사가 있는지요? 추석은 햇곡식과 햇과일을 추수하고 거둔 것을 조상의 은덕으로 생각하여 조상에게 감사했던 민족 고유의 명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알기에 하나님의 주권 앞에서 오직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가 되어야 합니다. 시편 118편 1절 말씀에는 그 내용을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1절 말씀은 여호와께 감사하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우리는 왜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까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선하신 분이십니다. 선하다라는 말은 착하다라는 뜻이 아니라 좋다. 히브리어 말로 토브라는 말입니다. 천지를 지으시고 창조하신 후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토브는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처했더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라는 뜻을 가진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과 같이 좋았더라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이시기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선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해야 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인자, 헤세드라는 히브리어 말은

0: 언약적 사랑을 뜻합니다. 우리를 사랑한다고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란 말입니다.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에게는 항상 용서하시고 항상 함께 하십니다. 또한 나의 부르짖음에 응답해 주시고 언제나 내 편이 되어주신다 말씀하고 약속하십니다. 끝까지 책임지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118편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아멘. 6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아멘. 7절 말씀도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이시기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경배해야 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영원히 선하시고 인자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한순간 잠깐 선하시고 인자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사랑은 세상에 없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이 평생토록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며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께만 우리가 감사해야 할 이유는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선하시고 인자하신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이 추석 명절에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온전히 감사하는 우리 가족들은 더 나아가서 이웃을 온전히 감사하고 이웃을 온전히 사랑하고 이웃을 온전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감사의 은혜를 이웃에게 흘려보낸다 말이지요. 그때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로부터 20절 말씀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그러므로 사랑하는 남북의 동포 여러분, 그리고 디아스포라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더욱 감사드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이웃에게 흘려보낼 때 우리는 세세무궁토록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과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을 영원토록 송축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찬송하며 경배하며 감사하는 풍성한 계절 이 추석 명절이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1: 오늘의 복음의 여정, 강일교회 정규재 목사님과 함께했습니다.

9월 22일 화요일 날씨입니다. 오늘은 전재기 대체로 맑고 화창한 하늘을 보이겠습니다. 다만 양강도와 함경도는 구름이 가득 지나는 곳이 많겠는데요. 이 구름대는 글피 새벽까지 양강도와 함경도 지방을 중심으로 길게 이어질 전망입니다. 최저기온은 제주 22도, 부산과 목포가 20도, 여수가 19도, 서울과 광주가 18도, 함흥과 대전이 17도로 보이고요. 대구가 16도, 평양과 개성, 강릉이 15도, 신의주와 춘천이 14도, 청진이 13도, 강계가 9도, 해산이 4도로 전망됩니다. 최고 기온은 광주가 31도, 서울과 목포가 29도, 신의주와 개성, 대전과 대구, 여수, 제주가 28도,

8도로 보이고요. 평양과 춘천, 부산이 27도, 강릉 25도, 강계가 24도, 함흥과 해산이 23도, 청진이 19도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 북부와 서해 북부의 하늘은 종일 맑겠는데요. 파도의 높이는 0.5에서 2m 사이로 일겠습니다.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선한 목자 되신 주님과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고향 땅 북한에도 전해드리는 날씨 소식, 해산에서 온 웅이었습니다.

복음의 여정 시간에 나누었던 것처럼 영원하시고 선하시고 인자하신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계속해서 올려드릴 수 있는 은혜와 사랑의 하루 보내시기를 중보합니다.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제작 진행의 임지현 인사드릴게요.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보라, 내가 세일을 행하리라. 이사야 43장 19절 말씀. 2026년도 극동방송 사역 주제 성구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여수에서 보내드리는 주파수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출력 1kW, 호출부호 HLEI로 방송되는 FEBC 전남동부 극동방송입니다. 전남동부 극동방송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세워진 복음 선교 방송입니다. 전남동부 극동방송은 24시간 방송되고 있으며 방송 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전남동부 극동방송은 여수시 문수로 14에 연주소를 두고 송신소는 구봉화산, 중계소는 구봉산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된 설교나 칼럼, 그 밖에 출연자의 의견은 전남동부 극동방송의 입장과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전남동부 극동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기도와 헌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전남동부 극동방송의 편성 책임자는 국광표 지사장입니다. 오늘도 전남동부 극동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FEBC FM 전남동부 극동방송입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97.5MHz, 여수 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VBC 아침을 여는 예배. 성도 여러분, 평안히 주무셨습니까? 긴 소매가 필요한 새벽 바람입니다. 그래도 한낮의 더위는 아직 만만치 않아요. 우리 성도님들, 환절기 건강 조심하세요. 농작물이 여물어가는 소리에 감사를 보태며 온 우주의 주인이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선포하는 모든 분들, 어서 예배로 나오시길 초대합니다. 지금 예배가 필요한 지체들에게 극동방송의 주파수를 맞추자고도 말씀해 주십시오. 예배는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는 지름길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면 기적이 일어난다고 하죠. 우리는 그 기적의 주인공들인 예배자들이에요. 어서 오세요. 주후 2026년 9월 22일 화요일에 드리는 FABC 아침을 여는 예배입니다. 영광 가운데서 우리를 변함없이 안위하시는 하나님께 경배를 드립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0: 오늘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상 13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다윗이 천부장과 백부장 곧 모든 지휘관과 더불어 의논하고 다윗이 이스라엘의 온 회중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좋게 여기고 또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면 우리가 이스라엘 온 땅에 남아있는 우리 형제와 또 초원이 딸린 성읍에 사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에게 전령을 보내 그들을 우리에게로 모이게 하고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매 뭇 백성의 눈이 이 일을 좋게 여김으로 온 회중이 그대로 행하겠다 한지라. 이에 다윗이 애굽의 시홀 시내에서부터 하맛 어귀까지 온 이스라엘을 불러 모으고 기랏 여림에서부터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고자 할세. 이에 다윗이 애굽의 시홀 시내에서부터 하맛 어귀까지 온 이스라엘을 불러 모으고 기리앗 여림에서부터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고자 할세.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바알라 곧 유다에 속한 기리앗 여림에 올라가서 여호와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두 그룹 사이에 계심으로 그러한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았더라.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웃사와 아히오는 수레를 몰며 다윗과 이스라엘 온 무리는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뛰놀며 노래하며 수금과 피파와 소고와 재금과 나팔로 연주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역대상 13장 1절에서 8절까지 함께 봉독하셨습니다. 도안교회 양영주 목사님이 말씀 선포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되십시오.
1: 자, 이제 우리가 어제까지 묵상했던 이제 역대상 12장까지는 다윗이 모든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모여서 싸움을 싸울 수 있는 군대까지 동원해서 다윗이 그곳에서 왕으로 추대를 받는 그런 일들을 우리들이 함께 보았습니다. 자, 이제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곧바로 했던 것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궤를 다윗성으로 옮겨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통치자가 되자마자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자마자 했던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바로 자신의 왕궁으로 모셔오는 거죠. 그래서 통치자로서의 우선순위 가장 중요한 게 뭐냐라고 했을 때 다윗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하나님과 함께

함께 하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우리가 이제 무엇인가를 추구할 때 목적이 있고 그 다음 수단이 있죠. 목적도 수단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식으로 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윤리에 있어서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목적 윤리가 있고 다른 하나는 수단 윤리가 있죠. 목적 윤리는 뭐냐? 목적이 선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목적이 선해야 돼요. 그런데 목적이 선하다고 해서 수단을 무조건 정당화하면 안 됩니다. 수단도 윤리가 있죠. 그래서 목적 윤리와 수단 윤리가 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을 향한 목적, 대의 명분이 우리가 있지만 그것도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방식으로 그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 1절에 그러나 이제 시작을 할 때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모시고 온다라는 건 너무너무 좋은 거죠. 자, 오늘 말씀 1절에 다윗이 왕이 되자마자 천부장, 백부장 모든 지휘관과 더불어 의논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너희가 만일 좋게 여기고 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면 우리가 이스라엘 온 땅에 남아있는 우리의 형제와 또 초원이 딸린 성읍에 사는 제사장과 또 레위 사람에게 전령을 보내 그들을 우리에게로 모이게 하자 그럽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처음 이것을 결정할 때 독단적으로 그냥 선언하는 게 아니라 천부장, 백부장 모든 지휘관들을 데리고 와서 함께 의논하죠. 모든 지파에 있는 지도자들을 함께 의논을 하고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궤를 옮기는 것이다. 자, 그런데 이렇게 얘기를 하죠. 만일 너희가 좋게 여기고 또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면 자, 이스라엘이 생긴 이 모든 근원이 하나님께로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형제와 또 초원이 딸린 성읍에 사는 제사장 레위 사람에게 전령을 보내 그들을 우리에게로 모이게 하자. 자, 제사장과 레위인을 가장 먼저 호출을 합니다. 언약궤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다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자. 자, 그래서 다 모이게 한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느냐? 3절에 우리가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그럽니다. 자, 제일 큰 국가적인 이제 프로젝트 사업이 뭐냐? 여호와의 궤를 다윗성으로 옮겨오자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뭐냐?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래서 여기 묻는다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다라쉬라고 하는데 다라쉬 신학이라고 있습니다. 역대상에 하나님께 묻는 모든 일에 묻고 구하는 이 일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다윗이 앞으로 통치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여호와 앞에 묻는 것.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의 궤를 모셔오자고 하는데 사울 때는 하나님의 궤가 없었을까요? 예, 사울 때는 하나님의 궤가 없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물었느냐? 그래서 사울 때는 사무엘에게 물어봤죠. 선지자 사무엘에게. 근데 다윗은 그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임재 앞에 묻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오기를 원했는데 4절에 뭇 백성의 눈이 이 일을 좋게 여김으로 온 회중이 그대로 행하겠다. 좋습니다. 그렇게 합시다. 자, 그러면 이 하나님에게는 어디에 있었느냐? 여러분이 사사기에 보면요. 사사기에 엘리 제사장의 아들이 하나님의 궤를 엘리 제사장의 허락도 없이 블레셋이 쳐들어오니까 그냥 가지고 나가죠. 이스라엘이 이제 질 것 같으니까. 하나님의 궤를 가져가면 이기겠지. 그랬는데도 졌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고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임의로 하나님의 궤를 옮긴 것에 대해서 진노했고 엘리 아들들의 방탕에 대해서 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하지 않아서 전쟁에 패하고 이 하나님의 궤가 블레셋 방백으로 들어가게 된 거죠. 근데 블레셋에 가서 야 이제
이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궤가 들어갔으니 이스라엘이 섬기던 이 야훼는 우리 아래 있다. 그리고서 다곤신전 아래 딱 뒀더니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니까 다곤신 상등이 다 엎드려져서 쓰러져 있고 다시 이렇게 세우니까 엎드려져서 그 다음에는 팔목도 잘리고 모가지도 잘리고 이거 안 되겠다. 근데 그 다음부터 뭐가 퍼지느냐? 이 블레셋의 독종이 확 퍼져서 이 종기와 같은 것들이 온 블레셋을 괴롭게 합니다. 블레셋에는 다섯 개의 큰 방백이 있습니다. 뭐 아벡부터 시작해서 쭉 있는데 안 되겠다. 그래서 막 도시마다 너희들이 가져가라. 그리고 보내고 거기에 독종이 퍼지면 또 보내고. 그래서 빙빙빙빙 돌다가 괴로워하다가 야, 우리가 이거 도저히 못 견디겠다. 여호와의 궤를 우리 수준에 감당할 수가 없구나.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서 그러면은 여호와의 궤를 다시 이스라엘로 돌려보내자. 그래서 돌려보내게 되죠. 그게 이제 여호와의 궤를 돌려보내는 엄청난 프로젝트가 블레셋에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사무엘을 보면은요, 이 블레셋 사람들이 언약궤를 어떻게 처리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돌려보내자라고 해서 6장 7절에 보면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 보지 아니한 젖 나는 소두 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를 떼어 집으로 돌려보낸다. 자, 그래서 이제 소를, 암소를 가져와가지고 거기에다가 수레를 메서 하나님의 궤를 옮겨가게 합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 발단이 어디서 시작됐냐면 이 블레셋 사람의 방식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원래 언약궤는 어떻게 옮겨야 되느냐? 레위인이 옮겨야 됩니다. 어깨에 메고. 그게 이제 레위인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사명이자 직무였죠.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은 이걸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그냥 이방인들의 생각에 좋아 보이는 거. 좋아 보이는 걸로 뭐 어떻게 하느냐? 수레에 타고 가세요. 수레에 타고 가세요. 그래서 수레에 싣고서 돌려보낸 거예요. 그 수레를 갖고서는 이제 왔는데 이 이스라엘 어디로 왔느냐면 벳세메스라고 하는 곳에 왔거든요. 이 벳세메스 사람들이 이제 수레에 오니까 사람이 없고 수레만 오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옆에서 호위하는 것도 아니고 레위인이 있는 것도 아니고 레위인을 불러서 모시고 가라 이런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벳세메스 사람들이 딱 보니까 어우 생전 처음 보는 말로만 듣던 여호와의 궤죠. 야, 이게 뭐냐, 신기하다. 그리고서 19절에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까닭에, 절대 보면 안 되거든요. 하나님이 그 거룩함을 드러내며 사람들을 치셨죠. 그 사람들이 죽었어요. 걔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래서 21절에 전령들을 기랴 여아림이라고 하는 동네에 불러가지고, 야, 너희들이 이거를 옮겨가라. 그래서 이 기랴 여아림으로 사람들이 와서 궤를 옮겨갔고, 절대 그 안을 보지 않고 그냥 모시고 있는 거죠. 자, 모시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 기랴 여아림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기랴 여아림에 이제 가게 되고, 특별히 7장 1절에 보면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했는데, 기랴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있었다 그럽니다. 기랴 여아림의 집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궤가 성막으로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성막은 당시 다윗의 궁 근처에 있었는데 못 들어온 거죠. 못 들어온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상태에 있는데, 자, 하나님의 궤를 우리가 모시고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래서 5절에 다윗이 다시 오늘 본문으로 오셔서 5절에 애굽의 시홀 시내에서부터, 애굽의 시홀 시내는 이 애굽과 이스라엘의 경계가 되는 최남단입니다. 그 다음에 하맛 어귀까지. 자, 여기 그 하맛이라고 하는 곳, 이 하맛은 저 북쪽에 다메섹 쪽 지역입니다. 다메섹. 가장 남쪽에서 가장 북쪽에 있는 거기까지 모든 이스라엘을 불러 모으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기랴앗 여아림에서부터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고자 했다 그럽니다.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고자 했다. 이 중요한 거죠. 하나님의 궤를 모시고 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6절에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바알라 곧 유다에 속한 기랏 여아림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고 하는데, 자, 그럼 메어 와야 되잖아요. 메어 와야 되는데 이는 여호와께서 두 그룹 사이에 계심으로 그러한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았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요 말이 표현이 조금 어렵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와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고 하는데 여호와께서 두 그룹 사이에 계심으로 그러한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았더라. 저기 비슷한 표현이 나오는데 사무엘하 6장 2절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아멘.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자, 그룹 사이에 계신다는 건 무슨 의미냐면 그룹은 히브리어로 캐룹입니다. 캐룹. 캐룹은 천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뭐냐면 언약궤, 하나님의 언약을 담은 예를 들면 그 안에 십계명이 들어 있고 또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고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있고 그 위를 이렇게 덮은 덮개가 있는데 그 하나님의 언약궤 덮개 위에 큰 두 천사가 서로 날개를 마주하고 마주보고 무릎을 꿇고 있는 형상의 모습. 그 형상이 이렇게 새겨져 있거든요. 금으로.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 하나님 곁을 지키는 캐룹, 가장 가까운 천사가 이 캐룹, 그룹인데 그룹이 서로를 마주보는 형상으로 서로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 이 모습 자체가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여호와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우 거룩한 하나님의 언약궤고 이거는 지성소에 이제 안치되어 있어서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었죠. 짐승의 피를 갖고. 근데 이게 이제 밖으로 나와서 지극히 거룩한 여호와의 궤. 이 궤는 뭐냐? 두 여호와께서 두 그룹 사이에 계신 곳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냐면 시은좌라고 합니다. 시은좌, mercy seat. 시은좌는 뭐냐? 한자로 은혜를 베푸는 자리, 의자, 좌석, 보좌 이런 뜻이죠. 은혜를 베푸는 자리. 그러니까 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양과 염소의 피를 갖고 가서 이 하나님께 나가면 그 가운데 계신 하나님의 임재가 그 피를 언약궤 위에 뿌리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피를 받으시고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러니까 모든 인류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은혜의 발언이 어디서 시작되느냐? 바로 이 두 그룹 사이에 계신 여호와의 임재로부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이 언약궤를 모시고 와야 되는데 7절에 보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웃사와 아이오는 수레를 몬다 그럽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궤를 모시고 올 때 레위인이 가서 어깨에 메고 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은 하나님의 궤를 어디에 싣고 옵니까? 수레에 싣고 와요. 이거는 누가 했던 거냐? 블레셋 백성들이 했던 거죠.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블레셋 백성이 했던 것들을 그대로 흉내내고 그러면 된다고 생각을 한 거죠. 여러분 민수기 7장을 보시면요. 민수기 7장. 이거는 하나님께서 모세 오경을 통해 정확하게 이 하나님의 궤를 어떻게 취급해야 될까를 분명히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자, 7장 9절을 보시면 고앗 자손에게는 주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의 성소의 직임은 그 어깨로 매는 일을 하는 까닭이었다. 어깨로 매는 겁니다. 그 앞으로 와서 민수기 4장 15절. 진영을 떠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0: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앗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앗 자손이 맬 것이며. 이거는 고앗 자손들이 매야 되는 중요한 사역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하느냐? 아이, 블레셋 사람들이 했던 거랑 똑같이 수레에 메고 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궤가 옵니다. 8절에 다윗과 이스라엘 온 무리가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뛰놀며 노래하죠. 하나님의 임재의 궤가 오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그런데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재금과 나팔로 연주하느니라. 동원된 악기만도 다섯 종류. 엄청나게 기뻐하며 큰 환호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모셔드리는데 문제가 뭐냐? 절차적인 정당성이 전혀 확보되지 않은 거죠. 어깨로 메고 오라고 하신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수레를 끌고서는 오다가 덜컹덜컹하다가 하나님의 궤가 덜컹거리면서 쓰러지거나 넘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큰일 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손을 대야 되겠죠. 손 대면은 죽습니다. 하나님이 절대 손으로 만지면 안 된다. 어깨에 메어 와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데는 이유가 있고 말씀하신 대로 순종을 해야지. 내가 볼 때는 하나님 어떻게 우리가 메어오느냐. 수레 타고 오시라.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된다. 그래서 좋긴 한데 이 모든 것을 감당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목적과 함께 이 절차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식으로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 모든 왕국을 시작할 때 하나님의 임재를 회복해야 되고 그렇게 하자고 결단한 것은 너무 좋은 것이나 그러나 아쉬운 건 뭡니까? 아, 하나님의 임재를 자기만의 방식으로 되찾으려 했던 것. 그래서 모든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 좋죠. 수레로 모시고 오면. 그러나 불편해 보이더라도 가르쳐야 할 것은 백성들에게 가르쳐야 하고 처음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에서부터 단추를 잘 끼워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내가 기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식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서되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 참으로 귀한 생명의 양식 도안교회 양형주 목사님이 전해주셨습니다. 헤브론의 정치가 안정되어 가면서 다윗이 가장 먼저 계획한 일은 기리앗 여아림에 오랫동안 방치되다시피 했던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는 일이었습니다. 그는 이 일을 왕 혼자의 결정으로 하지 않고 온 회중을 모아 동의를 구합니다. 만일 너희가 좋게 여기고 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이 나라가 세워졌음이라고 생각한다면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또 이렇게도 백성들 앞에서 말하는 이 지도자의 영적 정체성과 수준 있는 리더십 앞에 감동하는 아침입니다. 궤를 소홀히 여겼던 지난 왕조의 허물은 곧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소홀히 여겼다는 의미이기도 하니까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들어오시는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도 임하시기를 바라며 개인 기도의 시간 가질게요.

아멘. 법궤의 회복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서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재금 등 온갖 악기를 동원하며 힘을 다하여 찬양한 온 이스라엘처럼 오늘 우리도 우리를 회복시키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행복하시면 좋겠습니다. 9월 22일 화요일에 FEBC 아침을 여는 예배 제장 남지구 예배인도 이영순이었습니다. 예배자 여러분, 오늘도 말씀으로 마음을 새롭게 하시며 샬롬.

0: 국동제일교회 김대일 목사님의 말씀입니다.
1: 우리 모두가 다 아는 진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인간은 모두 다 죽는다라는 것이죠. 혹시 이 사실을 모르는 분 계시나요? 우리 모두는 다 죽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간다라는 표현을 하지만 사실 죽어간다라는 표현이 더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어제보다 오늘이 사실 죽음이라는 문턱에 하루 더 가까이 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매일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죽음과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죽음과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지금이 100세 시대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렇게 많지 않죠. 성경은 우리의 연수를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도 세월이 얼마나 빨리 가는지 이 날아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영어 표현 중에 time flies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시간이 참 빠르네요라는 표현인데요. 직역하면은 시간이 날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죽고 난 다음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아마 죽으면 끝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또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가장 권위 있는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죽음 이후에 세계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천국과 지옥입니다. 여러분은 죽음 이후 어디로 가고 싶습니까? 천국과 지옥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천국과 지옥 중 어디 가고 싶냐라고 물어보면 지옥 가고 싶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지옥을 믿지 않는 사람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 곳인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알기 때문이죠. 그러면 어떻게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이 땅에서 착하게 살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혹시 미국 갔다 오신 분들이 계실 텐데요. 미국에 도착하면 입국심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굉장히 까다롭게 하는데요. 입국심사에서 보는 것이 딱 한 가지입니다. 바로 비자죠. 미국 비자. 비자가 없으면 내가 아무리 착하게 살았어도 또 얼굴이 잘생겨도 또 심지어는 유명해도 돈이 많아도 절대 입국할 수가 없습니다. 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천국문 앞에서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이 딱 하나가 있는데요.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착하게 살았어도 아무리 유명했어도 돈이 많았어도 믿음이 없이는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자, 그럼 어떤 믿음이 필요할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 필요한 믿음은 바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 2000년 전 이 땅에 오셨습니다. 놀라운 것은 역사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나뉘어진다라는 것이죠. BC와 AD, Before Christ, 예수님이 오시기 전과 아노 도미니, 예수님이 오신 이후, 그래서 역사의 중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가?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 오셨는데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2000년 전 당시 가장 흉악한 죄인을 죽이는 사형 방법이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시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라고 이야기하는데 예수님께서 나무에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사건을 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Good news, 좋은 소식, 복된 소식이라는 것이죠. 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사건이 좋은 소식이 되는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을 내가 믿으면 구원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목격한 수많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복음을 전하다가 생명을 바쳤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 2000년이 흘러오면서 전 세계로 전해지게 되었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전해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믿고 영접하시면 구원이 여러분에게 임합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시편 42편 2절 말씀입니다. 방송가족 여러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지요. 내 영혼의 삐삐치니 윤재희입니다. 목마르고 갈증이 날 때 다른 곳을 바라보지 않고 생수의 강이신 주님만 바라보고 달려가길 원합니다. 주님을 만남으로 우리 안에 생수의 샘이 솟아 넘치길 간절히 소망하며 내 영혼의 삐삐치니 시작합니다.

주 날개 민 내가 편안히 쉬네. 오늘 첫 찬양으로 함께 불렀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사람과 자연이 함께 행복을 추구하는 새로운 세상 더 헤븐 리조트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찬양과 은혜로운 말씀으로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을 만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찬양 또 나누고 싶은 이야기 있는 분들 가운데 문자메시지 가능하신 분들 50원 100원의 정보용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이어드리는 찬양입니다. 내게로 오라.

0: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내용은 해피빛이니 함께하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은혜받습니다. 임마누엘 성결교회 이성훈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합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살다 보면 숫자 앞에서 마음이 무너질 때가 종종 있습니다. 통장에 남은 돈을 보고, 병원 검사 결과를 보고, 회사 규모를 보며 또 내 능력을 바라보면서 이번에는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먼저 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부터인가 가능성을 숫자로 계산하는데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계산법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일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기드온이 미디안과 맞서 싸우기 위해서 군사를 모았지요. 이스라엘 군사는 3만 2천 명이었고 미디안 연합군은 13만 5천 명이었습니다. 4배가 넘는 병력 앞에서 사람의 눈으로 보면 이미 승부는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뜻밖의 명령을 내리셨는데 두려워하는 사람은 모두 집으로 돌아가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명령이 우리의 상식으로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기드온의 군대는 변변한 병기 하나 없이 모인 사람들이었고 미디안 진영은 낙타 발굽 소리만으로도 상대를 압도할 만큼 그 위세가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무려 2만 2천 명을 돌려보내셨습니다. 남은 사람은 겨우 만 명이었는데 이번에도 하나님은 9,700명을 돌려보내시고 300명만 남기시는 게 아니겠습니까? 한 사람이라도 더 필요한 때에 하나님께서는 왜 그 많은 군사들을 돌려보내셨을까요? 하나님의 관심은 군사의 숫자에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우리가 잘 싸워 이겼다라고 말하기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싸워주셨다라고 고백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승리 자체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그 승리를 이루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에게는 돈도 필요합니다. 함께하는 사람도 필요하고 우리가 가진 능력도 소중합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우리의 궁극적인 의지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의지는 환경이나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숫자나 조건을 의지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너무 자주 눈앞의 조건을 바라보다가 정작 바라보아야 할 하나님을 놓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가 의지하던 조건을 내려놓게 하시고 그 자리에 믿음을 세우십니다. 우리의 시선이 사람이나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하나님께서 기드온의 군사를 줄이셨던 것과 같은 시간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내 힘을 내려놓게 하시고 내 계산을 내려놓게 하시고 내 자랑까지 내려놓게 하시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시는 시간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만을 붙들도록 우리의 시선을 돌이키는 시간이지요. 신앙생활에서 가장 어려운 싸움이 있다면 세상과의 싸움보다 내가 주인이 되고자 하는 내 마음과의 싸움입니다. 우리는 입술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결정적인 순간에는 내 경험과 계산을 더 신뢰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순간 우리의 인생은 모래 위가 아니라 반석 위에 세워지게 됩니다. 오늘도 혹시 내 앞에 현실이 너무 커 보이시나요? 내 손에 남은 것이 너무 적어 보이십니까? 그렇다면 기도원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적은 숫자로도 충분히 일하시는 분입니다. 오늘도 우리 삶의 주인이 내 계산이 아니라 하나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도 다윗처럼 이렇게 고백할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말입니다. 오늘도 우리 삶의 주인이 내 계산이 아니라 하나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도 다윗처럼 다시 한번 하나님은 정말 부족함이 없으신 분입니다 라는 고백으로 살게 되는 믿음을 가지고

0: 살게 될줄믿습니다
1: 지금까지임마누엘성결교회이성훈목사님의말씀으로함께하셨습니다이어드리는찬양입니다내가주인삼은

잠언 28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나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곧 넘어지리라. 아멘. 시련 가운데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더욱 주님을 의지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단련시켜 주시고 끝까지 인내하며 버티는 믿음의 사람이 되길 소망하며 내용은 햇빛빛이니 오늘 마지막 찬양입니다. 바다에 놀이 치는 때 함께 찬양하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여러분 만나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윤재희였고요. 이 프로그램은 사람과 자연이 함께 행복을 추구하는 새로운 세상 더 헤븐 리조트와 함께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십시오.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FEBC 재난안전 캠페인 우리의 안전 우리가 지킵시다. 어떻게 하면 가스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가스보일러 사용에 따른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에 주의해야 합니다. 가스보일러에서 가스가 연소될 때 일산화탄소가 발생하는데 환기가 잘 되지 않으면 실내로 역류돼 중독 사고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배기통을 수시로 점검하고 사용 시에는 환기를 철저히 하며 가스 공급자에게 정기적인 점검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휴대용 가스레인지 사용에 따른 부탄캔 폭발 사고에 주의해야 합니다. 가스레인지 화구보다 큰 조리기구 사용은 금하고 부탄캔이 가열되는 일이 없도록 하며 서늘한 곳에 보관합니다. 가급적 실내 사용도 자제하되 사용 시에는 환기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FEBC 재난안전 캠페인 우리의 안전 우리가 지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말씀 365일 조미정입니다. 하루의 시작을 말씀과 함께 여는 말씀 365일. 오늘도 진리의 말씀을 통해 복되고 형통한 하루 되기 바랍니다. 오늘은 구약성경 사무엘하 20장 14절 말씀부터 봉독해드립니다. 세바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다녀서 아벨과 벳마아가와 베림 온 땅에 이르니 그 무리도 다 모여 그를 따르더라. 이에 그들이 벳마아가 아벨로 가서 세바를 애우고 그 성읍을 향한 지역 언덕 위에 토성을 쌓고 요압과 함께한 모든 백성이 성벽을 쳐서 헐고자 하더니 그 성읍에서 지혜로운 여인 한 사람이 외쳐 이르되 들을지어다 들을지어다. 청하건대 너희는 요압에게 이르기를 이리로 가까이 오라. 내가 네게 말하려 하노라 한다 하라. 요압이 그 여인에게 가까이 가니 여인이 이르되 당신이 요압이니까 하니 대답하되 그러하다 하니라.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하니 대답하되 내가 들으리라 하니라. 여인이 말하여 이르되 옛사람들이 흔히 말하기를 아벨에게 가서 물을 것이라 하고 그 일을 끝내었나이다. 나는 이스라엘의 화평하고 충성된 자 중 하나이거늘 당신이 이스라엘 가운데 어머니 같은 성을 멸하고자 하시는도다. 어찌하여 당신이 여호와의 기업을 삼키고자 하시나이까 하니 요압이 대답하여 이르되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않고 그렇지 아니하다. 삼키거나 멸하거나 하려 함이 아니니 그 일이 그러한 것이 아니니라. 에브라임 산지 사람 비그리 아들 그의 이름을 세바라 하는 자가 손을 들어 왕 다윗을 대적하였나니 너희가 그만 내주면 내가 이 성벽에서 떠나가리라 하니라. 여인이 요압에게 이르되 그의 머리를 성벽에서 당신에게 내어 던지리이다 하고, 이에 여인이 그의 지혜를 가지고 모든 백성에게 나아가매 그들이 비그리의 아들 세바의 머리를 베어 요압에게 던진지라. 이에 요압이 나팔을 불매 무리가 흩어져 성읍에서 물러나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고, 요압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왕에게 나아가니라.

요압은 이스라엘 온 군대의 지휘관이 되고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그렛사람과 블렛사람의 지휘관이 되고 아도람은 감역관이 되고 아힐루스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 되고 스와는 서기관이 되고 사독과 아비아달은 제사장이 되고 야일 사람 이라는 다윗의 대신이 되니라.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그들은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그들에게 맹세하였거늘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더라. 이에 왕이 기브온 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물으니라. 다윗이 그들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하니, 기브온 사람이 그에게 대답하되, 사울과 그의 집과 우리 사이의 문제는 은금에 있지 아니하오며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사람을 죽이는 문제도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너희가 말하는 대로 시행하리라. 그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를 학살하였고 또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영토 내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해한 사람의 자손 일곱 사람을 우리에게 내주소서. 여호와께서 택하신 사울의 고을 기브아에서 우리가 그들을 여호와 앞에서 목매어 달겠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내가 내주리라 하니라.

주님과 이 아침을. 주 안에서 평안하십니까? 공부영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주 듣는 말 중에 힘을 빼라는 말이 있어요. 특히 운동을 배울 때 가장 많이 듣는 말이 힘을 빼라는 말입니다. 손목에 힘을 빼라 하고 어깨에 힘을 빼라고 하죠.

힘을 빼야 제대로 운동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찬양을 할 때도 목에 너무 힘을 주면 음이 제대로 안 나오니 목에서 힘을 빼라는 얘기를 들어요. 힘을 뺄 때 더 아름다운 소리를 낼 수가 있습니다. 운전을 배울 때도 긴장할수록 팔에 힘이 들어가요. 그러면 운전 강사가 이렇게 말하죠. 팔에 힘을 빼세요라고요. 자동차가 모래사장에 빠졌을 때 속도를 올리면 더 빠져듭니다. 힘을 받으면 올라갈 것 같지만 오히려 힘을 줄수록 더 깊숙이 빠져들어요. 이때는 타이어의 바람을 살짝 빼야 한다는군요. 몸에 힘을 빼야 잘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에도 힘을 빼야 할 때가 있어요. 내 고집에 힘을 뺄 때 새 힘을 얻습니다. 내 주장에 힘을 뺄 때 새로운 세상이 열리죠. 힘이 있어도 능력이 있어도 모든 것을 다 할 수는 없습니다. 나를 비울 때 채워지고 나를 버려야 비로소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오늘은 나의 생각들을 다 빼고 비울 때 주님의 것으로 채워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는 그런 하루가 되십시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오늘 준비된 첫 곡입니다. 내가 참 의지하는 예수 안양 시립합창단입니다.

0: 라디오 큐티.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라디오 큐티는 나침반 출판사가 발행한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 경건 생활 365일 새일을 행하리라와 함께합니다.
1: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빌립보서 2장 14절 말씀입니다. 성장을 위한 지혜로운 갈등. 오늘의 큐티 제목입니다. 미국 와튼스쿨의 조직심리학 전문가 그랜트 교수에 따르면 사람 사이의 갈등은 결코 피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사람은 자기가 듣고 싶어하는 것만 듣습니다. 둘째, 자신의 결정을 다른 사람이 통제하는 압박감에 저항하기 때문입니다. 설령 아무리 도움이 되는 조언을 듣는다 해도 그대로 행동하는 순간 내 결정이 아닌 다른 사람의 결정에 따르는 것 같기 때문에 갈등은 당연히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갈등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올바로 다루는 것입니다. 다음은 그랜트 교수가 말한 갈등을 창조적으로 다루는 세 가지 생각입니다. 첫째, 갈등은 문제를 예방할 수 있도록 건설적인 작용을 한다. 둘째, 자기 의견에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을 통해 더 많이 배울 수 있다. 셋째, 동의하기 싫으면 동의하지 않아도 된다. 무조건적인 갈등을 일으키는 것도 문제지.

문제지만 갈등이 싫어 주장을 숨기는 것도 문제입니다. 갈등을 지혜롭게 다룰 때 두려운 감정이 사라지고 건설적인 방법이 생겨납니다. 주님이 서로의 의견의 단점을 보완하고 장점을 강화할 좋은 아이디어를 주실 것입니다. 필요한 갈등을 회피하지 말고 서로 간에 존중하는 마음과 주님이 주신 지혜로 갈등을 통해 스스로를 더욱 성장시켜 나가십시오. 복되고 형통합니다. 아멘. 주님, 갈등이 생길 때는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과 주님이 주신 지혜로 해결하게 하소서. 내게 발생한 필요한 갈등을 회피하지 말고 기도하며 지혜롭게 해결합시다. 묵상하시면서 각자의 영적 일지를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라디오 큐티 낭독의 장대진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하는 라디오 큐티는 유튜브 영상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분에게는 전도용으로, 믿음의 가족들에게는 풍성한 하루를 선물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샵 1069, 우물정 1069, 50원의 유료 문자로 큐티라고 보내주시면 라디오 큐티 유튜브 영상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박신화 콰이어의 찬양으로 구주 예수 의지함이 함께 들어봤습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이어지는 곡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나무엔이 노래합니다. 이 찬양 함께 부르시면서 오늘 준비한 주님과 이 아침을 순서는 여기서 접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0: 아름다운 찬양과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극동방송입니다.
1: 감추인 보화. 감추인 보화 매주 시간에는 여천제일교회 김동식 목사님의 말씀을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로마서 1장 13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나의 VIP는 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2: 지난 금요 기도의 설교를 시작을 하면서 간증의 세 가지 요소를 설명을 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9장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또 이방인의 사도가 되고 또 1차, 2차, 3차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예루살렘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가, 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는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세 가지 요소를 가지고 간증을 합니다. 또 사도행전 26장에서도 한 번 더 하게 됩니다. 간증의 세 가지 요소는 먼저는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는가 해서 바울은 나는 유대인입니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입니다. 나는 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나는 가말리엘 문화에서 최고의 율법을 배웠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가 중요하죠. 나는 이 도를 따르는 사람들, 나는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뒀습니다. 심지어는 그들을 죽이는 일에도 앞장을 섰습니다. 여기까지가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구원자로 만나기 전까지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때는 성경을 주로 사울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과정이 있습니다. 다메섹으로 가던 도중이었습니다. 다메섹으로 가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다메섹에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다는 첩보를 입수한 겁니다. 그 정보를 듣고 대제사장에게 공문을 받았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체포영장입니다. 살기가 등등했습니다. 가다가 하늘로부터 큰 빛이 둘러 비쳤습니다. 소리가 들려옵니다. 사울아, 사울아,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우리가 보통 예수님을 만나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처음 들었을 때, 아니면 교회에 왔었을 때, 예배든 말씀이든 찬양이든 기도든 강력하게, 드라마틱하게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는 뜨거운 체험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통계적으로 보면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는 경우는 흔치는 않습니다. 대부분은 교회 처음 왔었을 때 낯섭니다. 뭐 설교를 해도 잘 귀에 안 들리고, 왜냐하면 그동안 살아온 언어와 교회에서 쓰는 언어가 상당히 다릅니다. 그러다가 또 교회를 또 쉬기도 하고 나오기도 하고, 어느 날 참 놀라운 일이 생기는 거죠. 나도 모르게 예수님이 믿어졌다는 겁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마음을 여러 번 기억도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와셔서, 아,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이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이 믿어지는 그 믿음이 쑥 들어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은 이렇게 예수님을 보슬비처럼, 가랑비처럼 교회 다니다 보니까 보슬비 옷이 젖는 것처럼 어느 날 내가 예수님한테 젖어 있게 되었습니다. 대부분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났던 뜨거운 체험이 있어서 언제 어디서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이런 간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급작스럽게 특별한 드라마틱한 체험을 했든 점진적으로 서서히 예수님을 만났든, 중요한 건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너는 내 증인이 되리라, 다른 데에서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이방인의 사도가 되리라. 10여 년 넘게 하나님의 손 안에서 선교사로 빚어진 사울입니다. 이제 안디옥 교회에 파송을 받고, 1차 때는 바나바와 여러 선교팀들과 함께 선교를 다녔습니다. 또 2차, 3차 그렇게 마치고 예루살렘에 갔다가 거기에서 체포되고 로마에 가는 것까지가 사도행전의 내용입니다. 바울은 중간중간에, 예전에는 14권이라고 그리고 지금은 13권의 바울 서신을 썼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로마서입니다. 로마서는 바울이 개척한 교회는 아닙니다. 로마 교회에 가보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로마 교회는 교회의 중심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로마가 정치, 경제, 사회 모든 것의 중심지였다면 로마 교회도 어느덧 예루살렘 교회를 넘어서, 안디옥 교회를 넘어서 교회의 중심적인 그런 일을 이제 막 하고 있는 그런 때였습니다. 많은 이목들이 로마 교회에 쏠려 있었습니다. 로마 교회에 가고 싶었지만 길이 종종 막혔습니다. 그래서 편지를 먼저 쓰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오늘 본문 속에서 나는 여러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할 수만 있다면 복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이미 로마 교회 예수 잘 믿고 복음의 기쁨, 복음의 감격이 있었던 사람들에게 바울은 편지를 쓰면서 나는 여러분들에게 할 수만 있다면 복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저 오늘 1장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들어서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이 말을 뒤집어 보면 바울 주변에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로마 교회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세계적으로 유명한 교회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 교회에 다니면서 그 로마 교회 성도들 중에도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합니다. 할 수만 있다면 복음을 더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우리도 한때는 주님의 VIP였습니다. VIP는 Very Important Person이라고 해서 매우 중요한 존재, 매우 중요한 인물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1885년 4월 5일 주일 아침에 인천 제물포항에 언더우드하고 벤슬레 선교사가 복음을 들고 입국을 했습니다. 그 전에 중국으로 갔던 여러 사람들에 의해서 예수를 만나고 복음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세계 선교 역사하고 좀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선교사들이 들어오기 이전에 중국에서 복음을 경험했던 여러 사람들이 성경을 쪽복음으로 번역해서 국내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이제 공식적인 선교 활동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구한말입니다. 1885년이면 나라의 운명이 점점점 꺼져가는 시국입니다. 조선 고요한 아침에 이 나라에 일제의 침략이 점점점 본격화되는 시기였습니다. 오랜 세월, 약 500년 이상을 철저한 신분제 속에서 살았습니다.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신분의 벽을 뛰어넘지 못하는 그런 한계 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중, 삼중고를 겪고 있었던 조선의 서민들은 그 하늘 아픔을 술로 달래던 시절이었습니다. 선교사들은 그것을 보면서 조선의 사람들에게 정신을 살리자 학교를 지었습니다. 조선의 백성들의 육체적인 질고를 고쳐주자 병원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나서 조선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자 교회를 세웠습니다. 교회는 시대를 앞서갔습니다. 일제 강점기 때도 3.1운동에 그 전체 기독교의 인군이 아주 소수였을 때도 3.1운동 33인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반절 정도나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시대를 앞서가는 선구자였고 선각자였습니다. 해방을 맞이하고 1960년대, 70년대 교회는 항상 세상보다 앞서갔습니다. 교회 문화도 앞서갔었습니다. 교회가 하면 세상이 따라오던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교회가 세상은 하지 않을 때 복지라고 하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역할도 감당을 했었습니다. 교회가 사회에 신뢰를 주었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대한민국에 참 많은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교회 다니는 것이 자부심이었고 긍지가 될 때가 있었습니다. 70년대, 80년대, 90년대 폭발적인 부흥의 시기가 있었습니다. 2000년대 들어오고 장국교회가 정체되고 어느 순간부터 쇠퇴기를 겪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습니다. 최근에 어느 자료를 보니까 미국은 교회가 약 32만 개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많게 잡으면 요즘 6만, 보통 5만 개를 말합니다. 1000만 성도, 1200만 성도, 10만 교회를 말하던 것이 엊그저께가 어떤데 한국교회 지금 쇠퇴를 우리 시대에 보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대한예수교 장로의 통합측입니다. 그래서 크게 통합측이 있고 합동측이 있어서 장자교단이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장자교단, 장로교회

양대 산맥 통합 측 합동 측 이렇게 표현을 썼습니다. 우리도 2010년 정도만 해도 통합 측이 300만을 말했습니다. 최근에 이번에 기독 공보를 보니까 참 우울한 소식이죠. 우리 통합 측이 약 9,500개 교회인데 10년 사이에 59만 명이 줄은 겁니다. 이것을 풀어보면 약 600명 모이는 교회가 최근 10년 사이에 100여 개가 사라진 거죠. 교회도 세상과 마찬가지로 지금 축소 사회로 이미 진입을 해버렸습니다. 성장을 말하기보다는 현상 유지, 이것도 쉽지 않고 계속해서 지금 축소 사회로 진입이 되고 있는 거죠. 밖에서 교회를 바라보는 시간도 따뜻하지만은 않습니다. 굉장히 차가운 시선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로마 교회는 당시 세상의 중심에 있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예수 믿으면 감옥도 가고 예수 믿는다는 것을 나타내면 여러 가지 불편한 불이익을 받던 시대입니다.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면서도 로마 교회 성도들이 한편에서는 자부심도 가졌지만 한편에서는 부끄러워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드러내는 것을 어색게 하고 감추는 정도가 아니고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이렇게 쇠퇴하다 보니까 교회 다니는 것을 감추는 정도가 아니고 부끄러워하는 분들도 생긴 겁니다. 더 심각한 것은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이 점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직장에서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쉽게 말하지 못합니다. 물론 직장에서도 선교회도 하고 나는 여천제일교회를 섬기는 누구누구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지만 전체적인 흐름은 로마교회에 있었던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에 있었던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모습들이 한국교회 속에서도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때 우리가 마가복음 8장 38절에서 주님의 말씀을 주님의 음성을 같이 듣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죄 많은 시대입니다. 음란한 시대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나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부끄러워하면 인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을 부끄러워하면 이 다음에 예수님도 그 사람을 영광 가운데 누군가는 칭찬하시겠지만 부끄러워할 사람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으십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내가 달려갈 길입니다. 지금까지도 달려왔습니다. 한국교회도 복음을 들고 달려온 수많은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한국교회 복음의 뿌리가 내렸고 복음의 싹이 나고 복음의 꽃이 피고 열매가 맺었습니다. 다시금 잘 달려왔고 또 주 예수께 받은 사명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면은 바울은 부끄러워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 곳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니라. 목숨을 걸고 생명을 바쳐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바울 사도의 모습을 보고 있는 겁니다. 복음, 우리나라 말로 그대로 해석을 해보면 복된 소식입니다. 굿 뉴스입니다. 우리는 좋은 소식을 기다리는 거죠. 이 경제가 어려운 이때에 60여 년 호황을 누렸던 여수 국가 산단입니다. 저 거대한 제가 댐이라는 표현을 가끔 씁니다. 그곳에
축복의 물줄기가 있었을 때 그 물줄기가

여수 시내를 흘렀습니다. 또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로 수출하면서 이 지역사회와 대한민국의 참 축복의 젖줄기가 되었습니다. 시대적인 상황이 변화되면서 저 거대한 댐이 감축하게 되고 감산하게 되고 그러면서 여러 또 근로자들이 여수를 떠날 수밖에 없는 안타까움이 있는 겁니다. 이 어려운 때에 취업문이 자꾸 열려야 되는데 취업문도 점점점 어려워지는 상황입니다. 산단이 가물어지니까 여수 전체가 지금 가물어지는 거고요. 또 그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여수에 들려오는 복음은 산단에 하나님 새로운 길이 열려지는 거죠. 산단이 없었을 때 하나님이 이 땅에 이 순교의 피가 흐르는 이 땅에 국가 정책을 결정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산단이 세워지게 한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다시 한번 이 여수 속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의 기도가 하늘문을 열어주게 해주시고 산단에 새로운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 모두가 바라는 복음인 거죠. 복된 소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누구나 복된 소식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입시생들은 합격에 대학교라고 하는 그곳에 합격이라고 하는 글자가 뜨는 겁니다. 여러 시험들을 앞두고 있다면 발표할 때 합격 소식이 들려오는 거죠. 취업 소식입니다. 결혼. 우리는 여러 가지 복된 소식들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물질 문제가 있었을 때 물질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이번에 검사를 했더니 완치되었다고 합니다. 이번에 검사를 했더니 결과가 좋게 나왔습니다. 질병 속에 있는 모든 분들이 기다리는 복된 소식입니다. 그러면 나라를 초월하고 인종을 초월하고 이땅 모든 사람들에게 들려야 될 복된 소식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습니다.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누구든지입니다. 그를 믿는 자마다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습니다. 지옥 가지 않습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모든 사람들은 다 죽음 이후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내 존재가 사라지는 건 아닐까? 근데 하나님은 이 땅도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어 놓으셨다면 영원히 살아야 될 천국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이 아름다운 것인 거죠. 더 이상 늙는 것도 없고 슬픔도 고통도 없는 겁니다. 사망도 없는 것이죠. 영원한 생명, 영원한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영생, 복락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곳에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한때 나라에 대한 차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강대국들이 약소국들을 얼마나 억압했는지 모릅니다. 제국주의 시대 때는 강한 군대를 통해서 쳐들어가서 재산도 생명도 빼앗고 노예부리도 됐습니다. 피부색이 다르다고 해서 어마어마한 차별도 있었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존중하지 않는 그런 시대 속에 있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를 믿는 자마다, 그를 믿는 자마다,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가장 복된 소식은 예수님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그래서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소식이 모든 인류에게 남녀노소 빈부 귀촌을 막면하고 피부색을 초월해서 들려야 될 복음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는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복음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자, 우리가 왜 예수님을 바라봐야 될까요? 예수님을 둘째 아담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첫사람 아담 범죄합니다. 죄는 수치를 가져옵니다. 죄는 부끄러움을 가져옵니다. 죄는 하나님의 낯을 피하게 합니다. 죄는 아담과 그의 후손들이 지어

없습니다. 늘 수치심 속에, 죄책감 속에, 부끄러움 속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우리가 겪어야 될 부끄러움을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대신 겪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부끄러움이 예수님께로 전가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의가 우리에게 내려온 겁니다. 우리에게 있었던 수치, 우리에게 있었던 부끄러움은 예수님께로 가고 예수님이 담당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은 개의치 않으셨습니다. 예수님 속에 있었던 구원의 길이 우리에게 열린 겁니다. 예수님에게 있었던 천국의 길이 우리에게 열린 겁니다. 예수님 속에 있었던 영생의 길이 우리에게 열린 겁니다. 우리에게 있는 죄는 예수님께로 가고 예수님께 있었던 하나님의 의가 우리 속에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왜 그렇게 주님이 하셨냐면 우리가 주님에게 VIP였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우리는 주님에게 참으로 아주 중요한 존재였습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영혼이었을 때도 우리는 주님에게 VIP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 믿은 우리에게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거죠. 그래서 VIP가 어떻게 주님 앞에 바뀌어졌을까요? 우리가 한때는 주님의 VIP였는데 지금은 주님에게 뭐가 되었을까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VVIP. 아, V가 하나 더 들어온 거잖아요. 이제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님에게 VVIP이십니다. 아, 그냥 저는 그냥 VIP만 하겠습니다. 이런 거 아니잖아요. 예, 우리에게는 한때 주님에게 VIP였었는데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된 우리는 주님에게 VVIP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디모데 후서 2장 15절에서는 또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습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이제 우리는 VVIP에 걸맞는 신분과 수준이 있어야 되는 거죠.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하나님 앞에 늘 서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들과의 관계, 물질과의 관계 잘 맺어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은 가정생활도 잘해야 되는 거예요. 가정에 충실해야 되는 거예요. 직장생활도 잘하셔야 되는 거예요. 요즘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요즘 오늘도 보니까 막 성경통독 굉장히 많이 하시잖아요. 예. 앞으로도 당분간 더 할 거라고 얘기를 들었고요. 이제 내년에는 좀 교회 전체 차원에서 시간을 정해놓고 전체 성경 읽기 물결을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혹시 이제 지금 하고 있는 분들은 그대로 가면 되시고 내년에는 공지를 한번 하겠습니다. 그러면 더 많은 분들이 성경을 교회가 함께 읽을 때 읽게 될 텐데요. 자, 한번 여쭤봅니다. 아, 교회에서 성경 읽기 하니까 근무 시간에 성경을 읽으면 되나요, 안 되나요? 이게 또 직원의 입장과 또 관리자 입장이 다를 수 있어요. 사장님과 직원의 입장이 다를 수 있어요. 직원의 입장에서 근무 시간에 회사에서 성경 펴놓고 읽어도 된다. 그러면 좀 곤란하죠. 예, 곤란하죠. 예. 근무 시간에 성실하셔야 됩니다. 최선을 다해서 회사를 위해서, 직장을 위해서 일을 하셔야 되는 거죠.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나 때문에 회사가 복받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사장님이 볼 때 당신은 우리 회사의 복돌이고 복순이고, 예. 죄송합니다. 표현을 다시 하겠습니다. 당신은 우리 회사의 복의 통로입니다. 우리 회사가 요즘 어려웠을 때 왜 이렇게 잘 되나 했더니 당신이 마치 우리 회사의 요셉과 같은 존재입니다. 회사의 사장인 나 때문에도 하나님이 복을 주셨지만 당신 때문에 하나님이 회사에 복을 주셨습니다. 당신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았습니다. 이런 은혜가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가정생활 충실하셔야 되는 거고요. 직장생활 충실하셔야 되는 거고요. 교회생활 성실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러려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있어야 되는 거죠. 이런 조화를 이루는 것, 균형을 이루는 것, 이것이 부끄러움 당하지 않는 주의 일꾼들입니다. 이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자, 둘째로 지금 나의 VIP는 누구인가? 우리 교회의 VIP는 누구인가?
우리는 부인

0: VIP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 VIP는 누가 돼야 될까요? 어떤 분들은 이제 자, 담임 목사가 VIP일까요?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의 항존직들일까요? 아닙니다. 이미 VVIP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어떤 힘있어 보이는 누군가, 유력한 누군가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의 VIP는 아직 믿지 않는 영혼들입니다. 주님의 입장에서 보면 잃어버린 영혼들입니다. 자,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지만 해야만 그래도 우리가 한 번 더 기도할 수 있고 해야만 한 번이라도 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죠. 11월 20일 참 날짜도 좋죠. 112가 되지 않습니까? 오늘 선포식 안 합니다. 이제 그냥 오늘은 선포식보다는 용지를 보시면서 우리 담당 교육자가 두 가지 안을 줬어요. 하나는 목사님 예전처럼 이거 성경 앞에 작은 건 넣고 이름 적고 기도하고 찾아가고 11월 22일 날 VIP 초대 때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가 뒤에 있고요. 또 하나는 로비에 색지로 크게 만들었습니다. A4를 해가지고. 무슨 뜻이냐면 굉장히 색다른 아이디어였어요. 이거 집에 가져가셔가지고 잘 보이는 곳에 한번 붙여놔 주세요. 현관에 붙여놓으면 제일 좋겠죠. 그래서 들어오고 나가면서 VIP 작정해 주시고, 하나님 이 영혼이 지금은 주님 앞에 VIP인데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주님의 VVIP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은혜감 우리 여천제일교회 믿음의 가족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도 한때 주님의 VIP였는데 예수 믿고 구원받아 주님의 VVIP가 되게 하셨습니다. 여전히 주님의 VIP, 우리가 VIP로 품고 기도하고 찾아가고 만나고 그래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우리 여천제일교회에 늘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 감추인 보화, 지금까지 여천제일교회 김동식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이 방송 들으시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거나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61-684-1991번, 061-684-1991 여천제일교회로 전화하시거나 지역번호 061-659-3800번 전남 동부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감추인 보화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0: 새벽 시장을 여는 상인의 손끝에서 아이들의 웃음소리에서 청년들의 도전에서 순천의 내일은 시작됩니다. 생태가 지켜온 도시 위에 대한민국을 지키는 방위산업과 첨단산업으로 새로운 미래산업을 키워갑니다. 시민과 함께 성장하는 도시 대한민국 미래경제도시 순천. 이 캠페인은 시민주권시대 소통하는 열린 순천 순천시가 함께합니다.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복음 70년, 은혜 70년, 201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나의 사랑, 나의 조국, 나라를 위한 기도. 전주 전성교회 윤인선 목사님입니다.
1: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수많은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 민족을 지켜주시고 오늘의 대한민국으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반도체와 조선, 국방과 문화예술 등 여러 분야에서 세계가 주목하는 나라로 세워주셨사오니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자랑을 넘어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그러나 여전히 세대와 이념, 남과 북, 동과 서로 갈라진 이 민족을 치유하시고 하나 되게 하옵소서. 한국 교회가 먼저 회개하며 서로를 품게 하시고 다음 세대가 복음 위에 굳게 서서 믿음으로 이 시대를 살아가게 하옵소서. 다시 한번 이 땅이 복음으로 물들고 세계를 복음으로 섬기는 대한민국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분 찬송 아름다운 하늘과 바다, 커피와 빵이 어우러져 휴식과 회복이 있는 곳 여수 파란시 베이커리 카페가 함께합니다.

1분 찬송. 아름다운 하늘과 바다, 커피와 빵이 어우러져 휴식과 회복이 있는 곳, 여수 파란시 베이커리 카페가 함께했습니다.

2016년 9월 22일 화요일 좋은 아침입니다. 송옥석입니다. 마음에 깊은 흉터가 남는 계절이 있다고 합니다. 그 답변을 들으니까 좀 씁쓸했는데요. 마음에 깊은 흉터가 남는 계절, 그것은 바로 명절이 있는 계절이라네요. 명절에 오랜만에 만나서 가족에게 사랑의 표현을 좀 하고 싶은데 이 표현은 입안에서 맴돌고요. 그냥 무심하게 던진 한마디가 누군가에게 흉터를 남기기 쉽다란 그런 말입니다. 잠언 25장 11절의 말씀처럼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란 말이 있죠. 추석 명절 10만원짜리 최고급 사과와는 비교가 안 되는 금사과가 있다는 것이겠죠. 바로 경우에 합당한 말. 그런데요, 이 히브리어로 경우에 합당하다 이 표현이 참 귀하게 다가오더라고요. 경우에 합당하다, 적절한 때 그 상황에 딱 들어맞는 그 순간, 바로 카이로스의 시간을 의미한대요. 그래서 상대방의 상황을 깊이 공감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로 그 순간에 건네는 말이라는 것. 그러니까 똑같은 말이라도 때를 놓치면 상처가 될 때가 있는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장 필요한 순간에 전해지는 그 말 한마디가 한 영혼을 수렁에서 건져 올릴 수 있는 천국의 언어가 된다. 거창하고 복잡한 신학적인 언어가 천국의 소리를 만드는 게 아니죠. 많이 힘들었지. 수고했다. 잘했어. 늘 기도하고 있어. 네가 있어서 참 감사해. 이번 명절 우리의 사랑의 언어는 얼마나 미사여구를 많이 썼느냐가 아니라 그 안에 얼마나 진실한 사랑이 담겨 있는가. 그것에 따라 결정될 거예요. 누군가를 진정으로 사랑한다는 것은 그 사람에게 나를 증명하는 거창한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에게 쉼을 주는 따뜻한 말을 건네는 거라고 합니다. 자, 오늘 복된 아침, 어떤 말이 경우에 합당한 말일까요? 생각해보면서 성령님께 지혜를 구합시다. 지금 함께 찬양할 텐데요. 내가 매일 기쁘게, 은혜로운 찬양. 오늘 보이는 라디오 이 시간 생방송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보이는 라디오 함께 하시면서 은혜 받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필요한 사랑의 언어는 무엇일까요?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코치해 주실 거예요. 자, 내일부터 추석 명절을 아는데 왜 이렇게 내일부터 추석 명절 같죠? 내일은요 여러분, 정말 극동방송에서 추석 특집을 준비하는 명절 생방송을 진행합니다. 이해되시죠? 추석 특집 생방송이 내일 아침 7시부터 진행이 되는데 그래서 그런가 봐요. 이번 돌아오는 추석 명절에 서먹했던 관계에는 정이 넘치고 화목한 웃음꽃이 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누군가를 진정으로 사랑한다는 것, 그 사람에게 나 이런 사람이야 라고 나를 증명하는 거창한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쉼을 주는 그런 따뜻한 말을, 여백이 있는 말은 어떤 말일까? 그 천국의 언어는 어떤 것일까? 복잡한 신학적인 언어가 아니라 오늘 좋은 아침입니다. 이 아침 시간에도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그 사랑의 언어를 남겨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복된 아침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지금 보이는 라이트로 오셨는데요. 우리 정덕희 집사님, 그리고 이봉진, 조재희, 히아스토리, 이선아, 김정란, 진선아, 장미희, 박승한, 송지윤, 김상혜님 외에도 많은 분들이 이 아침 함께해주고 계십니다. 잘 들어오셨고요. 참 좋은 아침. 추석특집 생방송 내일 기대할게요 라고 하시는데 지금 감기 몸살로 육신의 아픔 속에 있기 때문에 극동방송을 들으며 치유받고 싶으시대요. 우리 조재희 권사님 힘내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자, 오늘 오프닝 말씀 공유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오프닝 말씀 이렇게 문자 보내시면 링크 주소를 보낼 수 있고요. 그리고 나만 읽고 끝나면 안 되잖아요. 많은 분들에게 이 링크를 좀 공유해 주시면 좋겠어요. 또 오늘 보이는 라디오 생방송에 이렇게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생방송에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죠? 자, 문자 메시지로 보라라고 두 글자 문자를 보내시면 링크 주소를 보내드리고요. 조금 전에 이렇게 영상 찬양도 함께 보면서 고백할 수 있고, 또 오늘 짱짱 성경 암송 백은실 사모님 그리고 우리 극동방송의 청취자 한 분도 함께 보면서 서로 격려하고 축복하고 우리 사랑의 언어를 선물하면 좋겠습니다. 보라라고요. 그 다음에 유튜브 상에서 좋은 아침입니다를 검색하시면 지금 쉽게 들어오실 수 있어요. 우리 김은화, 윤향순, 세마포, 신재근, 김명순, JC, 송카, 한복춘, 싱407, 배종주님 외에도, 고인혜님 외에도 우리 많은 분들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잘 들어오셨고요. 대단하십니다, 여러분. 어떤 말을 좀 해드려야 되나.

우리는 서로가 기도이고 꽃입니다. 예, 뭐 제가 잘하는 말인데, 아, 여러분 오늘 흉터가 남는 계절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사랑의 추억이 남는 그런 복된 명절을 우리가 오늘부터 미리미리 준비하면 좋겠습니다. 영상 찬양 같이 할 텐데요. Amazing Grace 박영희 권사님의 보이는 라디오 영상 찬양으로 함께 하시죠.

자, 오늘 복된 아침 찬양 한 곡 듣고요. 잠시 후에 보이는 라디오 백은실 사모님과 함께 짱짱 성경 암송을 진행해 볼 텐데요. 자, 오늘 이 아침에요. 여러분에게 광고 말씀을 드릴 거예요. 제가 선물을 드리고 싶은데 누구에게 선물을 드리느냐. 여러분, 극동방송이 이제 올해 70주년을 맞아서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10월 17일, 언제라고요? 10월 17일 토요일 그날 한양대학교를 빌렸습니다. 한양대학교에서 70주년 기념 홈커밍 데이를 하는데요. 오늘 아침 방송에서 제가 꼭 한번 좀 이분을 뵙고 싶다는 분이 있었어요. 누구냐? 바로 극동방송을 지금 듣고 계시는데 가장 오랫동안 들으신 분이 너무 궁금한 거예요. 이해되세요? 예전 아세아 방송 때부터 이 방송을 들으신 분도 있을 수 있고요. 저는 극동방송 들은 지 한 30년 됐습니다. 40년 됐습니다. 어떤 분은 50년 됐습니다.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그래서 오늘 아침 방송에 샵 1069번으로 여러분이 저 몇 년 됐습니다라고 이제 오래 좀 5년 됐다 이 정도는 네, 여러분 참여를 하셔도 네, 그렇게 모르겠어요. 저도. 그래서 오늘 우리 좋은 아침입니다. 이 방송을 이 아침 시간에 들으시는 분 중에 누군지 모르겠지만 내가 가장 오래 들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이 문자를 주시면 저는 상위 5등까지 1, 2, 3, 4, 5등까지 저희가 연어 선물 세트 명절 후에 들어가는데요. 연어 선물 세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자, 어떡해요? 1, 2, 3, 4, 5등을 드립니다. 내가 몇 년 됐다. 여러분 솔직하게 너무 또 이렇게 제가 실제 또 확인 전화 드리니까 아셨죠? 딱 이렇게 나 몇 년 됐다. 몇 년 동안 극동방송을 듣고 있다. 꼭 한번 계산 한번 해보시고 한번 표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한번 잘 취합해 볼게요. 어떻게 참여하냐고요? 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샵 1069번으로 지금 문자를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0: 짱짱 성경 암송. 매주 이 시간 짱짱 성경 암송 보이는 라디오에서 힘있게 말씀을 암송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사랑의 언어보다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의 언어,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이 마음이 정결하게 되고 또 마음이 정말 하나님과 함께 또 호흡하는 그런 마음을 저는 누리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의 멋진 또 도우미 우리 문희정 PD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할렐루야.
1: 할렐루야.
0: 우리 문희정 PD님은 네. 극동방송 이렇게 듣게 된 지는 몇 년 정도 된 것 같아요?
1: 횟수로 한 15년 되지 않았나 싶은데요.
0: 역사와 전통이 있네요.
1: 네. 저도 이제는 좀 낄 수 있을까요?
0: 낄 수 있다. 지금요. 문자가 왔는데요.
1: 네.
0: 2356 이게 제 눈에 보이는 대로요. 45년을 방송 청취했습니다. 45년. 이야. 지금 45년 자 계산을 해보면은
1: 네.
0: 88올림픽 때인가요? 아니군요. 9841님은 똑같아요. 저도 45년.
1: 야 이게 야, 기본 40년 이상은 되셔야 좀 승산이 있을 것 같습니다.
0: 현재 네. 지금까지 온 것 중에 가장 최고는 9565님. 55년. 네, 55년. 55년. 그 다음에 6358님은 35년. 첫 차를 1991년에 구입하고 그때부터 극동방송을 고정하며 듣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1: 할렐루야. 야. 정말 뼈가 굵으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0: 2819님 지금 눈에 띄었습니다. 예정 PD님 보이시죠?
1: 2819번님.
0: 자 지금 읽어주시죠.
1: 60년이 훨씬 넘었습니다.
0: 60년.
1: 이야. 아니 언제부터 들으신 거죠?
0: 그러니까요.
1: 1180.
0: 아 1188 때부터 들었다. 서울에.
1: 1188 때부터 들었습니다. 일대 전파 선교사 김미애 장로님이 틀어놓으셔서 온 식구가 듣게 됐고요. 2대 전파 선교사인 제가 라디오를 틀어놓아서 온 가족이 듣게 됐고 지금도 전파 선교사로 섬기고 있습니다.
0: 야, 응원합니다. 응원합니다. 여러분 아마 여러분의 이런 스토리가 있는데요. 오늘 제가 이걸 왜 조사했냐면 아마 놀라실 거예요. 네. 내일 추석 특집 방송에 가장 오래 청취하신 분이 너무 궁금한 거예요.
1: 저희도 궁금합니다. 네,
0: 궁금한
1: 너무
0: 거예요.
1: 너무 궁금해요.
0: 누구실까 도대체 이분은?
1: 네.
0: 자, 한번 저희가 이렇게 여론조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요. 지금은 뭐 여론조사 시간이 아니라 말씀을 암송하는 시간인데요. 얼른 오늘 보이는 라디오에서 우리 백은실 사모님 만나볼 텐데요. 말씀 심는 교회 우리 백 사모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줌 영상으로 목소리로 다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모님.
2: 안녕하세요.
1: 반갑습니다.
2: 반갑습니다.
0: 할렐루야. 사모님 한 주간 평안하셨어요?
2: 네, 한 주간 또 빛으로 살아내는 한 주간 평안하게 잘 지냈습니다.
0: 아멘입니다. 사모님, 우리 사모님은 우리 극동방송 이렇게 들으신 지는 얼마나 되신 것 같으셔요?
2: 한 22년 된 것 같아요. 근데 명함도 못 내밀 것 같습니다.
0: 22년.
1: 저는 뭐 신생합니다. 네.
0: 기본적으로 지금 이렇게 기네요 상당히 다들
1: 정말
0: 길어.
1: 오래되셨습니다. 네.
2: 그러면 육아와 예. 시작되었던 것 같아요.
0: 육아.
2: 첫 아이 태어나고 수유하고 이렇게 하는 무료한 시간들이 찬양 듣고 말씀 듣고 하면서 제 영혼이 소송되어지는 그런 은혜 시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0: 아 좋습니다. 아니 저희가 내일 그 추석 특집 생방송 주제가요. 이렇게 복음 70년 은혜 70년.
1: 70년.
0: 네, 이렇게 좀 제가 주제를 잡아.

0: 하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부터 좀 이렇게 빌드업을 하고 있다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내일 추석 특집 또 전국 네. 생방송에서도 여러분 기대해 주시면 좋고 오늘 중요한 것은 말씀을 암송하고 싶은데 사모님 조금 있으면 추석 명절이 다가오네요.
1: 네, 맞습니다. 어쩌면 예상하고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예. 우리 추석 명절에 각자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함께 암송할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입니다. 아마 황금률이라는 말씀으로 많이 알고 계실 거고 암송하고 예. 계실 것 같아요. 힘차게 외쳐봤으면 좋겠습니다.
0: 좋습니다. 자, 지금은요. 여러분 집중합시다. 한번 따라해 보시는 거고요. 아이고 이거 뭐 따라한다고 되겠어 하시는데 정말 되고 암송이 되고 이 말씀을 이번 추석 명절에 꼭 한번 기억하시고 그리고 꼭 삶에 적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어떤 말씀일지 궁금합니다, 사모님.
1: 네,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이고요. 제가 먼저 한번 읊조려 볼게요. 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0: 아멘. 아멘. 좋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7장 12절의 이 말씀. 아, 말씀만 들어도 우리가 추석 명절에 어떻게 해야 될지 벌써 대접이란 단어가 네. 나왔습니다.
2: 받고자 하는
0: 예,
2: 대로.
0: 네. 대접하라라는 대접. 벌써 아주 네. 핵심 단어가 나왔고요. 자, 이 아침 여러분과 함께 암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모님 구호 외치고 시작해볼까요?
1: 네, 우리 구호 힘차게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0: 먹어버리자.
1: 저를 따라서 말씀을 두 번 큰 소리로 따라만 해주시면 되고요. 또 연이어서 큰 소리로 세 번 선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0: 네.
1: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상반절 같이 암송해 볼게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0: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1: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0: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1: 자, 우리 계신 곳에서 큰 소리로 우리 알람이 되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큰 소리로 세 번 선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0: 30년 동안 방송을 들으셨다는 우리 김성희님, 그 다음에 우리 신미영님도 두근두근, 초등학생 때부터 방송을 듣기 시작했다는 곽민성님도 오늘 이 말씀 세 번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시작!
3: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1: 네, 잘하셨습니다. 다음 사절로 넘어갈게요.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0: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1: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0: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1: 자, 우리 계신 곳에서 세 번 선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0: 자, 여러분 있는 자리에서 세 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시작!
3: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0: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3: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1: 잘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 암송하고 있고요. 전체 말씀 이어서 같이 암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0: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1: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0: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1: 네,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이제 큰 소리로 세 번 선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0: 자, 여러분 있는 자리에서 세 번 힘있게 선포해 보겠습니다. 시작!
3: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0: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 아멘.

0: 와우, 좋습니다. 야, 지금 이 말씀을 필사하면서 암송하고 있다는 우리 신미영님도 그렇고요. 오늘 보이는 라디오 여러분 꼭 들어오셔서 한번 다시 한번 암송하시면 좋겠고요. 사모님, 오늘 이 말씀, 이번 명절에 정말 그대로 적용이 되면 좋겠어요?
1: 네, 맞습니다. 오랜만에 만나서 반갑기도 하지만 가장 가까운 가족이어서 때로는 말 한마디에 참 마음이 상할 때도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번 명절에는 내가 듣고 싶은 말을 먼저 건네고 또 내가 존중받고 싶은 만큼 우리의 상대방 가족들을 존중하고 또 내가 부족함을 이해받고 싶다면 나도 가족의 부족함을 조금 더 품어주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참 단순한 말씀이잖아요. 그런데도 잘 실천되지 않을 때가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내가 저 사람이라면 어떤 말을 듣기를 원할까, 혹은 어떤 행동을 해주기를 원할까를 먼저 생각하시면서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작은 말 한마디, 따뜻한 배려 하나를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이 증거될 수 있는 그런 귀한 복된 추석을 맞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0: 아멘.
1: 아멘.
0: 좋아요. 오늘 이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더 암송하면서 이 시간 인사드리고, 오늘 사모님의 권면처럼 정말, 말 대접도 중요하잖아요. 말 대접. 손 대접. 또 어떤 거 대접해야 될까요?
2: 음식 대접.
0: 음식 대접.
2: 네.
0: 아, 좋아. 다 대접.
2: 다 대접.
0: 좋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암송하면서 이 시간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2: 그러므로
0: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2: 무엇이든지
0: 남에게
2: 남에게
0: 대접을
2: 대접을
0: 받고자
2: 받고자
0: 하는
2: 하는
0: 대로
2: 대로 너희도
0: 너희도 남을
2: 남을
0: 대접하라.
2: 대접하라.
0: 이것이
2: 이것이
0: 율법이요
2: 율법이요
0: 선지자니라.
2: 선지자니라.
0: 마태복음
2: 마태복음
0: 7장
2: 7장
0: 12절
2: 12절 말씀.
0: 말씀. 아멘. 좋습니다. 지금까지 아무리 바빠도 가정예배 저자 백은실 사모님과 함께했습니다. 사모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2: 감사합니다.
1: 평안하시고 행복한 명절 되세요. 감사합니다.
0: 명절 잘 보내세요. 예정 PD님,
2: 네.
0: 자, 오늘 보이는 라디오 좀
2: 네.
0: 들어와서 지금부터 또 여러분이 참여하시면서 우리 극동방송 가족들 한 분을 또 응원해 주시면 좋겠는데 어떻게 참여할 수 있을까요?
2: 네, 샵 1069번입니다. 문자 샵 1069번,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으로 보라라고 보내시면 보이는 라디오 링크 보내드리고 있고요. 또 좋은 아침입니다. 유튜브 직접 검색하시고 찾아오시면 가장 좋고 빠릅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유튜브로 지금 댓글로 함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0: 맞습니다. 지금 또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을 꼭 부탁드리고요. 우리 좋은 아침입니다. 선한 영향력이 확장되면 좋겠습니다. 지금 다들 지금
2: 지금 난리 났습니다, 지금.
0: 계속 지금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내가 방송 청취 경력이 몇 년이냐? 지금 다들 뭐
2: 네.
0: 36년, 네, 27년, 네, 그리고
2: 반올림을 기본적으로 다 하고
0: 다
2: 계시는 것
0: 하시죠?
2: 같은데.
0: 좋습니다. 우리 전순자님 따라하고 있습니다. 암송도 따라하고 있습니다
2: 아멘,
0: 하셨는데요.
2: 아멘.
0: 좋습니다. 여러분 기억해 보시고 나 방송 나좀 오래 들은 것 같다. 샵 1069번으로 이제 문자로 주시면 제가 방송 끝난 다음에 한번 쭉볼 겁니다. 그러면 1등부터 5등까지 정할 거고요. 연어 선물 세트를
2: 우와.
0: 그분들에게 전할 예정입니다. 아까 뭐 45년도 있었고요. 그렇죠?
2: 네.
0: 뭐 30년도 있었고요. 아까 27년도 있었고 한번 여러분이 한번 보내보세요. 한 5년 정도는 안될것 같습니다. 일단은 안 된다는 거. 자, 아름다운 사랑을 나눠요. 찬양 흐르고 있는데요. 어떤 대접,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아름다운 사랑을 나누라. 할렐루야. 이 찬양과 함께 잠시 후에 우리 극동방송 찐 애청자신데 이분이 또 방송 들으신 지 오래되신 것 같아요.
2: 기대가
0: 그래서 오늘
2: 됩니다.
0: 물어본 거예요.
2: 네.
0: 자, 잠시 후에 보이는 라디오에서 연결해 보겠습니다.

0: 극동방송 좋은 아침입니다. 아침 생방송 여러분과 함께 만들고 있습니다. 보이는 라디오 짱짱 성경 암송 이 시간 기대가 됩니다. 예정 PD님.
1: 네.
0: 정말 우리 청취자를 이렇게 직접 만나는 시간이기 때문에 저희도 기대가 되죠.
1: 저희도 정말 언제부터 극동방송을 또 들으셨고 매일 아침 어떤 은혜를 누리고 그러니까요. 계시는지 이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됩니다.
0: 여러분 지금 오늘은 보이는 라디오 꼭 들어오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지금 보통 화면이 아니에요. 제가 지금 미리 봤잖아요. 화면을 봤는데 자 우리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수 신성교회를 섬기시는 차경미 장로님 연결됐습니다. 장로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 네 안녕하세요.
0: 할렐루야.
1: 반갑습니다. 와.
0: 여수 신성교회 우리가 아는 그 여수 맞나요?
2: 네.
0: 이야 여자 장로님이세요.
1: 장로님 너무 통합치게. 멋지고
0: 여자 장로님
1: 네, 아름다우세요. 네.
0: 아니 차 장로님.
2: 네.
0: 우리 장로님은 그러면 이제 여수에 계시는데 아이고 옆에 손주수
1: 같이 함께 손주 해야
0: 안녕.
1: 안녕.
0: 손주 안녕. 와 여러분 오늘 보이는 라디오 꼭 들어오시면 좋겠습니다.
2: 지금
0: 오늘 좋은 아침입니다로 들어오시면 야 지금 벌써 지금 장로님
1: 가족이,
0: 뒤에
1: 네.
0: 가족 사진이 있는데 저 뒤에 지금 장로님인가요? 저 신혼부부 사진?
2: 아니요 우리 며느리야. 아들하고 며느리야.
0: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네. 아니 장원님 그러면 장원님 우리 극동방송 들으신지는 얼마 되셨어요?
2: 저는 예. 그 오래됐어요. 듣기는 그 교회 안 다닐 때부터 어렸을 때부터 그 북한 방송 이렇게 보낼 때
0: 한국으로 예.
2: 그게 너무 좋아가지고 그때부터 들었어요.
1: 오늘 1188 때부터 들으셨다는 분들이 꽤 많으신데
2: 1188도 있었고 1566
0: 제주도
1: 아세아 방송
0: 그때, 아세아 방송 때부터 청취하셨어요?
2: 교인은 우리 집이 안 믿어서 예. 교인은 안 다녔는데 그게 너무 좋았던 거예요.
0: 교회는 안 다녔는데 그때 라디오에서 들리는 AM 방송이 그때 어떤 게 좀 좋았어요? 어떤 부분이?
2: 네, 특히 찬양
0: 찬양이
2: 네, 찬양이 좋았고요.
0: 예.
2: 그 다음에 이제 북한 이렇게 그때는 북한에 새벽에 북한에 방송이 나간 것 같아요.
0: 맞아요. 지금도 나가요. 지금도 나가요.
2: 네. 예, 예. 근데 그때 이제 굉장히 마음에 위로를 많이 받았죠. 우리 집은 왜 예수님을 안 믿을까? 하나님은 정말 살아 계시는 걸까? 그러면 우리 집을 왜 안 믿게 했을까? 막. 그렇게 항상 생각을 했었죠.
0: 그런데 그때 그 젊었을 때 하나님이 지금 뒤에 가족 사진을 보니까 저렇게 다복한 믿음의 가정을 네. 만들어 주신 거예요, 장모님 맞습니까?
2: 예. 예.
0: 야. 네, 장로님이
1: 믿음의
0: 되셨어요.
1: 유산을 계속 이어오시면서 장로님이 그때 연세가 어떻게 되셨는지도 궁금하거든요.
0: 그때
2: 초등학생 때인 것 같아요.
0: 초등학생 때?
1: 초등학생 때 그런 영적인 갈급함을 가지고
2: 네. 네, 그때 교회 가면은 막 교사 선생님이 성경도 안 보고 막 말씀을 전해주셔요. 그러니까 예. 그게 너무 궁금했었고
0: 와.
2: 정말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 걸까? 막 그때부터 이제 나무는 어떻게 생겼고 예. 흙은 어떻게 생겼을까? 항상 혼자서 놀면서 그런 걸 생각했었죠.
0: 좋네요.
1: 다릅니다. 네.
0: 장모님 여수에 계시는데 중요한 것은 예. 지금 일단 암송을 해야 되거든요. 이런 예, 인터뷰를 예, 하다 예. 보면은 금방 잊어버려요. 마태복음 예. 7장 12절 그러므로 예. 무엇이든지로 시작합니다. 자 준비되셨습니까? 이것을 암송을 네. 하시면 설렁탕 선물 세트를 기분 좋게 전해드릴 텐데 준비되셨습니까?

0: 아멘.
1: 자, 우리 차경미 장로님 여수 신성교회를 섬기십니다. 시작.
0: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 그러므로 누구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 아멘.
1: 아멘. 지금 이 목소리 여러분 들으십니까? 이 텐션, 이 목소리는 30년 이상 주일학교 교사를 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데요, 장모님.
0: 네, 36년 했어요.
2: 아니 암송의 내가, 달인 같으세요.
1: 내가 알잖아, 이거 알잖아. 지금 이게
2: 멜로디를 또, 타시잖아요.
1: 네. 야, 36년 어린이 사역을 하셨어.
2: 야,
0: 네.
2: 어.
1: 그러면 여수 신성교회는 섬기신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0: 거의 그러니까 그것도 그때 섬기면서 했으니까 한 30 지금 우리 교회가 46년 됐거든요.
1: 예, 예, 예.
0: 예, 네, 근데 한 35년이나 그렇게 되지 않았나.
1: 장모님, 정말 지금 네. 여수에서요 네. 그 세계 섬 박람회가 열린다고 하더라고요. 맞나요?
0: 네, 예. 예.
1: 여수 자랑 좀 한번 해주세요. 제가 볼 때 우리 차장로님은 무슨 일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2: 네?
1: 지금 거의 모습은
2: 여수 홍보대사 같으세요.
1: 뭐 국회의원 같은 네. 느낌이에요. 지금 한번 우리 여수 자랑 좀 해주세요.
0: 근데 죄송해요. 섬 박람회를 네. 가족들과 같이 가려고 어. 가지는 못했어요. 아직은 초등학교 가려고.
2: 아, 솔직해서 좋다. 솔직해서
0: 네.
2: 좋아요.
0: 네. 우리 여수는 예. 정말 바다가 너무 좋아요. 바다가 너무 좋고 또 섬도 너무 아름답고 그 섬 분재 같아요. 막. 그래서 이렇게 하늘 보면 구름도 있는데 그게 이렇게 조화가 돼가지고 너무 좋고요.
1: 예.
0: 태풍 와도 여수 피해가 없어요.
1: 야.
2: 그리고 태풍이 와도? 네.
0: 또 특히 손양호 목사님 순교지여서 그런지 정말 이렇게 비가 와도 이렇게 피해갖고 너무 사이좋은 곳이에요. 그래서 이번 섬 박람회 때 꼭 여수를 한번 오십시오. 그 뭐 음식도 맛있고 너무 아름답습니다.
1: 우리 장모님도 아직 안 가보셨는데 가신다고 하십니까? 아니 근데 짧게요. 우리 장모님 우리 이번에 나라사랑 축제가 여수에서 있었어요?
0: 있었어요.
1: 장모님 오셨어요?
0: 봤거든요.
1: 할렐루야.
2: 아, 할렐루야.
1: 어떠셨어요? 어떠셨어요?
0: 예. 네. 너무 좋았어요.
1: 오.
0: 그래가지고
1: 예.
0: 저는 이제 그거 보면서 많이 울었거든요. 왜냐하면은 그 어린 아이들이 얼마나 연습을 했을까.
1: 그렇죠.
0: 예. 네. 그거 보면서 이렇게 나올 작품이 나오기까지 얼마나 이 어린 아이들이
1: 그렇죠.
0: 연습을 하고. 정말 힘들게 했을까 막 그 모습을 먼저 생각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2: 제가 퍼포먼스의 은혜 퍼포먼스의 은혜를 받아서 눈물 흘리신 분들은 많이 봤는데
1: 예.
2: 아이들의 그 인고의 과정을 네. 또 공감하시면서 눈물 흘리신 분은 처음 뵙는 것 같아요.
1: 지금 아까 손주가 있던데 몇 살이에요 손주?
0: 아홉 살하고 7살요.
1: 가보세요. 지금 9살 입단하시면 됩니다. 이번
2: 네,
1: 어린이
2: 합창단. 예비단원. 예, 예,
1: 우리 네. 전남 동부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네. 연습하면 되고 그다음에 오늘 좀 짧은 시간이지만 기도 제목을 좀 나누면 좋겠는데요. 장모님 어떤 기도 제목이 있어요? 좀 짧게 한번 나눠주신다면요.
0: 우리 가족이 이제 성령으로 거듭나서 정말 하나님의 택한 청함 받은 백성이 아니라 택함 받은 백성으로 정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또 우리 막둥이 아들이 아직 직장이 이제 정확하게는 없는데 그 하나님 성령으로 거듭나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직장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쓰임 받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2: 아멘, 아멘.
0: 큰아들하고 며느리 가정을 이제 믿고 교회를 잘 숨기고 있어서 너무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있다.
2: 아멘, 아멘.
1: 제가 보니까 아들이 두 분이세요?
0: 네.
1: 우리 귀한 아들을 하나님이 주셨고 그 아들을 주셨다면 그 아들의 일생을 주님이 책임지실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2: 아멘.
1: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특별히 그 모든 진로, 그 직장의 문도 열리고 또 믿음의 문도 더 활짝 아멘. 열려서 정말 여러분 오늘 우리 차경미 장로님 가정을 위해서 한번 기도해 주시면 오늘 유튜브 댓글에 함께 해주시면서 이 시간 지금 여수 밤바다 노래가 흐르고 있어요.
2: 어린이 합창단의 무대.
0: 경찰이

0: 근데 퇴직했거든요.
1: 예.
0: 근데 이제 우리 큰아들이 이어받았어요.
1: 경찰이 되셨어요?
2: 와, 네. 너무 멋지시다.
1: 아버지의
2: 아들까지.
1: 직업을 이어서 네. 좋아요. 오늘 우리 차경미 장로님의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넘쳐나기를 바라면서 여러분 방송 가족들의 응원을 기도의 댓글로 지금 올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우리 귀한 장모님 연결 너무나 감사하고 저는 송옥석이었고요.
2: 문예정이었습니다.
1: 기술의 윤석준, 오영훈님과 함께했습니다. 내일 특별 생방송도 함께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2: 감사합니다.
3: FEBC 신앙 캠페인 사단법인 민족 지도자 손양원 목사 기념사업회와 함께합니다.
4: 안녕하십니까? 사단법인 손양원 목사 기념사업회 부이사장 박정일 장로입니다. 9월 28일은 손양원 목사님이 순교하신 날입니다. 6.25 전쟁의 포화 속에서 모두가 피난을 권유했지만 목사님은 애양원 환우들을 두고 떠날 수 없다며 끝까지 곁을 지키다 공산군 후 총탄에 쓰러지셨습니다. 죽음의 순간에도 박해자들을 위해 기도하며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환난과 위기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9월 한 달 나의 편안함보다 공동체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고 끝까지 책임을 다해야 할 나의 사명의 자리가 어디인지 돌아보며 그 자리를 묵묵히 지킵시다.
3: FEBC 신앙 캠페인 사단법인 민족 지도자 손양원 목사 기념사업회와 함께했습니다.

1분 찬송. 3대째 내려오는 특허받은 진정한 전라도의 손맛, 전국 택배 주문이 가능한 여수 명동 게장에서 보내드립니다.

1분 찬송 365일 식자재 대표 할인점 믿음의 기업 여수 식자재 마트 여서점과 중림점 어항단지점에서 보내드립니다.

0: 1분 찬송, 365일 식자재 대표 할인점, 믿음의 기업, 여수 식자재마트, 여서점과 중림점, 어항단지점에서 보내드렸습니다.
1: 북방선교의 기수, 믿음의 소리 극동방송입니다.
2: 저희 집이 많이 어렵고 힘들었거든요. 근데 극동방송에서 또 전화도 주셔가지고 저희 중보기도팀들이 제가 기도 제목을 드렸는데 그게 응답받았어요. 그 전화 온 것만 해도 되게 감동이었거든요. 근데 기도 제목을 얘기하라고 해서 얘기 드렸는데 그게 응답받고, 안 믿는 저희 자녀가 셋인데 두 명들도 자꾸 매일 아침부터 틀어놓고 있다 보니까 자기들도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제 조금 마음이 변화가 된 것 같아요. 저희 가족이 다 교회 다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그게 곧 들어주실 것 같아요. 경제적으로 되게 어려웠었는데 모든 것들이 막 이렇게 다 변하게 해주신 것 같아요. 진짜 극동방송이 전화 오고 나서 남편 취업도 됐고요. 작은 일이 좀 하게 되셨고, 하나님이 일을 이제 하라고 그랬대요. 그렇게 일을 안 하시던 분이. 또 저희 막내 아들이 대학 가는데도 돈이 없었는데 다 해결이 돼서 분노금도 안 내게 다 제 장학금밖에 할 수 있게 하고요. 어떻게 제가 할 수 없는 것들을 막 해주셨던 것 같아요. 받기만 한 은혜가 많은데 그냥 저희가 어디 가서 커피를 마셔도 커피값 내고 먹고 돈을 내고 지불해야 되는데 이렇게 많은 걸 받는데 작은 거지만 해야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3: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을 때에라도 극동방송은 당신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극동방송을 통해 당신의 기도를 심으시기 바랍니다. 전파 선교사는 가장 강력한 기도의 한 방법입니다. 믿지 않는 남편의 이름으로, 자녀의 이름으로

기술과 첨단 기술이 만나 다채로운 섬의 매력을 만끽할 특별한 경험을 선물합니다. 2026년 9월 세계를 감동시킬 놀라운 K섬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섬, 바다와 미래를 잇다. 2020 여수 세계섬 박람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주님 덕분에 힘나고 찬양할 수 있어서 더 힘나는 시간, 힘찬 라디오. 안녕하세요, 양현민입니다. 명절을 앞두고 곳곳마다 따뜻한 마음과 정성이 오갑니다. 고운 색동 보자기로 정갈하게 동여맨 한과나 과일 상자들, 먹음직스럽게 익은 햇과일들이 진열 때마다 가득 차서 저마다 설레는 마음으로 손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추석 연휴를 딱 이틀 앞둔 오늘, 거리도 시장도 우리의 마음도 이미 보름달처럼 차오르고 있습니다. 고향에 내려갈 채비에 고마운 분들께 전할 선물을 챙기느라 분주하지만 정성껏 묶은 그 보자기 속에 담긴 진짜 알맹이는 다름 아닌 감사와 사랑이겠죠.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 명절 준비와 참 많이 닮았습니다. 한 해 동안 맺힌 가장 탐스러운 첫 열매를 골라 귀한 분께 드리듯 우리 역시 삶의 가장 소중한 시간과 정성을 주님 앞에 먼저 구별해드리고 있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또 오랜만에 마주할 가족과 이웃들에게 세상 어떤 값비싼 선물보다 값진 화평과 용서, 그리고 따뜻한 축복의 말을 마음속에 먼저 포장해 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믿음의 사람들이 전할 수 있는 가장 풍성한 명절 선물이 아닐까 싶습니다. 연휴를 앞둔 설렘과 분주함 속에서도 지치지 마시고 여러분 마음에 은혜와 감사가 주렁주렁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환한 보름달처럼 힘차게 채워가 볼까요?

네, 옹기장이 퀴즈에 주만 따라가요. 신나게 찬양에 맞춰 고개를 끄덕이다 보니 분주하던 손길에도 기분 좋은 리듬이 실리는 것 같네요. 추석 연휴 코앞에 두고 요즘 가장 많이 주고받는 안부가 명절 준비 다 했어? 명절에 어디가? 이런 말이죠. 장보기부터 음식 준비, 귀성길 차표 예매, 부모님과 또 사랑하는 분들 드릴 선물 챙기기까지 쉴틈 없이 돌아가지만 문득 정작 내 마음의 준비는 잘 됐나 돌아보게 됩니다. 명절이란 좀 묘한 것 같아요. 오랜만에 그리운 얼굴들을 본다는 설렘도 크지만 한편으로는 모처럼 만난 자리에서 무심코 오갈 말 한마디 또는 오해나 서운함이 슬그머니 고개를 들까봐 걱정스러운 마음도 들 때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짐을 싸기 전에, 선물을 포장하기 전에 우리 마음의 보자기부터 먼저 단정하게 여며봤으면 좋겠습니다. 마음 한구석에 쌓여있던 섭섭함이나 비교하는 생각은 훌훌 털어내고요. 그 빈자리에 그동안 참 애썼다, 당신 덕분에 든든해 같은 칭찬과 따뜻한 축복을 넉넉히 담아보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준비해가는 그 화평의 선물이 올 추석 온 가족의 마음을 가장 환하게 밝혀주는 보름달이 되어줄 테니까요.

주님 덕분에 힘나고 찬양할 수 있어서 더 힘나는 시간 힘찬 라디오 함께하고 계십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그리고 김영범 우리는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네 찬양 두 곡 전해드렸습니다. 주 예수가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정말 멋진 말인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아 진짜 내가 새 사람이 됐나? 됐죠. 됐고 말고요. 그런 것 같아요. 내가 늘 바라던 찬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셨기 때문에 물밀듯 내 마음에 기쁨이 넘침도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셨기 때문에 라고 이 아침 고백합니다. 아멘이시죠? 샵 1069번으로 여러분 응원받고 싶은 일들 보내주세요. 또 아멘 보내시면 말씀 카드도 오프닝 멘트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7821님 오늘 오프닝 들으며 코끝이 찡했어요. 명절 때마다 시댁에 가면 괜히 비교당하는 것 같아 마음이 늘 무거웠거든요. 올해는 선물들 챙기면서 주님 제 마음의 용서와 사랑 먼저 챙겨놓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했습니다. 비싼 선물보다 제 너그러운 마음 먼저 선물로 가져가 볼게요 라고 멋진 문자를 보내주셨는데요. 가장 값진 선물 이미 준비하셨네요. 우리의 마음 서운한

감정 왜 없겠어요? 우리가 또 같이 지내다 보면 그런 마음도 생기고 하는데 주님의 사랑으로 또 화해와 용서로 먼저 마음 다잡고 가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 명절 준비 아닐까 싶습니다. 7821님 행복한 명절 보내시면 좋겠고요. 다녀오셔서 저희에게도 소식 전해주세요. 4019님은요. 올해 첫 월급으로 난생 처음 부모님께 햇사과 한 상자 샀습니다. 어릴 적 부모님이 저를 위해 해주셨던 것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준비하면서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이렇게 선물도 드릴 수 있는 명절이라 참 감사합니다. 라고 보내셨는데 제가 왜 울컥하죠? 아, 부모님은 이 사과 한 상자가 사과가 아니라 정말 보석 같은 마음으로 받으실 것 같아요. 우리 고사리 같은 손으로 엄마 아빠 그림 그려주고 어버이날에 편지 써주던 땡땡이가 언제 이렇게 커서 사과를 보냈네. 이게 사과가 그냥 사과여서 좋은 게 아니라 사랑이잖아요. 사과는 사랑이다. 모두가 뿌듯한 명절이실 것 같습니다. 명절 준비 잘하시고 잘 다녀오세요. 매일매일 영혼을 깨우는 영양제 한 알, 1분 말씀 비타민. 오늘을 승리로 이끌 말씀 비타민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상다리가 휘어지도록 차려낸 음식들보다 더 귀한 것은 마주앉은 식탁 위의 화평이겠죠.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온유와 오래 참음, 용납과 용서의 옷을 입고 그 모든 것 위에 사랑의 띠를 매라고 권면합니다. 고운 보자기 매듭을 단단히 묶어서 귀한 선물을 완성하듯이 주님의 사랑이라는 띠로 서로의 모난 구석과 허물을 덮어 감쌀 때 참된 감사의 명절이 완성된다는 것이겠죠. 혹시 이번 명절 유독 마주하기 껄끄럽거나 마음에 남은 앙금이 있는 가족이 있으신가요? 나를 조건 없이 먼저 품어주신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기억하며 내가 먼저 한 걸음 물러서 손을 내밀어 보면 어떨까요? 내가 먼저 건네는 넉넉한 미소와 용서 한마디가 주님께 올려드리는 가장 탐스러운 첫 열매이자 우리 가정에 흘러갈 가장 값진 은혜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이번 명절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기로 다짐하시는 분들 계신가요? 계시다면 샵 1069번으로 아멘 하고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 응원의 선물 전해드리겠습니다.

라이프로드 싱어즈가 찬양하는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김도현 Psalm 23 시편 23편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연휴를 이틀 앞둔 화요일 오늘 하루도 숨가쁜 하루가 될지도요. 양손 무겁게 들린 선물 상자도 귀하지만 올 추석 우리가 가족들에게 건넬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상대를 향한 너그러운 귀 기울임 그리고 따뜻한 눈빛 환한 미소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오가는 길에 차가 막혀서 지치더라도, 예상치 못한 서운한 상황을 마주하게 되더라도 심호흡 한번 크게 하시고 우리 마음의 보자기 매듭을 다시 한번 단단히 묶어봤으면 좋겠어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메어주신 십자가, 그 사랑의 띠처럼 말이죠. 고향으로 향하시는 분들 오가는 발걸음마다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시길 기도하며, 삶의 자리를 지키시는 분들께도 보름달보다 더 넉넉한 하늘의 위로와 평강이 가득하시길 소망합니다. 내일은요, 오전 7시부터 밤 9시까지 극동방송 14시간 추석특집 생방송으로 함께합니다. 기대해 주시고 애청해 주세요. 주님 덕분에 힘나고 찬양할 수 있어서 더 힘나는 시간, 힘찬 라디오 양현민이었습니다.

1분 찬송, 고객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며 화재 없는 안전한 세상을 만들어가는 소방 전문회사 대정소방이 함께합니다.

1분 찬송, 고객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며 화재 없는 안전한 세상을 만들어가는 소방 전문회사 대정소방과 함께했습니다. 네.

0: 새생명 신의가에 새생명 신의가에 오늘의 시간은 여수 석창교회 김성훈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오늘은 창세기 37장 3절에서 4절, 39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 그런 거는 아니겠지만은 왜 가정에 보면 그런 것들이 보여요. 부모님이 유독 예뻐하시는 자녀가 한 명씩 있어요. 부모님은 태를 안 낸다 그래도 자식들은 그게 느껴지나 봐요. 부모님은 절대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명절에 모이면 형제들끼리 은근히 이런 얘기를 이야기를 나누죠. 야, 너 엄마 아빠한테 제일 사랑받았잖아. 너는 귀하게 컸어. 그러면은 꼭 한 명은 정색하면서 그렇죠. 아니, 뭔 소리야. 나는 늘 혼나기만 했는데. 나는 맨날 혼나기만 했는데. 그러면서 서로 이야기들을 나누게 되지요. 참 신기한 게 형제가 몇 명이든 각자 자기가 제일 사랑받았거나 또는 제일 서러웠다라고 기억한다는 겁니다. 부모님의 마음은 절대 그런 건 아닌데 부모님의 사랑은 공평하다고 말은 하지만 자식들의 눈에는 늘 저울이 한쪽으로 기울어 보이는 법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도 이렇게 노골적으로 편애를 받은 아들이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이에요. 그것도 보통 편애가 아니었습니다. 형이 10명이나 넘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 야곱은 유독 요셉에게만 특별한 옷을 지어서 입혀줬습니다. 그 옷 하나 때문에 형들은 요셉을 미워해서 말도 걸지 않을 정도였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볼 때 흔히 요셉은 야곱이 노년에 얻은 아들이라 해서 예뻐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배웠어요. 그런데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상하지 않습니까? 야곱에게는

요셉 말고도 노년에 얻은 막내 아들이 있었지요. 그 아들 이름은 베냐민이에요. 12번째 아들이 있단 말이에요. 막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유독 요셉에게만 이런 특별한 옷을 입혔다는 것은 단순히 늦둥이라서 그런 이유만으로 설명되지가 않는다는 거죠. 그렇다면 진짜 이유가 뭘까? 요셉을 특별히 사랑한 이유가 뭘까? 옷을 좋은 것으로 입힌 이유가 뭘까? 저는 오늘 이 질문에서부터 출발하고자 합니다. 야곱은 왜 그토록 요셉을 편애했을까? 그리고 그 편애 뒤에 숨겨진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오늘 본문 37장과 창세기 39장 두 본문을 통해서 그 답을 함께 찾아보며 영적으로 은혜 받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가지죠. 첫째, 요셉이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유가 있겠죠. 오늘 본문 첫 번째 본문이에요. 창세기 37장. 본문 3절, 4절을 봅시다.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여기 보면 그를 더 사랑해서 뭐 했다고요? 뭘 입혔다고? 채색 옷을 입혀줬대요. 채색 옷. 야, 알록달록.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알록달록한 색깔 옷처럼 이렇게 성경이 번역되어 있지만 사실 히브리어 원어에는 달라요. 케토넷 파심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원어로 되어 있는데 성경 학자들에 의하면 연구에 따르면 이 옷은 색깔이 화려한 옷이라기보다는 소매가 손목까지 길게 내려오고 옷자락도 발목까지 닿는 긴 옷을 뜻한대요. 여러분, 성경이 과장되어 있는 거 아시죠? 번역하면서 과장이 되어 있어요. 성경에 히브리어나 헬라어를 보면 굉장히 과장되어 있어요. 그리고 비유법이 많이 사용되어 있죠. 그죠? 이게 뭐냐면 전달하려고, 어떻게 하면 잘 전달할까? 이런 의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자가 있었으니까. 채색옷. 용어는 우리가 흔히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채색옷이에요. 이 옷이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소매와 옷자락이 길다는 것은 이 옷을 입은 사람이 손발을 크게 움직이지 않는 육체 노동, 즉 반일이나 목축 같은 노동을 하지 않아도 되는 신분이라는 겁니다. 자, 이제 머리가 이제 이해가 되시죠? 실제로 사무엘상 13장에 보면 다윗 왕의 딸, 그러니까 공주들이 바로 이런 종류의 옷을 입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 옷은 왕족이나 지도자 집안의 후계자가 입는 신분의 옷이었다는 겁니다. 자, 연결되죠? 왜 요셉이 이 옷을 입었는지. 그런데 여기서 조금 더 들어가 보면 유대 전승 문헌인 미드라시라고 하는 전승 문헌이 있어요. 구약 성경을 해석하는 해석서가 있습니다. 그것을 미드라시라고 그래요. 히브리어 해석서. 이 미드라시, 유대 전승 문헌 이 미드라시에 이런 이야기가 전해 내려옵니다. 무슨 이야기냐? 태초에 하나님이 누구를 만드셨어요? 아담. 흙으로 사람을 만들어서 아담을 우리 인간의 첫 사람으로 아담, 이 아담에게 지어 입히신 가죽옷이 있었는데, 그 죄를 범하고 부끄러워서 숨었어요. 하나님이 그래도 가죽옷을 지어줬어요. 그런데 그 옷이 대대로 장자에게, 누구에게? 장자에게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 아담이 입었던 가죽옷이 제 이 이래 심판이 홍수 사건으로 인하여

누구에게? 홍수 사건이면 누가 떠올라요? 노아. 노아에게 장자의 옷이 노아에게서 그 아들 셈에게, 셈에게로, 셈에게서 그러면 이제 누구에게?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로. 그리고 아브라함에게서 그 다음 누구로? 이삭에게로. 이삭에게서 그 다음에 원래는 장자인 쌍둥이 형 에서가 받아야 되는데 그 옷이 누구에게? 야곱이 이삭의 축복, 장자의 아버지의 그 이삭의 축복을 누구에게? 누구에게? 예? 이삭의 축복을 야곱이 그 장자의 옷을 가로채는. 그 옷이 바로 이 옷이라는 이야기예요. 노아에게서 셈에게,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그리고 에서가 아니라 야곱에게. 그러니까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미워할 수밖에 없어요. 이미 장자의 권한을 자기들이 취할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문화에서는 이 장자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우리나라에서도 뭐 최근 몇십 년만 해도 큰아들, 큰아들, 장자 그러면 그냥 모든 거 끝나는 건 아니었어요. 그렇잖아요. 이스라엘 문화에서는 더해요, 더해. 이 장자의 고난이. 요셉은 그러니까 이 야곱이 뭐가 되는 거예요? 계승자요? 후계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위로 누가 있어요? 10명의 형들이 다 있는 거예요. 물론 이것은 성경에 직접 기록된 내용은 아니고 유대인들 사이에 전해 내려오는 미드라시 전승입니다만은 이 전승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이 특별한 옷은 그냥 단순한 옷한 벌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이 집안의 영적 계승자인가? 믿음의 계승자인가? 이걸 보여주는 상징이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다시 질문해 보겠습니다. 야곱은 왜 하필 요셉에게 그러면 이 옷을 입혔을까? 10명의 아들이 다 장자가 있고 장자 르우벤도 있고 그러는데. 저는 그 답이 요셉의 인격과 신앙에 있다고 봅니다. 할렐루야. 바로 앞에 오늘 첫 번째 본문 37장 2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이 나와요.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쭉 지나서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형들이 싫어할 수밖에 없죠. 그죠? 형들의 잘못을 사사건건 아버지에게 말해. 그러면 요셉의 성격이 어떻다는 거예요? 요셉의 성품이. 형들 눈에는 이게 고자질처럼 보였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요셉이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성품, 강직한 성품, 정직한 성품, 그걸 붙들고 사는 사람이었다. 그런 증거인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 이어지는 37장 5절에 보게 되면 요셉에게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셉을 꿈의 사람이라 그러잖아요. 꿈이 있었어요. 어떤 꿈이 있었어요? 형들이 자신에게 절하는 꿈. 그리고 해와 달과 별들이 자신에게 절하는 꿈. 요셉은 그 꿈이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을 알았고 그것을 마음 깊이 붙들고 평생을 살았다는 것.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야곱이 열두 아들을 다 지켜보았을 때에 다른 아들들은 저마다 자기 욕심과 정욕을 따라 살았습니다. 큰아들 루벤은 아버지의 첩과 동침하는 죄를 저질렀고 시므온과 레이는 세겜 사람들을 속여가지고 잔인하게 죽여버렸습니다. 그런데 유독 요셉만큼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믿음으로 정직하고 강직하게 하나님이 주신 꿈을 붙들고 사는 아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다른 아들에게는
세상도 있고 욕심도 있고 여러 가지

가지가 있었지만 요셉에게는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누구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처음도 하나님, 모든 것도 하나님, 끝도 하나님. 이 아버지가 사랑할 수밖에 없죠. 이 지금 이 이스라엘 민족은 뭐예요? 하나님이 부르신 백성 아니에요. 히브리 백성. 아브라함으로부터 누구까지 지금 이어져 오는 거예요. 이 계통을 이어가려면 하나님만 생각하는 사람이 필요하다. 야곱은 이걸 본 겁니다. 그래서 이 아들 요셉이야말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자신에게로 이어져 내려온 이 믿음의 가문을 이어갈 계승자라고 하는 것을 확신한 거예요. 그래서 입혔던 거예요. 히브리 전통에 따라서. 여러분, 이 옷은 바로 그 확신의 표현이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서도 찾으시는 사람이 바로 이런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재능이 제일 많은 사람도 아니고 목소리가 제일 큰 사람도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붙들고 그 하나님 한 분만을 생각하고 그 한 분만을 바라보고 세상의 그 어떤 과도 하나님을 바꾸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을 이어갈 사람으로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 외에 붙들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 시간 요셉처럼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붙들고 한 분만을 사랑하고 한 분만을 생각하고 바라보며 나아가는 결단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그렇다면 이처럼 하나님을 사랑한 요셉에게 나타난 결과가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 요셉에게 나타난 결과, 두 번째 본문이 있죠. 39장 1절로 5절입니다. 자, 이제 시간이 지나가지고 요셉의 시간이 39장에 이르게 됩니다. 그 사이에 요셉에게는 상상하기 힘든 일이 벌어졌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졌죠? 노예로 팔려갔어요. 형들의 미움을 받던 요셉이 결국에는 구덩이에 던져지고 애굽으로 가는 상인들에게 노예로 팔려갑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한 몸에 받던 소년이 하루아침에 낯선 땅에서 사고 팔리는 노예의 신분으로 전락하고 만 겁니다. 인생이 이보다 더 밑바닥으로 떨어질 수 있을까요? 참 기구한 운명이지요. 그래서 요셉의 인생을 우리는 고난 그 자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요셉의 인생은 고난 그 자체였어요. 그런데 오늘 보면 39장 2절에 보게 되면 어떻게 나옵니까? 우리 39장 2절을 봅시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니까.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아멘. 노예로 팔려간 그 자리에서 오늘 본문 성경은 요셉을 가리켜서 형통한 자라고 부르고 있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노예로 갔는데 이게 놀라운 표현 아닙니까? 형통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보통 형통이라는 말은 우리가 생각할 때 일이 술술 잘 풀리고 자기가 원하는 것이 다 이루어지는 상태를 형통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정반대잖아요. 형통한 자라고 그랬어요. 요셉은 지금 자유를 빼앗기고 노예로 팔려간 처지예요. 그런데도 오늘 성경은 요셉을 형통한 자라고 부르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진리는 바로 이것입니다. 진짜 형통은 환경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함께 하지 아니하시느냐, 이것으로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 형통의 이유를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형통의 이유가 뭡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아멘.

이 한 문장이 바로 오늘 본문 전체를 관통하는 열쇠인 것입니다. 다른 그 무엇 때문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요셉은 형통했습니다. 형통할 수 있었죠. 그리고 요셉과 함께 하심의 증거가 뭘로 나타났습니까? 오늘 말씀에 뭘로 나타났어요? 본문 4절에 보게 되면 보디발이 요셉에게 은혜를 베풀어 자기를 수종 들게 하고 그에게 자기 집과 그의 소유를 다 맡겼대요. 노예인데, 종인데, 노예가 그것도 이방 땅에 팔려온 지 얼마 되지도 않은 히브리의 노예가 애굽의 높은 고위 관리인 보디발 집안에 총무의 자리까지 오르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만이 아실 수 있는 일이에요. 이것은 요셉의 처세술이나 능력만으로는 설명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오직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끝이 아니죠. 5절을 보십시오. 5절. 5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게 미친지라. 아멘. 요셉만 받은 게 아니었어요. 요셉 때문에 다른 사람도 받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복이 요셉 한 사람에게만 머물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복이 요셉을 통로 삼아서 보디발 집 전체로 그리고 그의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까지 흘러넘쳤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보디발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지 요셉이 그 집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하나님의 복이 이방인의 집안에 전체에 흘러 들어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요셉이 있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는 목적이요 우리를 부르신 목적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복 주실 때에 그 복을 우리 안에만 가두시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통하여 우리 가정으로 우리 직장으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로 그 복이 흘러가게 하시려는 뜻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으신 것. 이처럼 요셉이 너의 신분으로도 보디발의 집에 복의 통로가 되었다면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자유하고 우리는 건강한 몸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이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에게 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자리가 어떻습니까? 혹 요셉처럼 억울하고 낮아진 자리에 있습니까? 원치 않는 곳에 원치 않는 모습으로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형통을 결정하는 것은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라.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가 어디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것이 형통의 자리가 되고 여러분을 통해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이제부터 나의 자리를 통하여 흘러갈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면서 살아가는 복된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요셉에게 좋은 옷, 특별한 옷을 입힌 것은 단순한 편애가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붙들고 그 하나님만을 위하여서 그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살았던 요셉의 신앙을 보고 요셉을 믿음의 계승자로 세우고자 했던 아버지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첫 번째로 가장 우선하며 살았던 요셉에게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함께 하셨고 그 함께 하심은 형통으로 나타났고 그 형통은 결국 그를 통하여 다른 사람들에게도 흘러가

0: 하는 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두 가지예요. 이해하기 쉽죠? 두 가지, 딱 두 가지. 그러므로 여러분도 이 요셉처럼 오직 하나님만 붙드는 복된 사람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여호와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시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는 그 통로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추석 명절에 그 통로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새 생명 신의가에 지금까지 여수석 장교회 김성훈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예수님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들이나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61-682-4292 여수석창교회나 061-650-3800번 전남동부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0: 1분 찬송. 하나님이 만드신 대자연의 에너지를 담은 온열 체험 벨루스턴 힐링 카페 여수 흥국 상가점에서 보내드렸습니다.
1: 안녕하십니까. 여수시 의회 의장 주재현입니다. 지금 여수에서는 2016 여수 세계 선박람회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성과 바다가 만드는 특별한 무대, 여수에서 직접

만나보세요. 박람회의 열기가 여수의 새로운 도약으로 이어지도록 여수시의회에서도 힘껏 뛰겠습니다. 시민을 이롭게, 여수를 새롭게, 여수시의회가 함께합니다.